0: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메모리 반도체 급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이고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선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0.8도입니다. 정슬기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어떻게 오늘 오후에는 갤까요? 오전에는 비 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는 밤새도록 한여름 장맛비 같은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가 우려된다고 하니 미리 좀 걱정도 되죠. 어제 오후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소문 고가차도. 이 고가차도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판 일부가 무너지면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이용한 서소문 고가차도는요, 1966년에 만들었는데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이어주는 길이 335m, 폭 14.9m의 도로랍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2019년에 철거가 결정됐고요. 철거 공사는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해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망자는 감리 단장과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라고 합니다.
0: 네, 이 부근이 교통량이 많은 곳이에요. 사고 여파로 차량 통제와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교통 혼잡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또 이 고가 아래로 경의 중앙선이 지나기 때문에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있으니까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뿐 아니라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감전사고, 화재, 식중독 사고 등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대비하는 일, 미리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최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

0: 번 더 살피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3: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5: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당진시청, 휴원수 글로벌,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올품, 우리금융그룹, 성원에드피아,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슬림웨이 다이어트,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빅토스,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6: 야, 날이 이렇게 흐리니까 몸이 좀 무겁고 찌뿌듯하죠? 네. 이런 때일수록 양손 깍지 끼시고 숨 크게 마시면서 양손 어우. 하늘로. 아, 으라차차차차차.
5: 네.
6: 겨드랑이가 찌릿찌릿할 때까지 몸을 길게 늘려주시고 또 숨을 내쉬면서 후, 양손 제자리. 목도 크게 한 다섯 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리고 손발도 짤랑짤랑짤랑짤랑 으쓱 으쓱. 예. 온몸에 시동을 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5: 자, 활기찬 아침 어디서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신지 소식 주실 분들은요. 문자 또는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무료예요.
6: 오늘은 부드럽고 달콤한 밀크티를 준비했어요. 1, 2부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네, 오늘의 첫 문자 소개해드리죠. 4956님, 친구가 갱년기로 널뛰는 마음. 안전하려면 여성시대를 들어야 한다길래 미니를 깔고 듣고 있는데 진짜 두 분 목소리가 안전장치 같아요.
6: 아유, 고맙습니다.
5: 오, 마음 안전을 위한 예, 여성시대 청취 강추 강추.
6: 널뛰는 마음이란 표현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 갱년기를 지나시거나 또는 지금 갱년기 중에 계신 분들은 다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 네. 이 표현. 네.
5: 그렇죠. 이렇게 추천받아서 오신 김에 예, 열심히 또 함께 해주시고
6: 네.
5: 주변에 또 다른 또 널뛰는 분들 계신 것 같으면 또 추천 이렇게 품하시죠.
6: 아유, 좋죠.
5: 추천해주시고
6: 네.
5: 잘 좀 부탁드립니다. 4956님.
6: 네. 네. 자, 오늘의 첫 사연입니다. 부산 남구에서 박영자님이 주셨어요. 애들 어릴 때 학교 보내두고 밀린 집안일 하며 듣던 라디오가 여성시대였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쯤 됐네요. 특별히 할 일 없는 그저 그런 일상에 오랜만에 재미있는 이슈가 생겨서 저도 사연을 써봅니다. 옛날 사람이라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편해서 식탁에 앉아 이면지 하나 펼쳐두고 썼다 지웠다 했는데 우체국으로 보내려다 여성시대 홈페이지를 발견해서

0: 처음으로 회원 가입도 하고 아이디도 만들었어요. 6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이런 글을 처음 써봐서 다른 분들처럼 술술 익히는 재미있는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써봤으니 꼭 양희은 씨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3일 선거 전단지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하겠다고 했더니 오전 9시까지 오라는 문자가 왔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호기심도 생겼고 일당 준다는 소리에 기쁜 마음으로 주민센터 앞으로 갔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20명은 되는 것 같았는데 20대부터 70대로 보이는 사람까지 다양했고 어제도 일을 했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올해는 지방선거이다 보니 챙겨야 할 전단지가 꽤 많았어요. 그것들을 한 장씩 모아 봉투에 넣는 일인데 조금씩 나누어 분업을 했죠. 시의원만 정리하는 사람, 교육감, 구의원을 정리하는 사람, 비례대표를 정리하는 사람, 그렇게 석장, 다섯장 이렇게 따로 모아서 다 합쳐 봉투에 넣는 일까지. 오전에는 나름 재밌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주셔서 맛나게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오후 6시까지 했는데 몇 시간을 책상에 앉아 단순 노동을 반복해서 그런지 4시 넘어가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목도 아프더라고요. 솔직히 선거 안내문을 집에서 받아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작업한 결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고 버리거나 어떤 때는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생각해서라도 꼭 봐야겠다 생각했답니다. 일하는 동안 주민센터 직원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두 장이 들어가거나 빠지는 전단지가 없게 신경 써서 하라고요.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신경 써서 했지만 만약에 같은 게 두 장 들어갔거나 혹 빠진 게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1: 이야, 이거 선거 전단지 작업 알바를 네네. 하셨군요.
0: 네.
1: 실은 저희 집도 저희 아파트도 엊그저껜가 선거 공보물
0: 네.
1: 안내 책자가 쫙 묵직하게 도착을 했더라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0: 공부해야 돼요.
1: 그러니까 아직 뜯어보지도 진짜. 않았는데
0: 네.
1: 아, 우리 박영자님 말씀 맞다나 한번 열어보고 좀 찬찬히 살펴봐야겠네요.
0: 근데 진짜 이렇게 뭐 한 장 와야 되는데 두 장 왔다 이런 거를 또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아니 요새 와서 느끼는 거는 이 저 피부도 마르는지 원고를 이렇게 넘길 때도 잘 안 넘겨져요.
1: 한 장씩 안 넘겨져요?
0: 네, 안 넘겨져요.
1: 옆에 어떻게 저 이렇게 저 종이 이렇게 왜 있잖아요.
0: 아, 찍어서 이렇게 네. 넘기는 거?
1: 물처럼 이렇게 찍어서
0: 물처럼 찍는 거. 그거 필요하다니까요.
1: 네, 침바르긴 좀 그러니까.
0: 네, 그거 필요해요. 네.
1: 예. 정말 이렇게 선거 얘기가 나올 때가 됐죠.
0: 그렇죠.
1: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라고
0: 네. 며칠 안 남았어요. 네.
1: 네. 또 사전투표 기간이 내일 모레네요. 5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 이틀간. 이때는 이제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하시죠.
0: 예. 그렇군요.
1: 그리고 본 투표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이때 나는 투표 안 하고 미리 투표하고 좀 쉬겠다.
0: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예.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 네. 그리고 이제 동네 벽보 곳곳에
0: 네.
1: 선거 그 벽보도 붙였죠. 붙여 있죠. 이제 후보자들 얼굴도 이렇게 쫙
0: 네,
1: 보면.
0: 있죠.
1: 저도 이렇게 보면 봤더니 지나가시는 분들도 잠깐 서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더라고요.
0: 네. 그래요.
1: 네. 우리 동네 후보가 누군가
0: 봐야죠. 아무데나 찍을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1: 아, 그럼요.
0: 네.
1: 예. 박영자님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탁 이런 사연을 잘 보내주셨네요.
0: 그렇죠. 네. 그러시네 진짜.
1: 실은 선거 안 내면 그냥 안 보고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한번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그 안내문이 잘못 왔을 때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나의 지역구를 검색하시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 후보자 정보, 투표소 위치 전부 똑같이 또 다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또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서 실물로 꼭 다시 받고 싶을 땐 사시는 지역

0: 성관위나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누락 사실을 알려주시면 다시 보내드린다고 해요.
1: 네. 자, 내 지역의 일꾼이 누군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은요, 경기도의 당당이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양희연 김일중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제 시댁에 가서 아주 기가 막힌 공사를 한판 벌이고 온 며느리입니다.
2: 무슨 공사를 하셨을까?
1: 우리 시부모님은요, 평소에 돈 한 푼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알뜰하고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워낙에 절약이 몸에 배어 있으시다 보니 집안에 웬만큼 고장난 게 있어도 사람 불러 돈 쓰는 게 아까워 그냥 참고 지내실 때가 많았죠. 지난번에 시댁에 갔을 때도 화장실 변기 밑동에 백 시멘트가 깨져서 덜렁거리는데 아까우니까 사람도 못 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다음번에 시댁 갈 때는 내가 직접 고쳐드려서 돈도 아껴드리고 오래오래 튼튼하게 쓰시게 해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을 앞두고 가기 전부터 너튜브로 그 백 시멘트 바르는 법을 열심히 예습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죠. 드디어 어제 시댁에 도착해 두 분 앞에 당차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저 오늘 시간 남을 때 저 변기 밑에 백시멘트 새로 보수해 드릴게요. 그러자 두 분 다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당연히 당신 아들이 고친다고 나설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의외의 제안을 하니까 깜짝 놀라신 거죠.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한술 더 떠서 으쓱한 목소리로 거들더라고요.
0: 어머니, 저번 때 우리 집 화장실 공사도 다 이 사람이 한 거예요.
1: 그렇게 온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준비해간 라텍스 장갑을 양손에 야무지게 꼈습니다. 우선 망치를 들고 기존에 깨져서 지저분하던 시멘트 조각들을 시원하게 깨부숴서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화장실 청소부터 물때 하나 없이 싹 끝내놓았죠. 제 성격이 또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반짝반짝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기초공사를 완벽히 마친 뒤 정성껏 캔 그 백시멘트를 변기 하단에 싹싹 펴바르기 시작했어요. 쪼그리고 앉아 땀을 흘리면서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얗고 튼튼해진 변기 보시면서 기분 좋게 오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장인정신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매끄럽고 깔끔하게 공사를 완성한 뒤 문을 활짝 열고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청소까지 완벽하게 끝나 반짝반짝 빛나는 화장실을 보여드리며 말씀드렸죠. 어머니 아버님 이것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두 분이 화장실을 들여다보시더니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0: 이야, 진짜 마음에 든다 얘. 아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기술도 좋으냐?
1: 평소 알뜰하신 성품에 돈 한 푼 안 드리고 변기가 새 것처럼 고쳐진 데다가 화장실까지 몰라보게 깨끗해졌으니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에 쏙 드셨겠어요. 폭풍 칭찬을 해주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튜브 보며 공부해간 보람이 온몸으로 느껴지면서 어깨가 아주 으쓱하더라고요. 남들은 시댁 가면 가시방석이라는데 저는 시댁 변기방석을 예쁘게 고쳐놓고 사랑 듬뿍 받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저 정말 센스 만점 며느리 맞죠? 새로 바른 백시멘트처럼 우리 시댁 식구들과의 정도 평생 깨지지 않고 튼튼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오, 센스 만점이다 맞아요. 센스만 만점인가요?
1: 손기술도.
0: 솜씨도.
1: 네, 좋으시고.
0: 오.
1: 근데 또 손기술 좋다고 이걸 다 하느냐? 아니죠.
0: 그럼요.
1: 예, 시부모님을 향한 또 그 마음이 있으셔야.
0: 그래, 워낙에 근검 절약하시는 분들이시라 그냥 뭐가 고장나도 그냥 그대로 쓰자. 뭐 큰 탈 없으면 하셨는데. 아, 며느님이 이렇게 그냥 뭐 본래부터 할 줄 아는 건 아니었지만 너튜브 보고 계속 배우셔갖고 그걸 싹
1: 와.
0: 아니 그리고 고치기 전에 일단 대청소부터 싹 하고 예. 얼마나 개운해요. 얼마나 개운해.
1: 일 처리의 그 순서 예, 과정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0: 그렇죠.
1: 이러니 얼마나 예쁨 받으시는 며느리겠어요.
0: 또 이런 분도 계시네.
1: 3667님
0: 헐, 저도 변기 백시멘트 사다 놓은 지 한 달째인데요 반성합니다. 이번 주말엔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네.
0: 남자분 같죠? 주부 같지는 않아요.
1: 그래요. 이번 주말이 예, 마지막입니다.

0: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예요. 꼭 하시고.
1: 미루지 마세요.
0: 네, 꼭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에게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 마구마구 해드릴게요. 아, 이 노래 진짜 비 올 때 들으면 참 좋은데. 네,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감상해 보시죠.

0: 좋다. 참 좋다.
1: 신승훈의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비 오는 날 좋아하거든요. 대신 조건은 그러니까 실내에서 밖을 바라볼 때 좋아.
2: 당연하죠. 비 오는 날 밖에서 일한다든지 비가 흠뻑 오는 날 아무리 우산을 써도 여기저기 그냥 빗물이 튀긴다든지.
1: 그러니까.
2: 그럼 누가 그렇게 좋겠어요.
1: 그건 진짜 별론데 힘들고.
2: 네.
1: 근데 진짜 창밖을 바라보는 건 좋죠. 7565님이요. 사연 때문인지 창밖을 보며 편지를 써야지가 변기를 써야지로 들려서 혼자 빵 터졌네. 아,
2: 진짜 빵 터질만 하네요.
1: 변기를 써야지.
2: 변기를 써야지. 공구이사님, 일중님도

0: 노래를 듣지만 마시고 사이사이에 가수분 발성이나 호흡을 잘 살펴보세요. 진짜 노래가 늘어요.
1: 아유, 이런 말씀 마세요.
0: 왜 말래?
1: 노래 나갈 때 제가 듣기만 합니까?
0: 아, 부르죠?
1: 계속 따라 부릅니다.
0: 잘 살펴보진 않아요. 그냥 계속 따라 불러요.
1: 오늘같이
0: 그만해라. 그만.
1: 여긴 여성시대입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어린 아가들은 부모를 관찰하고 따라하고 그러다가 어른들을 깜짝 놀래키죠. 어느 댁 아이는 아장아장 걷는 단계인데 텔레비전에서 야구하는 장면만 나오면 우리 이겼죠? 졌죠? 이렇게 묻는데요. 이 댁 엄마 아빠가 프로야구 팬이라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즐겨보니까 아이도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죠. 또 다른 댁은 이제는 성년이 된 아들이 어릴 때 아빠가 퇴근하면 아빠한테 달려가 안기면서 물었대요. 아빠 올랐죠? 네, 이 댁 아빠는 증권회사에 다녔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폰 들여다보는 엄마 아빠의 표정을 보며 서너 살 아이들이 묻는데요. 올랐죠? 떨어졌죠? 네, 반도체업의 호황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인구가 늘고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마감하는 시간의 종가 기준으로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새로운 투자 상품이 등장해서 투자 열기가 더 뜨거워질 거라는 소리도 들려요. 한편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대요. 땀 흘려 버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 말씀이 당연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투자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노동이 땀 흘린 노동의 몇 배 수익을 올리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하셨어요. 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느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인가에 따라 계층을 넘어 계급이 나뉘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씀도 들립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이때까지 내가 이룬 것은 무엇일까?

참 자신을 초라하게도 만든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켜온,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해온 가치로운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하시네요. 피카소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이제 인터뷰 중에 기자한테 선물로 갖고 있던 연필로 그림을 쓱쓱쓱 그려줬대요.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우, 이 그림 8초 걸렸네요? 그러자 피카소가 이랬대요. 이 그림 난 8초 만에 그린 거 아닙니다. 80년 걸려서 그린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시간과 고민한 시간이 만들어낸 지금의 내 모습을 도닥이면서 이대로의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소란한 바깥 세상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Tears for Fears의 노래였습니다.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1: 네.
0: 아하. 이게 각 가정마다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듣는 게 다르니까
1: 재밌죠.
0: 이야기가 진짜? 다른가 봐요. 장윤정님은 이런 말씀하시네요. 군인 아빠를 둔 저희 딸은요, 아빠가 늦으면 당직이야? 훈련이야? 묻습니다.
1: 그렇죠. 예. 엄마가 하는 말이겠죠.
0: 맞아요. 네.
1: 김희승님은 라디오 매일 듣는 저에게 아이는 늘 엄마, 엄마 문자 읽어줬어? 이럽니다.
0: 야, 김희승 님 오늘은 하실 말씀 생기셨네.
1: 오호.
0: 오늘은 엄마 문자 읽혔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어른 하는 대로 속속 빨아들이고.
0: 이런 말 해도 되나? 제 아내가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가 엄마 후배 직원은 아니잖아요.
1: 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야.
0: 엄마 가끔 집에서도 부장 같아.
1: 야.
0: 자, 8643님. 어느 초등학생이 실하는데 너무 재밌고 재치 있어서 보내봅니다. 해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네요. 제목이 상이에요. 상. 초등학교 2학년, 누구누구누구. 전교 1등 하는 상상. 하지만 그것은 망상. 말로만 공부해 항상. 성적표 보고 울상. 원했던 목표는 최상. 그리고 남들의 우상. 하지만 현실은 진상. 며칠 후 이 시로 난 떡상.
1: 어우, 잘 썼다. 어떻게 음률을 이렇게 맞췄지?
0: 그러게요.
1: 쭉, 진짜.
0: 뭐, 야, 진짜 재치 만점이다.
1: 여덟 줄 전부를 끝으로 상으로 맺었어.
0: 네. 이건 나중에 랩으로 해도 멋있겠다.
1: 어이, 그러네, 진짜.
0: 네. 느낌 있어요.
1: 좋아요. 네.
0: 좋아요. 다음 사연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의 정재성님이십니다. 저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엑스레이 촬영하는 부서에서 35년째 근무 중인 방사선사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은 누구나 이런저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더구나 저같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저 같은 50대 남성들의 로망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연인이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고향 김천에 갔는데 한 친구와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포도하우스는 400평짜리 두 개 동으로 각각 A동, B동 이렇게 호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A동에 들어가 보니 친구 아내가 혼자 포도 순작업을 하고 있었고 친구가 B동에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B동으로 이동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우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1: 야, 친구야, 니 언제 왔나? 온다고 미리 전화를 하지 그랬나?
0: 우리 셋이 캔맥주를 따서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너 포도순 작업하는 거 보니까 참 평온하고 좋아 보이더라. 아, 이렇게 혼자 일하면 스트레스 같은 거 아예 없지? 부럽다. 내 취향에는 이런 일이 딱 맞고 좋을 것 같은데.
1: 아이쿠야, 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반나절만 일해보마.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온다. 혼자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계속 일하고 있으마. 사람이 이상해진다.
0: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뭐 허리도 구부리지도 않고 많이 힘들 것 같지 않은데.
1: 혼자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내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어떤 때는 내가 포도나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
0: 친구는 포도 농사 일도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꽤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혼자서 일하는 게 적적하면은 아내랑 따로 일하지 말고 A동 작업 둘이서 같이 하고 또 그러고 나서 B동으로 옮겨서 또 같이 작업하면 안 돼? 부부지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은 친구가 웃으면서 제게 하는 말.
1: 둘이서 같이 작업하다 보면 결국엔 싸운다. 의견이 달라가 맨날 싸워서 안 돼.
0: 현대인이 사는 곳은 어디에서든 스트레스는 없어지

0: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돈 걱정, 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등등. 언젠가 저희 병원 원장님께서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유 스트레스 그리고 디 스트레스. 유 스트레스는 긍정적 스트레스며 질병 저항력을 높여서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디 스트레스는 부정적이며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마음 설레며 도전하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건 유스트레스 같습니다. 유스트레스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될 뿐더러 꼭 필요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진 않겠지만 디스트레스도 우리가 마음 하나만 잘 바꾼다면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는 디스트레스를 환자를 향한 봉사라고 생각하면 유스트레스가 됩니다. 식당 주인이 힘들다고 불평만 하면 디스트레스겠지만 손님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한다는 좋은 마음을 가진다면 다시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포도 농사 짓는 제 친구 김신성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포도 농사 짓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가격이 낮다고 불평하는 주변 농사꾼들이 많은데 사실 그 포도값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얼마나 좋은 포도를 생산하느냐에 따라 형성이 되는 거라 결국은 농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느 해는 포도값이 잘 나오고 어느 해는 포도값이 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불평불만하느니 조금이라도 농사를 더 잘 지을 생각을 해야 한다.
0: 아, 이렇게 말한 제 친구는 그러고 보니 유스트레스 쪽에 가까운 친구였나 봅니다. 여성시대 가족들도요, 디스트레스 그만 받고 유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감문면에서 포도 농사 짓는 멋진 우리 친구 신성이처럼요.
1: 와, 진짜.
0: 예, 아, 근데 저는 이 사연 소개하면서 아, 자꾸 디스트레스가. 왜냐면 제가 시옷 발음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 근데 이분 스트레스에, 그 아, 친구분 성함도 김신성 분이시고. 아,
1: 신성. 아, 그렇구나.
0: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계속 발음하니까, 어우, 스트레스. 예, 아. 이것도 유 스트레스를 바꿔야, 아, 스트레스 종류가 이렇게 다르군요.
1: 그렇군요.
0: 하긴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진짜 우리 몸의 면역력이든 혹은 우리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라든지
1: 네.
0: 예. 아니면 뭐 그런 좀 뭐랄까 결핍 이런 게 좀 느껴져야
1: 네.
0: 아, 내가 좀 더 잘해 봐야지.
1: 네. 네.
0: 잘해 봐야지.
1: 맞아요.
0: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0: 예.
1: 여성 시대.
0: 아. 유 스트레스. 유 스트레스.
1: 아. 8006님, 양희은님 감기 왔어요? 아니요.
0: 그러니까.
1: 이 좀 날씨가 변화가 이렇게 있으면 또 약간의 비염 증세가 나오죠.
0: 맞아요.
1: 이런 문자 많아요.
0: 네.
1: 오늘 컨디션이 달라 보인다고. 야 정말 여러분들은.
0: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딱 저 방송 전에 코가 약간 좀 맹맹거리신다고.
1: 네. 훌쩍훌쩍거렸죠.
0: 네. 했는데 어우 우리 당당이 분들이 또 그걸 다 캐치를 하셨네.
1: 그러게 말이에요.
0: 감기는 아니신 거죠?
1: 감기는 아닙니다.
0: 네, 저희가 네. 또 비염이어가지고.
1: 둘 다 똑같아서 네. 공감이 잘 돼요.
0: 오라 아까랗게 내일은 제가 또 코 찡찡할 수도 있어.
1: 괜찮습니다.
0: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이제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입체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안아 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0: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 받고 일석삼조니까
0: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2: TBX.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하나의 사이언스.
1: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산소카페 총송군에서 총송 황금진 사과 선물세트,
2: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
3: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2: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3: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박영자님 그리고 정재성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를, 또 시댁에 변기 고쳐준 며느리님께는 홈스토랑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어요.
2: 처음 문자 주셨네요. 새싹 문자 7549님. 대형마트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오전반으로 일하다가 어제부터 저녁반으로 옮겨서 여성시대를 이제 집에서 듣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3: 와.
2: 좋습니다.
3: 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든든합니다.
2: 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오전 시간에 여유가 여유. 참 좋은 것 같아요.
3: 맞아. 네. 그렇죠. 들으면서 또 문자도 할 수 있고. 네. 6484님 역시 새싹 문자인데요. 신입사원으로 취업해서 여성시대 들은 지 1년. 이젠 두 분과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쉬는 날도 안 들으면 왠지 허전할 지경이에요.
2: 아유.
3: 이게 서로가 길이 들어서 그래요.
2: 함께 해주셔야죠.
3: 희한해.
2: 이제 네. 내적 친밀감 쌓이셨으니까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 비밀이 없어요. 아, 어제 참 저.
3: 아, 김일중 씨 늘 머리 그
2: 곱슬머리
3: 때문에 예. 좀 아. 내 머리 그러셨는데
2: 점점 여름이 다가오면서 습도가 올라가고 너무 부스스거려서 아. 어제 거의 20년 만에 매직 스트레이트를
3: 잘하셨어. 젊어 보여. 그리고
2: 아, 그래요?
3: 네.
2: 감사합니다.
3: 머리를 펴셨습니다.
2: 네네. 네.
3: 이따가 보라 하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2: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세상 문자 8196님. 21년간 다녔던 직장 그만두고 올해 초부터 학원 국어 강사를 하는데 아주 스펙타클하네요. 직장 생활과는 완전 다른 일정에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쏘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

0: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문경시 문경읍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 2터널 부근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한 명이 탄 차량이 교각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추락 지점에 수풀이 우거져 다행히 운전자는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영주시장 선거 법정토론회가 어제 오후 안동 MBC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창윤 후보와 국민의힘 황병직 후보가 참석해 인구 감소와 원도심 활성화,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등을 놓고 공약과 정책 대결을 벌이는 한편 초청의 후보인 무소속 황선종 후보의 방송 연설도 방송됐습니다. 토론회는 안동 M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안동 MBC는 오늘 오후 3시 55분부터 안동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이어 모레 청송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잇따라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연대와 공무원노조 경북교육청 지부가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의 한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관리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이사장의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기관을 재지정했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해당 기관 이사장에게 학생들을 폭행한 아동학대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1천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안동 MBC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뜻을 되새기는 특집 토크 콘서트 경국 기억을 넘어를 어제 저녁 국립경국대학교 학생회관 앞 특설 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해 안동과 경북의 호국 독립정신을 돌아보고 청년 세대와 함께 그 의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0: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도, 습도는 85%입니다. 안동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신윤아였습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보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책을 받지 못한 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교과서는 통상 2월경에 검정과 인쇄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점자 교과서 제작사가 인쇄본을 전달받아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렇다 보니 점역사가 밤을 새워 작업해도 계약일에 맞춰 교과서를 주기가 힘든 실정이죠. 또래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수함입니다.
1: 가슴이 답답할 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 어떡해요. 오늘 사수함 일주일이나 모시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건호 할머니예요. 며칠 전 우리 아들이 요즘 소위 말하는 해결사 AI의 궁금증을 음성으로 물어보는데 그것도 기계인지라 발음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의도치 않게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왔나 봐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아들은 아이 그 말이 아니라고 깨 못 알아듣네 하며 큰 소리로 대받았어요. 목소리가 원래 크거든요.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손자가 재미나야 우리 아빠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야. 화내는 게 아니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하는 거예요. 겨우 5살 애기가 대추씨만한 입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을까요? 앞으로 점점 날씨는 더워질 테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자칫 서로 짜증날 수 있으니 한 박자 꿀꺽 삼킨 후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겠구나. 크게 깨달았네요.

0: 네, 패티김 이문세 함께한 노래였습니다. 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1: 아, 네.
0: 우리 당당이님이 남겨주신 음성 편지에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1: 문제는 뭐냐 하면요.
0: 예.
1: 당당이님이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저희 선물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성남에 살고 계신 당당이님 문자나 미니로 제가 사서함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건호 할머니 네.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선물을 챙기도록 해주시고요. 선물은 뭐냐 하면요 여성시대표 크림 에센스예요.
0: 네.
1: 네, 즐겁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아, 근데 우리 건호 할머니께서 정말 음성을
1: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
0: 예, 우리 손주의 대추씨만한 입으로.
1: 대추씨를 제가 이렇게 해봤잖아요.
0: 이렇게. 아, 그래요? 꼬종한한 입으로.
1: 아유, 얼마나... 진짜. 대추씨 뭘만해, 요만한데.
0: 예쁜 입, 그 소리를.
1: 예.
0: 아빠가 그냥 화내니까 그냥. 우리 아빠 나쁜 사람 아니야.
1: 아유, 이뻐라, 세상에. 아빠 편 드는 거야.
0: 1280님이 대추씨만한 입, 아유, 빵 터졌어요.
1: 그렇죠?
0: 동네 어르신이 제 입 보고는 꼬막 같다고 하시더만.
1: 아, 꼬막.
0: 대추씨 웃음 폭발. 아, 꼬막 같은 입으로.
1: 아, 재밌다. 예. 최태영님, 손자가 할머님 닮았나 봐요. 말씀 참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그러셨어.
0: 그러니까, 우리.
1: 할머님도 자분자분 말씀하시는데. 네. 손자가.
0: 그러니까 저희 그 열린 사서함 음성 남겨주시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딱 하시고
1: 네.
0: 그 다음에 저는 누구고요 제 연락처는 몇 번에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은 저희 제작진들만 딱 이제
1: 알아듣게 편집해서 내보냅니다.
0: 네, 꼭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돼요.
1: 네.
0: 자, 02789의 천사 02789의 1004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형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성진 스님 그리고 오랜만에 돌아오신 김진 목사님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0: 자, 여성시대 3, 4부는 KB국민은행, 청원아이스, 유니베라, 고향가구박람회,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열혈강호 온라인, 백조싱크, 유동골뱅이, 롯데렌터카, 한국세무사회, 노무법인패, 동국제약, 회라민큐와 함께합니다. 머리 한번 찰랑거려야지.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수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100년 살고 싶어.
1: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리리라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오늘은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부처님 오신 날. 네. 예, 우리 만남 중창단의 무대.
1: 네.
2: 우리 성진 스님 계신 성관사에서 성황리 어떻게 잘 마치셨나요?
3: 아유, 예. 뭐 정말 즐겁게. 제 네. 모토가 무조건 즐겁게 하자.
1: 네.
3: 즐겁게 하자는데 네. 만남 중창단이 노래 일단 부르면 예. 일단 저에게 즐겁지 않습니다.
2: 제가
3: 매년 이 성관사 그 부처님 탄신을 가는데요.
2: 예.
3: 갈수록 이 네. 성관사 이 탄신 기념 축하연이
1: 네.
3: 개인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2: 오.
3: 국내 각처에서 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번에 정말 상황이 점점 날로 진짜 발전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
2: 예, 예. 그만큼 성탄절에 이제 받으셔야죠.
3: 그런데 우리 이게 목사님. 예? 성탄절날 우리 스님을 또 초대해 주시는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2: 예. 네.
3: 제가 이번에는 한번 꼭 실현해 보겠습니다. 성탄절날 네. 저희 만남 중창단을 초대해서 정말 4대 종교가 함께 예. 축하하는 그런 그렇구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절을 네. 절문은 열려 있는데 교회 문은 조금 닫혀 있는
3: 네,
1: 분이군요.
3: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1: 야, 그러니까
3: 성당문까지는
1: 아쉽다.
3: 갔고요.
2: 아, 성당문은 이제
3: 다. 아, 예, 성당까지는 저희가.
1: 네, 갔고요. 예. 네, 네.
3: 교회만 가면 됩니다.
1: 네, 네.
2: 반가운 문자가 9547님이요.
3: 네.
2: 일요일에 저도 성진 스님 계신 성관사 다녀왔습니다.
1: 아, 벌써 네. 여성시대 당당이 분께서.
3: 네.
1: 와, 사진까지 스님하고 함께 찍었습니다.
3: 아, 예, 예.
1: 아, 네.
3: 예.
2: 아, 예. 어머나.
1: 할머니하고 손녀 같은데요?
3: 예, 예. 손녀는 네. 이제 또, 이제, 놀이공원.
1: 네.
3: 워터파크, 네. 무료 입장권도 받아가셨고.
1: 아하! 그것도
2: 나눠줘요?
1: 네.
3: 그치, 어린이들은.
1: 네.
3: 초등학생까지는.
2: 예.
3: 무료로 나눠줍니다.
1: 아.
3: 오, 부모님은 대신 돈 내고 가셔야 되고요.
1: 네.
2: 아, 예. 오, 좋다. 네,
3: 담당님들도 여러 분 오셨어요.
1: 네.
2: 근데 저는 이 사진에서 더 놀라운 게, 이 덕복이라고 네. 그러나요?
1: 네, 너무 가사, 멋있는데요?
2: 주지 가사. 스님으로서의
1: 딱.
3: 가사.
2: 가사를 네. 입고 계시는, 우리 성진 스님, 네. 멋지신데. 네. 항상 여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렇게, 간편하게 오시는 거라는 말씀 드려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할머니라고 그랬더니, 엄마, 내지는 언니일 수도 있다며.
3: 예.
1: 이런 센스가 없군요, 제가.
2: 아니, 근데 저 이거 진짜 궁금해.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공연 재밌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또 부처님 오신 날 그 만남 중창단의 공연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1: 어떻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간직해 놓으셨나요?
3: 네, 저희가 드디어 이제 만남 중창단 TV를 열었습니다.
2: 와. 그래서 만남 중창단 TV.
3: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도 많이 이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사람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열었습니다. 이번에 성관사 공연

0: 면 예. 저희 만난 TV 들어가시면 네.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1: 만난 중창단 TV에 들어가시면.
2: 네, 그렇군요. 근데 와, 지금 뭐 카트가 네. 오, 장난 아닌데요. 와, 내리시는 것부터 도착하신 것부터.
1: 네. 네. 네. 앞으로는 어떤 그러면 좀 내용을 좀 담게 되실까요? 계속 이제, 노래를 올리시나요? 아니면?
3: 아니 이제 노래도는 이제 할 땐 저희가 담고 예, 네. 이제 또. 여러분들의 사연도 듣고
2: 아 좋다 네 최고로 좋다
1: 아 잠시만 이거는 조금 왜냐면 좀 상담은
2: 네네 우리 쪽에만 해주셔야죠 그런 거지 지금
1: 여성시대 님과 함께 코너에서 함께 해주셔야지
3: 예 저희가 예 감히 어떻게 부디 제가 이런 근심의 고민이 될 만큼
1: 아니면은 이제 개인 채널 있으시니까 저희 콜라보처럼 이렇게 님과 함께 나오실 때 한번 저 또 아, 채널 예. 한번
0: 네, 다음에는 네, 우리 생방할 때 같이 이렇게 예. 콜라보를 해서 아, 좋죠. 좋은 네. 어떤 네. 그 시너지를 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3: 저희가 이제 100명 채운 지가 네. 어제 100명 채웠기 때문에
1: 아, 쭉쭉 아, 또 좋아요. 성장하시겠죠.
2: 이제 100명이 100만 명 되는 겁니다.
1: 예. 네. 자, 근데 이런 질문도 또 도착을 했어요. 네. 워낙에 우리 막남 중창단 네, 분들이시니까 네. 그럼 지휘는 누가 하시나요? 반주자도 계시지요? 궁금합니다.
3: 아이, 저희가 노래 실력에 비해서 갖출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반주자님, 예. 너 최강희 반주자님도 계시고 지휘자는 무려 메인 지휘자님 계시고
2: 네.
3: 저희가 개콘 지휘자까지 두고
1: 한
3: 있습니다.
1: 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요? 그때?
3: 우리 이제 메인 지휘자님 계시고 예. 또 저희 수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콘 지휘자 정도가 예. 이제 청주 시향 개콘 지휘자인 분이 저희 개곤도 하시고
1: 네. 아니 청주 시향을 이끄시는 분이
3: 예, 개곤 지휘자 분께서 저희 개곤도 하시네요. 네, 우리 김산 지휘자라고요.
1: 오,
3: 네.
1: 네.
3: 저희 수준이
2: 네.
3: 네, 노래를 못 불러도 지휘자 지휘는 잘 갖춘다. 그래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6월 18일 날 청주에서 네. 우리 김산 저희 개곤 지휘자 네. 지면서도 네. 청주시향 개곤 지휘자인 예. 김산 지휘자가 또 공연도 하니까 저희들도 가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2: 아 네. 네. 청주 시립 교향악단의 김산 개곤 지휘자께서 네. 6월 18일 청주에서 지휘봉을 또 잡는다니까 네. 만남 중창단 분들도 가시고
1: 네.
2: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3: 저희가 부디 지휘자 수준을 따라가기를.
1: 근데 지휘자분 저 사진을 저희가 봤는데 네. 좀 낯이 익은데.
3: 아니, 여기도 저희가 이제 메인 지휘자분이 바쁘실 때는
1: 예.
3: 저희가 이제 와서 좀 도와도 주고.
2: 아, 네. 네.
1: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0: 아, 사실 우리 김산 지휘자가 예. 제 큰아들입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좀 쑥스러워서.
1: 아, 그러니까 이게 또.
3: 네. 사실 이제 네. 아버님보다 저희하고 더 친합니다.
2: 아, 그렇군요.
0: 사실 우리 만남 중단 시작할 때 스님께서 예. 당당하게 우리가 하자라고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 예.
0: 미도는 지휘자가 하나 있다.
2: 오. 아,
0: 그 생각 때문에 결심을 네. 또 먼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3: 설마 네. 아들 아버지를 보내드리겠냐.
1: 약간 저 파트 싸움이 좀 있으시겠네. 그래도 아들이 어떻게 보면 딱 지휘를 하는데. 네. 아버지에게 좀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2: 그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지.
3: 저희하고 네. 훨씬 친합니다.
2: 오히려 네. 큰아들하고 아버지 사이가 조금 뻑뻑해요. 어느 집이나 그래. 네.
3: 대화에 10마디하면 9마디는 저희하고 하고.
2: 아, 그렇죠. 네.
3: 아버지하고 네. 한마디 합니다.
2: 자,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두 님께 궁금한 점. 의논하고 상담받고 싶은 인생 문제, 도움이 필요한 일,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실 때는 무료입니다.
1: 자 이제 상담청하신 편지 보겠습니다. 아들과 남편 사이에서 5월을 보내며 두님께 도움 청합니다. 저번 어버이날에 남편과 아들이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 후에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고 고3 아들한테 말했는데 아들이 아빠는 뭐 해줬느냐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이고. 남편은 화가 나서 이 후레 자식이라고 욕을 했고 아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일단락이 되긴 했는데 그 후부터 살얼음 판입니다. 저는 휴대폰 문자로 아들에게 왜 그랬냐 엄마 아빠가 힘들게 일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달래가면서 훈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 죄송하다고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아빠와는 얼굴 보고 싶지 않고 마주치기 싫다는 겁니다.

0: 남편 역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간이 안 되면 안 된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준다. 꼴 보기도 싫다. 하면서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하는데 제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고 탓을 합니다.
1: 응?
0: 두 분이 보시기에 뭐가 잘못된 걸까요?
1: 아니 고3이고 좀 뭐 애도 신경이 날카롭고
2: 네.
1: 아버지는 그냥 부드럽게 야 어버이날인데 뭐 없느냐 했다가 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진짜 뭐 화가 나실만 한데
0: 그쵸.
1: 그래도 후레자식이라고 하셨으니까
0: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의 이 뭐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겠지만 그 전부터 뭔가 좀 깔려있는 뭐가 좀 터진 거 아닐까요?
1: 아들과
0: 이 고3 아들은
1: 아버지. 네. 아버지.
2: 뭐 전조가 있었겠죠.
0: 그죠. 그렇죠. 말 한마디로 네. 갑자기 이렇게 네. 얼굴이 보기 싫다는 건 좀 뭐 아닌 거
2: 전조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뭐 고3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이제 이때는 뭐 정상적 반응을 하기가 힘든 정서적 과경이니까
1: 맞습니다.
2: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무리 좀 기분이 나쁘셨다고 해도
0: 네.
2: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표현의 어원이
1: 네.
2: 자칫 잘못 두 분 중에 한 분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1: 네. 아. 한부모 자식
2: 네. 이래서 네. 이거는 아이고 아무리 이제 하셔도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는 게 우선 저는 분명히 이건 아버님도
0: 예, 예.
2: 이거는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어른으로서는 이제 예, 하지 말아야 표현이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님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0: 네.
2: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뭐 양육 방식까지 가기에는 좀 그렇고 시간이 필요해요.
0: 누구에게?
2: 둘 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
0: 아 예.
2: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억지로 자꾸 어머니가 막 붙이려고 하면 안 돼요.
1: 네.
2: 그냥 어머니는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에게 잘하고. 어머니는 아들한테 잘하는 거야 그냥.
1: 네.
2: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좀 따뜻해지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면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1: 네.
2: 이걸 너무 양육 방식까지 가지 마시고
0: 아, 예.
2: 두 남자에게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시간을 좀 주고 웬만하면 마주치기 싫을 때는 그냥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각자 잘해주시면 어느 날 따뜻해질 때 자연스러울 때 그냥 한번 같이 목욕탕으로 한번 보내시든지
1: 네.
2: 아버지가 먼저 이제 이런 것은 한쪽의 감정이 서로가 조금 누그러질 때 가능한 거니까 너무 저는 예 제 입장에서는
0: 이렇게 막
2: 서둘러 막 억지로
0: 가깝게 하려고 하지
2: 서로를 이렇게 네.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해요 저는.
0: 네.
1: 사실 우리 옛날에는 엄부 자모해서 엄한 아버지의 자애로운 어머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뭐 양육 방식 다른 부부가 뭐 어디 뭐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어느 집이나 애들의 교육 문제로 정말 여러 가지 부딪히는 점도 많은데요.
0: 그렇죠.
3: 하여간 이 그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보면 사실 이게 이분 가족뿐만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볼 땐 좀 일상적으로 많이 대화법이에요.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0: 네.
3: 평소에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1: 네.
3: 근데 평소에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굉장히 적어요. 특히 이제 아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좀 아버지와 대화가 좀 짧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런 배경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0: 예.
3: 사실 아빠는 뭐 해줬느냐 뭐 이 말이 나오기까지 사실은 아마 이게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뭐 해주려 했을 때 이거 갖다가 정말 농담식으로 그냥 막 부드럽게 그냥 친한 상태에서 그냥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아빠 뭐 해주려 그랬을 때 거꾸로 자기를 방어하신 마음이 확 튀어나올 수가 있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평소 때 대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좀 증명이 되면서
1: 그렇죠.
3: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어머니는 사실 우리 스님 말씀하신 대로 남자도 남자끼리 아는 그런 그 있어요. 아들과
0: 예, 어떤 분위기 느낌 예, 이런 게 있어요.
3: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정해주고 서로 조율하려다 보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0: 네, 네. 시간이 조금
3: 필요합니다.
0: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광고 후에 계속해서 또 사연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돈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장심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장심 자동문 053-571-6266.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3: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자,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우리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연, 아빠와 고3 아들의 대립, 예, 감정 싸움.
1: 네.
0: 이 사연을 들으시고요. 2159님이 고3 그때는 참 예민합니다. 저희 아들도 엄청 까치를 떨어서 대학 가면 혼내주리라 속으로 다짐했었는데 막상 대학 가고 나니까 그런 솜사탕이 없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예, 막 이렇게 빨리 지금이라도 화해를 시키려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예. 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1: 네.
0: 예. 3952님.
2: 우리 아들은 35살. 성인이 되어서도 아빠와 오가는 말이 부드럽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 시기가 어떻게 넘겨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부자지간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걱정을 해요.
1: 그렇죠. 이게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아버지도 노력을 해야 되고
0: 그렇죠.
2: 네네.
1: 이제 아들의 노력도 필요한데 전적으로 이 시기에는 아버지 노력이 70입니다.
2: 그렇죠. 애는 고3인데
1: 네, 거의 70, 저는 한 80까지 보기 때문에
2: 네.
1: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아들도 변한다는 거.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용기가 또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별로 대화가 없었다가 먼저 또 말 꺼내기도 아빠 입장에서도 좀 머쓱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용기 내셔야죠.
3: 그래서 좀 아까 그 성인된 분 그 나이 가기 전까지
0: 예.
3: 좀 그 서로 간에 아빠 아들 간에 좀 화해와 치유 시간이 필요해요. 고백하고. 저는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저희 아버님 20대 저와 이렇게 푸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2: 네.
3: 그다음부터 굉장히 관계 좋아졌는데 아마 모든 우리 한국의 부자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권위주의 것이 상처가 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2: 아, 그렇죠.
3: 그러면 풀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2: 네.
0: 그렇죠. 네, 우리 아빠가 어른이니까.
1: 네. 네.
0: 네. 아드님께 먼저 네,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다가가죠. 그래도 공부방 공부하고 있을 때 가서 요새 많이 힘들지. 아빠도 그때 좀 감정이 앞섰다.
1: 그냥 뭐 이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0: 그렇게 안 해도 돼요.
1: 어떻게 하냐면
0: 예.
1: 직접은 다 멋졌거든요, 남자들이.
0: 맞아, 멋졌긴 해요.
1: 아내를 통해서
0: 예.
1: 그러는 거야. 이거 아들 너 친구들하고 먹고 싶은 걸 먹어 아빠가 주셨어. 이 정도만 이렇게 걸러 던지기 몇 번 던져도 돼요.
2: 아, 그렇군요. 아, 엄마.

0: 아를 통해서
1: 네. 네.
0: 이거 아빠가 건네주란다.
1: 그렇죠. 아들도 갑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문 열고 우리 대화하자 그러면 안 합니다.
0: 아, 이제 그럴 수 있겠네. 아유, 이게 갑자기 문 열잖아요. 대화하니까 앉아봐.
1: 아니 안 됩니다.
0: 이것도 너무 참, 그러네요. 진짜.
1: 이럴 때는 네. 부드러운 분을 통해서.
2: 네네. 네.
0: 사랑의 메신저 우리 엄마, 네.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0: 네.
2: 신부님, 아. 목사님, 스님,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원래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리는 성격이긴 한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집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옷장문을 열었는데 몇 년째 안 입은 옷도 아휴 내가 살 빼면 입을 수 있지 뭐. 유행 지난 가방도 언젠간 다시 쓸 것 같아. 또 심지어 고장난 물건까지 이거 고치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결국 다시 넣어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미루다 보니 집이 점점 답답해집니다. 정리한다고 시작했다가 추억에 잠겨 앉아서 사진 보고 편지 읽고 결국 몇 시간이 지나도 달라진 건 없고요. 가족은 그냥 버리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그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특히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붙어 있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친구랑 여행가서 샀던 컵, 아이 어릴 때 입던 작은 옷,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선물한 별거 아닌 인형까지. 남들 보기엔 그냥 짐인데 저한테는 그 시절이 담겨있는 느낌이라 버리기 어렵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집이 창고가 될 것 같아서 요즘 진지하게 고민이네요. 두님은 어찌 생각하세요? 추억이 있어도 물건은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성격 자체를 인정하고 이대로 사는 건 어떨까요?
0: 아,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네.
3: 사실 이 버린다는 표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물건을 잘 못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버린다 그러면
0: 네.
3: 마치 자기가 지금 버리는 것이 가치가 없어지고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이 물건과 이런 어떤 자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0: 네.
3: 버려버린다.
0: 그냥 네. 쓸모없어서
3: 쓸모없어 버린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눈다 생각하시면 어떨까 한번.
0: 나눈다요?
3: 예, 요새 사실 여러 그
2: 아나바다?
3: 네. 바자회가 많이 있잖아요. 아,
2: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자기에게 소중했지만 지금은 또 남을 위해서 훨씬 네네. 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주신 분들에 대한 뜻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진짜. 나눠주니까 이걸 꼭 버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나눈다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의미 있게 또 자기의 어떤 집안도 정리되고 또 자기의 추억도 간직하게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네요. 나눈다는 의미로 네, 접근을 네. 하자.
4: 실제 이런 분들 의외로 제 주변도 많아가지고 제가 그분들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봤거든요.
0: 예.
4: 부인들 되게 부딪히세요.
0: 네.
4: 부인은 버리고 싶고 남편은 자꾸 쌓아놓고.
0: 네.
4: 근데 나중에 선택한 방법이 한 분이 어떻게 하냐면
2: 뭘까요?
4: 동네에 네. 진짜 제일 싼 방 하나를
0: 예.
4: 구해서
0: 예.
4: 자기 당신이 아껴온 추억 모든 물건을 그곳에 두시더라고요.
2: 오, 그 정도로 못 버리시는 분이에요.
4: 아, 생각보다 오, 예. 되게 강하네요.
2: 그러니까 못 버리는 물건 때문에 창고를 작은 걸 하나 예. 얻을 정도라고요. 예.
4: 그냥 생각보다 요즘은 그런 창고들이 많아가지고
0: 예.
4: 그곳에서 이제 가끔 시간 나면
0: 네.
4: 당신 이제 그 의자하고
2: 네.
0: 예.
4: 하나 갖다 놓고
2: 추억.
4: 그냥 그 추억을 보시더라고요.
2: 오.
4: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번. 아, 이제 그 정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냥, 그냥 작은 창고라도 하나 얻으셔서 그곳에 이제 두셔라.
0: 오.
4: 두 번째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방법이 사진 찍어 놓는 거거든요.
0: 사진을 찍어 둔다?
4: 예,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관하고.
0: 예.
4: 물건은 이제 뭐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2: 네.
4: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들에 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만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추억이라는 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2: 아하, 네. 그러니까
4: 내가 마음이 자꾸 과거로 갈고 있다면 나는 지금에 있는 환경이나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금은 더 이렇게 마음의 비중이 갔는지는 한번 보시고 내가 너무 요즘 지금 현재 있는 나에게 좀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자꾸 과거로 가는 거라면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한번 조금 도달아 보시면서 챙기시는 것도 좋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0: 네, 네.
2: 근데 이제 수행하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살림살이하고는 좀 달라지시잖아요.
4: 일단 예, 거주 이동이 잦기 때문에

0: 박스를 제가 저도 한 20년까지는 박스를 못 풀었어요. 아, 그냥 박스 안에 두는 거요. 지금은 저도 박스에 둔 게 많은데 제가 신부님 숙소 가서 정말 공통점을 느꼈는데 신부님도 박스를 그대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1: 아, 짐을 풀었다 언제 또 싸야 될지 모르니까.
2: 아, 그렇군요. 어,
1: 근데 스님도 자주 옮기세요?
0: 저희들도 이제 자주 옮기고 했기 때문에 아~ 거의 이제 스님들도 거의 한 30년 전까지는 예. 계속 이동도 많이 하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많이 안 벌리려고 합니다.
1: 그러겠네.
0: 네, 벌리지 않아야 이동할 때 편해서.
2: 편하죠, 맞아요. 네.
3: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추억을 되새기는데 예. 정도로 이제 현재까지는 모아두시는데 사실 잘못하면 나중에 좀 집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다 보면 더 쌓이고 이분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정말 그 집안에 불편해질 정도 되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나눔을 통해서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어요. 네. 네.
1: 지금 물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옷까지 정도는 네. 저는 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났는데 작년 한 해 내가 이 옷을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2: 아, 그래요? 어디다 나누세요?
1: 아니, 저희는 뭐 이렇게 저기 그 수거함.
2: 아, 수거함. 네, 네.
0: 전문적으로 수거해 가시는 분도
2: 네, 계세요. 네.
0: 그러니까 아예 그 나눔을 받는 분도 있어요.
2: 네, 네.
1: 그렇게
2: 맞아.
1: 좀 하는 편. 이걸 1년 내내 한 번도 안 입었으면 올해도 입을 일은 없다는
2: 그렇죠.
1: 생각.
2: 그렇죠. 네. 그게 정리 비법이래요.
1: 예. 네.
2: 1년이 지나도 그 옷을 안 건드렸다. 그럼 아낌없이 정리하라.
1: 네. 네. 근데 옷은 그런데 다른 물건들은 진짜 두 분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요. 남편의 동창 여행에 대한 사연입니다.
2: 네.
1: 부님, 제가 답답하고 우울하고 아픕니다. 남편이 떠난 1박 2일 동창 여행 때문입니다. 나흘 동안 대화가 없다가 오늘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어요. 남편은 동창 10명 정도와 모임을 하는데 석 달에 한 번 저녁 모임을 하고 1년에 한 번은 여행을 가요.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남녀 4명이 찍은 여행 사진을 봤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이번에는 넷이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냐고 하니 가기로 한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렇게 되었다나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불륜도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태연하게 말하길래 저는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남편은 그럴 거라고 생각 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어요. 물론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마음은 계속 불편했죠. 문제는 해마다 1박 2일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행 갔다 오면 매번 저는 여러 날 우울합니다. 올해는 제가 더 힘드네요. 마음이 우울하고 몸도 아파서 아이들 전화도 안 받았더니 여행 간 아빠한테 전화하고 조금 시끄러웠어요. 나흘 동안 대화 없이 보내다가 남편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동창회 안 가면 되잖아 하길래 당신은 이틀이 즐거웠으니까 내 기분이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기다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동창여행을 가도 기분 나쁘고 안 가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서운하고 한 번 정도 여행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매년 가는 것도 속상해요. 남편은 제가 옷이랑 챙겨주니 좋은 마음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했대요. 천만에요. 책 잡히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릴까 챙겨준 겁니다. 꼭 불륜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지만 이번에는 그 넷이서 갔다는 게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저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부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셨습니다.
2: 그 동창 여행이야 갈 수 있는데 남녀 해서 무슨 둘씩 갔다더라. 그러게. 그렇게 네 사람이 갔다더라. 그것도 뒤늦게 사진 보고 알았다. 그럼 기분 좋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1: 그러니까요.
2: 기분 좋을 아내가 한 명도 없죠?
1: 네.
2: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3: 원래 동창회라는 그 모임 자체가 그 여러 사람을
1: 예.
3: 1년에 뭐 한 정기적으로 한 번 정도 만나서
2: 그렇죠.
3: 많은 사람과 이렇게
2: 그렇죠.
3: 이제 예, 대면 이렇게 관계를 가는 건지 동창회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데 사적인 모임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동창회 모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
1: 너무 소수의 인원이,
3: 소수 인원이 예. 사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조심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분이 참 아니면 아내분이 너무 착하신 건지
2: 그렇죠. 지금까지 잘 네, 챙겨주고
3: 그렇게 하신 거 보면서 좀 저는 좀 부인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2: 네.

0: 서로에 대한 예의가
1: 딱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상하신
0: 그런
1: 거잖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2: 그럼. 예.
0: 그래서 이건 꼭 뭐 불륜이다, 도덕적이다, 도덕적이다 않다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네. 그런 어떤 기준을 떠나서라도 그 남 부인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1: 네. 아니 우리 저 당당인들이요 문자를 통해서 거울 치료를 권하십니다. 딴 게 아니라 우리 아내분도 남편에게 똑같이 나 우리 남차 동창들 남자 동창들하고 2대2로 네. 동창 모임 좀 여행 좀 갔다 올게. 네.
3: 나는 이건 반대. 그게 좀 유치해. 뭐야? 그래? 당신이 그랬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아니에요?
1: 내 남편 한번 느껴보라고 어떤 감정인지.
2: 근데 이제 이건
1: 상대방이 느끼는
2: 거울 치료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1: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거울 치료는 만약 그 상대가 그래 괜찮아 해보는 순간부터는
1: 네.
2: 아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1: 그러네 네. 이렇게 쉽게 날 보내준다고 또 이래버리면 또
2: 아니 왜냐면 이게 실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1: 그래요?
3: 아 그래요?
2: 네. 실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1: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하네.
2: 근데 이제 문제가 왜 그러냐면 거울 치료를 하시는 분은
1: 예.
2: 나는 이걸 좋아하지 않는데 너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 네,
3: 아,
1: 네.
3: 그렇죠.
2: 근데 나는 이미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거울 치료는 아주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 이거는 내가 개입되는 거울 치료는 의미가 없고요. 예. 저는 이미 이제 뭐 남편을 바꾸는 데는 우리 당당이님이 시간이 걸리든 때로는 뭐 고통이 밀려오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정말 싫으면 계속 싸우시든지.
3: 네.
2: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 당당이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이 올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의 문제는 이제 그건 나의 몫이라는 거. 우리 당당이님이 이제 전화도 안 받고 우울로 빠지시잖아요.
3: 네.
2: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통이 올 때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그러면 상처내지 않고 내가 건강한 방법이 뭘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남을 상대를 바꾸는 일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3: 그렇죠. 그렇죠.
2: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빛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계속 고통받을 수는 없잖아요.
1: 네.
2: 나를 최대한 그럼 내가 여기서 조금 고통 안 받는 방법이 뭘까? 이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스스로가 가족과 여행을 떠나버린다든지.
3: 네.
2: 나는 그럼 그런 걸 위해서 뭐 이게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대신 방법은 나를 위한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상처 내는 거 말고는 이거는 이제 이거와 관계없이 찾을 필요는 있다. 저는 자기 관리는 필요하니까 이러면 잠을 우울고 갑니다.
3: 그래요. 그러네.
0: 아마 이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 같아요. 자녀들하고 이제
3: 그 네. 또
0: 아버지하고 통화했다고 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약간 분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스님 하신 말씀과 덧붙이자면 그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1: 네.
0: 여행을 가시든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좋지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이렇게 소원하게 되면 사실 회복될 수 없는 관계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이럴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2: 그래 실제 어떤 분은 동창 모임 가면은 당신하고 여행을 가는 그러니까 딱딱 비례에만 그러면 갔다 와. 그럼 나랑도 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만 꽂혀 있으면
1: 예.
2: 내가 좋아하는 게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남편한테 원하는 게 뭐야?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얻고 공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 내가 그 조금이라도 여러 도전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가지고 어느 게 하니까 조금 그래도 이 뉘앙 내가 좀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 이거는 그냥 남이 알려줄 수는 없어요.
1: 그렇군요.
2: 계속 찾아야 됩니다.
1: 그리고 뭐 내가 동창회 이제 안 가면 되잖아 라고 남편이 말했는데 거기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가면 되잖아요. 가장 간편한 방법
2: 이런 거죠. 가지 말라고 하면은
1: 네.
2: 부디 부인이라는 거요. 그 뒤에 남편의 반응이 또 싫은 거예요.
1: 그런 걸까요?
2: 이게
1: 여행은 가지 마라 그럼.
2: 이제 그 저러자 싸우려면 끝까지 싸워야 되고 계속 투쟁의 깃발을 올려서 남편을

0: 인식을 확실화시키는 거 말고는 이제 그전 그 투쟁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찾아야 된다. 남편에게 난 무엇을 얻고 남편하고 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찾으셔야 된다.
1: 이야, 그렇군요.
2: 아이고, 그래.
1: 내 마음 속에서의 해답을 찾으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0: 경험하시 찾아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1: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네,
0: 내가 원하는 게 뭔지.
1: 나에게 물어봐야 된다.
2: 참 쉽진 않다.
1: 그러네요.
2: 마음이 상해서 지금 하여튼 남을 바꾸긴 힘드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도 해보시고 무조건 네. 불쾌해 난 우울해 이렇게 둘러싸매고 있을 일은 아니고 전 천천히 생각을 해 그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부인에게 나 다음부터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 사실은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반항적인 거잖아요.
1: 반항적인.
3: 그러니까
1: 네.
3: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상처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은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부인 더 눈치를 보게 될 거요. 다 눈치를 보죠. 동창회 안 간다. 나 여행 안 갈 거야. 오늘 남들은 간다는 원하는 난 못 가네. 말은 아니어도 계속 표정이 나타날 거니까 남편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 들어가니까
2: 네.
3: 아예 그런 말도 하기 전에라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관계를 좀 더 깔끔하게 좋겠어요. 네.
2: 자, 목사님의 추천곡 오늘 받아보겠습니다.
3: 네, 제가 오늘 추천한 곡은 윤도현 YB 밴드의 네. 나는 나비.
1: 네. 나는 나비.
3: 네, 함께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가사에 내용대로
2: 네.
3: 오늘 당당히 분들이 좀 더 할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활기차게 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네.
1: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저희 광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1: 주님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야.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8: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9: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8: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섹터 싱크볼, 섹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섹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2: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1: 유동 골뱅이.
1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5: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14: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맞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3: 훅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야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7: 주방의 꽃 남양 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6: 캔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7: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6: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7: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6: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7: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0: YB의 나는 나비, 목사님의 신청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1: 예.
0: 오경희 님이 일종씨 매직한 머리 클로즈업 안 되나요? 그러셨어.
1: 한번 클로즈업 안 들어옵니까?
0: 오, 괜찮네.
1: 클로즈업 들어옵니까?
0: 어.
1: 예.
0: 와이 머리 한번 헤드뱅잉 한번 해보세요.
1: 어,
0: 괜찮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예. 9시 5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새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한다. 털갈이도 그중 하나다. 조류학자 필리프 디부아의 말입니다. 오리도 그중 하나로 봄이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요. 이 기간엔 육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일시적으로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위험한 일도 생기지만 결코 털갈이를 멈추지 않습니다. 겪어야 할 일로 받아들이고 한껏 몸을 낮춘 채 기다리죠.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야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다는 걸 새들도 아는 걸까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시?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시 내프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2: MBC 11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6만 2,616명 가운데 73.7%, 4만 6,142명이 찬성해 합의안에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별로는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는 80.6%가 찬성했고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주축인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21.1%만 찬성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심 씨의 실제 경력이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모집 요건에 못 미치는 점이 있지만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등의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과 모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영 무소속 전북지사 후보가 내비친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과 청와대를 선거 쟁점에 끌어들이거나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며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의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후광으로 호가호위하겠다는 정치 술수이자 거짓으로 대통령을 거론한 음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으며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무기체계를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근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건 이례적으로 섞어 쏘기 전술로 방공망 회피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 결과 도출된 공동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5mm 안팎이고 부산, 울산 등 경상도 지역에선 최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2도 등 전국이 22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1: 6회 상계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지선특집으로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요. 오늘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송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입니다.
1: 네, 어서 오십시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혈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트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내게 기대
4: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5: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백.
5: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백.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백.
3: 하루 한 번 데이백. 30다 데이백.
4: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 강호 온라인.
2: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2: 열혈 강호 온라인.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파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제약.

0: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1: 네, 여러분께서는 정치인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현장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핵심 관계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적인 책임 소재 규명에 착수했는데 결국 그러니까 안전진단 수칙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또 안전조치를 충분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철저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2: 그러니까 사실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노후화가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철거 후 다시 하기 위해서 그걸 진단하던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전공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학부 전공이 토목이어서 약간 이런 관련, 예. 건설 관련 이런 기술이나 현장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는 수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거든요. 약간 이런 사고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1: 그래서. 너무 후진스럽죠.
2: 예, 그러니까 예. 매뉴얼을 안 찍, 와, 이것도 아직도 이런 매뉴얼을, 아직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예.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뭐 관리 책임이나 책임 소재는 전 나중에 밝히는 게,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건 나중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희생됐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는 좀 차분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3: 이건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한 문제이고 그리고 정말 되면 고인이 되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사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거나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한테 그나마 좀 어느 정도의 그 예우를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말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 이런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된 대책 그리고 제대로 된 원인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1: 그 사고 붕괴 장면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차량이 막 지나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겠다. 너무 끔찍했어요. 그 장면들이. 그래서 이제 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제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 유세를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 모두 과다한 유세 전국적으로 좀 금지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는데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2: 그렇죠. 일단 우리나라 선거 유세가 좀 유별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유세송 틀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상시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4년 내내 선거운동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경우 너무 과열된다라는 것 때문에 딱 예비후보 120일 동안만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선거 13일 동안만 뭐 유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시끄럽게 불편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선거기간이에요라는 걸 좀 외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면 양당 모두 자제를 해, 모든 당 모두 자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아예 우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야 상관없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고 선거 분위기를 전파하는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추모의 분위기 좀 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양당 모두 자꾸 양당이라고 하네요. 모든 당 모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판단인 건데 이 와중에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가 마포는 안전 사고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도 결국엔 사과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 싶어요.
3: 적절하지 않은 발언은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고가 직후에 저도 이제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고 저로 이제 후보들한테 제일 먼저 보냈던 문자가 좀 자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선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발언이나 이런 것조차도 좀 삼가하고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목내 그 정도로만 이제 선거운동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 다 공유하고 공감을 했었는데 아무리 이제 그 마포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옆 동네지 않습니까? 먼 데도 아니고 옆 동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선 고인이 된 분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사건 수습에 대해서 마포가 도와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박강수 후보에 대해서도 중앙당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당이나 이 주변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질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0: 그 글을 내리고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럼 모든 지역의 선거 운동도 다 똑같이 국민의힘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거 그 저 중앙선대위하고 바로 왔는데 저희도 바로 이제 애도를 표하고 시작을 했고 끝날 때도 애도를 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통감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당의 전체적인 어떤 기류와는 상반된 그리고 상식과 굉장히 동떨어진 어떤 일탈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냐 뭐 징계를 하든 뭐 어떤 식의 대응을 하냐 이게 그 당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그 애티튜드를 보고 유권자들은 판단을 해주거든요. 근데 글쎄요, 지금 그 이 박강수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단호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노하고 뭔가 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 차원의 대처가 뭐 미흡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최현일 의원도 사고 직후에 오세훈 시장 비판했다가 SNS 글을 바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2: 이것도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정치적 공방은 나중에 따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유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유가족들이 볼 때 지금 너 책임이야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이 논쟁을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그 팩트에 기반한 사실들을 일단 밝혀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국 관리 주체의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이루어져도 되기 때문에 최현일 의원께서 아무래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지금 안전 이슈로 넘어왔던 차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좀 자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여야 가릴 거 없이 지금은 좀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이 이제 정원호 이제 후보 같은 경우도 일부 지지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1: 네.
0: 그리고 뭐 관리자가 뭐 삭제하고 그런 후속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후보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후보를 이제 지지하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은 자중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사건의 추이를 좀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지금은 오로지 사고 수습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1: 꼭 선거 국면이 아니더라도 여론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정치인들이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는 처음으로 서울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성동구 또 마포구 이렇게 돌다가 사고 소식이 전해져서 그 이후에 일정은 취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 대표 서울 지원 유세를 놓고 내부적으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오냐 뭐 이거예요 요지는?
0: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1: 그렇지는 않아요?
0: 예, 그거는 뭐 구청장 후보들하고 교감이 없으면 갈 수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후보들이 원치 않는데 지원 유세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가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 실제 이제 지역에서 이제 요구가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마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장동혁 대표가 했던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틀어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틀어질 것까지는 없어요. 의견 충돌은 있지만 어차피 오세훈 시장은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표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를 싫어하는 분들의 표도 받아야 되는 게 후보의 그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뭐 절장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맞지 않고요. 그냥 전략적인 전 판단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면 두 분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운동하는 유세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깃발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때 누구 미워하고 누구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가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1: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과 그리고 약간의 그 중도층을 함께 아우르다 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지금 뭐 이렇게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선을 선택한다. 뭐 이렇게 후보자들이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장동혁 대표의 어떤 가치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서울시당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2: 그렇게 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냥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는 거 원치 않잖아요. 뭐 출범식이나 발대식 때 안 불렀고 다른 지역은 다 대부분 불렀는데 안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정도

0: 아까 그 대변인께서는 아무래도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두 분이 뭐 손을 잡고 하는 열쇠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요. 네. 아, 일단 장동혁 대표를 서울시 캠페인 하는 분들이 피하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 지금 서울 그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을 텐데요. 보통 여당은 거기 공보물 딱 이제 비례대표 명부 나와 있는 그 공보물에 아, 여당은 대통령 사진을 싣고요. 그리고 보통 야당은 당대표 사진 싣거든요. 우리 이번 공보물만 딱 열면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딱 있고 국민의힘 딱 공보물 딱 열면은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는 캠페인 자체를 장동혁 대표가 알았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를 기피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청장 후보들은 거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권파 후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부르겠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외면받고 있지 않다. 피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국민들이 느낄 때는 말씀하신 손잡는 장면 나오지 않는 한 아, 둘은 피해 다니는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1: 민주당은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 예.
1: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민주당도 똑같은 거거든요. 김부겸 이제 후보가 이제 대구로 내려갔을 때 그 정청래 대표가 이랬어요. 전략적으로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가지 않겠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빠르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접전 그리고 일부는 이제 넘어서는 이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장동욱 대표가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굳이 이러한 전략적인 판단들을 갖다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칸 편이에요 남이 편이에요 이렇게 할 이유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제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장동욱 대표가 어필이 되는 곳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어필이 안 되는 곳은 전략적으로 안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사이가 틀어진 것 같이 보는 것은 그건 전략적 판단과 그리고 관계 틀어짐을 갖다가 이분화해서 이제 봐야지 그걸 하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민주당에서도 자주 쓰고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당연한 뭐 기본적인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2: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 전략적으로 이게 필요한지 어필이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지원 요청을 했습니까?
1: 아니, 지금 지지율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세훈 후보는 다른 누구한테도 지금 뭐 따로 지원 요새 안 하고 있어요. 그 왜냐면 현직 시장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는 4선이라는 구력에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현재 흐름이 좋은데 전략을 바꿀 후보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 어느 지역이든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분들한테도 따로 별도로 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누구누구는 가고 누구누구는 안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오세훈 시장 개인기로 지금 돌파하는 게 오세훈 캠프의 전략적인 방향으로 유효타가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2: 그러니까 아까 그 여쭤봤던 어필이 될 지역이다 아니다. 이거는 지도부가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1: 지도부 판단이 아니라 후보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선거는 무조건 후보가 대장입니다.
2: 예, 예.
1: 그리고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 자기가 제일 그걸 체감을 하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전략을 쓸 수가 없죠.
2: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등장하는 모든 지역은 그 지역의 후보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 지원 유세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1: 강력하게 요청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필요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뭐 강력한 요청이라는 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2: 어쨌든 요청이 있어서.
1: 장동혁 대표가 뭐 절대 신도 아니니까.
2: 요청이 있어서 온 것이다.
1: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일정을 할 때 뭐 이 방문에 했을 때 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오케이 하는 거죠.
2: 알겠습니다. 그 63 지방선거까지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입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를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나를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원호 후보가 4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6%, 그리고 없음 8%, 모름 무응답이 11%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이게 오세훈 후보와 정원호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이제 국민의힘 현 대변인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서울의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 박빙인지 오세훈 후보가 아직까지 뭐 열세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넘어섰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1: 저희는 전 지역 다 열세라고 판단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추격자 입장에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16대 0, 뭐 15대 1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뭐 조사 결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조사 결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많이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0: 선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민심이 얼만큼 무섭냐면 연초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한 두 달여 만에 정은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들이 속출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지금은 달라붙어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민심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추격자 입장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기고 있다 보니까 많이 조금 오만하고 조금 그렇게 좀 도도하게 좀 접근을 하고 막 일방적으로 그래요. 접근했던 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어떻게 보세요, 서울 판세?
2: 뭐, 오만하다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게 나왔다는 지지 뭐 조사가 있다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온 훨씬 더 격차가 큰 조사도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선거 지형 자체가 저희한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 유권자가 중도 보수 성향이 많아진 게 이제 수년이 지났고 22년 대선 때도 전국 득표율보다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적었고 이 작년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득표율 평균보다 서울에서의 득표율이 작았습니다. 이제 서울 유권자들은 좀 강성 뭐 이런 분들보다는 좀 중도적 성향을 띠는 분들을 선호하는 게 수년 동안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중도 보수 약간 이런 쪽으로 많이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착시 현상이 있는 게 2년 전 총선 때 뭔가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대승을 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아 서울은 뭐 민주당이 유리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유권자 선거 지형 자체는 우리 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 탄핵 이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여전히 장도영 지도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지지율 때문에 추격자 하십니다만 사실 지금 도전자는 정원 후보거든요. 지금 네 번째에 이어서 다섯 번째 서울시장을 도전하고 있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만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지율이 처음에 출발할 때 당내 그 공천 내홍 때문에 좀 뒤처졌던 부분 때문에 마치 추격자 입장에서 뭐 따라가는 입장처럼 뭔가 그래서 정원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이번 선거만큼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 심판 이런 것들이 중심에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원 후보가 아무래도 좀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지지율도 이제 안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런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판을 좀 앞세운다면은 충분히 격차를 더 벌리고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조금 제가 보태고 싶은 말은 예.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간판에 걸고 이제 민주당은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서울시 집값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집값 폭등하면서 당연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아까 뭐 정원호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리스크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모습들 많이 보였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정원호 후보가 자신의 문제를 갖다가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캠프 차원에서 해명하고 이러한 모습들은 어쨌든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현역으로서 프리미엄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못했다면 평가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 후보 이 오세훈 그 시장 후보조차도 겸손한 자세로서 추격자의 입장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 네. 국민의힘은 그런 말씀하실 때 좀 정원 후보 영상을 다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공약 발표도 보좌관이 한다, 다른 사람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풀 영상 보면은 뒤에 보면은 정원 후보가 다 줄줄이 다 설명하고 누가 봐도 이 후보가 가장 빠삭하게 이 정책을 파악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앞에 나온 그 찰나의 장면을 보고 이거 봐라 모른다 피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데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일부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많은 영상을 보실 거라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정원 후보가 피하는 후보라고 느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저 정책 얘기한 게 아니라 의혹에 대한 해명 얘기.
2: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1: 사실 지금 판세가 얼마나 붙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위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이걸 여쭤봤던 거거든요.
0: 그만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예. 광고 듣고 오실게요.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2: 네, 1부에서 언급했던 한국 리서치 그 조사에서 없음 8%, 모름 응답 11%, 이른바 부동층으로 보이는 응답이 여전히 20% 가까이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선거가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 보통은 부동층이 한 10% 남짓 이렇게 잡히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20% 가까이 된다. 이건 왜라고 보세요?
3: 여야가 둘 다 만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이겠죠. 왜냐면은 이 지금 사건 사고가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되는데 지방 선거잖아요. 우리 이제 생활 정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앙 정치 이슈와 어떻게 보면 정쟁적 이슈들이 거의 다 뒤덮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공방을 하다 보니까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정책 선거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뭔 선거야? 아니 그 예를 들어 서울시장 누구를 뽑으면은 당장 내 삶이 어떻게 변화 하는데 요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실종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동층들이 많은 상태로 중립지대로 나가게 되고 양쪽에 대한 지지층들이 지금 결집이 되면서 팽팽한 상태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은 기간 동안도 그러한 지금 뭐 안전 이슈도 지금 터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진솔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 해결하는 후보가 저는 더 많은 그 부동층에 대한 마음을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4: 저는 한국 무당층의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무당층을 예를 들면 미국을 분석을 해보면 무당층이라고 답을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약한 공화당 지지장, 약한 민주당 지지장 이렇게 갈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갈려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무당층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따라서 난 이번엔 여기, 난 이번엔 여기 그러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좀 오가는 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난 이번에 나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저번에는 저당이었지만 전혀 반대 정당 찍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전 선거에서는 한 10%에 머무르던 것이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한국의 무당층 유권자들이 아 이번에는 난 지난 선거랑 다르게 할까 똑같이 할까라는 끝까지 고민하는 그 포인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없음 무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2: 이 부동층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막판 최대 변수가 될 텐데 그리고 또 이들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올지 이 부분도 관건일 테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4: 막판에 일단 결국 계속 그 정책 선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후보들은 결국 이제 내일 밤에 토론회를 하잖아요. 네. 뭐 그게 이제 사전 투표를 바로 금요일 날 해버리긴 합니다만 이 정책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는 TV 토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각종 밈과 쇼츠로 계속해서 팍 퍼지거든요. 그게 이제 팍 퍼지게 되면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확 퍼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아마 국민들이 저는 많은 유권자들이 부동층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이거 오세훈 시정 10년에 대한 평가 비판 포인트를 TV 토론 때 잘 활용을 한다면은 저는 그 부동층 저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3: 뭐 똑같은 건데요. 내일 이제 TV 토론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서울시장 후보 선거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높다 보니까 시청률도 꽤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회자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이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부동산 문제를 가장 심하게 사람들이 생각

0: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 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그게 굉장히 아프게 지적이 된다면 저는 그 중립지대에 있는 후보들 그 유권자들이 당연히 오세훈 시장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GTX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좀 의아한 장면이 있어서요. 그 철근 누락이 부실 시공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현대건설 대표 또 감리사 대표 국토부 관계자 모두 부실 시공 맞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서울시 책임자만 중대 부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거 인식 차이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안전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말 못할 겁니다. 처음에 이거에 대한 대응할 때 뭐라고 했었죠?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못할 겁니다. 사고가 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사고 는 다음에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서대문 고가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토목기술은 탑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후진국, 이것도 후진국형 사고예요. 후진국형 부실이거든요. 어떻게 철근 2,500개가 누락이 됩니까? 기둥 220여 개 중에 80개가 누락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목에서는 기초공사가 들어간 다음에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후에 뭔가 보완한다? 물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 어떻게 보완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그걸 국민들께 검증하고 하는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보여드려야 아 우리나라 토목기술 세계 최강 아 결국 이걸 보완했네라고 안심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뭔가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500장짜리 보고서에 두 줄 들어간 게 어떻게 그렇게 보고서입니까? 이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주체들은 이거 부실 맞습니다. 부실입니다 하는데 주체 가장 최고 단위에 있는 주체만 아 이거 부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이 이 체감되고 있는지 그냥 절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전 사례라고 봅니다.
0: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결국엔 오세훈 시장이 다 책임자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측이죠.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제 뭐 국토부가 알았니 못했니 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철근 누락이라는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게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모든 시공을 할 때는 시공법에 맞춰서 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면 돌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중앙으로만 책임질 게 아니라 어쨌든 서울시의 총책임자로서 자신도 이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 맞서서 문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정면에 맞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서울시가 국토부와 17차례 대면을 하면서 철근 누락건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또 인수인계서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내용들도 새롭게 나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사고가 났는데 왜 이걸 오랫동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문서상에서 그 많은 양 중에서 한두 줄 들어있는 게 어떻게 정식 보고라고 할 수 있냐. 이제 그래서 은폐 논란으로 간 거잖아요.
0: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뭐 정치인이 이런 문제가 어쨌든 보고를 받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인지가 됐잖아요. 뭐 결과는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음 문제지만 인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서소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누락이 있는 것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본인 스스로가 많이 판단하고 그리고 관련 이런 과정들을 갖다 파악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재명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난 몰랐다 밑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의 전향적인 이제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했는데 17차례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정말 별거 아닌 걸로 봤거나 아니면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싶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 어느 것이라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보고책의 행정은 보고에서 시작되고 보고에서 끝납니다. 그 보고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보고책의 누락이 없었는가.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보고를 받지 않으면 그 사항을 파악 못하잖아요. 근데 지방정부가 아무리 지방자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심각한 문제

0: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거를 보완하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고를 안 했다? 보고 체계가 누락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자로서 저희는 오세훈 이거 철거 누락 빠졌으니까 다 책임져 이게 아니라 철거 누락 빠진 거에 대한 보고 체계에서 왜 그 관리 책임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선대원설 책임이지 왜 우리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거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 제가 드린 말씀도 네.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대북송금 문제나 이런 대장동 문제 다 보고 안 받았다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런 자세에서 저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2: 알겠습니다.
1: 오세훈 후보도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일 TV 토론에서 분명히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충분한 저는 해명과 예.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내일의 장면을 또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폭넓은 지원도 화제인데 토요일에 이제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에는 대전 충청을 방문했고 오늘은 부산 경남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 부산 기장에서 박형준 후보 만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부산 국감 보궐선거 뛰고 있는 박민식 후보도 동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동현 대표도 합류를 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뭐. 현재까지 뭐 계획된 일정은 없습니다.
2: 장동현 대표가 온다는 네. 계획은 없다.
1: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장동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최대한 이제 자제하는 선거 운동에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를 가는 모습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유세가 또 부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의 이제 장동현 대표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거는 비공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산에서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후보들
2: 예.
1: 이분들이 다 총출동을 해서 하나 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박민식 후보,
1: 그렇겠죠.
2: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하는 세 명이 있는 사진이
1: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고 예. 다른 후보들도 이제 뭐 알아서 또 많이 오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유세라는 것이
2: 예.
1: 그 원팀이 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겸손하게 이제 또 선거를 치르고 또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엄중한 모습으로 그 시민분들께 이제 선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가면 가장 절실한 건 박민식 후보겠죠. 뭐 한마디를 듣고 싶을 겁니다. 그 배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을 건데
2: 한동훈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0: 그러기를 이제. 원하겠죠. 왜냐하면은 네. 사실 보수 진영에서 이 배신자론 하면은 그 가장 떠오르는 게 유승민 전 그 대표 아닙니까?
2: 예.
0: 그런 거에 대해서 박근혜 그 대통령으로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그냥 중의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라도 나온다면 박민식 후보는 그 한마디를 얻기 위해서 아마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도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돌근돌근해지는데
2: 네.
0: 사진 찍을 때 막 손가락 요구하는 것도 뭐 어려운 거 시킨다고 하면서 막 주저주저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특정 정당 선거 운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아, 뭐 우리 당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살짝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인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는 그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대체 옆에서 어떻게 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은 응해줄 것인가?
2: 아.
0: 저는 부산 유사에서는 그게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2: 아니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한동훈 현 후보가 30년 구형을 했던 그 악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할까? 한다면 어떤 메시지로 할까? 뭐 이제 이 부분들을 관심 가게 보시는 거잖아요.
1: 아니 뭐 발언에 대한 타이틀 방어전도 아니고 뭐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2: 예.
1: 그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을 이제 돌면서 뭐 특정 후보 막 만세 뭐 이런 거 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그 이제 선거를 갈까 말까 고민하던 이제 보수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한동훈 뭐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방을 한다던가 문제 제기한다던가 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 잠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배신론자로 찍혔는 게 이낙연 전 대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당의 그러한 대통령을 하셨던 분이 그러한 언어를 저는 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부산 방문에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직접적 얘기는 못하죠.
2: 그러니까
0: 한마디가 이런 게 나오죠. 이럴 때일수록 당이 뭉쳐야 합니다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 당연히 그건 당연히
0: 아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도 부산 가서 얘기하면 다르죠.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과 관련해서는 이게 또 장소가 기장을 가잖아요. 근데 기장에서 북감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0: 국민의힘 후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리액션이 나올까
1: 아니,
0: 지금 이게 관전인
1: 이거에 대해서 제가
0: 것 같아.
1: 반응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민주당이 어떻게 꿈보다 해명을 더 잘해주니까는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2: 근데 그걸로 인해서 무슨 발언을 하시든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희도.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대구 정도에 살짝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보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아, 내가 진짜 이번에 민주당 찍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돌려야지라고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투표율에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아, 난 투표율, 아이 보수 보기 싫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니까 내가 좀 나가야지. 근데 그런 분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약간 연민, 미안함 그런 뭐 마음, 요 그런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은 투표장을 이미 가기로 마음 먹었을 겁니다.
0: 그러니까 기본 보수세를 지키는 정도지 이게 확장되지는 그쵸. 않을 거다 그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안 될 거라는 거죠.
1: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그래서 포기를 하는 이제 유권자로서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예. 그분들의 마음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거가 얼만큼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현장으로 갈 것이냐 투표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분명히 그러한 데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왜 뽑습니까?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저도 봅니다. 다만 이제 보수 지지자 중에서 아 이번에는 포기를 하려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봐서 나간다. 탄한표라도 있다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게 선거인데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 모습은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0: 그 9년 만에 본격적인 정치 행보잖아요. 근데 목요일에 이제 강원도까지 가니까 뭐 그야말로 광폭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1: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봤었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직전 이제 대통령을 하셨던 분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선거 초반에는 가장 이슈를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당이 분열된다 뭐한다 할 때 통합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행보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목소리들을 낼 때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전직 대선 후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원팀으로서 묶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유권자들 지지자들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주변의 요구를 듣고 이제 판단해서 나온 것이지 중앙당에서 이렇게 배치한다던가 가달라고 해서 절대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저는 행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2: 일단 부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면은 강원도, 충남, 김태흠 후보, 강원도의 김진태 후보 다 친박이셨던 분들, 대전의 이장우 후보 다 친박이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장우 후보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오랜 동안 의리를 지키셨던 분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공천 과정에서도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친박 저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친박 공천하는 거 아니냐 언제적 친박이냐 얘기를 막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친박 후보들이 많이 됐고 그 친박 후보들을 위주로 좀 돌아다니는 게 결국 약간 의리 지키러 전 돌아다니시는 거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박 후보의 친박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게 저는 그렇게 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1: 뭐 저는 이제 친박 프레임이라고 네.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네. 뭐 박형준 시장이 전 친박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2: 제가 그래서 부산 제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 좀 뜻까지 들어주시죠.
0: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에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가 탄핵 재평가를 거론을 했는데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차치하더라도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 몰이가 있지 않았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건 너무 가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2: 절대 동의할 수 없죠. 이분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윤 어게인에 이어서 박 어게인까지 그냥 대대로 얘기하는 건데 아니 탄핵 재평가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굴복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그게 극우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극우냐, 왜 극우라고 몰아세우냐, 제도권이 정한 판결에 대해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극우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굳이 이 얘기 안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국민들이 다 내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다니는 게 보수의 결집에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이 얘기를 꺼내 면은 이게 반대로 진보 진영의 결집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에 진보 진영까지 움직이게 만들어준 게 신동욱 최고의 발언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런 발언해주면 저희 나쁠 건 없죠. 저희는. 근데 국민들이 느낄 때 얼마나 또 화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0: 그러니까 보수 농객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대표가 윤석열 계엄 입장부터 분명히 하고 지원하라 이런 입장인데 아직 계엄 관련해서 또 명확한 입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낸 적은 없잖아요.
1: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한 뭐 전 평가를 뭐 굳이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뭐, 조갑제 대표가 말하면 이제 말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오히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냥 모습으로만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제 당이라든가 이제 국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신동욱 최고의 그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0: 그건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뭐 강성 지지층이 됐든 아니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됐든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나 이제 신동욱 이제 최고위원이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냐 안 하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고 보죠. 이게 너무 과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갖다 겸허히 수용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누구든 자신의 형량을 받고서 아, 저 너무 억울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평가를 갖다가 그리고 그 판단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법원의 판단을 갖다 부정하거나 그리고 아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네. 신동욱 최고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계속적으로 내왔습니다.
1: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낸 건데 성 변호사는 아, 성 대변인께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발언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선거에 지금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결과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동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 저나 이제 당대표나 이제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영역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는 국민들이 저는 판단하고 그 결과로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2: 저는 신동욱 최고 발언 중에 요거는 지적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몰이라는 거는 당시에 국민의힘 다수가 참여를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 수년 뒤에 탄핵을 건너겠다고 주장을 했던 이준석 대표가 당시 당대표까지 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평가는 명확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서 된 것처럼 말을 하는 거는 왜곡이죠.
0: 요거 좀 팩트는 좀 체크해놔야 되는데 국민의힘 다수가 그 당시에 했던 건 아니고요. 일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요거 짧게 다루겠습니다. 울산시장 단일화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게 지금 예. 그 결국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었던 게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1: 그게 김성욱 이제 후보의 얘기예요.
2: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진보 정당에서는 그거를 사전에 체크하지 못한 것도 무능 아니냐, 그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말하는데. 이 사실 이 여론조사로 인한 단일화가 거기에 조직적인 개입이 분명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뭔가 여론조사에 단일화를 할 때 왜냐면은 보통 경선을 할 때는 여론조사에다가 당원 투표까지 섞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여론 단일화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당 후보들끼리 하는 거니까 당원 투표가 없어요. 그럼 예. 여론조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상실이 되면은 사실 이거의 기준으로 해서 뭔가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거거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담보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성 후보 쪽에서는 못하겠다라고 선을 한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끝까지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1: 안 될 가능성이 높다.
2: 네.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1: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2: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모레면 이제 사전투표 시작이니까요.
1: 맞습니다. 네.
2: 그래서 지금 사실 양 진영 모두 보수도 갈라져 있는데 진보 쪽도 결국 갈라진 채로 저는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1: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단일화 뭐 진보 진영에서 단일화를 좀 발빠르게 추진했던 이유는 야권에서도 뭔가 단일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했던 거거든요.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모르죠. 그건 저도. 그분 당사자가 아니라면 모르겠고 울산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저도 이제 뭐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보니까요. 거기는 뭐 이제 지지율 높은 후보가 밥상을 엎어버린 거니까 뭐 될 리가 없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보수든 뭐 진보든 그리고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지금 뭐 단일화들이 하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신들의 무기와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저는 승부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위적인 단일화보다 것보다는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럼 마지막까지 야권도 단일화 없이 4명의 후보가 그냥 진검승부한다.
0: 저희는 뭐 기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지금까지의 얼음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제조제 타타타.
1: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하늘사이언스.
2: 예, 안 좋은 나만.
3: 네, 정치인 싸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뜨겁게 계속 왔네요. 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조영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9: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MBC 정오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수요일 MBC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서서문 고가 붕괴 사고의 현장 수습 작업이 추가 붕괴 우려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재 KTX를 비롯한 국내선 열차의 80% 정도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합동 정밀 감식을 진행했고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게 됐지만 삼성전자 내 성과급 차등 지급에 따른 노노 갈등과 주주단체들의 반발이 법정 쟁송으로 이어지고 있어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선거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정을 겨냥해 오로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 물가 대책과 환율 대책, 금리 대책은 사라졌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2: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를 갖고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란 측은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36조 원에 달하는 동결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5: 절세의 왕 절정.
6: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7: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니 다 한 줄 아뢰옵니다.
6: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5: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10: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11: 깜빡 말고 캐팍 쓰고
10: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11: 깜빡 말고 캐팍 쓰고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캐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10: 캐팍 씹을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소문 고가차도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추가 붕괴 위험 때문에 서울시는 아직 복구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본격화됐습니다. 이정숙 기자입니다.
2: 서소문 고가 붕괴 현장 수습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4시까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 시공사와 감리단으로부터 잔해 제거와 철거 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받은 뒤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복구 작업에 나설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기관 현장 회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복구 작업 착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간가량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정밀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도 검사 4명과 수사관 6명 등으로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철도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첫 차부터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구간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서울역과 행신역, 청량리역 사이 열차 운행도 여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전체 열차 운행 횟수가 총 683회에서 131회 정도 중지되면서 운행률이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TX 등 고속열차의 경우 운행률이 74%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수습 상황에 따라 출발 도착역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열차 이용 전 운행 시각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1: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대응과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2: 오늘 오전 서울 서소문 고가도로 구조물 붕괴 사고 현장.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교통부 건설안전소관부서를 중심으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1: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입니다.
2: 조사위는 철거 해체 공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지켜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가차도 구조물의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사고 현장 복구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3: 철도시설 복구는 현장 안전 확인, 구조물 안정성 점검, 전차선 복구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2: 이번 사고로 오늘 첫 차부터 KTX 등 열차 130여 편 운행이 멈추거나 제한돼 현재 80.8%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행신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와 경의선 서울역 수색역 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경부선 KTX는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호남선 KTX는 목포와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일반 열차 상행선은 서울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부선 무궁화호는 대전과 부산역 구간, 호남선 무궁화호는 서대전역과 목포 여수엑스포역 구간, 장항선은 익산역과 천안역 구간에서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 열차들이 임시정차하면서 지연도 예상됩니다. 코레일은 열차 출발역과 도착역이 바뀔 수 있어 반드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운행이 조정된 열차의 승차권을 환불해도 위약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철도시설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노조는 반발하고 있지만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받은 반도체 부문 위주로 투표가 이루어진 결과인데 소수 노조와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노사 잠정 합의안은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에선 투표한 조합원 중 80.6%가 찬성했고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투표자 중 21.1%만 찬성했습니다. 합의안 가결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협약을 정식으로 조인했습니다. 기존 성과급에 추가로 반도체 부문에만 지급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게 이번 노사 합의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은 특별 성과급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상생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임금 협약까지 조인했지만 회사 안팎으로 반발은 여전합니다. 투표에서 배제된 DX 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소수노조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에 투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되면서 법원에 투표 효력을 멈춰달라는

0: 하는 가처분을 추가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모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약속한 협상 내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 등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코스피가 300포인트 4% 넘게 올라 처음으로 8,400을 돌파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2.42% 급등 출발한 뒤 한때 8,450까지 올랐고 현재 8,4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선물이 급등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5분간 멈추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때 7%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32만 원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는 14% 넘게 폭등해 사상 처음으로 23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선거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물가, 환율, 금리 대책 없이 주가만 생색낸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3: 격전지인 충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도 모른다며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4: 촛불 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 투입하는 국민의힘을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 이런 소리를.
3: 그러면서 충남지사에 출마한 박수현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 있게 내놓은 후보라며 일 잘하는 정부와 손발을 맞출,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충남 공주에 이어 인천을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물가나 환율 대책 없이 오로지 주가에만 몰두한다며 이재명만 사는 세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5: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의 것인 양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3: 장 대표는 오늘도 정부 여당의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반대하면 극우고 스타벅스를 마실 권리를 뺏지 말라고 하면 일베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시장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두 후보는 어제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한 채 공식 일정 없이 선거 대책과 사고 수습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편 선거일 6일 전인 내일부터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강요들을 불러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를 합니다. 이란 대통령은 분쟁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다며 미국이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허유신 특파원입니다.
6: 다음 달로 80세가 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 인근 군 병원을 찾아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만성 정맥부전 진단에 이어 인지능력 등의 의문이 제기됐지만 검진 직후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확인됐다며 언론의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또다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두 손을 높이 들어 항복해도 뉴욕타임스나 CNN 등 가짜뉴스 매체들은 이란이 이겼다고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종전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으로 강요들을 불러 모읍니다. 당초 내각회의는 철통 경호로 외부 시선이 차단되는 대통령 주말 별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 계획이 바뀐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12번째로 열리는 내각회의에선 이란 관련 의제가 집중 논의될 걸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핵포기 대가로 제재와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 등 이란 협상단은 카타르 도하를 방문해 미국이 동결한 자산 240억 달러의 해제를 논의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분쟁과 긴장을 끝낼 준비가 됐다며 이제는 미국이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난 2월 말 개전 직후 차단했던 해외 인터넷망의 연결과 복구를 87일 만에 지시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하루 전 미군의 남부 공습을 놓고 심각한 휴전 합의 위반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규탄하는 등 막바지 협상 국면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허유신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양대학교 학생들을 격려하고 해양강국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0: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1: 경북권 소식입니다. 안동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하회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하회마을과 병선서원을 찾은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사흘 동안 하회마을에는 15,000여 명, 병선서원에는 2,700여 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는데 이번 집계에는 지난 23일 열린 야간 하회선유 줄분놀이 관람객 수가 제외돼 실제 방문객은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안동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유산의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하회선유 줄분놀이 등 야간 콘텐츠와 연계해 주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안동 한일 정상회담 후속 사업으로 대통령 고향인 경북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지역대학 간 교류를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한일대학 교류협력단을 가동해 대학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현장 탐방 등 단기 교류와 공동연구 등 정주형 장기 교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유명 국립여대인 나라여자대학교 등 10개 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 방송시간이 시청이 힘든 평일 낮 시간대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중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가 단 한 번뿐임에도 방송 시청이 어려운 오늘 오후 2시로 편성된 건 도민의 알 권리와 시청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중계방송사 측에 방송 편성 시간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후보자 TV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도 낮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문경시 문경읍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 2터널 부근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1명이 탄 차량이 교각 20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추락 지점에 수풀이 우거져 다행히 운전자는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주시는 오는 30일 무선마을에서 조선시대 전통 혼례를 재현하는 외나무다리 건너 시집오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행렬과 함께 해우당 고택에서 전통 혼례 시연, 떡매치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이 운영됩니다. 영주시는 올해 소수서원과 부석사 등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6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0.6도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2: MBC.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히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영국의 어느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을 걸어보는 게 꿈이었답니다. 하늘을 걷는다,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최근에 그 꿈이 이뤄졌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무려 99 생일을 앞두고 큰 날개가 달린 옛날식 비행기로 1000m까지 올라간 다음 안전끈을 몸에 달고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크에 성공한 겁니다. 그냥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소아암 환자 돕기 기금 마련을 위해 모험에 나섰다는 할아버지. 와, 99세의 그 용기, 그 노력. 다음 도전은 런던 마라톤 완주랍니다.

요즘 한해 문세윤 그리고 추우가 다시 불러 서선풍적인 비행기. 오늘은 원곡자 거북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들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영국의 그 할아버지는 하늘을 나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계단도 혼자 오르기 힘들었지만 비행기 날개 위를 걷는 윙워크로 좋은 일도 할 수 있다는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 와, 운동과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혼자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체력이랑 균형감각을 다시 되살렸답니다. 정말 경탄에 뭐 존경에 그리고 또 때로는 반성까지. 아, 나도 그만큼 어떤 나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여러분들의 또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버킷리스트 뭐 음악에 있어서는 뭐 여러 곳들이 있죠. 로얄 알버트 파크라는 그 극장에서 막 노래하는 거. 아, 얼마나 좋을까. 뭐 여러 뭐 다양한 무대들이 있죠. 하지만 그 외에 그냥 버킷리스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되게 좀 외진 곳에 한 달 살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예, 네. 그냥 아예 다른 풍경에 다른 환경에서 한번 있어보고 싶기도 한데 뭐 그건 언젠가 나중에 한번 하는 날이 오겠죠. 우리 우미숙님은 제 버킷리스트는 영국 여행 가는 것이었네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나중에 좀 그 뭐 여행 갈 그 여유도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1320님은 며칠 전 TV에서 휠체어 타고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보고 정말 하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모든 도전하시는 분들 화이팅입니다. 아, 맞다. 갑자기 패러글라이딩 하니까 저도 그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또 번지점프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름 저 어렸을 때는 버킷리스트였는데 막상 진짜 그 순간이 됐을 때 너무 싫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방송을 찍고 있었으니까 제가 뛰었지 아니면 절대 못 뛰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그렇게 꿈을 꾼다 해도 또 막상 그때가 되면 진짜 그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아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9267님께서 비가 올 것처럼 흐리고 후덥지근해요. 더워서 시원한 물냉면 먹고 있어요. 손틀어 들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냅니다. 아우, 이제 슬슬 여름 되면 시원한 물냉면 땡길 때 되죠. 혹시 함흥인가요? 아니면 평양인가요? 저는 갑자기 함흥이 좀 땡기네요. 우리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지만 일단 지금 점심시간에는 먹고 싶은 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점심 밥 친구 손트라도 문자 받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편하게 나눠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손트라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어요. 네, 밥 친구 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보시면서 식사하셔도 좋습니다. 밥 먹으면서 보는 거 보는 영상 밥플릭스라는 신조어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밥플릭스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얼른 들어와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빅토스, 하이퍼스, 한국 MST 캐박시브, 환인제약, 금호타이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신젠타 코리아, 삼성증권, 성원 에드피아, 휴원스 글로벌, 도드람 한돈, 현대해상 화재보험, 열혈강호 온라인, 유니베라,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백조싱크, 정식품, 한국세무사회, 롯데렌터카, 주식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파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4: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스부.
4: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5: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4: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6: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목소리가 어디서 흐르고 있을까요? 누구와 함께 방송 듣고 계신지,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 나눠주세요. 6580님께서 지금 시집 안 간 딸이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어요. 마흔 넘어가는 나이인데 며칠 전 직장까지 그만둬서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네요. 보고 있자면 답답해서 뭐라 하고 싶지만 건강한 것만으로 만족하며 화를 삭힙니다. 이야, 조금 뭐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답답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고 막 그러면서도 아유 뭐 건강하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있다가, 근데 어쩌면 지금 그 시간도 따님한테는 잠시 숨 고르기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언젠가 그냥 벌떡 다시 일어나서 또 출발할 겁니다. 지금은 그냥 옆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우리 3877님께서 가까운 미디어 센터에서 영상 편집 공부를 시작한 게 작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매 수강마다 5회씩이에요. 벌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아쉽지만 너무 재미있어요 하셨는데, 아 뭐 이제 뭐 초급 수업이 있으면 뭐 중급 고급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어디까지 가실 수 있는지 도전해보세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뽀송뽀송한 타월 세트 보내드릴게요. 어떤 얘기를 보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정해져 있는 주제는 없습니다. 요즘 나를 즐겁게 하는 것, 일터의 풍경, 방송 통해 전하고 싶은 서운한 마음, 고마운 마음 등등 편하게 수다 떨듯 보내주시면 돼요. 신청곡까지 얹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353 하나님께서 벌써 현장은 습도도 좋아. 아, 습도도 높아. 찜통이네요. 손태진님이 우리 진테크 직원들에게 위로의 말 좀 해주세요. 희망곡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싶어요. 우리 진테크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계시는군요. 아, 그렇죠. 아유, 이게 현장은 늘 덥고, 얼마나 막 찝찝하고 그러겠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 노래 띄워드릴 테니 조금 노래를 통해서 시원함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0: 임명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아, 뭐,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뭔가 장난스럽고 귀엽게 느껴지는데, 근데 묘하게 그냥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냥 표현하는 그 솔직함, 그냥 그 아이스크림 하나로 막 이렇게 그냥, 몰라요. 모든 게다 녹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담겨진 것 같아서 뭔가 이상하게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아, 우리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도 이게 노래가 들으면 약간 옛 추억 이렇게 다시 꺼내게 되는 그 기쁜 마음? 약간 그냥 그, 잠깐 그옛 추억에 빠져서, 아, 그때 너무 좋았지 하면서 웃게 되는, 그러면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서요. 2497님께서 매일 듣던 손트라 산모 신생아 관리사 자격증을 따느라 한동안 못 들었네요. 8월에 태어나는 첫 손녀를 봐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다시 손트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손트라를 들으니 힘이 나네요 하셨는데, 아우 뭐 그러실 수 있죠. 바쁠 때 이렇게 계속 라디오 챙겨 들어주시는 거 너무 이게 엄청난 투자고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함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때 정말 잘 준비해서 자격증 따셨으니. 뭐, 저야 더 기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돌아와 주셔서,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축하 겸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뭐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7549님, 부산이에요. 나는 대형마트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전반에서 저녁반으로 옮겼어요. 덕분에 좋은 방송 집에서 들어요. 좋아요. 오, 너무 다행이네요. 물론 뭐 마트에서 일할 때딱 이렇게 꼽고 들으면 일이 훨씬 가벼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집에서 들으면 마음이 편하죠. 예,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문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우리 4827님께서는 오늘 화요일로 착각하고 스케줄도 헷갈린 1인입니다. 업무상 큰일 날 뻔했답니다. 10년 감수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인 거다 아시죠? 아, 오늘 수요일이었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저는 하루하루 그냥 여러분 곁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우리 타월 세트 보내드리면서 계속해서 2부에서 함께 할게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0: 네, 미션 여보세요는 손트라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뜸 미션을 드리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성공을 하게 되면 또 간단한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요. 자, 오늘의 미션 좀 새롭습니다. 뭘까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야, 5월 27일 오늘이 우주항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달을 떠올리며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미션이니까 오늘 좀 특별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 타령을 이어 부르면 되는 아주 간단한 미션이지만 그냥 부르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요새 너무 성공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뭔가 오늘은 우주까지 기운을 보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완전 텐션을 올려서 뒷부분을 왁 이어 불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자, 그 기준이 뭔가?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예시를 들려드릴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미션 설명을 위해서 손트라의 김동희 작가가 스튜디오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션 동희 작가처럼 해야지 성공입니다. 이 기준입니다. 자, 갑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 달아 달아 밝은 달아
1: 이태백이 놀던 달아.
0: 빨리 나가세요. 나가세요. 예, 지금 이게 뭔가요? 어? 아니,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아, 적어도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아, 이 정도 제가 봤을 땐 땡이에요. 원래 한 번 더 시키려고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예, 이거 도망갔는데. 자, 달아, 달아, 아, 밝은 달아 하면, 마, 이태백이 돌란 달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텐션을 올려서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 만약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다. 뭐, 다행히 누군가는 차 안에서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 텐션 업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션 성공한 분들에게는 잡곡 세트. 와우! 매운 실비김치. 그리고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선물 3종 세트 나갑니다. 자, 오늘 또한 우리가 아무런 사람 둘이서 파티에서 결정하듯이 성공이면 빵빠레가 울릴 거고요. 만약에 실패다 그러면 전화가 바로 끊기면서 그렇게 그냥 종료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소심하게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렇게

0: 모른다? 그럼 우주는커녕 우리 기술 감독님이 그냥 그냥 꺼버립니다. 자, 텐션 올리시고 제가 바로 전화 걸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68로 시작합니다. 제 노래를 이어 불러주세요. 텐션 올려서 도전! 자, 과연 첫 번째 분.
1: 여보세요?
0: 달아달아 밝은 달아
1: 이체 패기 놀던 달아
0: 습투훈인가요? 우리 김정은 씨인가요?
1: 오. 아닙니다.
0: 아, 지금 꽃기호가 들렸는데. 와, 처음부터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야.
1: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어디 사는 락커신가요?
1: 이야. 네, 전라도 강주의 락커입니다.
0: 이야, 이분께서 이 미션을 듣자마자 텐션업 준비됐습니다.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이분 약간 느낌이 있을 텐데 하면서 아마 제작진분들이 딱 이제 선택을 해주셨는데, 아니, 지금 어디서 전화 받으셨나요?
1: 아,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0: 네.
1: 아, 기다리는 중에 지금.
0: 아, 그럼
1: 전화드렸습니다.
0: 차 아니었어요?
1: 예, 주유 중이에요.
0: 아, 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주유소에, 이거, 셀프 주유소에 본인이 이거 꼽은 상태에서 전화 받으면서, 와우! 이러면 조금 옆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니, 저는 얼핏 들었지만, 그, 허니! 허니! 이거 같아요. 너무 보고 싶어! 와. 아니, 평소에 이렇게 좀 노래를 즐겨 부르시나요?
1: 네, 트로트를 좀 좋아합니다.
0: 아, 정말요? 아, 네. 그러면 조금 노래 실력을 제대로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의 노래방 애창곡이나 트로트 최애곡 만약에 있다면 한 소절 좀 불러주시겠어요?
1: 네.
0: 자, 하나, 둘, 셋, 넷.
1: 광소처럼 힘만 가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0: 야!
1: 예, 여기까지.
0: 아니, 근데 방금 전에는 완전 락커셨는데 미성이시네요. 네. 아이, 참, 무슨 일 하시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1: 아, 그, 뭐냐, 피사, 그, 물류하고 있습니다.
0: 아, 물류, 그럼 운송,
1: 예.
0: 운송업 쪽에 계시는군요?
1: 예.
0: 야, 그러면 이동 중에 잠시 주유소에 들려서 이렇게
1: 예.
0: 신청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문자 보내면서, 아, 뭐 내가 되겠어? 이런 생각
1: 예,
0: 하셨나요?
1: 네, 그랬습니다.
0: 아, 그래요?
1: 솔직히. 예. 아, 너무 반가워요.
0: 네, 아,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손트라 많이 들어주시고 그러셨나요?
1: 예.
0: 이야.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처음 문자 보낸 게 아니실 것 같은데.
1: 네, 처음 문자 아닌데.
0: 아, 그러면 이때, 뭐, 좀, 안 모르는 사람 둘이서 파티 이런 것도 정말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지셨거든요?
1: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0: 아, 그러세요.
1: 네.
0: 하지만 이 더 특별한 날을 위해서 기다려졌나 봅니다.
1: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운송업 하시는 분들 사연들 정말 많이 오기도 하고 많이 만났는데, 예. 우리 광주 락커분은 평소에 이렇게 평균 한 몇 킬로 정도 운전하시나요?
1: 약 370km.
0: 370km.
1: 예.
0: 아,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1: 지금 주유하고.
0: 네.
1: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넘죠.
0: 아, 그럼 점심 시간 때부터 이제 출근 준비를 하시는군요.
1: 아, 예.
0: 야, 그러면 370km면 거의 한 이틀마다 한 번씩 기름을 넣어야 되겠어요?
1: 아니요, 하루에 한 번.
0: 하루에 한 번. 아, 근데 요새 이 고유가 문제로 정말 많은 분들 운송업에 계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데
1: 예.
0: 잘 힘내고 계신가요?
1: 네, 저뿐만 아니라
0: 네.
1: 운송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0: 맞아요.
1: 다 힘들어하십니다.
0: 네.
1: 그런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0: 그렇죠. 또
1: 빨리
0: 이게
1: 빨리 예, 전쟁이 끝나가지고 네. 빨리 이렇게 좀 기름값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오늘

0: 방송이 연결됐는데 혹시 좀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 저희 집사람도 항상 이렇게 바쁘리 부부인데
0: 네.
1: 밤 늦게까지 9시 넘을 때까지 고생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도 지금까지 뭐 애들도 아무 뭐 따구 없이 잘 컸고
0: 네.
1: 그래도 여보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0: 야, 정말, 아유, 너무 따뜻해지네요. 아, 그래도 오늘 좋은 선물 안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잡곡 세트에 매운 실비김치에 치킨 두 마리 상품권까지 꼭 주말에 한번, 뭐, 치맥이든 한번 야식 한번 달리시길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이거 상품권은 저희가 이게 우편으로 배송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손트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안전운전 하세요.
1: 예.
0: 아우, 오늘 광주에 출신의 락커와 미션 여보세요. 어우, 깔끔하게 성공을 했어요. 너무 뭐 이거 사실 약간 에너지가 살짝 적다 하면 왠지 바로 실패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참 우리 또 운송업에 지금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함께 들으면서 힘 얻으셨길 바라고요. 지금 또 이제 이 시간부터 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네요. 3693님도 저 오후 근무인데 출근길은 혼자 해서 빠르게 달려와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장민호 사랑해 누나 신청합니다 했는데 그 누나 누군가요? 회사 동료인가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 2부에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꽉 채워보았습니다. 미션 여보세요를 통해서 또 우리 정말 아주 소중한 우리 청취자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참 이렇게 또 사랑꾼 남편 아의 모습도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우리 3855님께서 여기는 가방 공장입니다. 좋은 사장님과 귀여운 왕언니, 친절한 실장님, 이쁜 언니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아마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우리 공장에서 야 그러면 내가 귀여운 왕언니야? 아니면 내가 예쁜 언니야? 누구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 너무 반갑고요. 6605님 손태진 씨랑 함께하고 싶어 며칠 전에 라디오를 샀어요. 30년 만에 듣는 라디오 참 좋네요. 74세 할머니입니다. 작년까지 손녀 돌보다 올해부터 쉬고 있습니다. 어우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해요. 우리 7411님은 강릉 마도로스입니다. 강릉은 이슬비가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광통신 케이블 접속 업무라 비 소식은 안 반가운데 오전일 마치고 고등어 구이에 점심 시작합니다. 어우 그러면 지금 바로 맛있게 드시고 저희 잠시 뉴스 듣고 1시 5분에 안즈나 선화 트롯 생각 함께 해요.
5: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의 목격 꿈조차 꾸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박종철 열사 친형 박종부 씨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박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이 민주주의를 의도적으로 희화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등을 처벌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하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 전 차장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은 허 전 청장과 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김 씨를 고소했던 배우 김수현 측이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은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어 김세론이 미성년인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김 씨와 고 김세론의 유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중국과 북한, 한국을 잇따라 순방 중인 싱가포르 외교 장관과 만나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전날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비비안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 싱가포르 친선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 발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 이어 평양을 찾은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날 예정인데 북한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수도 아스타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 최근 지정학적 긴장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적절한 국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선의의 입장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 해결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해제 이후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IAEA 전홍축 우라늄 은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과 전망을 수치화한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달 들어 나빠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8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땡긴다 땡겨
2: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0: 얼마나 재밌던게 한번 들어보시죠. 송가인이 인정해 불었어.
1: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아, 우리 어제 당귀 레시피 한참만 얘기했었잖아요. 7088님께서 손트라 다시 듣기로 가족들과 함께 보며 오늘 점심 메뉴 만들었어요 하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어디 있나요? 어떤 레시피로 어떤 음식을 해 드셨을지. 어제 뭐 종류별로 나왔는데, 아, 어제 그 얘기했던 그 마늘 막 들기름 뭐 이렇게 고추장 해서 비비는 거, 야, 그 삶아 먹기도 하고 볶음으로도 먹고, 이게 진짜 향이 좋아가지고, 뭐 사실 먹기 쉬운 채소는 아니잖아요. 막 어디 식당 백반 뭐 집 간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어서. 아, 근데 어제 우리 당귀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또 이거를 듣고 만들어 드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9408님께서 오늘 유난히 출근길이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적당한 바람과 흐린 날씨, 아마 제가 좋아하는 날씨라서 그런가 봅니다. 좋아하는 노래 신형원의 개똥벌레 갑자기 듣고 싶네요. 아, 그리고 우리 1837님도 정민재 작가님 기다리고 있어요.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우리 신형원의 개똥벌레 노래 듣고 안채나 선아 트롯 생각 정민재 작가와 함께 돌아올게요.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4: 온라인. 6회, 7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6: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롯 생각. 아유, 요즘엔 재밌는 게 뭐가 있나. 음악과 대중문화 소식 중에 뭐가 핫한가. 요 시간만 들으시면 다 알 수 있죠. 어디 가서 옛날 사람 얘기 안 듣게 해주는 최신 앵커 뉴스 이분이 모아줍니다. 정민재 평론가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6: 아, 반갑습니다. 아, 이제 또 5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데 정신없이 쑥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도 지금 좀 지나간 뉴스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우리 먼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무명전설. 네. 한번 총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이 최고 시청률 9.3% 기록하면서 2주 전에 끝났어요. 아주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 12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시청률 1위 기록했고.
6: 그렇습니다.
7: 뜨거운 반응 얻은 만큼 지금 시즌2 제작도 확정됐다고 합니다.
6: 네.
7: 자, 우승자 성리 씨는 준결승에서 탈락 위기였는데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나서 결승 당시에 1, 2차 모두 1위를 했고요. 이번 무명전설이, 야, 세상에 이분이 여섯 번째 오디션 나온 거였대요.
6: 그러니까요.
7: 여섯 번째 만에 도전해서 우승하게 된 6전

0: 7기네요, 어떻게 보면.
1: 6007기.
0: 에, 진짜,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무명 가수들이 진짜 많구나라는 걸 매번 느끼는 게, 진짜 이 가수의 길을, 이 가수에 대한 그 꿈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들이 이번에 많이 비춰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이번에 그 더 우리는 결승 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게 국민 투표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경연 중에 하나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정말 그냥 국민이 뽑아주는 우승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우승자 성리 씨 또 곧 손트라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하면서
0: 네.
1: 그 외에도 정말 화제가 된 가수가 많았죠.
0: 네, 첫 등장부터 화제였던 2AM의 창민 최종 6위에 올랐는데요.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에 성공했다 그런 평가받고 있고
1: 네.
0: 자신보다 앞서 트로트에 도전했던 많은 선배들 덕분에 자신도 트로트에 도전할 수 있었다 그런 겸손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최종 우승자 성리부터 하루 장한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의 톱7이 결정됐는데 이분들이 한 그룹처럼 마치 6월 13일부터 전국 투어에 나서고요. 뭐 다큐멘터리와 공연 실황, 무명전설 스피인오프 방송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 뉴스메이커 방탄소년단 얘긴데 첫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 아티스트 상을 받았네요.
0: 네,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야 이게 참 오래된 시상식이고 그래미 시상 시상식이 너무 잘 나가니까
1: 네.
0: 약간 대항마처럼 나왔던 시상식이에요.
1: AMA.
0: 네, AMA. 근데 사실 요즘에는 위상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1: 네.
0: 어쨌든 여기도 투표로 100% 수상자가
1: 네.
0: 결정되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는 투표로 결정됐다는 게 이 미국 시상식인데
1: 네.
0: 투표에서 한국 가수가 올해 아티스트 받고 3관왕이에요, 무려.
1: 아유.
0: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1: 근데 그 이상으로 더 기뻐할 수 있는 게 잘 봐요. 저희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우리 국내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BTS를 보게 된다.
0: 네, 지금 월드투어 하고 있는데요. 이 7월 달에 북중미 월드컵 하잖아요.
1: 네.
0: 6월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1: 네네.
0: 7월 달에 결승전 하거든요. 이때 하프타임 쇼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1: 이야.
0: 네, 이게 참 놀라운 소식인데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 시작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 국가에서 열려요. 그리고 7월 19일에 결승전 하는데 원래 월드컵 결승전 중간에 축하 무대는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한다고 하고요. 11분 공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 이야.
0: 아주 관심 받고 있죠.
1: 그렇죠. 우리가 그 하프타임 쇼 하면 가장 또 미국에서 유명한 그 이벤트죠. NFL.
0: 네. 네
1: 거기 미식축구에서는 그 하프타임 쇼가 되게 하나의 쇼로 그것 때문에 본다라고
0: 그렇죠.
1: 할 정도로
0: 네, 워낙 슈퍼볼.
1: 크게 슈퍼볼 때 엄청나게 꾸미는데 그거를 이제 월드컵에서 본다. 야,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이게 또 사실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0: 아, 이게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출연진을 골랐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K-POP에서 하나, 라틴팝에서 하나, 팝에서 하나 이렇게 고른 것 같아요.
1: 네.
0: 우선 K-POP 대표는 방탄소년단이고 팝 대표는 팝의 여왕 마돈나입니다.
1: 네.
0: 마돈나 58년생인데 최근에 이제 새 신곡 내고 좀 있으면 새 앨범이 나오거든요.
1: 네.
0: 마돈나가 이 무대에 올라가고 라틴팝에서는 간판스타 샤키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세 팀의 아주 슈퍼스타들이
1: 네.
0: 어떤 무대를 꾸밀지 궁금해집니다.
1: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라틴팝의 간판스타 하면 갑자기 리키 마틴이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0: 그래서 리키 마틴이 옛날에 98년도 월드컵 노래
1: 맞아요. 맞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갑자기 제가 라틴팝? 설마 했는데 근데 지금
0: 네.
1: 지금 어떻게 보면 라틴 팝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죠.
0: 최고죠.
1: 샤키라가.
0: 네네.
1: 참 BTS한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이 세계적인 스타지만 뭔가 여자보다는 남자 팬층이 덜하고 특히 음악이 아니라 스포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이름은 알아도.
1: 근데 이번 기회에 그분들까지 다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예요. 저희 무슨 팀이야? BTS?
0: 네.
1: 어디? 뭐 사우스 코리아? 네. 이러면서.
0: 그러니까요.
1: 네.
0: 참 대단하고 월드컵 결승전 지난번 시청률, 그러니까 시청자 수가 22억 명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22억 네. 명이 최소 본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1: 네.
0: 엄청난 기회인 것 같고요. 아, 참고로 이 공연 출연료는 없습니다. 전 세계 소외 지역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과 스포츠 접근성 확대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1: 저도 안 받을 테니 불러주세요.

아니, 근데 오랜만에 우리 BTS의 노래 한 곡 들어볼까 합니다. 방탄소년단을 그야말로 글로벌 스타로 올린 노래, 다이너마이트 갑니다.

0: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이성남님께서 자동으로 춤추게 되는 노래. 네,
1: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저 신나게 춤추고 일하랍니다 하셨어요.
0: 그럴까요? 참 정말 너무 뭔가 뭐 부럽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되게 너무 같은 대한민국인이라는 거에 되게 자랑스럽다.
1: 네, 정말 대단하죠.
0: 와, 정말 멋집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영화 쪽 화제 최근에 주목받은 소식이 있죠. 칸 영화제에서 수상은 못했지만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주목을 받았고 워낙에 우리 영화가 침체라 반갑기도 했고요.
1: 네, 일요일에 막을 내린 79회 칸 영화제. 네. 박찬욱 감독이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상호 감독의 군체, 나홍진 감독 감독의 신작 호프 등등이 첫 공개돼서 화제였는데요. 네. 특히 오는 여름에 개봉 예정이라는 지금 호프라는 영화가 80년대 한국 시골 마을에 외계 생명체들이 막 들이닥치면서 벌어지는 SF 스릴러예요. 이야.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진짜 그야말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 아니 참 근데 최근에 이 한국 영화가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1: 약간 위축됐었죠.
0: 네, 근데 왕과 사는 남자로 이른바 최악의 암흑기에 약간 좀 희망을 얻었고 이 호프까지 흥행하면 한국 영화가 또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네. 좀 더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지금 이 나홍진 감독이 한 2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네. 칸 영화제에서 상은 못 받았지만 그 2개월 동안 이 작품의 완성도를 마지막까지

0: 끌어올려서 우리 관객들이 만족할 만한 영화 보여주겠다. 아주 다짐하고 있습니다.
1: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게 이제 방탄소년단도 처음 이제 빌보드에서 1위를 했을 때 네. 그때 한국 연예계 기획사 많은 트로트를 키우는 여러 초대형 기획사들에서 되게 감사함을 표했대요. 왜냐? 우리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있구나 라는 네네. 그 희망을 줘서 그런 식으로 이 뭐 영화계도 뭔가 또 몇 개가 이제 터져주면 K영화도 엄청 붐이 일어날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이 호프도 지금 뭐 국제적으로 날립니다.
1: 그러니까요. 이 K-POP 또 이제 세계로 뻗어간 건 이 대형 기획사의 아주 힘이 큰데 이른바 빅3로 한국을 또 대표한 YG가 네. 벌써 창설된 지가 30년이 됐어요?
0: 그렇습니다. K-POP 대표하는 기획사 중에 하나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엔 SM의 30주년이었는데 올해는 YG가 30주년이고요. YG는 서태지 와이들 출신의 양현석 씨가 대표 프로듀서로 네. 힙합과 R&B의 문법을 우리 가요에 접목해서 YG 사운드를 만들었죠.
1: 참 뭐 JYP만의 스타일, SM만의 스타일, 뭐 YG만의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YG 출신 가수들 그동안 또 어떤 이름들이 탄생했는지
0: YG 진짜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있었어요. 진우션, 원타임, 휘성, 렉시, 세븐, 빅마마, 거미, 빅뱅, 2NE1, 이하이, 악뮤, 블랙핑크, 싸이와 에픽하이도 YG에서 있었고 강남스타일도 YG에서 나왔던 노래죠.
1: 야, 그러니까요. 엄청 대단한 이름들 쭉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이 그 기획사들만의 각자 다른 개성 스타일 이런 게 좀 유지되어야지 그
0: 맞아요.
1: 사람들도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서 K-POP에서도 SM 음악, YG 음악 이런 게 좀 구분되는 게 결국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온 이 역사의 산물인 것 같고요. 네. YG가 30년 동안 버텨서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건재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안재나 선아 트로트 생각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YG 출신의 빅뱅 출신의 네. 대성의 한도초가 전 세계 한국인 최초로 코첼라에서 트로트를 불렀다. 바로 이 노래.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박현미도 매일 듣는 서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1: 오빠 한번 믿어봐. 트로트부터 케이팝, 영화까지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까지 힙하고 핫하고 재밌는 건 다 챙기는 안재라 선아 트롯 생각.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잠깐만.
1: 네, 선배님. 네, 잠깐 퀴즈 나와야죠. 오늘 문제의 주인공은
3: 아, 앞서 사극에 잠깐 얘기했던 네. 양현석 씨가 있었죠.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1: 아, 그렇죠.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양현석 씨가 만든 기획사가 어느새 30년이 됐다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서태지와 아이들이 우리 음악계에 끼친 영향은 여러 가지로 어마어마해요.
3: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한데요. 그 대단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어마어마했던 데뷔 히트곡. 그게 데뷔 오늘 문제입니다.
1: 아, 네. 그냥 뭐 보기는 필요 없다. 그냥 주관식으로.
3: 네, 1992년 봄이었죠.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노래.
1: 난 몰라요.
3: 나도 모르겠는데.
1: 난 몰라요.
3: 아, 근데. 아,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아는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글자죠.
1: 그렇죠.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을 뭐 듣고 자란 세대라고 하기에는 저보다 약간 좀 윗세대.
3: 네네네.
1: 그러니까 딱 이제 88, 38, 08, 뭐 78 이 정도 세대가 서태지와 아이들을 듣는데, 저희 형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워낙 히트했기 때문에 아직도 난 기억나는 게 그 뮤직비디오 중에서 컨테이너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비니 쓰고 막 이렇게 춤추는 그거를 그냥 맨날 틀어놓고 막 따라 추는 듯한 저의 모습이 어렴풋이 네.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노래 뭔가 다 이미 알 것 같아요. 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92년도 데뷔 히트곡, 강렬한 사운드와 현란한 댄스, 네 글자 제목의 그 노래인데, 저는 정답 잘 몰라요. 난 몰라요.
3: 나도 모르겠는데 네. 아마 아시는 분들 많겠죠. 그렇죠.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당첨자 5분 뽑아서 타월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뭐 힌트는 더 이상 뭐 드릴 필요는 없겠죠. 뭐 난 몰라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1: 자, 우리 4부는 주제를 따라서 명곡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어디서 영감이 떠올랐나요?
3: 제가 이제 칸 영화제 준비 막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음악에도 국제가요제가 있었어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국제가요제가 있었고
1: 네.
3: 민혜경씨, 신효범씨 등등이 90년대에 입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국제가요제가 과거의 유산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해외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가요제였습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국제가요제에서 입상해서 해외에 이름을 알렸던 국가대표 가수들과 노래들 모아봤습니다.
1: 와, 오늘 플레이리스트가 제대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바로 국제가요제에 나갔던 전설의 노래들, 첫 번째 곡은요,

0: 정말 이 노래는 그냥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1: 네.
0: 정훈이의 꽃밭에서 흐르고 있죠.
1: 네. 국제가요제에서 뭐 국제가요제 얘기할 때 이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제가요제의 개척자이자 최다 수상자입니다. 정훈이 씨. 정훈이 씨는 국제가요제에 수상했던 최초의 한국 가수예요. 안개로 상을 처음 받았었고
0: 네.
1: 총 5번 입상해서 최다 수상자입니다. 일본, 그리스, 칠레에서 5번 상을 받았죠.
0: 아니 그리고 이 노래 꽃밭에서도 수많은 리메이크가 나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
1: 맞아요.
0: 네, 명곡이잖아요.
1: 지금 들어도 이 노래는 정말 79년 노래인데 거의 50년이 됐잖아요. 근데 네. 여전히 세련되고

0: 이렇게 이런 감수성이 있을까 싶은데요. 79년 칠레 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최우수 가수상을 받았고 이 당시에 칠레 가요제는 5만 명이 들어가는 노천극장에서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만큼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꽃밭에서는요 고교생 정훈이 씨에게 안개를 선물해서 스타로 만들었던 작곡가 이봉조 씨의 유작입니다.
1: 이야, 당시 고등학생이고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신동 뭐 천재 가수 뭐 여러 수식어를 갖다 줘도 그냥 다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가성 너무나 아름다운데
1: 맞아요.
0: 이 노래가 실린 앨범 제목 자체가 국제가요제의 가수였을 만큼 네. 정훈이 하면 국제가요제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행기가 지금 같지 않잖아요. 비행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막 칠레까지 가려면은 지금도 오래 걸리겠지만 막 35시간, 40시간 이렇게 갔대요. 건너 갔겠죠. 에이,
1: 경유를 몇 번을 했겠어요. 에이,
0: 근데 그렇게 가서 노래해도 2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대였기 때문에 하나도 안 피곤하고 막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1: 그것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다녔겠어요.
0: 그렇죠, 그 시절에.
1: 아니 국제가요제 전설을 쓴 명곡들 그 명가수들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0: 정말 이 노래는 저는 그 앞뒤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되게 사람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게 한단 말이죠. 네. 바로 김추자의 무인도.
1: 네, 너무 멋있는 노래죠. 74년도 노래인데요. 원곡은 김추자인데 이 노래로 국제가요제에서 상 받은 가수는 또 정훈이십니다.
0: 아, 그 당시에요?
1: 네네네.
0: 아유, 좀 주인이 좀 돌고 돌았던 노래인가 봐요.
1: 아까 얘기했던 이봉조 씨가 이 노래 만들었는데 네. 이봉조 작곡가는 사실 현미 씨의 남편이었고 네. 그리고 현미, 정훈이 막 여러 가수랑 호흡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 노래 만들었을 때 현미 씨가 먼저 불러봤는데 네.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 네. 그랬대요. 근데 이봉조 작곡가가 아, 이 노래는 김추자랑 선약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 김추자 씨에게 갔었죠.
0: 아, 근데 왜 국제가요제는 김추자가 아니라 정훈이 씨가 받았을까요?
1: 그 당시에는 뭐 보도에서 건강 문제가 생겨서 김추자 씨에게 뭐 폭행을 당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데
0: 아이고.
1: 그 시기랑 안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마주 찾아보니까 가장 유력한 설은 당시 이봉조 작곡가의 부인이었던 현미 씨가 반대한 거예요.
0: 네.
1: 김추자랑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 국제가요제가 작곡가랑 같이 갔어야 되거든요, 가수가.
0: 네. 그러니까
1: 현미 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아, 결국은 정훈 씨가 갔다 오는 거죠.
0: 이야, 중요한 분이 또 이제 아니 뭐 그런 시기가 안 맞았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었지만 아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
1: 그래서 이제 정훈이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이봉조 작곡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칠레 좀 가야겠다 그랬대요. 아니 무슨 서울 가고 부산 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칠레를 갑자기 가야 된다고 하니까는
0: 네.
1: 아 갑자기 이유 뭐 물어보고 할 틈도 없이 일주일 만에 긴급 여권 받아서 출동을 했고요. 이봉조 작곡가한 비행기에서 즉석으로 편곡해서 참가했는데 최고 가수상 최고 작곡상을 받았죠.
0: 아, 뭐, 충분히 편곡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아, 그쵸. 35시간, 40시간 가야 되니까.
0: 자, 우리 사연 많은 노래 무인도 마저 들어볼까요?

0: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따라 더 좋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네. 국제가요제 관련된 명곡들 명가수들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김추자의 무인도 이어서 지금 흐르는 곡 아주 대형 가수가 등장합니다.
0: 네, 윤복희의 여러분이죠.
1: 네.
0: 아, 국제가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수가 이 윤한기, 윤복희 남매인데요. 우선 윤복희 씨가 1979년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아, 이 여러분은 아, 오빠 윤한기님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1: 네. 이젠 국제가요제를 꼭 외국으로 참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개최를 했다. 아 그리고 또 MBC가 앞장섰다.
0: 네, 맞습니다. 77년에 한국에서도 이제 가요제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네. MBC와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했던 서울가요제였고요. 2회째인 78년부터 서울국제가요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9개국과 영국, 스위스, 스페인, 미국 등등 서구에서도 참가했던 대규모의 국제가요제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아 근데 우리가 개최하는 거니까 우리 가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우승자가 되게 드물었다면서요?
0: 거의 없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받은 대상 받은 한국 가수는 윤복희 씨가 유일하고요.
1: 야.
0: 혜은이 씨가 1회에서 우승하긴 했는데 그때는 네. 한국 가수만 나오는 국내 가요제였으니까. 국제가요제는
1: 국제가 되기 전이었군요.
0: 사실상 윤복희 씨 하나고요.
1: 네.
0: 아, 오빠 윤한기 님이 만든 이 노래는 아, 그 당시에 윤복희 씨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1: 네.
0: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였대요.
1: 네.
0: 절망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놓지 말자 그런 취지였는데 대상 발표하고 이 남매가 얼싸안고 눈물 흘리던 그 장면은 정말 서울국제가요제의 명장면입니다.
1: 아마 그 우리나라 국제가요제 수상의 역사 아, 그 전설적인 명곡들 따라가 보면서 사실 저희 후배 가수들한테는 이 노래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명곡이 됐을까라는 의문점 궁금증도 네.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0: 네,
1: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우리 계속해서 이 노래 이어서 어떤 곡이 있을지 네 번째 전설곡 갑니다.

0: 이 노래가 쭉 흐르면서 또 이제 우리 유튜브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생중계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뭐 처음 듣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이 노래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근데 아,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1: 이 노래 못 알아 하시는데 후렴 나오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김태화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국제가요제 대표 가수 정훈이 씨의 남편인데 이 남편 김태화님도 국제가요제 출정 경험이 있죠. 이 80년도에 나왔던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로 나갔습니다.
0: 네 그리고 지금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게 이게 제목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1: 네네.
0: 이렇게 제목이 제각각이에요.
1: 제각각이에요.
0: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제각각이에요.
1: 네네.
0: 예, 네, 그게 또 일단 이유가 있는데, 우선 이 노래 김도영 씨 노래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1: 맞아요. 김도영 씨가 이 노래 원곡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인데, 그 버전 유명한데요. 아,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세 명의 가수가, 그러니까 1980년도 한 해에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데
0: 맞아요.
1: 가장 먼저 발표한 가수는 놀랍게도 너라는 노래로 유명한 이종용님입니다.
0: 네.
1: 이종용이 앨범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김태화 씨가 찾아와서 자기 이 노래로 서울 국제 가요제 나가겠다.
0: 네.
1: 이 노래 좀 달라 부탁을 했대요.
0: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서울국제가요제 예선 떨어졌는데 네. 그때 반응이 좋아서 캐나다에 열리는 태평양 가요제 출전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이종용 씨가 아, 화나죠. 아, 나 좋으면서 왜 김태하도 좋냐 막 따졌대요. 네. 여기서 압권입니다. 김도영 씨가 네. 아 모르겠다. 나도 이 노래 해야겠다. 그래서 김도영 본인도 이 노래로 컴백해버립니다. 아... 그게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김도영 버전이 가장 많은 사랑받아서 참 80년대 가요계였기에 가능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같아요.
1: 약간 순서를 보자면 참 애매하긴 한데 결국에는 그 모든 버전의 그 최애키스 그러니까 제일 좋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게 김도영 씨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랑을 아, 받은 것 같고요.
0: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네,
1: 결국에는 제목 자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0: 네.
1: 이게 어떤 내용이? 네.
0: 그러니까 바보처럼 살았군요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 판에서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돼 있고 뭐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근데 원곡은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게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인기 좋은 노래는 경쟁이 심해집니다. 자, 우리 또 이어서 이 노래가 흐르네요.

0: 제가 이 노래 부르면서 어떤 여성분과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막 뭘 하긴 했었는데 이 노래 바로 네. 양수경 씨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맞죠?
1: 맞습니다. 90년대 국제가요제에서 맹활약했던 대표적인 가수 양수경 씨인데요. 양수경 씨의 4집 타이틀곡이고 양수경 씨는 사실 히트곡이 진짜 많아요. 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부터 시작해서 바라볼 수 없는 그대는 이별의 끝은 어딘가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스타였죠.
0: 아 근데 뭐 노래들 명곡들 많으신 거 히트곡 많으신 거 알고 있지만 국제가요제에 나간 가수였다라는 게 네. 오늘의 키포인트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이 사랑은 차가운 유혹 라틴 댄스 스타일의 독특한 노래잖아요. 네. 이 노래로 91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방송연맹 가요제에 나가서 인기 네. 가수상을 받았어요.
0: 이야.
1: 근데 이때 이미 4집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있었고 일본 드라마 주제곡도 부르고 뭐 쇼 프로그램도 나가고 했으니까 네. 사실상 뭐 이 초창기에 한류 스타인 거죠.
0: 야, 아니 국제가요제에다가 일본 방송에서도 진출 그거 말고 또 독보적인 그런 면이 꽤 많던 가수시죠.
1: 네, 사랑은 차가운 유혹으로 가요톱텐에서 2주 동안 1위 했는데 이때는 남자 가수 시대거든요. 현진영, 신승훈, 이상우, 서태지와 아이들 등등. 그러니까 91년 8월부터 93년 8월까지 2년 동안 가요톱텐 1위 한 여자 가수는 양수경 하나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있고 사랑은 차가운 유혹의 또 다른 인연이요. 국제가요제 그때 나갔을 때 코러스로 엄정화 씨가 갔었어요. 데뷔하기
0: 코러스로?
1: 전, 데뷔하기 전에.
0: 야.
1: 그 이후에 이제 데뷔를 해서 스타가 되죠.
0: 그렇네요. 뭔가 캐면 캘수록 숨겨진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래 예전에 그런 생각 했어요. 그 팬텀싱어 이후에 이제 조금 한 번에 부스트를 받기 위해서 이 불타는 트롯맨 전에 아 어떤 도전들이 있을까 해서 국제가요제 같은 걸 한번 나가볼까 막 아니면 해외 오디션을 한번 나가볼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나중에 또 어떤 곡을 가지고 또 K-트로트를 가지고 좀 나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이 그냥 뭐 나가보는 거지 뭐 그런 네 그냥 일단 던져봅니다.
1: 아 재밌겠는데요.
0: 알겠습니다. 좋은 노래 마저 들어볼게요.

0: 꿀때 되셨죠?
1: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트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트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8: 유동 골뱅이.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9: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 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에서 목욕 의자를 드립니다. 안지나 선아 트로트 생각 오늘도 아주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네. 함께한 우리 정민재 작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2245님께서.
10: 네. 2245번님께서 50년 이상 70대 애청자입니다. 좋은 노래와 이야기 들으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앞으로 내가 10년 이상 더 들을 수 있겠죠? 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9: 하셨어요. 네. 우리 국제가요제 출신 명가수들 명곡들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상황이 기억이 난다라는 그렇죠. 얘기도 해주셨고 네. 어떤 분들은 아 제가 테이프로 들었던 기억이 있다. 아 누가 리메이크를 한 기억이 있다. 막 여러 각자 시대마다 그
10: 기억이 네, 있어요.
9: 그 음악에 대한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내기 전에 잠깐 퀴즈 정답 알아보고 마칠까요?
10: 네. 오늘 문제 정말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92년 대한민국을 뒤집은 슈퍼스타 서태지와 아이들. 이 팀의 데뷔곡이자 정말 슈퍼 울트라 대박 히트곡의 제목은?
9: 제목은 아마 우리 노래 들으면서 시작해볼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죠. 어떤 노래죠? 어떤 바로, 노래죠? 바로
10: 난
9: 알아요. 알아요.
10: 네.
9: 이야.
10: 난 알아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고 그 멤버가 세계적인 K-POP 기획사 만들고 거기서 블랙핑크 나오고 거기서 브루노마스와 아파트 불러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그 노래 맞춰 춤추고 게임하고 야,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졌네요 진짜.
9: 자, 우리 오늘 퀴즈 당첨자 6501님 5356님 0167님 맹종재님 임향초님 축하드리고요. 타월 세트 보내드립니다.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끝곡으로 들으면서 정민재 작가님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내 손꼭!

0: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느끼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머리를 쿠션이나 가방으로 감싸 2차 부상을 막습니다. 진동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한 뒤 넓은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엔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라디오나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 상황 정보를 파악해 주변에 전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합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5: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4: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6: MBC,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4: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가장 치열한 선거방송이 시작된다.
1: 선거방송은 결국 누가 더 정확하게 읽느냐의 싸움입니다.
2: 누가 더 빠르게 흐름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1: 정확하게 읽어야 흐름이 보이고
2: 빠르게 전해야 순간이 살아나죠.
1: 한 수 앞선 분석,
2: 깊이 있는 해설.
1: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권순표의 뉴스아이티 출구조사 결과 가장 먼저 전달합니다.
2: 오후 7시부터는 최욱의 라이브룸 마지막 한 표까지 분석합니다.
1: 2016 전국 동시지방선거,
2: 당신의 선택은?
3: 난 둘다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오래도록 튼튼하고 디자인까지 멋진 소파, 과연 뭘까요? 진심을 담은 소파, 결국 자코모.
4: 좋은 휴식을 만드는 소파, 자코모가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2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투표 인원 6만 2,616명 가운데 73.7%, 4만 6,142명이 찬성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별로는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노조는

0: 6%가 찬성했고,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 부문 주축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21.1%만 찬성했습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장검사 1명과 전담검사 4명, 수사관 6명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것을 겨냥해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지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충남 논산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니까 내란 옹호 정당, 윤 어게인 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뻔뻔하게 성찰 없는 모습을 보이는 퇴행적 모습에 국민 여러분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요즘 이재명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만 사는 세상, 명사세가 따로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사라진 단어들이 있다. 바로 물가대책, 환율대책, 금리대책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로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고 대출금리가 치솟아 생활비까지 줄이고 중소기업은 고환율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누구의 성공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으며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이 북중미 월드컵 훈련 캠프를 미국 애리조나에서 멕시코 티후아나로 변경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이란의 바뀐 훈련 캠프지를 포함한 본선 진출 48개국이 머물 팀 베이스 캠프 도시와 훈련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원래 미 애리조나주 투손의 베이스 캠프를 차릴 계획이었지만 미국과의 전쟁으로 그동안 베이스 캠프 이전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수도권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출격 박경진의 두시마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갈이 박준영이에요.
2: 안녕하세요. 진이진이.

0: 최인진입니다.
1: 오늘은 직업 대 직업, 여러분의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이런 문자가 왔었어요. 5545님께서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B2B 육성제 부친 회사에서 15년 일을 했고요. 지금은 탁재훈 씨의 부친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셨습니다. 육성재 씨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분이 두 중입니다.
2: 그렇습니다.
1: 게다가 이분은 지금 탁재훈 씨 아버님 네. 회사에 계세요.
0: 이야. 근데 이 또 이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7800님이신데요. 야구선수 박병호 선수 아시죠? 저는 박병호 선수의 외할아버지 타이어 금형 공장에서 30년째 일하고 있네요.
1: 네?
0: 아, 여기 박병호 선수의 할아버지께서 타이어 금형 공장을 하신다는 사실.
1: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그때 있었던 팀이.
0: 아, 타이어?
1: 팬이군요.
0: 아,
1: 그때는 힘이 아니었잖아요.
0: 예, 네, 그렇죠.
1: 아, 새롭네요.
0: 예, 히어로즈. 예.
1: 9234님. 저는 5년 전에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근데 2년을 일을 했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가수였대요.
0: 어이, 누구시지?
1: 장현철?
0: 어?
1: 걸어서 하늘까지 불렀다는데.
0: 아!
1: 어느 날 업장에다 기타를 놔두시길래 엥 했는데 손님들이 알아봐주셨어요.
0: 아, 이거 어마어마한 특곡이죠.
1: 이게 행운의 흥기나. 지금 온 세상이 두 중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이제 소통이 되면서 에이. 전 세계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어요.
0: 그렇습니다.
1: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마이클 잭슨도 한 두 명, 세 명만 건너가면 바로
0: 다 알죠.
1: 연결 아시는
0: 분이 다 알죠. 다 알죠.
1: 예. 우리가 그리운 그 사람을.
0: 예. 자, 오늘은 수요 대기획 직업제 직업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직업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요. 내 직업 소개와 더불어서 몇 년째 일을 했고 무슨 일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1: 내가 사장인지 아니면 사장님과 친척인지 아니면 그냥 직원인지 등등 내 직업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환영이에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다섯 번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헤어 토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통화가 돼서 퀴즈까지 푸시면은 모듬 순대 25만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까지 드립니다.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 되겠습니다.
1: 소중한 내 직업 사연을 기다리면서 5월 27일 수요일 이 노래로 출발하시죠. 컨츄리 고고!
0: 김미! 김미!

0: 박준영, 곽경진의 2시 만세 컨트리 꺾고 김미 김미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1: 네, 네. 나가는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0: 어떤 소식이죠? 아,
1: 들어왔습니다.
0: 예.
1: 기사가
0: 저희가 923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그 장현철 씨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1: 그랬는데 이제 장현철 씨가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이 얘기하셨네요. 장현철 운영하던 편의점 폐업.
0: 아.
1: 알바비 올라 망해.
0: 아. 인건비가 좀 올라서 이게 벌써 한 2년 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예.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열심히. 예,
1: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사진에 예, 예. 장현철 씨가 약간 혀를 내밀고 계셔가지고
0: 인터뷰를 하고
1: 그랬군요.
0: 있습니다.
1: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0: 이제 9234님은 그 전에 이제 일을 하신 거니까요.
1: 장현철 씨는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엄청난 노래의 또 주인공이시고 예. 장호철 씨라고 있어요.
0: 장호철 씨요?
1: 아, 그분은 예. 대만 가수인데.
0: 예.
1: 그때 그날로라는 노래로. 아, 그러니까 한국분인데 대만에 가서 아하, 큰 인기를 끌어서.
0: 아, 예. 또 한류.
1: 그 거의 원조 한류죠. 예. 클론 전이죠.
0: 야, 더
1: 장호철 씨. 아, 예. 그분 노래도 엄청 좋다. 그때 또, 그날로.
0: 장현철 씨와 장호철 씨의 또 그날까지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고요.
1: 예, 예.
0: 자, 오늘은 직업 대 직업. 여러분들의 직업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1: 네네.
0: 3636님은요. 약 20년 전에 갈갈이 삼형제가 광고를 하던 그 피자 체인점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체인점 본부장 결혼식 사회로 그 느끼남 씨가 왔어요. 예, 이승환 씨죠. 느끼남 씨가 왔는데 준영 씨를 보고 싶었는데 준영 씨는 안 왔어요. 예, 근데 광고를 하셨는데 네, 안 가셨군요.
1: 예. 아니에요.
0: 못 가신 거겠죠.
1: 아...
0: 아니면 또 이제 뭐 중간에서 어떻게 예, 소통이 잘 안 됐거나 아... 알았는데 아니라... 안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1: 예.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어떤 피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예, 예, 예. 생애 첫 광고였어요. 이게 달걀이 삼형제 생애 첫 광고였기 예, 때문에 예. 당연히 기억나고 그때 그 사장님 얼굴도 기억나고 본부장님도 약간 기억이 나는 것
0: 예,
1: 같아요.
0: 예, 예. 예.
1: 근데 그 느끼남 씨가
0: 예 개그맨 이승환 씨
1: 자기가 알아서 갔어요.
0: 아 그냥 제가 해드리겠다 하고 가신
1: 그래서
0: 거군요.
1: 그랬던 거고 예 사실은 이제 결혼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0: 예.
1: 제가 나중에
0: 예.
1: 또 느끼남 씨한테 뭐라 그랬어요.
0: 알았으면
1: 그런 예, 느낌이었습니다.
0: 예또 예,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1: 네. 아 기억이 납니다. 아.
0: 자 여러분들 직업 기다리겠습니다. 보내주시고요 두시만세 1, 2부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백주싱크
0: 저축은행 중앙회
1: 백년화편
0: IS동성
1: 일월강호 온라인
0: 청원아이스
1: 우미건설
0: 롯데렌탈
1: 슬림웨이 다이어트
0: 성원에드피아
1: KB국민은행
0: 월텐
1: 도드라만돈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페이펠
0: 한국세무사회
1: 삼성증권
0: 브람스 안마의자

0: 감사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 밥알 찹쌀떡의 원조.
3: 100년 어떤
2: 첨가물 없이 건강한
3: 100년 어떤
2: 30년 전통
3: 100년 어떤
2: 떡 선물 세트는
3: 100년 어떤
2: 1588-5678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애 강호
6: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애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6: 열혈강호 온라인.
8: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아이스.
9: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9: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박진영, 박영진의 도시 만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2: 아니, 이 선물을 주신다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국내 생산 브랜드 아름순에서 남녀 성인용 기저귀.
11: 이 선물을 주신다고요? 정말 센스 있습니다. 센스 있어요.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펩타이드 크림 에센스.
12: 5월은 가정의 달. 어, 부모님 보고 싶다. 부모님께 편안함을 선물하는 편하소가 변기의자.
11: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선물. 순대 명 가정원 식품에서 옛맛 시골 아줌의 모듬 순대.
12: 곰짱마, 곰팡이는 잡혔어. 곰팡이 긴급 체포.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클리너.
11: 여기 좀 촉촉하게요. 탈모 케어의 첫걸음 리셀브에서 헤어 토닉.
12: 나는 그 용기가 없어.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가 이 선물을 가져가는 거야. 토마스풀에서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11: 용기를 내서 맛있게 먹어봐요. 대전 선화도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2: 아, 구두. 아, 나도 구두 필요한데 나 구두 잃어버렸는데. 댄디 컬렉션 미신에서 구두 상품권.
11: 텀블러 텀블러. 구찌발 정말 기쁘고 기쁘고에서 텀블러 세트.
12: 아, 최고가 상품이 여기 있었구나. 가위가리 박주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1: 우리 5월에도 건강하게 구찌파전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2: 날이 너무 좋아서 나들이 가는데 꼭 안전운전하세요.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0: shake it up. Hey, yo, MC 갈갈.
1: Check it out, MC 진신이.
0: Yo, 탁재훈 씨 아버지가 하는 회사 후원의 식당 운영자도 두 중이고.
1: Yo, 박병호 선수 외 할아버지 하는 회사 직원분도 두 중이요.
0: Yo, 타이어 회사 yo. Yeah. 장현철 씨 편의점도 두 중이가 일을 했고, from this party.
1: 역, 수요일은 열심히도 일하시는 두 중이를 만납니다.
0: 수요 대기회.
1: 직업대.
0: 직업이요. 실시간으로 온 여러분들의 직업들을 살펴봅니다. 월급쟁이들의 성토대회자 소상공인들의 응원의 장 수요대결 직업대회 지금 하루를 열심히 하고 손을 공헌하고 경련을 못해 가슴 묶여지는 말꾸는 지연입니다.
1: 숨 쉬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0: 863호님이요.
1: 남양주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을

0: 오가는 8843, 8843번 공항버스 기사입니다.
1: 아, 근데 굉장히 기네요. 남양주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인천공항을
0: 가십니다. 전국에서 운전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 화이팅입니다. 더불어서 경땡고속 차산리 영업소 기사분들 사랑합니다.
1: 야, 경땡고속 차산리 영업소 기사분들.
0: 아, 그러면 이제 남양주가 경기도니까 뭐
1: 경이 고속인가요?
0: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
1: 경 고속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우리 8843번 기사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예. 우리 차산리 영업소 기사분들도
1: 예, 감사합니다. 9004님
0: 안녕하세요. 두만 항상 잘 들어요. 아우 너무 웃겨서 그냥 일하다가 꼴딱꼴딱 넘어간다.
1: 꼴딱꼴딱 넘어간다. 아, 예.
0: 저는요 농부 3년차 올해는 수박 1500평
1: 아하.
0: 작약 800평 농사를 짓습니다.
1: 아하 수박 아하. 1500평 예. 아,
0: 1500평이면 한 몇 덩이 나오나요?
1: 한 평에 한 몇 덩이가 나오나요?
0: 네.
1: 한 평에 한
0: 꽤 나오겠죠.
1: 그래도 한 3개 4개는 나오지 않나요? 네. 한 평이면은
0: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1: 그러면 한 평에 우리가 다섯 개를 잡읍시다. 한 평에 다섯 개씩 천이면은 오, 일은 오, 공이 올라가고
0: 오, 7천.
1: 굉장히 빠르군요. 천재네. 박영진 네. 천재야.
0: 아유, 고생하십니다.
1: 7천통, 7천통.
0: 예, 네, 7천통 이상.
1: 아, 7천통.
0: 어,
1: 아, 자격은 뭐야?
0: 꽃, 꽃. 자격 꽃이잖아, 이게. 그렇죠? 어? 지금 사진 보내주신 거죠?
1: 꽃?
0: 예, 네, 자격 꽃. 우리 저기 뭐 어디 웨딩이나 이럴 때 할 때 자객꽃 좀 많이 하지 않나요?
1: 아, 약간 그 보라색 나는 꽃이네요.
0: 아, 아니면 자객이 또 저기지
1: 약이야?
0: 식재료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꽃이 피는 건가? 예. 아, 지금 하우스 작업하는 사진까지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예, 네,
0: 무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1: 꼴딱꼴딱 넘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구공공사님 예. 감사드리고 7261님 예.
0: 대학 졸업 후 면접 경험이나 쌓아보자 해서 갔던 의상실에서 화려한 드레스를 보고 한눈에 뿅 가서
1: 뿅.
0: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벌써 16년째입니다.
1: 우와.
0: 지금은요 웨딩 드레스 대신 댄스 스포츠 무대 의상 드레스를 작업 중입니다.
1: 댄스 스포츠 무대 의상 드레스 이야.
0: 그리고 뭐 좀 연미복 같은 거 이런 것 좀 만드시고 화려한 옷. 공연복 이런 의상인 거죠.
1: 디자인 하나씩 만들어내시면서 또 굉장히 뭐랄까 그런 느낌 약간 창작의 기쁨 뭐 이런 것도 느끼시겠다.
0: 그러니까 만약에 전공이 또 이쪽이 아닌데 갔으면 어우 대단한 거예요.
1: 그럼 막 댄스 스포츠 의상 딱 이제 와서 선수들이 그걸 사가지고 딱 입고 딱 나가서 춤출 때 와 내 옷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 무대 의상 에이. 또 우리가 엄청 있거든요. 에이. 우리가 또 무대 의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0: 직접 하잖아요 저희가.
1: 혹시 무대 의상 있는 거 있어 집에 갖고 있는 거?
0: 저는 늘 그 점퍼 누런 점퍼입니다.
1: 저는. 그게 무대 의상이에요?
0: 네, 저는 그거 입고 손을 누렇게 할 때 그거 입고.
1: 아 그래도 약간 쇼 이런 무대 나가
0: 그런 쇼적인 건 없어요. 쇼적인 거 버라이어티 그런 건 없어요. 반짝반짝이는 없어요.
1: 예.
0: 예전에 마음파이브 할 때
1: 그거 뭐 하나 맞췄을 거 아니야?
0: 각자 그걸 맞췄는데 아이. 한번 나가는데 그걸 또 돈을 비싸게 주고 맞춘다고 그래서
1: 김원효가
0: 갈등이 있었습니다.
1: 김원효가
0: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
1: 김원효 대 나머지군요.
0: 예, 그런 갈등 구조가 좀 있었어요. 예.
1: 한번 입었나요?
0: 한번 입고 입질 않았어요.
1: 또 입어야지 그러면. 예. 어디서 계속 꺼내 입고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잖아.
0: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 7991님 저는 닭 배달을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배달의 신속성, 정확성만큼은 제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게 닭 배달이면 치킨 배달이겠죠?
0: 치킨 배달인가요? 아니면
1: 설마 살아있는 닭을 빡빡빡빡
0: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매 생닭 생닭 배달
1: 뭔지가 궁금합니다.
0: 예. 예. 아무튼 닭은 사랑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닭은 사랑이에요.
1: 예.
0: 아 오늘 저녁에도 닭 먹고 싶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직업 보내주셔요. 샷8000 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박영진이 닭 먹고 싶다니까 나도 닭 먹고 싶네.
0: 왜 또 제 핑계를 대세요. 제가 그걸 얘기 안 했어도 드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1: 노래 들을게요. B2B야.
0: 너 없인 안 된다.

0: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2: 들으러 오시는 건 자유지만 나가시는 길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셔야 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두 통, 부족등본, 종목별 과세 현황표를 제출하시고 추가로 지인 10명을 데려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1: 박준영, 박영진의 2시 만세 수요 대기획 직업대 직업 함께하고 계시고요.
3: 네, 이제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은 이분이에요. 1238님.
4: 저는요, 핸드 프린팅 전문가입니다. 아기들.

0: 손발 조형물 회사를 운영 중이고요. 그 S본부의 강심장, 그리고 J본부의 그 뭉쳐야 찬다 등등 주요 프로그램의 트로피와 프린팅을 제작했어요.
1: 그랬군요.
0: 기업의 회장님들, 정치인들 발 조형물도 만들었답니다.
1: 오, 발
0: 예.
1: 조형물.
0: 여보세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네, 여보세요.
0: 예,
2: 안녕하십니까?
0: 두심하세입니다.
1: 네. 오, 좀 새롭습니다, 선생님.
0: 예.
1: 핸드 프린팅 전문가요. 본인 소개 좀 살짝 해볼까요?
2: 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에 살고 있고요.
1: 네.
2: 20년째 유명한 스타들 핸드 프린팅 진행하고 있는 박관진입니다.
0: 예,
2: 반갑습니다.
1: 관진님. 관진이에요? 광진이에요?
2: 관진입니다.
0: 관진님. 아니, 그러면은 이 핸드 프린팅이면은 그뭐 어디 시상식이나 뭐 어디
1: 벽에다가
0: 영화제나 이런 데
1: 그리고
2: 네,
0: 바닥에
2: 맞습니다.
0: 이렇게 막 손자국 내고
1: 액자로 해서 드리거나 뭐
0: 그런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손도 하고 발도 했어요?
2: 네, 손도 하고 발 축구 선수니까 안정환 뭐 이동국 선수는 발을 찍었고요.
1: 발을 찍었고
2: 네, 보통 일반인들은 핸드 프린팅을 제일 많이 손을 많이 찍고 있고요.
0: 뭐 얼굴도 하지 않나요, 얼굴?
2: 맞습니다. 골든 마우스라든지
0: 그
2: 이런
0: 우리
2: 것도
0: 박지영 씨
2: 진행하고.
0: 브로즈 마우스
1: 그 골든
2: 네,
1: 마우스도 하세요?
2: 네, 합니다.
1: 그럼 저희 MBC 오셔서 하셨어요?
2: 아, 그쪽에는 안 했고요. 다른 분들이
0: 아,
2: 진행해요.
0: M쪽은 또 다른데. 아, 이 입찰이 또 들어온 데가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아, 그러셨구나.
0: 그럼 이제 하고 안 들보스.
1: 아니, 그럼 라디오, MBC 라디오를 듣는 분을 해줘야지 말이야.
2: 아, 저 진짜 아직 고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습니다.
1: MBC 라디오를 고정하는 분을 해줘야지. 지금 어디가 해주는 거예요?
0: 공정 입찰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예. 라디오 듣는다고 그것도 하다가.
1: 공정 입찰이요?
0: 그런 거 다 있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예.
0: 아니, 그러면 그 스타분들이 하관도 막 찍고 그러시는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네네.
1: 아니, 근데 요즘 궁금한 게, 그게
2: 네.
1: 우리가 이제 미술 시간에 배웠던 약간 그 석고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2: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 손을 뜬다고 생각하고 손을 그냥 그럼 석고 고무판에다가 그냥 손을 찍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드는 거 처음에?
2: 아 그거는 이제 특수한 재료인데요.
1: 예.
2: 직화용 우리 알지네이트라고 해서 입 뜨는 재료 있죠.
0: 아, 레진
1: 손
0: 뜨는 거.
2: 네, 네네.
1: 임플란트
2: 그 재료를 가지고 보통 핸드프린팅 보는 그 원틀을 찍고요.
1: 예.
2: 거기다 이제 주물을 부어서 작업하는 거예요.
0: 아 주물을 넣어서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게. 구리 같은 거.
1: 그러면 여태까지 핸드프린팅 쭉 하셨는데 뭐
2: 네네.
1: 유명하신 분좀 누구누구 하셨는지 좀 기억나시는 분
0: 예.
1: 해주세요.
2: 뭐 아까 말했던 안정환 선수.
0: 안정환 선수.
1: 네.
0: 발.
2: 뭐
1: 이동국 선수.
2: 선수도 있고 또 뭐 강호동도 있고
1: 아.
2: 개그맨 중에는 양상국 씨도 그 우리 동네 예체능 할때발 찍었고요.
0: 아, 양상국
1: 아, 양상국 씨?
0: 네.
2: 네, 그때 당시 뭐 비오네 F에 바로 홍경민 뭐 성용도 뭐 다 찍었습니다.
1: 아,
0: 그거 찍을 때 어떻게 발을 관리를 어떻게 좀 하시고
1: 누가 제일 때가 많던가요?
0: 때가 많은
2: 때가 많은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0: 다 관리를 하고 오시겠죠 이제 발
1: 냄새가 좀 많이 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0: 발 찍는다 그러면 이제 다 관리하고 아, 오시는 거죠.
2: 냄새보다는 예전에 그 샘 오칠이가 발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고요.
1: 아, 샘 오칠이는 통이 넘어갔구나. 각을 넘어갔어.
0: 300mm 되기로 300mm야.
2: 길고 그다음에 축구 선수 중에 그 현영민이라는 선수는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0: 아, 우리 현영민 선수.
2: 네네. 가족들은 손을 찍었었는데 네. 손이 보통 사람보다 많이 깁니다.
0: 그렇게 손이 좀 길고 발이 크고 그러면은 조금 웃돈을 좀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1: 아, 똑같이
2: 그렇진 않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네.
1: 근데 그럼 핸드 프린팅 이런 거 보시면서 약간 네. 손금도 좀 보실 것 같아요. 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뭐 이런 공통적인 손금 이런 거 없던가요?
2: 기업 회장님들 찍을 때 보면은 그 손가락 말고 손바닥에 보면은 그 삼지창이라고 성공 그 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0: 아 제일 첫째 줄 제일 윗줄.
2: 아니 가운데 중앙에 보면은 그 삼지창처럼 이렇게 그 좋은 상이 성공상이 있습니다.
1: 어? 가운데 중앙에 어디?
0: 이줄, 삼지창.
1: 어, 삼지창!
0: 오!
1: 어, 어, 박영진!
0: 오, 삼!
1: 잠깐만.
0: 아, 아 좀 희미하긴 한데.
1: 이지창 아니, 이지창?
0: 아니, 희미하긴 한데, 억지로 한
1: 번만. 삼지창!
0: 어디서, 어디?
1: 하나, 둘, 셋, 삼지창!
0: 아, 그건 제일 밑줄이잖아요.
1: 아, 그래요?
0: 가운데 줄이요.
1: 아, 아닌가요?
0: 제일 밑줄은, 제일 밑줄은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1: 아, 이거?
0: 아, 세 번 사시네.
2: 사실은 두 말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가지고요.
1: 예.
2: 우리 또, 이제 박준영 갈갈이님 뭐지 한번 만나뵙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 아, 야, 영광입니다. 야,
0: 치아 한번 찍어주세요, 치아.
1: 앞니 한번 제가. 아, 한번 찍고 싶다.
2: 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0: 아, 이거 금으로도 하잖아요. 금으로도 하시죠.
2: 예, 골드로도 합니다.
1: 아, 네. 아, 근데 요즘 금값이 올라가가지고 금으로 하면은 좀 약간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아요?
2: 아, 예, 요즘 예, 금은 요새 지금 굉장히 제가 적자가 많기 때문에 아, 금은 권하지를 않고 그렇구나. 있고요.
0: 애기들 손발 이런 거 하면 금으로.

0: 금으로 해야지. 그 약간 은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
1: 그 신생아 손발은 네. 굉장히 그 평상시에는 주요 고객들이고요. 네. 그 오늘도 오전에 하몽이하고 말콩이 두 아이 아마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손발 찍고 왔는데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찍었습니다.
0: 오, 아 그러면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출장을 가시네.
1: 네, 조리원 그래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매주.
0: 아, 여기에 약간 저거네. 어? 아, 그 조리원에서 또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거네.
2: 패키지 하나 이렇게 좀 종류로 이렇게 들어가요.
1: 네, 그렇게 보통.
3: 아이고, 예쁘다.
2: 깨알겠네. 바쁘시겠네, 그러면. 어? 네.
1: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0: 아이고야.
2: 그래요.
0: 이게 진짜 고맙네.
2: 의미 있죠, 또.
0: 네, 아이고. 아가들 매일 보시면 좋겠어요?
1: 네, 한 20년 넘게 봐서, 그 네. 제가 50대 후반인데, 네. 어릴 때는 제가 완전 노안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동안이라고 친구들이 그래요.
0: 아, 그 얼굴 그대로. 원래 아, 노안이었던 분이. 신생아. 잘 있는 거예요. 그대로.
2: 신생아 때 또 기운 받아서. 어머, 그럼 그 친, 그 아이들이 막 생후 뭐 일주일 됐던 친구들이 이제는 뭐 20살 됐겠네. 20년부터 해서.
1: 네, 실제로 맞습니다. 그 정도 돼 있고. 아마 그 유명한 분 중에는 변우민. 어? 님 자제분도 제가 찍었었는데
0: 오, 배우 뭐, 배우
1: 네, 네, 네.
0: 변우민 형 아이고
1: 하은이도 찍었고 뭐 아마 그 친구도 나이가 꽤 됐을 것 같고요.
0: 야 그럼 저하고 진짜 한 다리만 건너시면 선생님 알 수 있었어요.
2: 다 아시는 거예요.
0: 왜냐면 제가 변우민 형하고 축구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뭐 유열 씨 아들도 제가 찍었고
0: 아 예 맞아
2: 누구 유열
0: 뭐, 유열 유열 씨
1: 유열 씨 앞에 서영은 님의 딸 두 명 찍었고
2: 서영은
1: 네 그다음에 뭐 혼자가 아닌 나 불렀던
2: 그게 서영은
0: 서영은 그게 서영은님
1: 네, 서영은 네. 거기는 지금 해외 아마 그
2: 두바이 쪽에
1: 있습니다. 그 아이도 제가 찍었고 많이 찍었습니다. 네,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났습니다.
2: 대단하시네요.
0: 잘하셨습니다. 장인이, 자 그러면 장인이. 너무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리면서 예. 음악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2: 자 저희가 들려드리는 음악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0: 이 노래 제목은 뭡니까?

0: 정답입니다. 박군의 한 잔해라 정답이었습니다.
1: 오, 대단하십니다.
0: 예, 우리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퀴즈 또 풀어야 되니까요.
2: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관진님. 자, 두 번째 분 모시기 전에 노래 한 곡 살짝 듣고 옵니다. 유정석,
0: 질풍 가도.

0: 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질풍가도 듣고 왔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1: 2080님, 전라도 광주의 김민재입니다. 네. 저의 직업은 S전자 가전 AS 엔지니어로 올해 35년을 근무하고 있죠. 오, 점점 더워지니까 에어컨 수리가 진짜 많습니다.
0: 많죠.
1: 하루에 평균 9 아니면 10가구 정도 수리합니다.
0: 어휴,
1: 제일 바쁘신 분인데 지금 저기 텀이 나실까 전화 연결해봅니다. 네. 민재님.
2: 예, 안녕하세요.
1: 예, 2시 만세입니다. 예.
2: 박준현, 박영진의 2시 만세를 사랑하는 김민재입니다.
0: 예, 김민재님. 도중이십니다.
1: 예. 그, 지금, 평균 하루에 한 9집, 10집 다니시는데, 예. 목소리에 벌써 친절히 배워 계세요.
2: 감사합니다.
0: 예. 아무래도 AS 또.
1: 그러니까.
0: 엔지니어로 또 이게 근무하시다 보니까.
1: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예. 이제 에어컨을 좀 오래 사용 안 하다가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0: 1년에 한 번씩.
1: 더울 때 쓰니까. 예.
2: 예.
1: 그때 이제 쓰다가 우리가 약간 처음에 단추 누를 때 약간 겁나요. 고장나진 않을까. 그리고 약간 환기를 좀 시키면서 뭐 먼지라도 좀 빠지게.
0: 신내 나오면 어떡할까.
1: 예, 예.
2: 예.
1: 근데 그 9집, 10집이 고장이 나잖아요.
2: 예.
1: 대부분 뭐가 고장나는 건가요, 그게 에어컨이?
2: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도 여름에 하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전 제품을 다 하다 보니까.
1: 예. 아.
2: 로봇 청소기도 고쳤다. 세탁기도 고쳤다. 비대기도 고쳤다.
1: 아니, 다 고치시는구나.
0: 그러니까 이제 예, 가전 제품은 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이 조금 많고.
2: 예, 그렇죠. 주로 이제 에어컨 말씀하셨는데
1: 예.
2: 에어컨은 이제 뭐랄까 전원이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 통신 에러가 나온다.
1: 예.
2: 요즘에는 이제 고객님들이 헷갈리는 게
1: 예.
2: 저는 콘센트가 하나 있는 줄 아시는데 두 개예요.
0: 아, 에어컨이요?
2: 예, 예.
0: 에어컨이
2: 예.
0: 두 개입니까?
2: 하나만 꽂아놓고 작동했을 때 작동이 안 돼버리죠.
0: 두 개가
1: 두 개를 꽂아 물어야 작동이 예. 되는
2: 두 개를 꽂아 물어야 예. 작동이 되죠.
1: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해놓고
0: 스탠드 기준입니까?
2: 스탠드와 벽걸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0: 두 개예요, 그러면?
2: 예, 예. 트윈원들은 두 개를 꽂아야 작동이 됩니다.
1: 아따, 그, 집에 한번 싸게 싸게 콘센트를 좀 살펴보셔. 꽂는 데가 두 군데지.
2: 예, 예.
1: 중요하네.
2: 당연히 뒤에 필터 확인하시고요.
0: 아, 필터 확인하시고. 아니, 예. 저는 한 번씩 하면 안 시원해가지고.
1: 그치.
0: 우리 저 기사님 부르면 이제 가스를 좀 갈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요즘은
2: 만드시면 안 되죠.
0: 그죠? 또 뭐 있죠?
2: 가스를 바꾸는 원인을 찾아야죠.
0: 가스를 바꾸는데 안 시원하더라고요.
2: 예, 가스가 누설된 부위를 찾아야죠.
0: 아, 가스가 계속 빠지는 그곳을 찾아야죠.
2: 그러면 가스 넣어봤자 또 마찬가지죠.
0: 아, 이게.
2: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0: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가스만 바꿔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1: 아니, 근데 예. 민재님은 사실은 뭐 에어컨 한 가지만 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다 어떤 것들도 다 고칠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갖게 된 겁니까?
2: 이 S전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1: 예, 예.
2: 35년 이러고 있으면서 예.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줄 전공은 TV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전체를 다 하게 됐습니다.
1: 요즘은 TV는 고장이 별로 없고 다른 게 더 많죠? TV보다. 그죠?
2: TV도 고장도 있죠.
0: TV 저 있습니다. 저 줄이 나가가지고 가운데 부분이
2: 예,
0: 녹색으로 보여요. 녹색으로 보여요, 가운데.
2: 예, 예, 예.
0: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1: 그러면은 일단
2: 액정이, 액정이 고장입니다.
0: 아, 이거 판을.
1: 액정은 살짝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고치시는 건가? 하나 사시는 것이 더 빠를 수도
2: 아니죠.
1: 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그것을 공장으로 보내서 부분 수리를 해드립니다.
1: 아,
0: 부분 수리.
2: 만약 판넬 값이 50만원이다? 그런데 공장으로 보내면 한 20만원.
0: 그래요?
2: 그렇죠. 저렴하게 수리가
1: 됩니다. 아, 근데 거죠. 되게 좀 궁금한 것이 우리가 좀 예. 대화를 하면서 내가 약간 느껴보려나요? 약간 뭔가 고장났다 싶으면 좀 웃는 느낌이 있어요.
0: 좀 고장을 좀 반기시는데.
1: 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2: 그러진 않습니다.

0: 이게 아무래도 아, 실적 아닙니까, 고장이?
1: 저는 뭐, 이 회사 본사 직원이기 때문에요.
0: 아, 아니, 그러면 우리 선생님, 그 35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전제품의 어떤 그 종류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럼 기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공부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죠, 그러죠.
2: 저는 약간, 요거 약간 이게 좀 그, 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게 한 집 갈 때마다 퀴즈 푸는 거잖아요.
1: 예, 예.
2: 고쳐달라고 불렀는데, 못 고쳐줄 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1: 예전에 제가 네. 신입일 때는 네. 참 그런 게 많았습니다.
2: 그러면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죠?
1: 예, 예. 그런 경우 많이 쓰는데, 예.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0: 그 따로 또 지금 회사에 와서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뜯어보고. 지금 예. 나온 가전제품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 민지님?
1: 이제 분해를 예. 고객 앞에서 못 하면 진짜 답답하게 되죠.
2: 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디 볼트와 너트가 있는지를 좀 잘 봐야
1: 그렇죠.
2: 되는데.
1: 요거... 볼트 너트가 예. 아무데나 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정확한 나사를 끼워야 돼.
0: 혹시 민지님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다 조립을 끝났는데, 나사관은 네. 남는다든가.
2: 나사관 두어
1: 그런 남아서. 일은 없습니다.
2: 아, 그런 아따, 이거 어디서 난 거요, 이?
1: 그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거기다가
2: 의자구 없이 어디 거 낳는 거요, 이?
0: 남으면 안 돼. 남으면 안 돼.
2: 제가 궁금한 거.
1: 네, 그러지는 않습니다.
2: 우리 민재님, 이렇게 이제 AS 엔지니어님이 되셨는데, 그럼 어렸을 예. 때, 학창시절에, 이렇게 예. 시계나 라디오를 아, 뜯어보는 게 취미였나요?
1: 당연히 그러죠.
0: 아, 아 뜯어보죠.
1: TV 산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을 완전히 구매해버렸죠.
2: 아, 뜯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0: 일주일밖에 예, 안 됐는데. 예. 어이구.
1: 조립이 안 돼버렸죠.
0: 그때 잘 모르시니까.
2: 그럼 아버지가 딱 예. 들어와서 너는 민재야 늦자고 없이 이걸 열어버렸냐.
0: 아유, 그런
1: 제가
0: 또.
1: 제가 전라도 단양이 고향이거든요.
0: 예.
1: 담양에는 예. 그 뭐죠 해초리가 아니라 대뿌리 있어요 대뿌리.
0: 대뿌리가 거기가 왜냐면 죽 제품이니까.
1: 예예 예, 대나무 뿌리가 대나무. 있어요.
2: 대뿌리 예. 대나무 뿌리.
1: 예예 예. 그걸로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2: 이거 괜찮은데?
1: 얘는 부러지도 않아요.
2: 부러지도 이거 어디 가서 않아요. 얘기하는 거 괜찮은데? 음이 대뿌리로 맞아보지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난리나? 해철이 그것은 뭐 몽둥이도 아니어요.
0: 그는 간질간질한 예. 거예요. 그는
2: 아, 괜찮네.
1: 아, 아따 사태 진짜 잘하시네요.
0: 고생하셨네요.
2: 저기, 아따 많이 늘었구만 내가.
0: 민재님 예. 이제 음악 퀴즈 드릴 건데 맞춰보셔요.
1: 예.
2: 그걸 어디 사투리냐 그게 지금. 뭘 맞춰보셔 이거.
1: 영천 사투리구만요. 영천 사투리.
0: 자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악 주세요. 비행기를 예, 한번 예. 뜯어봐야 되는데 예.
2: 비행기가 몇 갠데 부품이 그걸 뜯냐
0: 정답입니다.
1: 허블락이 많죠.
0: 잘 맞춰주셨습니다.
2: 자 이제 두 분을 서로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핸드프린팅 20년째 함께하시는 박관진님 광주의 AS 엔지니어 김민진님 두 분 서로 인사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네,
1: 전라도 강주의 김민재입니다.
0: 예,
3: 우리 저... 예, 서울 은평구의 박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네. 박관진 씨 반갑습니다.
0: 저기 그럼 관진님이 민재님한테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덕담이든 응원.
3: 예, 아이고 저 어떻게 전화를 우연히 만났는데 보니까 둘이 다 손으로.
2: 그러네.
3: 돈을 버는 것도 하는 직업이네요.
1: 예, 그렇습니다.
3: 아, 이거 참. 그, 저도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집에 에어컨을 이제, 아직 못 틀고 있는데, 아, 사전에 예. 한번 이거를 점검, 우리 대표님, 저, 선생님한테 점검을 한번 받았으면 좋을 정도로 좋네요. 아,
1: 제가 서울까지 올라갔으면 좋은데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3: 아, 제가 처가가 광주예요.
1: 아, 그러세요.
3: 네, 광주 봉선동입니다.
1: 봉선동이요. 아우, 좋은 데 사시네요.
2: 나중에 또 좋은 지구구만.
0: 처가 쪽 에어컨 한번 쓱 한번 맡겨보시죠.
1: 예, 예.
3: 아,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0: 민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예. 민재님도.
1: 저도 박관진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취미로 이 시낭송가예요, 제가.
0: 어머나.
2: 와, 네.
0: 시인이시네.
1: 예, 그래서 시도 이렇게 핸드프린팅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3: 시를 핸드프린팅을 하라고 하면 참 애매하네요. 굉장히 너무나 추상적으로 나와가지고.
2: 핸드프린팅을 하고 그 위에 글씨를 써야 되는 것이라.
1: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3: 액자를 멋있게 본인의 그 손을 찍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게 캘리로 이렇게 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전에 제가 행사에 갔을 때요.
3: 네네.
1: 어,

0: 여기서 제가 신앙송을 해드리는데, 네. 그분이 한번 이렇게 핸드페인팅을 식으로 해서 저한테 저 선물로 주셨거든요.
1: 네, 네.
0: 아. 네, 그래서 그걸 잘 간직하고 있어요.
2: 아, 이렇게. 목소리가 어쩐지 되게 구수하면서 고급지다 했더니 신앙송을 하시는구나.
0: 박준영, 박영희 씨. 예, 예.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1: 아, 질문은 이제 저희가, 이따가 지금 시간이 좀 다 돼서 광고를 듣고 와서 조금.
3: 뭐 다른 팀이 없나 봐요. 예.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1: 예.
0: 예, 기다릴게요.
1: 예, 잠시만요.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8: 모든 인체 가능한 삼원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삼원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삼원헤드피아.
9: 여름에는 부츠 판정매. 다양한 부츠 역시
8: 사원에드피아.
10: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힘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과 데이백.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과 데이백.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백으로 전하세요. 30과.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0: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 조심하세요. 직업 대 직업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구리 박관진님과 김민재님이 계신데요. 이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구호 정할 텐데 관진님.
2: 네,
1: 구호 뭐 하실까요? 구호.
2: 팡팡 하겠습니다.
1: 팡팡. 민재님 뭐 하실까요? 구호.
3: 예, 대나무요.
4: 대나무.
1: 대나무.
4: 네, 팡팡과 대나무. 아유, 회초리를 맞아봤어요. 팡팡과 대나무 구호문 하십니다. 하나, 둘, 셋.
3: 대나무!
4: 두 분 중 한 분이 구두 교환권, 한 분이
1: 모둠 순대 샌드스입니다.
4: 시작합니다.
1: 자,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이 산은 대한민국 24개 국립공원 중 가장 먼저 지정된 1호 국립
3: 대나무!
1: 대나무

0: 아이, 바로 그, 진짜, 네. 곁에 있는데.
1: 어쨌든 두 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두 분 서로서로 예.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네,
2: 반갑습니다.
1: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1: 두 분 행복하세요. 일 잘하세요.
2: 예,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두 분 화이팅!
1: 화이팅!
0: 자, 저희 잠시 후 3, 4부 사랑을 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전하는 말씀 듣고,
1: 이어집니다.
0: 꽁트의 신분들 모시겠습니다.
1: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청소년 마약 예방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인터넷 등에서 검색하지 마세요. 자칫 마약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없는 고액알바는 없습니다. 고수익을 믿기로 해서 마약 운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약과 관련된 SNS는 차단해주세요. 최근 상당량의 마약이 SNS를 통해 거래됩니다. 네 번째, 거리에서 나눠주는 수상한 음료 등은 피하세요. 마약류가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1899-0893으로 전화해주세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안동 MBC의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문경시 문경읍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문경 2터널 부근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차량 2대가 추돌한 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50대 카니발 운전자 A씨가 뒤이어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충격으로 교각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탈 아래 수풀 등이 충격을 흡수하며 A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고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등 4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도로 통행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고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의 방송시간이 시청이 힘든 평일 낮 시간대에 편성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오준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TV토론회가 단 한 번뿐임에도

0: 방송 시청이 어려운 오늘 오후 2시로 편성한 건 도민의 알 권리와 시청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북선거관리위원회와 중계방송사 측에 방송 편성 시간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후보자 TV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 한일정상회담 후속사업으로 대통령 고향인 경북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의 지역대학 간 교류를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먼저 한일대학 교류협력단을 가동해 대학별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현장 탐방 등 단기 교류와 공동연구 등 정조형 장기 교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본 나라현에서 유명 국립여대인 나라여자대학교 등 10개 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안동시는 최근 한일정상회담 개최 이후 하회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23일부터 4일간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찾은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4일 동안 하회마을에는 1만 5천여 명, 병산서원에는 2,700여 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는데 이번 집계에는 지난 23일 열린 야간 하회선유 줄불놀이 관람객 수가 제외돼 실제 방문객은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안동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유산의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하회선유 줄불놀이 등 야간 콘텐츠와 연계해 주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동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송나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발단. 오늘 발견한 단어의 줄임말로 제가 만들어본 말이에요. 문득 발밤발밤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말하는데 이 말을 소리내 발음해보고 그 몸짓을 떠올려보다가 마침내 봄밤에 발밤발밤 걸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처음 보는 단어 하나에 하루를 붙들리는 경험, 이거 꽤 괜찮아요. 하루가 다르게 채워질지도, 어쩌면 시가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하충 강의실의 2시 만세 3부 문을 열었습니다.
1: 빠밤. 예. 빰빠라밤빰빰빰빠밤.
0: 저 앞서서 우리 퀴즈 대결에서 AS 기사님 35년의 우리 경력을 가진 AS 기사님 김민지님께서 정답 계룡산 외치신 뒤에 전화를 끊으면서도 시간이 되면 신앙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희 측에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1: 신앙송?
0: 2부

0: 2분이면 된대요. 2분이면. 네. 조만간 한번
1: 저희가 조만간 네. 전국 신앙송 대회 한번 하실래요? 어. 그리고 시 써가지고 음악과 함께 발표하는 거 한번 하실래요? 그래서
0: 두만 백일장
1: 우리 뽑아가지고 두만 백일장 1등 저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시를 좀 쓰시겠습니까?
0: 시를 또 한번
1: 그 우리도 한 편씩 써서 나오죠.
0: 네. 저희 집도 쓴다고요? 이렇게 실력이 좀 돼야 좀 쓰는 거 아니에요?
1: 저는 그 시 좀 써놓은 거 있는데.
0: 아, 우리 뭐.
1: 제목.
0: 아, 예.
1: 아버지와 임플란트.
0: 아니, 그거는.
1: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그게 무슨 시입니까? 누구를 겨냥한, 누구를 겨냥한. 너무 내가 지부 아닙니까, 지금. 예. 아, 참.
1: 이건 어때요? 제목. 두평 남짓한 땅속의 상추. 나는 오늘도 갈갈이 형을 위해 상추를 딴다.
0: 한땅한땅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상추를 꼭 갈아 먹었으면 좋겠다.
1: 박윤진 씨가 상추를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 상추를 줬어. 어우 지금 장난 아닌데요? 야 진짜 농부해도 되겠어요?
0: 네. 아니 근데 힘들더라고. 그 작은 그 땅을 하는데도 힘들더라고. 우리 진짜 농부님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1: 아, 이런 시 진짜 쓰고 싶은데. 제목. 배멀미와 귀촌. 어부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배멀미라면 되고.
0: 그거는 시가 아니잖아요.
1: 아니, 이게 산문시도 있으니까.
0: 도롱이잖아, 도롱.
1: 우리 도롱. 한번, 우리 저기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진짜 대회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음악 좀 깔고, 음악 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음악을 딱 깔아드릴게요. 그래서 딱 깔면서 이렇게 읽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0: 뭐 조만간 한번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오늘은 사랑을 했다. 시간입니다. 우리 배치수 조태희 김경환 씨와 함께 할 거고요.
1: 3, 4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합니다. 한인제약.
0: 한얼 사이언스 타타타.
1: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1: 한국노총.
0: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샤볼디.
0: 한국 MSD 케팍시브.
1: 빅토스.
0: 주식회사 번컴퍼니.
1: 정식품.
0: 탄탄방수.
1: 유동굴뱅이.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터널 사이언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3: TB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샤볼데이 모델 김호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이들을 만나세요. 배칠수 조태준 김경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 어서 오세요.
4: 예.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고요.
2: 네.
4: 어,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요.
0: 6361님께서요.
2: 그 한국인이 사랑에 빠질 때 하는 멘트라는 문자인데요.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0: 1번 바보 같아.
5: 2번 하여튼 희한해.
2: 오.
1: 3번 아무튼 웃기는 사람이야.
4: 4번 어, 진짜 어이없어.
0: 이 뭐지? 이 뭐야?
4: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어,
2: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 이러면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0: 그 뭐야? 저 사람은 바보 같다 그러는 거야?
2: 근데 이 네 분이 너무 사랑이 안 빠지는 멘트로
4: 공감이 잘 안 가서
2: 멋지게
4: 공감이 잘 안 가는
1: 사람이야.
2: 이거를 이제 조인성 같은 분이 아~ 하여튼 희한해. 뭐 이러면은
4: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왕싸가지? 어 이러면은 둘이 아, 잘 되더라고.
2: 진짜 바보 같다고 할 때 바보 같으면 어떻게
0: 해요? 우리가 약간 잘못 읽은 건가?
5: 아, 나름 노력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제가 짜증을 냈네요.
2: 아, 진짜? 진짜?
4: 바보 같아.
2: 아유 안 되겠다.
4: 그거는 놀리는 거잖아요.
5: 아무 하여튼 희한해.
2: 6361님이
1: 아무튼 웃기는 사람이야.
2: 여기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 됐어요.
4: 저희가
1: 진짜 어이없네.
2: 진짜 어이없을 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4: 바보 같은 진짜 어이없네.
5: 이런 걸 처음 웃겨. 어떤 여자가
2: 글렀다 글렀다
5: 백화점에서 그걸 딱 부딪혔는데 그 백화점에 이제 거의 사장님 아들이야. 어, 실장님이었어.
0: 사과하세요. 나한테 이런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야.
2: 그 따지고 보면 그런
4: 시절에 클리셰들이 있어요.
2: 그런 클리셰가 전혀 안 살았죠.
5: 잘 안 됐어. 넘어갑시다.
4: 네. 저희 아, 네, 사랑을 했다에는 네. 이런 클리셰들이 없습니다. 완전 있는 드라마들이.
2: 죄송합니다.
4: 자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1: 예, 결혼에 이르는 완성형 사랑 얘기부터 이루어지지 못한 가슴 아픈 사랑, 사랑 때문에 멱살잡이했던 사연까지 모두 봤습니다.
2: 네, 본인의 사연부터 일가 친척은 물론 건너 아는 사람의 러브스토리까지 다 되는 거 아시죠? 두시만세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손편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베스트 사연에 선정되시면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보내드립니다.
0: 자, 본격적으로 러브스토리를 들어봅니다.
1: 부산 동네에서 이 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입니다.

0: 러브스토리입니다. 일단 남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죠. 이 남자의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아버지가 누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누이네 집에는 이미 손님이 와 있더래요.
1: 아유야, 아유, 손님 와 계신도 모르고, 아유, 쟤는 이 옆에 저 두만면 사는 전함대는 사람입니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1: 예, 예.
2: 아이, 쟤는요, 뭐, 아이, 형님이랑 형 아우 하면서 지내는 사람입니다.
1: 아이고.
2: 아, 뭐, 만세면에 그, 저, 정리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예.
2: 아이, 뭐, 그거 합니다.
1: 아유. 아이 그래요? 아이고, 뭐라 되십니다. 재벌이시네, 재벌.
2: 아유, 재벌.
1: 재벌, 야.
0: 그 손님이란 분이 말을 하면 할수록 인품이 참 괜찮더래요. 이야기 중에 그분한테 혼기가 꽉 찬 딸이 둘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1: 아유, 그러시구나, 예. 아이고, 쟤한테도요. 출가를 못 시킨 아들 놈이 하나 있는데, 서울서 공무원합니다.
2: 아이고야. 공무원이야.
1: 예.
2: 아이고, 뭐. 아, 그것도 뭐, 서울서야.
1: 예.
2: 아이고, 출세했네. 대단하십니다. 예, 예.
0: 출세란 말에 격앙된 남자의 아버지가
1: 서울서 대학 나오고, 뭐, 얼굴도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고상하다, 그래. 뭐, 하고. 그, 지가 볼 때는, 막 지지배 같이 생겨, 그래. 말로 고상하게 요새 걱정인데, 요즘 아들은 또 그런 얼굴을 또, 아이돌, 센터상 가대예.
2: 아이돌 센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이도 뭐 모르겠지만
1: 정가운데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2: 아, 그래, 예. 아무튼 뭐 이 아버지 얼굴 본게 뭐 아들내미도 뭐 잘생기겠구만.
1: 죽어서 농사 지갖고 대학 등록금을 어찌다 되겠습니까?
2: 예.
1: 그러니까네 취고 공부 열심히 해가 장학금 받아가 쭉 응? 지 힘으로 나오고 졸업도 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도 붙어가 한시름 그래 놓은 거 아닙니까?
2: 아이고, 뭐, 하고, 하고,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1: 아이고, 그런데, 거기, 아무도 없는 서울서, 자취하는 거, 그거 하나 걸리지.
2: 아하.

0: 빨리 장가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참. 저기, 그래서 말인데, 예. 아까 그, 따님이 둘 있다고. 예. 나이도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맞선 한 번.
1: 맞선이요? 예. 아이고, 아이고. 한 번에, 마, 내 믿음, 아드님 너무 잘 나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은 그만 그냥. 팽팽합니다 그냥.
2: 아이, 정미석 그 크기가 있는지 나 좀 옆 동네에서도 보인다 아닙니까?
1: 그건 내 것이야.
2: 조가가 부자 아닙니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내 속으로 생각하는 건 이게 밖으로 나빌래. 들리세요?
2: 아유,
0: 제가 이리 몰세 걷고 이랬습니다. 아이고, 참.
1: 아니 뭐 그럴 수도 아이고. 있지. 뭐, 아, 뭐 좋습니다, 마. 그럼 뭐 한번 뭐 말 나온 김에. 추진해봐야지.
0: 아, 그래요.
1: 어떻게, 뭐,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야. 마침 우리 딸 둘이 다 집에 있는데.
0: 아, 그래요.
1: 어떻게, 얼굴 한번 볼랍니까?
0: 아, 좋지. 야, 일이 풀리러 가니까 이래 됩니다, 이. 아이고, 저 가봅니다, 이. 가라, 이.
3: 뭐라고? 이. 팥빙수 안 뜨고 그냥 간다고?
2: 어디 있다, 이제 나하고 좀 있지, 저 뒤집어.
3: 팥빙수 안 뜨고.
0: 가시지요.
1: 가시지요. 뭐, 일로 합니까? 일로 합시다, 그럼.
4: 여자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공무원 한다는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집에 돈은 돌지만 학식이 빠지는 게 그 집에서 항상 걸렸는데 아니 딱 그 집에 공무원 사위까지 딱 얻으면 그것만한 것이 없다 여겼지요.
1: 아니 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죠. 여가 우리 집입니다. 가이순아 개가야 아버지 왔다.
5: 아버지 오셨습니까?
6: 아빠 왔어요.
1: 그래.
0: 아이고.
1: 뭐 하러 인사드리라 이 아버지 친구 보이다.
5: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1: 아요 여가 여가 이제 첫째 우리 첫째 박갈수이.
5: 갈순입니다.
1: 이가 톡치 나가죠 여래대 그거. 여가 우리 둘째 갱아 우리 박갱아.
6: 안녕하세요.
7: 아이고, 반가워요.
1: 그래요.
5: 아버지. 예. 차를 내올까요? 아니면 약주를 차려올까요?
1: 시원하게 미숫가루나 타오나.
5: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아야, 선풍기 안 내드리고 뭐하노?
6: 아, 맞다. 아, 잠시만요.
2: 희한하게 생겼네.
5: 첫째는 인물은 별로 없지만 몸가짐이 조심하고 어른스럽고 둘째는 인물은 좋은데 약간 왈가닥이더래요. 남자의 아버지는 당연히 첫째 갈순이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었고 맞선을 진행시키기로 했지요.
8: 예, 여보세요. 예, 아버지, 어쩐 일이십니까?
9: 네, 집에 함 내려왔나?
8: 예?
9: 내려와서 네, 저, 선 봐라.
8: 예? 아이, 서울에도 여자 많습니다. 뭔 그것까지 가서 선을 봅니까?
9: 여자 많으면 뭐하노? 예? 네 여자가 아닌데! 네 여자가 아니야! 잔말 마고 내려와.
8: 아이, 집 바쁩니다. 아, 진짜 바빠요.
9: 다른 집 자식들은 회사 다니면서도 모내기 해주러 다 내려와가 그래야 2박 3일씩 있다 가고 하더라. 에이, 동네 니만 아니라더니만 잘 하고 와. 부자다.
8: 예?
9: 부자 집 부자라고 임마.
8: 아, 예.
4: 마지막 그 작은 목소리에 부자다. 결국 아버지의 성화에 고향에 내려와 선을 보러 갑니다.
5: 안녕하십니까. 지는 예, 조신한 박갈순입니다. 일전에 아버님 뵀는데 너무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8: 아, 예, 뭐, 그렇습니까?
5: 네.
8: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인상이 그래 좋을 수가 없는데.
5: 대준 씨가 푸친을 꼭 닮았어요. 그리고 마인드가 신식이시던데, 예.
8: 아이, 뭐, 우리 아버지가 포장을 했네, 보니까. 아, 원래 남들한테는 잘합니다.
5: 태준 씨가 무뚝뚝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무뚝뚝하시네, 예.
8: 아, 뭐가 저리 더 좋다고 웃어섰나, 예. 얼굴이 영팔이다. 아, 이거 옷도 촌스럽고. 내가 서울서 이게 눈이 높아지긴 많이 높아지는 것 같다.
5: 조신한 박갈순입니다.
8: 아, 저 어쩌노, 저거. 나 이제 장가는 다 갔네, 다 갔어.
4: 여자의 후덕한 외모와 촌스러운 차림에 남자는 여자의 착한 마음씨와 서글서글한 웃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맞선 보는 내내 틱틱거리다 둘은 헤어졌어요.
6: 어? 아빠! 갈순언니 온다!
1: 그래.

0: 아이고, 아이고, 갈수나, 갈수나, 아니, 돌아봐라. 아이, 그 남자, 그래, 어떻노? 아이고, 우리 갈수 님 마음에 들어 했어야 듣긴데.
1: 그나마나 언니 마음에 들어 하지. 우리 언니가 심성이 얼마나 착하고, 손도 야무진데, 그거 몰라 보면, 그 남자 눈이 삥하지.
0: 어, 야, 그래. 어쩌노, 그래, 그 갈수나. 니는 어떻게, 마음에 드나?
1: 어쩌노, 응?
2: 아버지.
0: 어? 어, 아이카노.
2: 저자 심다.
0: 응? 뭐, 뭐라카노?
1: 그런 말을 했노.
0: 아니, 뭐.
2: 지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예.
0: 그래.
2: 그 남자는 지가 영 싫은가. 시종일관 틱틱거리고 싫은 티를 내시.
0: 뭐?
2: 아버지. 지는 아버지 눈에나 이쁘지. 남들 눈에는 안 그런가 봐, 예.
0: 아니다.
2: 아버지. 지는 이제. 손 안 벗깁니다. 혼자 이렇게 전혀 귀신들은 늘고 지겹집니다.
0: 갈순아, 니 오해한다. 아버지 눈에는 예쁘고 오해다. 아버지 눈에도 좀
1: 짱짱.
0: 니 아무튼 참말로 이게 지금 뭐 뭐라 카르 그 놈에게 그 조면에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1: 와인 거 아닙니까? 이게 갈순아니? 지가 뭔데 지가?
0: 여기 뭐라카라 와인?
1: 잡는다 그냥. 잊지 마라. 너무 생겨진다.
0: 잊지 마라. 네 아버지 눈에도 그렇게 뭐 됐어? 됐다 마.
2: 지금 얼른 더 못생기십니까?
0: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1: 삼가라.
2: 남자의 집은 남자의 집대로 울상이었대요.
3: 아이씨, 아버지. 아니 진짜 제 스타일 아니라고요. 지가 안 못했겠다 아닙니까? 아니 너 진짜.
4: 괜찮던데. 네가 서울가 그래 대가래 네 뭐 머리에 그 통에 그 똥만 들이차라.
3: 아이 눈만 언제 막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마이소. 뭐 지켜로는 지가 알아서 할게.
4: 가나.
3: 아무리 부자라도 이거.
4: 야 부자야.
2: 본인이 싫다는데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여자 쪽 아버지가 또 연락이 온 거예요.
5: 자, 막 고라모예. 우리 그 둘째 딸이랑 보면 어떠십니까?
4: 아이고.
5: 예? 아들이 보니까는 첫째 그 우리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긴 한데.
4: 아이 마음에 안.
5: 그렇죠. 아이 그 아들도 그렇게 뭐 잘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4: 충격을 받아. 예.
5: 우리 둘째 맞지?
4: 예.
5: 그 예쁘다니까.
4: 아, 예.
5: 아니 우리 집안끼리는 뭐 어쨌든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어떻습니까?
4: 아유 좋지. 아유 감사하지. 아들놈도 제가 그날 일개 혼내가 올리 보냈습니다. 사람 볼점으로 흐만 눈을 흐만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예. 어, 그래 합시다. 언제 그 할까요?
0: 아이 그럼 이래 합시다.
4: 예.
0: 이게 편견이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네.
4: 예.
0: 이 같은 집인 거는 얘기 안 하면 또 어쩌십니까?
4: 그거 굿 아이디어입니다.
0: 예. 그래 하지 그럼.
2: 남자의 아버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째 딸이 이번에는 서울로 가서 맞선을 봤어요.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경아예요. 아우 저 서울 처음 와봅니다. 너무 좋은 분이라는 얘기에 지가 한달음에 왔다 아닙니까?
3: 아이고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아이 제가 내려갈 걸 그랬어요.
6: 엄마야.
2: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라도 당장에 고향에 내려올 기세였죠.
6: 근데요 그 맞선을 자주 보시나 봐요. 얼마 전에도 보셨다고.
3: 에 아닙니다. 아니 이거 안 보는데 이거 공교롭게 아유 막 그래 됐습니다. 아 근데 뭐 별거 없었어요. 이 여자도 이게 마음에 안 들었고요.
6: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 니 한번 당해봐라. 에이, 니.
3: 뜨거워라.
6: 어머나.
3: 뜨거워라.
6: 어머, 어떡합니까? 제가 모르고 손으로 커피잔을 쳐댔는가 봐요. 엄마.
3: 아이고.
6: 커피 그 바지에 이거 어쩝니까?
3: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잔을 이 기티에가 뒀으니까. 그렇지. 뜨거워라.
6: 진여부위에서 다네. 여기야. 그 찬물 좀 갖다 주이소. 니가 뭔데? 니 뭔데 우리 언니한테?
3: 차가워라. 아유 차가워라 이거. 아유 왜 물려 이거.
6: 엄마야. 아유 죄송합니다. 지가 손이 미끄러졌디가. 이번에는 찬물을 끼얹었네.
3: 제가
6: 이거 어쩝니까?
3: 아유 막 됐습니다. 막 괜찮습니다.
6: 와이에 기분 나쁩니까?
3: 예?
6: 실수로 그런 줄 아는데도 기분이 나쁜갑지?
3: 예? 아이 갑자기 왜 그럽니까? 제가 뭐 그러면 뭐 실수가 아니었단 말입니까?
7: 왜?

0: 2시에 지난번에 선본 갈순이 언니 친동생입니다.
1: 에? 에? 뭐랄 거야?
0: 그러지 마이소. 사람 얼굴만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엄청 조신한 척 했지. 지 원래 한 개도 안 조신합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짜로 꾸며낼 수 있어. 얘 외모? 그것도 꾸미기 나름입니다. 사람 진심을 볼 수 있어야지. 지혜, 우리 언니 복수해주러 왔습니다. 우리 언니 엄청 상처받았거든요. 몇날 며칠 울었다고 얘.
1: 아,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아,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
0: 아무것도 아니, 됐습니다. 이제 가짜부터 말할 것도 없고 얘. 아무튼 지금 저 뭐 아버지도 좋은 분 같은데. 아이고. 아버지 생각해서 심성 좋은 분 만나 있어.
1: 예, 예. 아니, 그냥 갑니까?
2: 그날 남자는 큰 징으로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듯 했다 했어요.
3: 땡.
2: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남자는 여자 집으로 찾아왔고 큰언니와 아버지께 사과를 하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했대요. 사실 갈순언니는 남자가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못 이기는 척 데이트에 응했고 둘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갈순언니랑 결혼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이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 이모는 말로는 사람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해놓고 아버지보다 더 외모를 따져서 엄마의 표현에 의하면 기생 오래비 같은 이모부를 만나 속이 많이 썩었다네. 아니야, 어쨌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다우다우.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 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잠시 후 4시 5분부터는 장안의 화제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2: 이따 만나요.
1: 이 아이를 진짜 재밌대요. 아, 진짜 그렇게 잘한대요.

0: 두심한새 사랑을 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러브스토리를 만나고 왔는데요. 이게 저는
1: 결국은 갈수님의 러브스토리가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잖아요.
0: 그래요. 이어가는 게 흐름이 동생이랑 될 줄 알았는데 동생한테 복수를 하고 동생 덕분에 또 이어졌어요.
1: 그러니까 형부가 됐네요.
0: 그러네요.
2: 깨우침을 얻고
3: 꽁트에서는 이제 이름이 갈순이로 들어와서
1: 저희도 모르게
3: 저와 함께 이렇게 데뷔가 되시면서 좀 인물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했지만 인물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0: 양념을 너무 많이 섞고
1: 조신하시고
3: 이륙칠룡님이 드디어 갈순이 시집갔다라고 하시는데.

0: 사실 지금까지 꽁트 중에 갈순이가
1: 처음이죠.
0: 이렇게 또 주인공에 대해서 이어지는 건 처음 아닙니까?
1: 갈순이가 시집간 건 처음이에요.
0: 항상 빌런 역이었고
1: 대박 만났지 뭐.
2: 사실 저도 제가 시집갈 줄 몰랐어요. 네,
0: 축하드립니다.
3: 네, 축하드립니다.
1: 마지막이지 않을까.
0: 자, 예, 첫 번째 러브스토리 제목은
2: 이거는 이제 한 주지 나면 제로 세팅이에요. 다음 주에 또 시집갈 수 있어요.
1: 그럼 그럼.
3: 그래. 그럼 당연하죠.
0: 어쩌다 한 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2: 한 번이라도 가서 다행이에요. 오, 첫 번째 사연 제목 몰랄까요? 7632님.
1: 부자다.
2: 아, 쉽게 들어가. 925선님.
1: 동생의 복수.
2: 공구이님.
1: 울면 더 못난이 갈순.
2: 부자다로 하겠습니다.
1: 부자.
2: 7632님. 정말 이게 멘트 좀 있어요. 니 주의 차례야! 부자다.
1: 부자다.
0: 그게 또 이제 네. 아들이 좀 내려오게 한 예. 영향을 좀 미쳤죠.
2: 7631님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자, 두 번째 러브스토리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4: 광주 서구에서 이러브님이 보내주신 러브스토리입니다.
5: 1990년대 초반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광주의 한 재래시장 초입에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6: 아따 이거 호떡 냄새를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호떡 세 장만 주셔.
7: 에이 잠시만 기다리셔. 에이, 에이. 바쁘단께.
6: 야, 그래. 에이. 어, 근데 오늘은 아들은 안 나왔는가 없어.
7: 아이고 우리 아들 학교 갔단께. 아... 수업이 없을 때 잠깐 오는 거지. 아이고 왜 호랑이도 제발하면 언제든지 저기 됐다 됐다 오는구만.
8: 아유 나도 오늘 어떻게 많이 팔았어.
7: 아이 돈통 한번 봐보다.
8: 엄매 고생했겠네. 오늘은 빨리 파고 가야겠네.
7: 아유 야.
5: 대학교 1학년 남들은 미팅이다 MT다 놀기 바빴지만 저는 시간이 될 때 어머니 옆에서 밀가루 반죽을 떼어내고 설탕 속을 채워 기름판 위에 올렸습니다. 제 일로 바쁜 겨울에는 방학을 하고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죠. 성실은 했지만 숙기는 없어서 손님들이 와도
8: 몇 개?
7: 에이 속 터져 버려. 손님 제가 몇 개 드릴까요? 예. 내는 제가 그 말을 못해가 어째 이제 장사를 할란가 모르겠네.
8: 아니 보통 와갖고 몇 개 달라고 먼저 말을 흔께.
9: 아줌마 이 호떡 하나요?
8: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정상이지.
7: 어미 경학생 왔는가? 들어와.
5: 비닐막 안으로 들어온 인근 여고 교복을 입은 소녀. 이미 단골인지 어머니와는 주절주절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더군요. 호떡을 물고는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더니 대뜸 호구주사를 합니다.
9: 엄마야? 근데 이 잘생긴 오빠는 누구여라?
7: 예, 잘생겼지야.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구만.
9: 헐. 아니 아줌마한테 이렇게 대성한 아들이 있었어요? 한 개도 안 닮았는데? 근데 대학생이 호떡집에는 왜 와 있는 거예요?
7: 자기 방학인데 이 어메가 바쁘다고 리어카로 반죽도 옮겨주고 반죽도 떼어주고 하고 있지.
9: 근데요 오빠는 말을 못해요?
7: 뭔 소리야.
9: 아니, 지금 오빠한테 질문을 했는데 왜 아줌마가 다 대답하고 있잖아요.
5: 그때도 내성적인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뒤집게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성격은 뭐랄까요? 저는 박영진 씨랑 좀 비슷해서 남이 나에 대해 캐물으면 퇴근하고 싶어집니다.
2: 맞아요. 똑같아.
5: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호구주사는 싫지가 않았어요.
9: 아줌마요 호떡 하나요? 아줌마 어디 가고 오빠만 있대요? 설마 혼자니까 오늘은 입을 좀 띄었지요?
8: 야 말을 내가 언제 안 했다게.
9: 할 줄 아네.
8: 오늘은 시내 볼일하고 나갔어.
9: 어이구 그러셨대요. 우리 아드님. 아니 무서버가 울지는 않으셨고요.
8: 무서버가 뭐지?
9: 어디 그 시비 붙이는 손님은 없었고요.
8: 아니 무서버가부터 딛고 가자. 어디냐
0: 무서버.
9: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8: 놀리지 마라.
6: 아따 추워버려. 어? 저기
3: 여기도
1: 저한테
6: 저기
1: 조심하지 않아요.
6: 아이 이거 호떡 하나 주셔잉.
3: 뭐
6: 아따 추워버려야.
1: 많이 추워버려.
6: 아 너무 추워버려야.
1: 그 호떡 몇 개 드릴까요?
6: 6개 1,000원 치지라잉. 12개 주셔잉.
1: 잠시만 기다리셔잉.
2: 아, 동네가 이상해.
1: 먹어요.
6: 먹어봐야.
1: 싹싹이 안 담고. 사주가 중요해요.
2: 아니 이상해.
5: 그렇게 지 옆에서.

0: 아이는 호떡도 같이 팔아주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 얘기며 수다를 한참 떨고 있는데
1: 아유 삐삐 오네 삐삐 와 우리 아빠예요
2: 아니 아빠도 아빠인데 삐삐를 갖고 뭐 비싼 것을 나도 없는 것이니
1: 우리 집 형편이 좀 좋은 편이에요
2: 아 여기도 보자
1: 우리 반에서도 삐삐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2: 아 그럼
1: 가만 있어보자 뭐라고 왔단가 볼까 045-828245
2: 어
1: 호떡 사오라고 삐삐 치는 철없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란께요
2: 아니 잠깐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호떡 사오라는 소리가 될까?
1: 대학생 맞아요 보셔, 공이 동그랗잖아요.
2: 응.
1: 그러니까 동그란 호떡이란 소리지.
2: 어.
1: 그러니까 사오, 그러니까 사오라는 거예요.
2: 응.
1: 그러니까 빨리 빨리 사오.
2: 봄사오.
1: 파리파리 사오.
2: 호떡.
1: 아유, 지가 학교 끝나고 호떡 맛집서 맨날 묻는다 하니까 사오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못 살아 정말.
0: 저는 그때 그런 그 아이가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허리춤에. 그 비싸다는 삐삐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아버지가 호떡을 사오라며 삐삐를 치는 그 여유, 그리고 그 화목함, 그게 부러웠습니다. 저희 집은요, 그냥 입에 풀칠하기 바쁜 집. 입을 삐죽 내밀면서 철없는 아버지라 수정하는 것도 부러웠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그 아이는 고3이 됐고요. 저는 연년생 동생이 대학에 들어가야 해서 제가 휴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집에 대학생 두 명의 등록금을 내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휴학을 하곤 매일매일 호떡 장사를 했죠. 그 아이와도 거의 매일을 만났어요. 진짜 여동생이 한 명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꺼먼 축축한 이 시장 통안을 무지개 빛으로 밝혀주는 존재였지요. 어쩌다 그 학생이 안 오면은
3: 여비! 경학생 뭔 일 있단가? 아이 안 오니까 영 섭섭해!
1: 응?
0: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며칠을 안 보이더니
1: 아줌마 호떡 하나요?
3: 아유 가만 있어봐 이 뭐요? 그 목발은 뭐요? 그 목발?
1: 아유 천방지축 까불고 댕기다가 다리에 금이 가불었어요.
3: 네네.
1: 호떡 땡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단께요. 저요 오늘은 두 개 먹고 갈라요.
3: 아유 그래야 그래.
0: 저는 어쩌다 그랬냐? 발은 괜찮냐? 깁스는 언제 푸냐? 묻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1: 어이? 이 뭐요? 비가 오네? 아, 비 온단 말 없었는데? 아니 목발 짚으면 우산 못 쓰는데 나 어째?
3: 아이고 뭘 어째? 시주야 뭐더냐?
4: 어?
3: 경아 저 싸게 달다 주고 올게.
4: 내가 여기 있는 거였어요?
3: 어, 그거 있잖아. 걔도 넌 옆에 있었어.
4: 그러네.
3: 말을 안 하고 있었을게, 그렇게. 아유, 비가 왜 이렇게 퍼고 쌓는 거야.
1: 엄청 나네.
3: 시원하게도 온다, 해.
1: 응. 어휴, 뭐야.
3: 뭐야?
1: 우리 아빠요. 이 와중에 호떡 사오라고 또 삐삐를 치는 아빠가 대단한 우리 아빠요.
3: 아이고.
1: 환자를 부려먹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0: 그렇게 저는 큰 우산을 들고요. 그 아이의 책가방까지 메고요. 또 한 손에는 호떡까지 들고 그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내내 비가 어찌나 오던지.
1: 아이고,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3: 아이고.
1: 다리 부러진 사람은 뒤 우째 이런 시련을 주신다냐.
3: 겁나 온다.
1: 네. 오빠 고마워요.
3: 네.
1: 아유, 다 졌네.
4: 고맙긴 뭘 고마워. 나는 저절로 괜찮아. 네가 문제지.
1: 아니, 제 가방 젖는다고요.
4: 그래.
1: 좀 이렇게 좀 지켜줘봐요.
4: 이것을, 미안, 어미.
1: 근데요, 오빠는 그렇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 연애는 어떻게 하고, 결혼은 어떻게 한대요? 우리 오빠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가 여자친구다 생각하고, 좀 말 좀 걸어봐요.
4: 여자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란가, 보통, 나는 모르겠어요.
1: 쟤는 오빠한테 다 알잖아요. 근데 오빠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삐삐치는 아버지 있는 거 말고 뭘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관계는 어찌 되냐, 공부는 잘 하냐, 대학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면 되잖아요.
4: 그래 그 어떻게 돼?
1: 무엇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아휴, 안 되겠네. 내가 나중에 대학 가면은 오빠를 만나줘야 되겠네.
4: 그래, 그러면 뭔 말이요?

0: 농담이야 농담. 어? 농담도 못해요.
1: 아, 또 이것이 오빠를 그렇게 그날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있고 과는 그냥 점수되는 대로 갈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 2층 양옥집 으리으리 하던데요.
2: 에이, 다 오빠, 왔구나.
3: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요.
1: 에이, 그러면 데이트는 뭔 데이트요? 그, 우산 없는 단골 바래다 준 그런 업무적인 그런 것이지.
0: 또 농담이었어요. 조심히 가셔.
1: 모르겠습니다. 폭우에 어깨와 바짓단이 다 젖어도 행복한 것이 연애의 감정이라면 그날 나의 감정은 연애의 감정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아이는 호떡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등록금을 벌어야 했기에 어머니 호떡집 대신 군입대를 앞둔 동기들이 알바를 한다는 샤시 공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또 겨울이 됐을 때,
4: 아이고만 진수야.
5: 예.
4: 그 개강학생이 오랜만에 왔어요.
5: 어이, 그래요? 어.
4: 아이 뭐 자기 학력고사 본다고 못 왔다는구만. 근데 뭐 저 네가 다니는 대학에 붙었다면서 뭐 너한테 전해달라고 그러든지.
5: 저 진짜예요?
4: 예?
5: 우리 학교 입학 한다고요?
4: 아니 뭐 한참 뭐 점수가 모자랐는지 어찌어찌 저 열심히 해가지고 저 붙었야.
5: 뭐매? 우리 학교 온 지도 한참 모자랐을 정도였으면 대체 공부를 얼마나 못했길래 그러던 직시기억이었대요?
4: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암튼 너도 저 내년에는 2학년 복학할 거 아니여. 어째전동 저기 잘해주란께.
5: 어째전동?
4: 응, 만나면 저기 밥도 좀 사주고 해야.
5: 엄마도.
4: 그래야 됐어.
1: 그 아이의 입학식 날 제가 꽃다발을 들고 갔죠.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시장 호떡집 총각과 단골 여고생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누비는 캠퍼스 커플 CC가 되었습니다.
0: 제가 그때 약속했죠? 대학 가면은 오빠 만나준다고? 연애하면서 사람 만들어준다고 했죠?
5: 아, 나는 그러한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0: 뭐요? 그러면 뭐 헤어져 불든가. 헤어져도 지는 호떡 계속 사 먹으러 갈 거니까는 그렇게 아쉬워해? 아줌마한테 단골 특혜로 이따시만하게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할 뿐이게.
5: 자자.
1: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그 철없던 여고생과 호떡집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 어떻게 됐어?
1: 그 수다쟁이 소녀는
5: 소녀는
1: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6: 추억으로
1: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6: 아, 그렇지. 아,
5: 그렇잖아요.
6: 아,
0: 이걸 왜 이렇게
6: 안 되는 것 치고는 음악이 너무 밝아 지금.
5: 아니, 다들
6: 음악이 너무 밝아.
5: 이 원고를 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가식적으로.
6: 깜짝이야. 아이 깜짝 놀랐네.
1: 2층 양옥집 처가에서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6: 아,
1: 수다쟁이 소녀가 거의 뭐 말로 자기 아버지를 무릎 꿇린 상황이.
0: 말을 이기는 사람은 없지.
1: 아, 지금도 아내는 말이 무지 많습니다.
0: 조금만지.
1: 쉰이 조금 넘었지만 쫑알쫑알하는 아내를 보면 300원짜리 호떡 하나를 입에 물고 삐삐 암호를 설명하던 그 여고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0: 네, 러브스토리에 이어서 박지윤 난 사랑에 네. 빠졌죠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어져버리네요.
1: 너무 아름답다.
2: 예. 일단은 저희들이 사과를 좀 드릴 일이 있어서 이번 이제 배칠수 씨의 예. 지적으로 예. 좀 더 이슈화됐는데요.
1: 예. 지적만 안 했다는
2: 전라도 사투리가 예. 다소 어색했던 점을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1: 다소 많이
3: 아, 많이 좀 어색했어요. 아, 예.
2: 추버버가 이거 뭐 어디였어?
4: 아 추버버야
3: 무서버 같고
1: 무서버가
0: 예. 이런 말은 안 쓰죠.
3: 전혀
2: 전라도에서는 아, 전라도 사투리를 좀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배칠수 씨?
3: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많이 듣고
1: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2: 아, 그러면 무서워 가지고를 무서버 가 이렇게 안 하나?
0: 경상도에서는 이제 무서버가.
2: 아, 그럼 이게 경상도 말인가 그러면?
0: 무서버가.
3: 전 경상도죠.
0: 추버.
2: 추버.
0: 더버. 추버. 더버.
1: 무서버가 이러면은 전라도 억양 아니에요?
3: 아니야.
1: 아니군요.
0: 무서버요.
3: 아니.
4: 용매 무서운 거니?
1: 무서버를.
0: 그러니까 안 되네요. 의미를 일단 거야 돼. 여러분들.
1: 의미.
2: 너무 했어요.
1: 웃다 무서워요. 아예 다 틀렸나? 예,
4: 눈 까마야.
0: 어색한 게 확 느껴지죠.
1: 저희가 이제 다 예, 이제 예. 원어민이 아니어가지고 예. 열심히 했다는 예. 점은
2: 그렇죠. 특히 예. 이 김경아와 이 조태준이 붙는 씨는
1: 총체적 난국이죠.
2: 아, 네.
1: 지역을 밝히죠.
4: 열심히
1: 출처가 분명한.
2: 자, 두 번째 사연 제목은 몰랄 거예요. 2345님.
1: 사투리가 어색한 동네.
2: 8918님.
1: 045 호떡사와.
2: 아, 7633님.
1: 호떡과 삐삐.
2: 6873님.
1: 내 인생의 무지개.
2: 첫 번째 사연 제목은 부자다였는데 두 번째 사연 제목은 호떡으로 하겠습니다.
1: 호떡.
2: 그래서 7633님 선물 보내드리고 부자다와 호떡. 호떡과 부자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더 재밌었나요? 샵 8001번 짧은 걸음 50원 긴 걸음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전화는 말씀 듣고요.
5: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스부
5: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6: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탄탄방수 건물누수 완벽방수 탄탄방수 품질우수 쉬운보수 탄탄방수 탄탄방수
2: 전문시공부터 셀프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발명 특허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한판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의유화야
6: 의유화야 대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보리깨로 보리 파작을 하면서 부르는 어여화야 소리입니다.
5: 화마당에 보리 나치세 의유화야.
6: 이 보리를 타작하고 나면 배고픈 자식들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일 수 있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5: 우리 집에 명식구에다 의유화야. 묵고 살고 천년말년 의유화야.
7: 나 도시 만세 사랑을 했다. 두록 소리 만나고 왔고요.
8: 첫 번째 사연 제목은 부자다. 네. 두 번째 사연 제목은 호떡. 네. 두 사연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는데 막 지지하는 문자들이 네. 그 지역 사투리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7: 광주랑 부산이죠?
9: 이것이 사투리다. 알려주신
7: 부산이에요 지금.
10: 그런 것 같은데.
7: 자, 그래서 지금 4978님이요.
9: 호떡에 한 표랑 깨요.
7: 예. 7479님이.
9: 이거는 태준 할머니가 네. 해보시겠습니다.
7: 7479님.
11: 흠이 두 번째가 더 웃겼어라.
9: 웃겼어. 야, 이
8: 톤이 있네. 네. 야, 재밌네.
11: 흠이 두 번째가 더 웃겼어라.
7: 웃겨서 쓰란 얘기가
8: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웃겨서 써.
11: 웃겼어라. 웃겼어라.
8: 웃겼다고 써라.
9: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 웃겼어라.
8: 제가 하고, 그 다음에 본토 바로.
10: 전라도에 한번 해줘요. 그렇죠. 네.
8: 자, 흠이 두 번째가 더 웃겼어라.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10: 예, 두 번째가 더 웃겼지. 아. 이것을 무슨 그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9: 웃겼어라. 이렇게까지
10: 가야지. 웃겼지. 이라고 잘 안 하지.
11: 목이 안 뒤집어져야 되는 거네.
10: 이라고는 안 하고,
8: 경상도 버전으로 온 우리 첫 번째 투표. 삼사일사님.
9: 마마 부자가 이게 뿌라.
8: 여기도 이상한데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발음으로
10: 경상도요.
8: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7: 마 부자가 이게 뿌라.
9: 아,
10: 속이 시원하네.
9: 상남자 같다.
8: 이거 잘하네. 6846님.
7: 야구는 뭐래도 사연으로는 이기삐자 1번 부자.
9: 속이 편안하다. 속이 편안하네.
7: 아, 자연철 타이거즈인가요? 자연철 타이거즈.
9: 웃겼어라 할 때랑 다르네. 네,
8: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0: 4위 팀대 12 팀 아닌가요? 네.
7: 지금 아유 지금 보니까
8: 8위
10: 8위 8위
7: 4위 8위
10: 4위랑 8위.
11: 가슴이 먹먹합니다. 네.
7: 먹먹하죠.
11: 항상 먹먹해집니다.
10: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8: 야구는 못해도
10: 여기서 마저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
9: 팀 대결입니다.
7: 자, 야, 사연은. 야구를 못해도 사연으로 이겨보자.
9: 어쩔 수가 아니.
10: 이거 진짜 떨리는데?
7: 야.

0: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냉동으로 해주세요, 1등이.
0: 고맙습니다.
1: 조심하세요. Forever!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3: 오늘도 안전하게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세 번째,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4: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5: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6: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7: MBC,
8: MBC 라디오,
9: MBC 라디오.
10: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2: 제가 들어드릴게요.
13: 여기 앉으세요.
1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MBC 딱 틀면 나오는 노래들 있잖아요.
15: 만나면 좋은 친구는 좋은 워딩이잖아요.
14: 만나면의 의미를 살리고 가고 싶었고,
15: 익숙하고 좋은 걸 가져가되 뭔가 변화됐다는 느껴져야 되니까.
14: 시청자분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다 생각을 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15: 좀 R&B적인 요소를 더해서 친근하게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14: 내 세계와 다른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방송이구나,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16: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다음 달 8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린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국정 2년차의 비전과 주요 과제를 소상히 밝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민생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세 분야로 나누어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첫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인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도입할 한국형 핵잠의 배수량을 8,000톤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 당국은 지난 22일 합동참모회의를 열어 약 8,000톤급 규모의 한국형 핵잠을 세네 척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소유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형 핵잠의 건조를 준비하면서 5,000톤급 이상으로 4척 이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배수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김 씨를 고소했던 배우 김수현 측이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

0: 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2026년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88명 늘어난 25,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영상 24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집어먹는 사탕을 어느 날은 3g짜리 작은 걸로 80개를 놔두고 어느 날은 12g짜리 큰 걸로 20개를 비치했습니다. 예상은 이랬죠. 사탕이 작을 때는 여러 개, 클 때는 한두 개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총 섭취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이 크나 작으나 먹는 개수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개당 용량이 적은 걸 두라. 밥도 그렇죠. 그릇이 작다고 계속 추가 안 하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차 엔진 소리가 왜 이래?
1: 그러게.
0: 그린 리그 보링 공장에 연락해봐. 엔진 수리 노하우가 많아 답이 딱 나온다 이거.
1: SS 농기계 엔진도 수리하고 결인차 항시 대기하고 남한동 IC부근 의성방향이네. 054-858-2526.
0: 엔진은 그린 리그 보링 공장이 돼.

0: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2: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2: 함성과 박수 소리가 아주 풋풋하지 않습니까?
1: 네.
2: 어디서 견학을 와주셨을까요?
1: 오늘은요, 성공회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시는 25분 와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좋다, 좋다. 기운이 좋다. 이 기세가 좋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일단은 신문방송학이면 우리가 이분들 등에 이제 엎여야 되잖아요.
1: 맞아요. 네. 저희를 캐스팅할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2: 우리의 미래입니다. 예. 예, 잘
1: 혹시
2: 부탁드려요.
1: 방송국에 취업할 거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다네요.
2: 산산바치다. 예. 잘 부탁드려요. 잘해드릴게요.
1: 아니면 예. 나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너튜브 하겠다.
2: 너튜브 꾸민 분. 꽤 계시네.
1: 한 두 분 정도.
2: 세 분.
1: 네, 세
2: 개인
1: 분.
2: 방송도 요새는 대세니까.
1: 맞아요.
2: 근데 전 사실 요새 개인 방송을 좀 긴 호흡으로 못 보는 게 그렇게 쇼츠를 본다 나는.
1: 맞아요. 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와주시는 분들도
2: 네.
1: Z세대잖아요.
2: 그렇죠.
1: 81%가 평균적으로 평일에는 76분, 주말에는 1시간 반 넘게 96분 동안 쇼폼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나왔습니다.
2: 문천식 씨보다 못 보는데요?
1: 저기요. 그런 거 비밀로 해주세요.
2: 문천식 이렇게 네. 들고 살아요.
1: 저는 한 2시간 보는 것 같은데.
2: 긴장해라 젠지들.
1: 네.
2: 아 근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이 쇼폼을 보면서 정보도 많이 얻지만
1: 네.
2: 이게 뭐랄까 전두엽이 그냥 가루가 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1: 맞아요. 집중을 네. 못하고 계속 새로운 걸 보니까.
2: 그러니까. 아니,
1: 한 세상에. 평균 30

0: 그죠?
1: 76분이면 하루에 한 152편을 보는 거예요.
0: 와,
1: 와 그죠? 괜찮나 우리 이대로?
0: 근데 평일하고 주말은 또 1시간 반 넘게 보니까요. 주말에는 약 192편 보는 거래요.
1: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Z세대잖아요.
0: 평일에 쇼츠. 1시간 20분 정도 본다. 76분. 어때요?
1: 이거 봐. 이거 봐. 평균이 낮다니까.
0: 그래요?
1: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0: 오. 아, 다행이다. 누나 나만 2시간 보는 거 아니고요.
1: 그러니까,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이 여러분이 개인 채널과 쇼츠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 내니까. 그렇죠. 이걸 참고 삼아 네. 좋은 컨텐츠 양산해내는 데 도움이 되면 좋죠 뭐.
0: 혹시나 여기 지라시나 또는 지라시 너튜브 정선이 너튜브를 보고 있다 계실까요? 어, 두 분, 세 분.
1: 어, 진짜?
0: 우와.
1: 진짜?
0: 우와, 교수님도 보신 것 같은데.
1: 어머, 세상에. 어머, 네. 집 나간 정선이 많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네요, 또. 네,
0: 잘 되고 있네요. 네.
1: 함께 하는 시간 네.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고요. 네. 네, 저희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네, 네
0: 잘 MBC PD로 오세요.
1: 오, 네. 예. 신디 로퍼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Girls just wanna have fun.

0: 그렇죠. 우리 다 재밌는 걸 원해요. 그래서 쇼츠 보는 거 아니에요.
1: 하긴 저희 딸 4학년인데 아빠 웃겨주길 그렇게 원해요. 재밌게 달라고.
0: 즐겁고 그러면. 싶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좀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은 있습니다요.
1: 아, 쇼츠요?
0: 호흡이 긴 거를 내가 자꾸 넘기더라.
1: 내가 말했잖아. 극장 가서 혼자 앉아가지고.
0: 이거 넘기고 스킵.
1: 팔걸이 의자를 끄덜리는 거예요. 10초 넘기려고. 그렇죠.
0: 감독이 일부러 집어넣은 그 묘한 뉘앙스도 있을 것인데 내가 그걸 못 참더라요.
1: 감독들은 거기에 하나도 헛된 컷이 없다면서요.
0: 그죠. 미안합니다. 노력해볼게요 저도. 박가연님, 저도 너튜브만 보게 돼요. 근데 주로 보는 라디오를 보는데 지라시에 한영애 씨 나온 것도 나오신 것도 봤어요.
1: 그러셨어요?
0: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정서 함양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1: 진짜.
0: 자신하건데.
1: 네. 예.

0: 를 함께 나오셨잖아요. 그런 영상은 보물이죠.
1: 희한하게 나는 한영애 씨를 그날 영접하고 왼쪽 어깨가 결렸던 게 나았어. 치유의 어떤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 난 진짜 그렇게
0: 근데
1: 느꼈어.
0: 모두가 다 보는 건 아닌가 봐요. 쇼폼 영상을. 방수영님께서는 저는 잘안 봐요. 그래서 그 평균 시간을 까먹네요.
1: 잘하셨어요. 방수영 씨 같은 분이 또 계셔 주셔야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취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 아, 넌 요새 뭐 그거 안 보고 뭐해? 이런 얘기 할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선택입니다.
0: 황준기님은 날씨를 주셨는데요. 아, 삼척입니다. 비가 계속 오거든요. 뜨끈한 국물에 소주가 땡기네요. 하셨습니다.
1: 이 사연 땡긴다. 비 오는 날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머리에 꽃을 달게 할까요?
0: 그러게요. 왜
1: 그렇게
0: 그런
1: 뛰쳐나가고 싶다, 비 오는 날. 그리고 희한하게 국물도 땡기고, 희한하게 저는 소주를 못 마셔요, 요새는. 소주가 이제 잘안 받는 몸이 돼서.
0: 그렇죠, 이제.
1: 근데 땡긴다?
0: 예, 한 잔씩. 그런 분위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분위기.
1: 맞아. 분위기가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0: 오늘이 그런 날인데요. 자, 수요일이죠. 이분도 너튜브에서 찾아보면 영상이 많이 뜨는 분 오늘 만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함께 하십니다.
1: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것 같잖아요. 근데 한복판에 계세요,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컨텐츠들도 일의 연장선일 때가 많으니까.
0: 네.
1: 자,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 시작합니다.
0: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저희를 좀 귀찮게 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은 들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요새 그거 왜 안 해요? 뭐야? 울어? 울어 안 하더라.
0: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1: 아니 뭐 얼마나 했다고. 뭐 이렇게 빨리 질려? 좀 해줘요.
0: 알겠습니다. 계속 쓸게요, 오늘도.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퍼스.
0: 백조싱크.
1: 신젠타 코리아.
0: 유니베라.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한국노총.
0: 당진시청.
1: 하늘사이언스 타타타.
0: 열혈강호 온라인.
1: SK 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0: IS 동성.
1: 올품.
0: 우미건설.
1: 성원 에드피아.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1: 함께합니다.
2: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팩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6: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1: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3: 오!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1: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6: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1: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6: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7: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집중하자.
1: 제목 두부전쟁. 전라남도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지라시 대표가

0: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0: 예.
1: 저희 부부는 결혼 20년 차, 연애 시절엔 서로 없으면 죽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남편이 냉장고 문만 오래 열고 있어도 혈압이 오릅니다. 네? 아, 우리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3살 때. 네. 돈이 없어 어묵 국물만 계속 리필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워 떡볶이를 수북하게 담아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0: 내가 나중에 너 꼭 호강시켜줄게.
1: 그 말에 넘어가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땐 진짜 우리 남편 꾼 사랑꾼 정말 비오는 날엔 우산도 없이 저를 점퍼 안에 넣고 뛰었건 예 선생님 뛰었어요.
0: 내 품에 안겨있기만 해.
2: 잠깐만 나 얼굴 눌렸어.
0: 뛰는 건 내가 할게.
2: 아니 저기 저기 이렇게 뛰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
0: 걱정 마 달린다.
2: 잠깐. 아니 우리가 발걸음을 맞춰야지.
0: 성희야 난 이렇게 평생 너에게 비를 안 맞게 할 수 있어.
2: 잠깐
1: 그렇죠 뭐. 결국 우린 하수구에 발이 빠져 넘어졌어요.
0: 비 오는데 둘이요?
1: 예, 그렇게 엉켜서 뛰니 넘어지지. 군대 가기 전에는 삭발한 머리로.
0: 나 이제 너무 못생겼지.
1: 그래서 저는 콜라 먹다 뿜은 적도 있어요. 남편 자취방에서 스테이크 굽다가 연기 감지기가 울린 적도 있고요. 이렇게 다사다난한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0: 와우.
1: 그리고 애 둘 낳고 맞벌이하며 살다 보니 에휴, 사랑은 현실이 되고 사랑한다는 말보다 생활비 얘기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3: 왜?
1: 오는 길이지? 찌개용 두부 하나만 사다 오는 길에?
3: 알았어.
1: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뭐라? 아, 이 웬수 연두부를 사온 거예요.
3: 아, 왜 뭐?
1: 진짜. 내가 찌개용 두부 사오랬잖아.
3: 근데?
1: 아니, 연두부를 사와? 대체 두부도 구분 못하니?
3: 아니, 그니까 두부 하나로 지금 사람 잡는 거야?
1: 잡아? 사람을 잡아? 정작 사람을 잡은 사람은 우리 팀장이야. 그 팀장이 오늘 하루 종일 나를 얼마나 개고생 시켰는 줄 알아? 팀장한테 깨져. 애들 학원 픽업하고 집에 와서 빨래 돌리는데 세탁기 멈춰. 그 와중에 찌개가 넘치고 끓어와 제끼는데 연두부를 사오니? 내가 열이 안 받게 생겼니?
3: 아, 나는 뭐 놀다 왔어. 아 그러면 당신이 사면 되겠네. 내가 뭐 놀다 왔냐고. 시키지 말든가. 두부 사다 달래 사다 줬더니 뭔 말이 이렇게 많아.
1: 제대로 사올 줄 알고 시킨 거지. 두부 종류가 기본 네 가지야. 찌개용, 부침용, 순두부, 연두부. 그거 구분 못해?
3: 아니 하루 종일
1: 시달려.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3: 그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1: 뭐 하루 종일 시달려. 난 안 시달려? 여기서 서로 멈췄어야 됐어요. 근데 결국 남편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3: 당신은 말해 101가지 단점 중에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알아? 당신은 장모님 닮아서 말이 사람을 숨막히게 해.
1: 야,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 그런 당신은 아버님 닮아서 고집 더럽게 세거든?
3: 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 욕하는 거야?
1: 결국 그날 밤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단체로 소환되었고 예, 우리 싸움은 20년 전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고집 부린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아버지를 벌고 넘어지는데.
1: 20년 전에 아버님이 나 반대하신 거 내가 아직도 기억해. 그거 기억 못할 줄 알아? 동갑이 죄냐?
3: 당신 첫인상이 좋았어 봐. 나이를 신경이나 쓰셨겠어? 몸살 끼 있다고 시댁 첫 제사야 설거지도 안 하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다 했잖아.
1: 열 팔팔 끓는 사람 굳이 시골집에 끌고 간 게 누군데.
3: 당신 감기 걸린 게 내 탓이냐?
1: 당신이 밤새 코골아서 잠을 못 자니까 컨디션이 나빴던 거잖아.
3: 피곤하면 고울 수 있지.
1: 피곤? 말은 똑바로 하자. 당신 신혼여행 때부터 골았어. 아유 내가 누구 탓해. 28년 전 떡볶이를 얹어준 내 죄다 내 죄.
3: 아우 됐어. 서비나 똑바로 해. 떡볶이 그릇에 엄지손가락 빠진 거 보고도 내가 먹어줬어 그냥. 그 더러운 거를.
1: 그럼 먹지마.
3: 그러면 뭐 28년 전에 먹었던 걸 지금 토할까? 내가 토할까?
1: 손가락 넣어줘? 결국 흥분한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고 저는 홧김에 냉장고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두부 살 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그러자 몇 시간 후 그 밑에 남편의 메모가 붙었어요.
3: 앞으로 당신 심부름 절대 안 함.
1: 그걸 본 아들이 두부 때문에 집안 망하는 중 이라며 친구들한테 생중계를 했는데 진짜로 폭발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삐쳐가지고 저녁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자기 것만 딱

0: 딸랑 하나 사와서 혼자 내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비싼 소고기 도시락. 그래서 저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남편 칫솔을 베란다로 치워버렸고 그러자 남편도 지지 않고 제 충전기를 숨겨놨고 저는 현대인의 필수품 충전기를 숨긴 것에 격분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1: 딸, 이 세상 천지에 연두부 하나 갖고 싸워가지고 집 나온 여자 너밖에 없을 거다.
0: 알고 보니까 제가 친정에 가자 남편도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서 시어머니한테 많이 혼난 모양이더라고요.
1: 아들, 여자가 두부 사오러 가면 무조건 단단한 거 사가는 거야. 어? 알았어? 그게 결혼 생활이야.
0: 결국 사흘째 되던 밤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는데 얼굴은 퀭하고 수염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손엔 봉투, 다른 손엔 커다란 비닐을 들고 있었고요.
2: 이거 주려고 왔어.
0: 봉투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이 들어있었어요.
2: 파는 데가 없어서 세 군데나 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받아.
0: 비닐 안에 든 내용물을 꺼내보니 두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군요.
2: 이거는 찌개용, 이거는 부침용, 이건 연두부, 저거는 순두부. 이제 나 두부 마스터야. 안 헷갈릴게.
0: 순간 남편 얼굴을 보는데 그 사이 확 늙었더라고. 양말은 짝짝이고 머리는 산발에 그리고 손등엔 뭐 하다가 저렇게 화상밴드까지 붙어있었어요.
2: 아 이거 별거 아니야. 쳐다보지 마. 붕어빵 받다가 좀 되었어.
0: 순간 연애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 생일날 미역국 끓여준다며 냄비 태우고 손대던 사람. 비 오는 날 제 운동화 젖을 거 없고 뛰다 허리 삐끗했던 사람. 애들 어릴 때 밤새 안고 재우다 회사에서 졸던 사람. 결국 저 사람도 저렇게 평생 저 나름대로 애쓰며 살아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면서 웃고 말았네요. 아 정말 이 바보 씨. 누가 이 두부를 이렇게 많이 사와.
2: 아, 당연히 또 집 나갈까 봐 그렇지.
0: 에이 멍청이. 그렇게 우리는 붕어빵을 먹으며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남편이 전화해서 묻더라고요.
3: 여보 두부 뭐 사갈까?
0: 아무거나 사와. 나는 당신만 오면 됐어. 너무 귀엽다. 네. 깨물어주고 싶다.
2: 네, 평범한 사연 잘 봤고요. 네.
4: 평범한 사연이요? 왜? 왜 이렇게 언짢아요? 뭐가 이렇게 언짢은 건데?
2: 아니에요. 뭐.
4: 네. 왜? 연두부 계속 사가지고 오다가 이수캠 나가야지 도파민이 터지겠어요? 해피엔딩은 뭐 개운하지 않아?
2: 아니 나처럼 찝찝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부 너무 행복하잖아.
4: 찝찝하다뇨. 그런 인신공격이 어딨어요? 부인한테. 네. 8091님. 네. 아 이분들 너무 귀여운데. 원래 부부는 그런 거랍니다.
2: 아 그런 거예요?
4: 아니 문천식 씨 이거 잘 살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 경우 많았구만 뭐.
2: 9551님. 시어머니가 교육 잘 시키시네. 시아버지도 그러셨나 봐요. 크크크 하시면서.
4: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우리 어머님들도 양쪽 어머님들 진짜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부부 싸움하고 또 오면 그것도 중재해 주셔야 되고. 그죠? 아, 2060님. 저희는 저녁에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남편한테 마늘 좀 사오라고 시켰더니
2: 예예.
4: 간마늘 사왔어.
2: 아하.
4: 고기 굽는데 간마늘.
2: 아하.
4: 굉장하죠? 엄청 싸웠네요. 순두부, 연두부, 찌개두부가 더 쎄. 간마늘, 깐마늘이 더 쎄.
2: 간마늘, 깐마늘이 쎄지 않을까요?
4: 저도요.
2: 네.
4: 저는 두부는 용서하는데 고기 굽는데 마늘 간 거 사온 건 아하. 용서가 안 된다.
2: 분명히 고기 먹는다 얘기했는데, 그죠? 근데 간마늘 아니죠.
4: 4290님. 두부 심부름은 구체적으로 시켜야 됨. 이것도 정답이야. 그죠?
2: 그 내 남편이 센스가 이렇게 대단하지 않다 싶으시면 여러분 주문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4: 그러니까 그게 옳아요. 왜냐면 네. 뭐 이제 회사 일 끝나고 그냥 들러가지고 막 정신없는 와중에 챙겨서 오는 거라 두부는 다 두부요.
2: 네.
4: 아, 이런 느낌이기
2: 맞아요.
4: 때문에
2: 네.
4: 안 까먹고 사왔다는 거에 좀 점수를 높게 줘야 되지 않을까?
2: 그러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갈까요?
4: 네, 쉽지 않네요. 김건모입니다. 혹시 두부 때문에 김건모로 한 건 아니죠?
2: 설마.
4: 그런 건 아니죠? 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우리.
2: 노래가 좋아요.
4: 당신만이.

0: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1: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창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창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경북 제조기업 창신 자동문 053-571-6266.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4: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5: MBC,
6: MBC 라디오,
7: MBC 라디오.
8: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지금은 라디오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2: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2: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2: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사는 이야기.
1: 아, 이거 나왔어. 자, 여기 두부.
0: 어. 아, 뭐야. 연두부 사면 어떡해. 찌개용 두부 사 그랬잖아.
1: 사왔잖아.
0: 아, 내가 진짜 못 산다. 당신 두부 구분 못해? 찌개용, 부침용, 순두부, 연두부. 이게 그렇게 많아, 종류가? 어? 아니, 네 개밖에 안 되는데. 머리가 그렇게 나빠?
1: 뭐야?
0: 그쵸. 두부 잘못 싸와서 아내한테 이제 혼난 사연이었는데, 두 분이 이제 싸움이 굉장히 애먼데까지 갔어요.
1: 네.
0: 물건 잘못 싸서 혼나본 적 있어요?
1: 저도 이렇게 두부 못 싸갖고 혼난 적 있죠.
0: 아, 그래서 딱 아는구나. 구체적인 예.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1: 네, 옛날 생각나서 화가 나더라고요.
0: 아하.
1: 네. 아니, 두부가 두부지 뭘 갖고 갖고 나를 이렇게 아. 드자비를 하나 싶어가지고.
0: 어허. 그래서 이렇게 찝찝하게 사는 거예요?
1: 예, 예.
0: 그게 안 풀려가지고?
1: 예, 뭐 저만 그렇게 했어. 우리 형님도 찝찝하게 사는데. 자, 오늘 이 주제입니다. 예. 잘못 쌌다.
0: 어, 잘못 샀다죠?
1: 예.
0: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1: 샀다.
0: 예, 네. 그래. 누가 이제 물건 사오라고 시켰는데 이게 부부간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님 심부름 어렸을 때 하잖아요.
1: 네.
0: 그거 혹시 직장 상사 뭐 부탁을 해가지고 심부름을 대신 해주거나.
1: 별게 다 있을 거예요. 네,
0: 여러 가지.
1: 네.
0: 또는 뭐 엉뚱한 물건 때문에 답답했던 이야기.
1: 예를 들어서
0: 딸한테
1: 뭐,
0: 네. 예. 저기 집에 올 때 샐러드 해먹게 토마토 사와라 했더니 아 도마도 사와라
1: 도마도라
0: 그랬더니. 토마토가 아닌 나무도마를 사왔다는 얘기를 우리 사연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1: 맞아요. 네. 네. 여보 참외 하나 사봐 하길래 참외를 진짜 한 개만 사왔더니
0: 네.
1: 이걸 녹아구해보시자고
0: 한 알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한 개.
1: 그러니까.
0: 참외 하나 사와

0: 통째로 사가는 거고 한 알 사와.
1: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예, 잘못 산 경우 많으실 거예요.
0: 맞아요. 네. 잘못 산 이야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심부름 포함이죠. 뭐
1: 그럼요.
0: 사달라고 예, 시켰더니 포함. 잘못 사간.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문자 소개되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연결되시면 원두 커피 세트도 얹어드릴게요.
0: 문자 기다리는 동안 거미의 노래입니다. 미안해요.

0: 샀다는 이야기.
1: 잘못 샀다. 예.
0: 참 이 사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의 삶은 너무 밋밋해. 예. 이분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사실까.
1: 아, 모두가 개그맨이에요.
0: 1804님 사연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남편을 보고 배가 콕콕 쑤시다고 약 좀 사오라 했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어요. 배 아프면 임신해서 아픈 거 아니냐는 남편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1: 왜 그래?
0: 아, 더부룩하고 배가 너무 아파.
1: 배 아파? 아, 잠깐만.
0: 콕 쑤셔.
1: 아, 약국 갔다 올게. 기다려요.
0: 약 좀 사와.
1: 여보, 여기.
0: 뭐야 이거?
1: 임태기.
0: 왜?
1: 배 아프면

0: 임신해서 그런 거 아니야?
1: 나가.
0: 아, 신혼부부가 배고프면 다 그거지, 뭘.
1: 배 아프면 그거. 나가. 이틀만 들어오지 마. 정리되면 부를게.
0: 아, 웃기다.
1: 다 그거지 뭐.
0: 아, 진짜 웃기다.
1: 아, 8613님. 네. 우리 남편이요.
0: 왜요?
1: 대파 하나 사오랬더니 대파 한 뿌리를 사왔어. 손질 대파. 대파 한 단 가격에 대파 한 뿌리를 사왔어. 아. 부글부글. 아.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게 그렇죠. 흙 묻은 거 이렇게 한 뿌리.
0: 이만큼 사면 되는데.
1: 가격에. 어. 대파 한 줄을
0: 그죠.
1: 잘 이렇게 세 등분 해가지고
0: 소박 내가지고
1: 예, 그렇게 손질 대파로 팔아요.
0: 그게 한 세 배 비싸죠?
1: 네, 비싸요.
0: 아, 맞아요. 예. 거의 안 사죠.
1: 이거 이제 펜션 놀러 갔을 때 이거밖에 없으면
0: 그래.
1: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다 에이씨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놀러 왔으니까
0: 맞아요.
1: 큰돈 쓰는
0: 펜션 갈 때 회비로 사니까 에이 몰라 그냥 편한 거 사자 깐냥파 사자 해서 사는 거지
1: 집 근처에선 당초 안 사죠.
0: 평소엔 안 사요.
1: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건 좀 말라 있을 경우가 많아.
0: 맞아요.
1: 3417님
2: 애플 망고를 사오라고 했는데 애플하고 망고를 따로 사온 우리 집 인간도 있습니다.
1: 이거는 사실 큰 잘못은 아니에요. 애플 망고가 이게 귀에 안 익은 사람이 많아요.
0: 아, 그래요?
1: 그럼.
0: 남편 몰랐구나. 애플 망고라는 게 있는데.
1: 아, 여기가 열대우림도 아니고. 아예 모를 수 있어.
0: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머니께서 치킨타월 사와, 치킨타월. 그랬더니 아버님이 치킨타월하고 진짜 싫어 따로 사오셨다.
1: 치킨하고 수건하고 같이 타.
0: 키친타월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도 그쵸. 잘못하셨고, 그쵸. 아버님도 잘못 사오셨고.
1: 그래. 예. 몽키바나나에 원숭이랑 바나나 들어간 것보단 낫잖아.
0: 아, 그런 거군요. 예.
1: 손희규님. 제가 가슴 곡지스 부분이 남자지만
0: 예,
1: 예 곡지스 부분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엄마에게 니플밴드를 좀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0: 아 희규 씨가 예. 좀 튀어나왔어요.
1: 예예. 예. 아, 좀 그래요.
0: 예예. 예.
1: 엄마가 누드브라 사오셨어요. 그거 아시죠? 여자들 입는 수영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뽀덕뽀덕 끼우는 거.
0: 알죠.
1: 빡. 그거 입고 옷 입으래요. A컵 아. 됐어요. 그게 이제 정말 니플밴드랑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게 여러분 그건 이미 삼각에 완연한 형태가 있어요. 꽃갈 모양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남자분이.
0: 할 수가 없죠.
1: 적어도 주니어 3단계 정도의 봉긋한 라인이 형성됩니다.
0: 그러니까, 아유.
1: 우리 어머니가 이게 견적을 내보니까 니플밴드로 견적이 안 나왔나.
0: 어머니 보시기에 걱정됐나 보다.
1: 네. 어머니 보시기에 누드브라가 완연하게 감싸주겠다. 이렇게.
0: 희규 너는 그거 갖고 안 돼. 브라 해야 돼, 브라.
1: 정말 희규, 희규.
0: 그러니까 영희 씨 앞으로 엄마한테 시키지 마세요.
1: 맞아요.
0: 엄마한테 그런 걸 시켜 왜. 네.
1: 최선이었을 거. 엄마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을 거예요.
0: 영희 씨는 이를 밴드 붙이세요.
1: 예. 네. 0608님. 수학여행 가는 아들한테 관광지 가거든 길쭉하고 튼튼한 효자손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0: 네.
1: 길쭉하고 매끈한 구두 주걱을 사왔어.
0: 아.
1: 길쭉하다는 것만 기억했네. 근데 이게 또 괜찮아. 나름 구두 주걱으로 이렇게 등긁으니까 좋아요. 까지지도
0: 아하.
1: 않고. 예. 구두 주걱이 약간 온폭 파여서 그립감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0: 그러니까 아들들은 엄마 말이 안 들린대요.
1: 예. 뭘 사오라는 거. 긴 거 사오라는 것만 기억한 거죠?
0: 예.
1: 그렇죠.
0: 그래요.
1: 그래도 대걸레 안 사간 게 어디야.
0: 사온 게 어디야. 그죠? 예. 이뻐해 주세요. 예.
1: 마대지를 보였어.
0: 예.
1: 등에 딱. 자, 4723님.
2: 냉면 해 먹으려고 냉면 사서 계산대로 갔는데 계산대 근처에서 30% 할인해서 팔길래
1: 우와.
2: 그걸로 바꿔서 구입. 근데 집에서 보니까 당면이더라고. 냉면 똑같은 거 30% 깎아주길래 샀더니 당면이야 이거는.
1: 그거 알아요? 비빔당면 파는 데 있어.
0: 그래요?
1: 네. 그렇게 잘못 사가서 메뉴 개발이 됐나 보다. 비빔당면 파는 데가 있어요. 지방에 비빔당면 골목이
0: 몰랐어요. 그래요?
1: 네, 맛있어.
0: 잡채 비슷하게 비빔당면?
1: 양념, 예, 네, 양념을 비빔냉면 양면으로 해가지고 양념으로.
0: 어쨌든
1: 해봐요.
0: 잘못 사셨네요.
1: 해봐. 사칠삼님. 네. 몰라요. 새로운 신기술이 또 메뉴가 발견.
0: 싸게 생김에
1: 네.
0: 해보자고. 잡채하기 너무 힘드니까.
1: 네, 지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0: 네.
1: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1201님. 20년 전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갈 때 그 땡심 커피 있잖아요.
0: 네, 일회용 땡심. 커피.
1: 네. 네. 땡심 사오라는 선임 명령에 커피 좋아하시네 생각하고 200개 든 거 사갔다가 많이 혼났죠. 그 땡심이란 성인 잡지 말하는 거였습니다.
0: 아하. 네. 그거를 모르고 커피를
1: 네.
0: 사왔어요?
1: 맥을 못 잡았네.
0: 군인이 왜 그 커피를 사오라고 하겠어요? 나 지금 처음에 무슨 말, 군인은 커피를 네. 잘 사지 않아요.
1: 군인에게 이 잡지는 심폐소생술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0: 그 잡지 아시죠? 우리 흔히들 모르실까 말씀드리면 그 여자분들 춥게 옷 입은 잡지가 있어요.
1: 예, 추워 보이진 않던데?
0: 그래요?
1: 더운 표정으로 춥게 입었던데?
0: 어우, 예.
1: 그게 굉장히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 같죠?
0: 그렇죠. 예,
1: 그래도 네. 이제 믹스커피보다는 훨씬 더.
0: 알겠습니다. 잘했어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0: 싫어요.
1: 한유나님, 남편한테 배추 사오라고 했더니 맥주 사왔더라고요.
0: 지가 먹고 싶은 거.
1: 아무리 제가 맥주를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배추가 맥주로 바뀌느냐고요. 그죠? 남편 귀에는 뭘 거르는 마법이 있나 봐요.
0: 그렇죠. 망이 있을 거야, 망.
1: 필터링 같은 게 되나 봐요.
0: 귀 후벼준다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있을 거야. 없어.
1: 오빠 올 때 배추 사.
0: 어, 알았어.
1: 왜 맥주 사왔어?
0: 맥주 사오라고 하지 않았어?
1: 배추 사랬잖아.
0: 배추를 왜 사?
1: 배추.
0: 배추를 왜 사?
1: 이거 왜 산 거야?
0: 맥주니까.
1: 네가 마실라고?
0: 아, 맥주 사오라며.
1: 잘 배추 사라고.
0: 맥주 아니야?
1: 귀 좀 보자, 귀 좀. 파버릴까 보다 그냥.
0: 아. 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지 않아요? 원래.
1: 그런가 봐요.
0: 예,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고 간절한 거 들어요. 예. 맥주 한 잔이 간절하셨나 보다.
1: 네요.
0: 아, 아이콘의 노래 들을까요? 아니라고!

0: 오늘 주제가 잘못 샀다인데요. 상당한 게 많네요. 8009님.
1: 아, 장모님이 노인정에서 야유회 가신다고 빵점 30개 사오라고 하셨는데 빵점 30개를 반스로 잘못 들어서 백색 반스 30개 사왔습니다. 참고로 노인정은 20명이 할아버지셨습니다. 왜 저는 빵을

0: 안쓰러 들었을까요?
1: 아.
2: 아니, 저도 애지간해야지 뭐 편을 들어드리는데. 그러니까, 간극이 빵하고 빵스니까.
0: 개연성이 아예 없잖아, 지금.
2: 너무 크잖아요.
0: 긴 사람 간 김에 그 빵 사면스키만 사.
3: 아예 알겠습니다, 장모님! 예?
0: 그 한 번에 알아들었는데 고마워.
3: 장모님!
0: 이게 뭐야?
3: 빤스 30개 주문하셨어요.
0: 빤스를 왜 샀어?
3: 빤스 30벌 사오시라고.
0: 야외에 가는데 누가 빤스를 사.
3: 아, 그래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일단 장모님이 사오라고 해서 일단 사왔습니다. 그래도 새 빤스를 입고 야외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요?
0: 아, 너무 웃기다. 한번 여쭤볼까요? 자, 빵통신원!
4: 안녕하세요. 경기도 분당에 있는 빵통신원 최일통입니다.
0: 아, 밝다, 밝다.
4: 일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노인정에서 놀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빵을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빤스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국 가게에 가서 빤스를 30개 사가지고 갔는데 다음날 장모님이 야유회 가셔가지고 검정 봉지를 열어보시고 엄청 놀라셨더라고요. 장모님 다시 한번 진짜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분당의 빵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
4: 최일통입니다.
0: 네, 일통씨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일통씨는 특별해요. 일통씨는 특별합니다. 네. 성함도 최일통이고 그리고 네. 장모님이 야외 가서 열었더니
3: 분통 터졌어.
0: 야유회인데 장모님이 야유 네. 받았잖아요. 어떡할 네. 거예요? 왜 빤스 사왔어요?
4: 아, 그게 저는 이러다가 네. 그
2: 딴 데 정신 팔려 계셨구나.
4: 네, 빵을 빤스로 들은 거예요. 또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네. 빤스가 지금 좀 낡으셔가지고
2: 30벌
4: 하셨었거든요.
2: 30벌이나
4: 검수서도
2: 네. 체스방! 체스방 내가 지금 꼭 쿠패스 그래. 빤스 30벌만 사줘. 이렇게 들으셨구나. 근데
4: 네,
2: 중요한 거는 여자 팬티로 사가셨죠?
4: 네, 맞아요. 백색 그 여자 팬티로 30개 사봤어요.
2: 근데 노인정에는 20명이 할아버지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가위로 어떻게 해야 되지? 리폼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나눠주셨대요?
4: 나눠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아. 그 이유는 자세히는 못 들었고 그 할머니께서 좀 많이 가셔가지고
2: 그쵸 여자 팬티니까 할머님들이 챙기셨겠다. 아, 네. 근데 진짜 빵을 기대하고 봉지를 여셨을 때 수북히 쌓인 팬티 30 장을 얼마나 황당하게 바라보셨을까? 장모님이 좀 웃으세요? 아니면은 아우 막 이러면서 좀 화를 내셨어요?
4: 아, 그거 보고 그 네. 빵 그 장모님이 빵을 사가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좀 많이 난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엄청 혼내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사이즈는
0: 어떻게 했어요?
2: 아셨어요?
4: 사이즈요? 네. 90 그 장모님 사이 그 사이즈가 90,
2: 90이요?
4: 90이거든요. 네.
2: 어, 마르셨네.
4: 네, 좀 마르셔가지고 그쵸. 그 사이즈로 다
0: 아, 근데 일통 씨가 또 그래도 또 센스가 있으시다. 평소에 장모님 속옷이 해줬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이즈도 좀 알고.
2: 그러네. 나름 일통 씨는 네. 그쪽 라인으로는 되게 센스가 있으신데
0: 아,
2: 귀가 이제 잘 좀 안 들렸던 거예요. 왜냐면 네. 다른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0: 일통 씨.
4: 네, 맞아요. 네. 네
0: 장모님께 사과의 말씀 할까요?
2: 귀여우시다.
4: 네. 네. 장모님. 네, 너무 죄송했고요.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신데.
0: 아이고, 그러세요. 예.
4: 조금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2: 장모님 빨리 건강해지셔서 이 추억을 한 번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4: 네.
2: 웃으면서.
0: 예.
2: 자,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4: 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4: 네. 아, 우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빵은 무엇일까요? 1번 우유식빵, 2번 단팥빵, 3번 소금빵.
0: 우유식빵, 단팥빵, 소금빵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랑 원두커피 세트 함께 보내드릴게요.
4: 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0: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0: 한얼 사이언스.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대연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유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기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0: 안마의자.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0: TBX.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7: 서머네드피아.
9: 우리 일통 씨가 빤스 많이 샀다 그랬더니 윤장호 씨가 빤수르네, 빤수르.
10: 재력가시네. 뭐든 많이 소유하면 뭐 풀소유지. 네,
9: 좋죠.
10: 네, 좋죠. 빵통신원의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빵은 역시 2번 단팥빵이었습니다.
9: 오영수님, 5685님, 1695님 맞추셔서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네. 보내드릴게요.
10: 아, 출출한테 잘 됐다 하면서 그 비닐봉지에 모여드셨던 수많은 그 어르신들의
9: 할아버지도 표정이... 20명이나 서는데 네. 이게 뭐야. 정필균이 동생한테 양파전 사와 했더니 양말 사옴. 아... 이게 뭐야 하니까 심지어 내가 센스 있게 원 플러스 원으로 사왔어.
10: 동생은 크면 빤스를 살 거예요. 30벌.
9: 하지 마, 누나.
10: 007사님. 할머니가 뼈다지 사오라고 20만 원 주시면서 무거우니까 친척 오빠랑 같이 가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뼈다귀인 줄 알고 사골 20만 원치 사와가지고 두 달 동안 열심히 사골만 먹었었습니다. 할머니가 볼 때마다 내 뼈다지, 내 뼈다지 하시더라고요. 뼈다지는 서랍장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2: 이게 왜 뼈다귀요?
10: 할머니 뼈다귀 사오래매.
2: 나는 뼈다지라고 했잖아.
10: 그러니까 뼈다귀.
2: 뼈다지.
10: 뼈다귀.
2: 뼈다지.
10: 뼈다귀.
2: 엄마 미쳐버려.
1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0: 동시 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동 MBC 5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문경시 문경읍 중구 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문경 2터널 부근을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차량 2대가 추돌한 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50대 카니발 운전자 A씨가 뒤이어 발생한 3중 추돌 사고 충격으로 교각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비탈 아래 수풀 등이 충격을 흡수하며 A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고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등 4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때 도로 통행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고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하회마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찾은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사흘 동안 하회마을에는 15,000여 명, 병산서원에는 2,700여 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됐는데 이번 집계에는 지난 23일 열린 야간 하회 선유 줄불놀이 관람객 수가 제외돼 실제 방문객은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안동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유산의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하회 선유 줄불놀이 등 야간 콘텐츠와 연계해 주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천 여자중학교 양궁부 김지율 선수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따내며 5관왕에 올랐습니다. 김 선수는 60m와 40m, 30m 여자 단체전, 남녀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개인전에서는 은메달을 추가해 출전 7개 종목 가운데 6개 메달을 따냈습니다. 1973년 창단한 예천여중 양궁부는 김진호, 윤옥희 선수 등을 배출한 양궁 명문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한여름을 앞두고 축산당국이 돼지 폐사와 생산성 전...

0: 어하를 막기 위해 돈사 형태별 냉방과 환기시설 사전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밀폐형 돈사는 환기 팬과 냉각장치 작동 상태를, 개방형 돈사는 차광막과 공기 흐름 확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돼지는 물 섭취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급수시설과 전기 설비도 미리 점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평년보다 높은 수온으로 해파리 대량 출현이 예상됨에 따라 어업 피해 방지 대책이 시행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1.6도입니다. 안동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송나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발단. 오늘 발견한 단어의 줄임말로 제가 만들어본 말이에요. 문득 발밤발밤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어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는 모양을 말하는데 이 말을 소리내 발음해보고 그 몸짓을 떠올려보다가 마침내 봄밤에 발밤발밤 걸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처음 보는 단어 하나에 하루를 붙들리는 경험. 이거 꽤 괜찮아요. 하루가 다르게 채워질지도, 어쩌면 시가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네, 잠시 후 민담과 만담 사이 이어집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네. 8760님. 아,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을까? 민담 만담에서 펼쳐지는 써니 누나 천식 형님의 열연! 천만 배우 가즈아! 해주셨어요.
1: 네.
2: 예, 저희가 가진 능력보다 저희를 되게 고급화 시켜주시는 이런 포장력, 실력. 예,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에 부응하는 업그레이드된 명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담만담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2: 동국제약 페라멘큐,
1: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 저축은행 중앙회,
1: 신젠타코리아,
2: 환인제약,
1: 한국 MX, MSD, 캣박시브,
2: 청혼아이스,
1: 샤브올데이,
2: 빅토스,
1: 웰템,
2: 삼성증권,
1: 데이펙,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노너크림,
1: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 진사과 선물 세트,
0: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부안군에서 천년의 솜씨 부안쌀,
1: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0: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192번째 이야기, 스페인의 민담, 공정한 사람과 저승사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나는 이야기 아부엘리타 세뇨리타. 뭔 소리야? 옛날에 공정함에 집착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양심에 따라 판단했죠. 그리고 못된 부자에게는 해를 입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은 서슴지 않았죠.
4: 무수 그리스도, 만나서 반가워요. 내가 존경하는 인물 꼬레아노 의장 옹길동.
3: 옹길동?
4: 옹길동, 정정당당 꼬레아노 엑셀렌트 아미고.
3: 그는 아들이 태어나자 아들을 자신처럼 공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고 다녔는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죠.
5: 아이들에겐 갓파더, 대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좌우대벌이 있다. 대자는 대부의 독성과 고상함을 물려받듯들이야. 그러니까 공정한 대부를 찾아보리또.
3: 할아버지 말에 따라 남자는 공정한 대부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 숲속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를 만나게 되는데.
4: 올라, 당신은 누군요리 있다.
6: 나야말로 대부로 퍼펙토란 아마요리 있다.
4: 악마는 사람들 죄에 빠지도록 속임수 스물이또. 아, 대부로는 부적격. 땡이야, 아디오스.
3: 남자는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엔 긴 수염이 잘생긴 한 노인을 만났어요.
4: 올라, 당신은 아름다운 누구녀리 있다.
7: 나는 지오디갓도 신이 또르티에.
4: 오마이갓드. 하지만 신께서도 누군가에겐 건강과 부귀 주었으나 다른 얘기는 병과 죽음 쪄드레스. 내 보기엔 공정하지 않으리 있다. 대부로 부적격!
3: 이렇게 공정한 대부를 찾아 머나먼 길을 걷다 지칠 때쯤이었어요. 남자 앞엔 뼈만 앙상하게 나뭇잎이 쭈그려 앉아있었죠.
4: 올라, 당신은 누구뇨리 있다.
8: 나는 저승사자였어요, 리타. 어? 당신은 지금 아주 공정한 대부를 찾고 있다로.
4: 마녀리 있다, 마녀리 있다. 앞에 두 명 많았는데 둘 다 나리 있도.
8: 그럼 아주 잘 찾아왔으나 나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

0: 도 젊은이와 늙은이 왕과 신하 모두 똑같이 저승으로 데려가라시아스.
1: 오, 엑셀렌트, 판타스틱토. 드디어 찾았어, 떠뜨릴 내 아들의 대부.
0: 그렇게 저승사자는 아이의 대부가 되었고 아버지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열어주었죠. 저승사자는 그동안 자신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대부가 된 모습을 환영해주자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무엇보다도 귀여운 아이의 웃음소리가 저승사자의 마음을 녹였지요.
1: 홀룰루 깎고 여섯 번이 있다.
0: 너의 적은 엔자르 따자 아미고. 잔치가 끝났으니 이전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죠. 시간만 허락한다면 자주 아이를 보러 오겠더디야.
1: 그라시아스 대부.
0: 참 거기 전에 자네 집이 가난한 곳이 자꾸 맘에 걸리다, 세뇨리타. 그래서 내가 도와주드레스.
1: 아이고, 그라시아스, 아미고.
0: 자네는 지금부터 의사가 되라디야.
1: 어? 나는 공정하게 마치 공부를 안 했는데 무슨 수로 의사가 되나, 쥬?
0: 이 신비한 약초를 환자에게 먹이면 후 죽을 병도 다 나을 수 있도록디야.
1: 어이?
0: 대신 환자교태 내가 서 있으면 곧 죽는다는 뜻이니까로. 손가락으로 남은 날을 가르쳐주겠디야.
1: 올라 예드레스 아디오스.
0: 남자는 저승사자가 알려준 대로 사람들에게 약을 주었고 이내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왕궁의 왕진을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게 됐는데 그곳엔 다 죽어가는 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2: 그대가 나를 살려준다면 그 뭐가 가득 찬 이 주머니를 주겠녀리다.
0: 그때 왕의 침대 한쪽에 저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봐, 이 왕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더랬어. 길어봤죠, 스미. 사흘 안에 나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겠다 떠리이다.
1: 올라 이해드레스. 하지만 저 금화가 자꾸 나를 이욕해 버리스. 아우 스트레스.
0: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남자는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 왕에게 저승사자에게 받은 약초를 처방해 주었어요.
1: 어?
0: 신비의 약을 먹은 왕은 다시 건강을 되찾았죠. 이 사실에 분노한 저승사자는 분노의 칼을 갈았답니다. 그리고 계략을 세워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요.
1: 강 넘고 산 넘어 걷고 뚝 걸었더랬어. 당신 집은 아직도 멀었더러서.
0: 거의 다 완료리다.
1: 아, 길은 너무 복잡하고 꾸불꾸불하니 보니 있다. 아, 이따 돌아왔을지 모르겠더리.
0: 다 왔으니 걱정 빠예야. 자, 들어와뇨리다.
1: 오랄레, 와우, 이렇게 멋진 대공전은 처음 봤더라서. 판타스틱토. 그런데 여기 좀 어두운 것 같디요.
0: 남자의 말대로 저승사자의 궁전은 깜깜하고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자가 불안해하자 저승사자는 음침한 빛을 내고 있는 방으로 남자를 이끌었지요.
1: 이 방은 무슨 방일까? 등장이 uno, dos, tres, cuatro, dioci, par. 아무튼 무지 많았더랬어.
0: 잘 들어보니다. 어떤 자는 기름이 가득 차서 밝게 타오드레스. 또 어떤 자는 기름이 없어 곧 꺼질 듯이 아스파치오.
1: 오우,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여기 있다.
0: 사실 여기엔 세상 사람 수만큼 등잔들이 있다 그랬다.
1: 응?
0: 그리고 각 등잔들은 각 사람들에게 해당 되었더리도.
1: 잠깐, 그러면 기름이 가득 찬 이 등잔은 누구 거더랬어?
0: 바로 그대의 사랑스러운 아들, 나의 대자의 것이 도로디야.
1: 우리 아들 장수할 운명을 타고났죠, 치우라스. 그럼 닭고조는 이 등불 주인은 누군지 몰라도 곧 하늘로 갈 운명이겠어.
0: 그렇고 말고 잘 봐두기 아미고. 이건 바로 자네 거니까.
1: 안돼, 살려주랬어. 제발 살려주도록. 내 아들 등잔의 기름을 내 등잔에 조금만 담아주녀리 있다.
0: 하지만 저승사자는 남자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죠. 자신의 생을 연장하기 위해 아들의 생을 단축하는 일은

0: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절규하는 남자에게 저승사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1: 아, 살려주더래. 기회를 주면 정말 착하게 싸게 한정했다.
0: 어리석은 아미고,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자네가 나를 대부로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장 공정한...
2: 응? 아이씨. 괜찮아, 저승사자.
0: 에휴, 감기.
2: 나보다 먼저 죽겠는데, 저승사자. 나를 대부로
0: 내가 가장 공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란 것을 기억하라디.
2: 아, 한 번만 용서해줘. 천천히 죽여줘. 데스파시토.
0: 갑자기? 갑자기?
2: 천천히 죽여. 나 좀 살려주냐로.
0: 등불이 다 꺼져가는구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우누, 도스, 트레스, 꽈트.
2: 아, 아리야.
0: 아, 너무 힘들다. 여러분 감기 조심해요. 남자는 울고불고 사정을 했지만 뚝 떨어진 등불의 기름과 함께 공수래 공수고 이 세상과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0: 네, 민담과 만담 사이 민만사 들으신 곡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였습니다.
1: 네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중간에 그 저승사자 목소리 긁듯이 하다 보니까
0: 네, 목에 무리가 됐습니다.
1: 좀 무리가 돼서.
0: 3277님 기침 애드립 아닌 거죠?
1: 누가 기침을 애드립으로 하나. 네,
0: 이성민님 저승사자도 감기엔 장사 없다. 네. 감기 조심하자.
1: 근데 이게 감기가 끝났잖아요.
0: 네.
1: 기침은 한 2주 정도 더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0: 왜 우리 코로나 때도 다 괜찮아진 것 같아도 기침이 한참 갔잖아요.
1: 그죠. 밭은 기침이 한 2주가네요. 네. 여러분 조심하세요.
0: 정선희 씨 팬이신 것 같습니다. 2601님께서 방송국 것들아 선희 씨 오늘 출연료 따따 불러줘라 하셨습니다.
1: 만 원만 더 주라.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해요. 네. 사랑해요. 이 와중에 교훈을 정말 금광캐드 찾아내신 분이 계세요. 최은숙님 정의도. 금화엔 돌이 없다.
0: 아, 그렇죠. 진짜 반듯한 사람이었는데 돈 보고 돌아가지고.
1: 이래 됐어, 이래 됐어.
0: 오상성님 욕심 부리다가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이 열리는 수가 있다.
1: 그렇죠. 4393님 저승사자에게 약을 받아 의사가 됐을 때부터 공정하지 못했어.
0: 아.
1: 내 것을 아닌 걸 탐한 게 잘못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공짜로 그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가 확 달성되는 건 두려워해야 돼.
0: 그러니까요.
1: 네. 6682님.
0: 주차장에 주차하고 다 듣고 출근합니다. 과한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른다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1: 굉장한 교훈을 주셨네요. 아버님이. 자, 근데 지금은 막 내가 욕심을 낼 수 있는 최대치로 누려라 내라 하는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오늘 민담 만담이 좀 묵직하게 다가갔나 봐요.
0: 에이.
1: 저희가 몰랐던 금은 보석을 다 캐내셨어요 여러분이. 자 오늘 소개된 분들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코너 마치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미만사 퀴즈. 오늘 스페인 민담 들어봤으니까 스페인과 관련된 퀴즈 드릴게요.
1: 스페인에는 햄이나 하몽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되는 돼지가 있는데요. 주식으로 풀과 도토리, 곡물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특유의 풍미와 육질이 좋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사육되는 이 돼지 품종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타바스코, 2번 치킨타코, 3번 이베리코.
1: 정답 보내주실 곳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 5분 뽑아서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게요.
0: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자이언티입니다. 베이베. 힌트예요. 네.

0: 야생 도토리를 먹고 자란 스페인의 돼지 품종. 정답은요?
1: 3번 이베리코였습니다. 네. 오혜연님, 0739님, 8543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5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립니다.
0: 자야티!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딱딱하고 싫어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앵알범
1: 되셨습니다. 아침 이슈가 많네요.
3: 정선희 씨도
1: 물건을 잘못 썼습니다.
3: 변호사님도 사례 올리고.
1: 제가 죄인입니다.
3: 네, 제가 할게요. 생활밀착형 법률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예, 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제작진 사장님. 여러분. 네. 손서 변호사님께서.
3: 예, 법조계 수호천사. 예, 법조계는 수호하시면서 본인 목은 수호 못하시는.
1: 어떻게. 변호사 혹시 감기 끝물이세요? 아니, 살해?
2: 예, 갑자기 말을 한참 안 하고 있다고 하려니까. 예,
3: 살해 올리신 거예요?
1: 저 때문이에요.
2: 죄송합니다.
1: 제가 전 코너에서 기침 이슈로 여러분 건강을 끼쳐드렸거든요.
2: 네.
1: 예, 그렇습니다.
2: 물 안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3: 그래서
1: 이번 그 해외 애들이 많이 해요.
3: 해외 출장 다녀오셨었는데, 그죠?
2: 아, 예, 예.
3: 잘 다녀오셨어요?
2: 일정이 짧아가지고 약간 좀 피곤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왔겠다.
1: 날씨는 어땠어요?
2: 날씨요? 너무 더워요. 네, 더운 나라를 가가지고 더위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1: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무더위까지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잖아요.
2: 네.
1: 별로 그냥 그렇게 와닿진 않으시겠다. 저
2: 지금 하나도 안 덥습니다.
1: 아하, 네. 역시. 아, 역시 한번 바닥을 쳐야 되나요?
2: 네, 모든 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1: 네. 사실 그래요. 네. 자, 우리 변호사님 상담, 법률 상담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네. 시작할게요. 지금 문자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됩니다.
3: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네요.
4: 아,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 울타리에 장미가 화사하고 예쁘게 폈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0: 사진 좀 찍으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경비 아저씨 두 분이 커다란 전지가위로 우타리 바깥에 튀어나온 장미꽃과 줄기들을 가차없이 마구마구 잘라내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죠. 아, 스톱! 멈추세요!
1: 예, 우리요?
0: 아, 예. 아니, 한참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 장미를 이참하게 잘라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1: 아이고, 이거 이렇게 예쁜 장미꽃을 잘라내는 우리 마음도 좋진 않아요. 우리는 그저 아파트 관리소장님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아니 정말 어쩔 수 없이 가해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 형이 김형 좀 더 잘라.
2: 아 여기?
1: 확 쳐버리겠다. 간청이야.
0: 그리고 가위질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을 말로는 울타리 바깥으로 뻗은 장미줄기가 바람에 휘날려서 지나가는 행인들 얼굴, 특히 눈 쪽을 찌르기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손조치 하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건 정말 이분들 말처럼 울타리 너머로 뻗은 장미 가시가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힌다면 장미꽃 소유주에게 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유주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이거는 관리소장님이 좀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4: 약간 예전에 그 읽었던 동화 오성광 하늠 생각나지 않아요? 이 감나무의 주체가 누구인가? 뭐 이런
3: 그런 것처럼.
4: 네. 그러니까.
3: 그 보통 행인들이 장미꽃이 예쁘게 있으면 구경하고 가거나 비켜가지.
4: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가서 가시에다가 눈을 갖다. 아, 그렇죠. 전화 통화하고 이런 그럴 수 있겠다. 휴대폰 같은 거 요새 많이 움직이시니까 그런 걸 들여다보고 가시는 분도 많으니까.
3: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만약에 좁은 네. 주택가 울타리 밖으로 나오는 그 장미 넝쿨, 뭐 나뭇가지 등등이 지나가는 행인들 또는 뭐 차를 네. 긁는다면 이것도 그 책임이 될 수가 있을까요?
5: 집주인 책임 인정. 됩니다.
3: 아 진짜로요?
4: 네. 나무의 주체를 갖고 있어서?
5: 네네. 아니 그래서 우와. 조금 전에 네. 뭐 아니 너무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관리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죠.
3: 아 그래요?
5: 네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책임질 수 있으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건물 등의 어떤 공작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뭐 네. 설치나 보존 관련해서 하자가 있으면 그 공작물 점유자가 책임진다. 뭐 그 다음엔 소유자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네. 그 똑같은 민법 규정이요. 이거 좀 옛날 말이라 좀 바꿀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네. 수목의 재식 및 보존. 네. 그리고 나무를 뭐 심거나 또는 뭐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도 이 장미 있잖아요. 네. 장미. 이것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점유자,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해가 생길지 모르니까 약간 좀 과다할 수도 있고 좀 아깝다.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과감하게 이제 쳐내는 경우들이 있죠.
4: 낭만과 안전이 손을 네. 못 잡네요.
5: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담을 넘어가지고 누군가 다치거나 또는 차를 긁거나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네. 이거 원칙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언제나 다 모든 금액을 책임지는 건 아니다.
4: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사고도 사실 네. 100%가 드물잖아요.
5: 맞아요.
4: 쌍방이잖아요. 네. 사실.
5: 그래서 지금 이 규정을 잘 보면은요. 언제나 물어내라.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필요한 주의를 다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네. 해태라는 것도 참 평소엔 쓰지도 않습니다.
4: 해태요?
5: 네. 네. 상상 속의 동물 그 해태.
4: 저기
5: 네.
4: 남양주 입구에 어서 오십시오. 네. 여기서부터는 경기도입니다. 그 해태.
5: 예.
4: 그 네, 아니고요. 예.
5: 화재를 막는 그 동물 네. 있죠.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만약에 장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장난을 쳐가지고 확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가지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에 가시에 긁혔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를 했는데 그렇죠. 누군가 장난을 치거나 그렇죠. 뭐 나쁜 회방을 놔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4: 네. 적극적 행위가 들어갔잖아요.
5: 거기까지 책임지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4: 그렇죠.
5: 또한 차량도 지나가면서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걸 그냥 가가지고 직진을 해가지고 긁혔다. 이런 경우에는 또 배상 책임에 있어서 좀 제한이 되는 이런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겠죠.
4: 그러면 네. 지나가는데 네. 그 장미꽃 냄새를 맡고 벌이 이러다가 벌에 쏘였다.
5: 네.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배상을 하는 건데 네. 장미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곤충들이 온다.
4: 네.
5: 이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4: 이건 자연 현상이니까.
5: 예,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일부러 곤충을 막 유인하기 위해서 뭔가를 발라놨다고.
4: 아이고 그러면.

0: 무슨 조치를 했거나 장치를 네. 했다면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연현상이잖아요. 네, 여기까지 책임지지는 않겠죠.
1: 정말 법은 계속 쪼개고 쪼개고 네, 쪼개고 맞아요. 쪼개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0: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쪼개는 거예요. 제가 그럼. 쪼개는 걸 좋아해서 쪼개는 게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진짜 장작 패듯이 네. 쪼개시더라고.
0: 그런데 네. 네. 정선희 DJ께서는 네. 본능적으로 네. 예, 쪼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 제가요?
0: 네. 쪼개? 매주 느껴요, 매주.
1: 쪼개냐? 아, 그럴까요? 네. 아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손수 변호사님이 두 번째 사연 가기 전에 추천곡. 네. 저희가 사실 조금은 법을 다루는 일이니까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삭막함도 있잖아요.
2: 네, 맞아요.
1: 이거를 살살 보습제 역할을 해주는 네. 게 노래거든요.
2: 그런 사람이 노래를 많이 하십니다. 네.
0: 네. 오늘은 이 보습제를 넘어서 네. 거의 샤워.
1: 어머.
0: 네, 폭포수.
2: 어머, 씻어내나요?
1: 어머, 네. 감성 샤워.
0: 네, 오늘은 뭐 완벽합니다. 제가 뭘까요? 자신 있습니다.
1: 예. 뭘까요?
0: 제가, 이 문앤정 코너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네. 계속 수요일에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노래를 언제 틀어야 되는가.
2: 아하.
1: 아, 저.
2: 알겠네.
1: 확하다.
0: 이 노래를 도대체 언제 틀어야 되는가.
1: 맞습니다.
0: 10년을 기다렸는데 선곡. 오늘 마침 장미가 나왔어요. 이 장미가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에 장미. 네. 다섯 손가락이 부른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하. 오늘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안 들을 수도 없어요.
1: 이게
2: 맞네요.
1: 진짜 완전 명곡이고 고전이죠. 예, 이거 안 들었으면 정말 천식이 울어.
2: 그럴까요?
1: 다섯 손가락입니다. 네.

0: 네,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우리 손수 변호사님의 선곡으로 듣고 오셨고요.
1: 네. 네. 아니, 근데 확실히 이 노래 안에 뭔가 드라마가 있으니까 좀 노래 안에 좀 머물게 된다.
0: 차분해지죠.
2: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미니 메시지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네. 거의 노래 감상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쵸. 좀 뿌듯하네요. 10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1: 자, 문앤정으로 의뢰해 주신 두 번째 사연은요. 손편지로 강병용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961년에 땡땡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시골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장마철이면 윗집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와서 물난리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다 받아낼 수 없으니 옹벽을 좀 설치하려고 집터를 측량했습니다.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1: 아, 이 집은 군 땅을 사용하시네요.
3: 군 땅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1: 아, 이 적당 말이에요. 예, 1974년 이전에는 아버지 되시는 분 땅이었는데 예, 이게 보니까 74년 이후로는 예, 맞아요. 군 땅으로 편입됐습니다.
3: 네? 우리 집의 일부가 내 땅이 아니라 군의 소유라니? 황당해서 군청에 민원을 얻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이랬습니다.
4: 많이 놀라셨군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땅이 편입되면서 군 측에서 그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까요?
3: 아니요, 뭐 전혀 들은 게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 좀 보상을 받았다는 뭐 증거 서류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보여주시면 되겠네.
4: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3: 예예. 예.
4: 아, 저기 선생님.
3: 예예. 예.
4: 따로 서류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약 2m에 가까운 우리 집 땅이 군 땅으로 편입이 됐는데 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어쨌든 두 평이 채 되지 않는 땅이라 해결하고 싶다고 했더니 땅을 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야 참, 아니 내 땅을 돈 주고 사라니. 아무튼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연락이 왔어요.
5: 선생님,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갑자기 왜 안 돼요? 사람 먼저 나보고.
5: 예, 선생님, 알아보니까 그 땅은요 소방도로로 명시되었습니다.
3: 아니, 윗집이랑 같은 라인인데 왜 우리 집만 소방도예요?
5: 그러게요.
3: 아니, 웃지만 마시고 한번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5: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아니, 다시 한번 그걸...
5: 어려우세요.
3: 내가 어렵지 되게 어려워요, 지금? 이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 바로 위에 있는 윗집은 같은 라인의 땅이 본인들 소유인데 왜 우리 집만 군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지 민원을 넣은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어요. 변호사님,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군청 소유라는 이게 무슨...
1: 진짜 황망하시겠다. 군 땅이야, 군 땅. 넘어갔어.
3: 예.
1: 나도 모르는 사이에.
3: 아무런 통보도 없이.
1: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해결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증거 자료가 없어, 아무것도.
3: 변호사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1: 뭐 있어야 이걸 기준으로 싸움을 하든 말든 할 텐데.
2: 야, 저희가 조금 전에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접한 이 사건 너무나 아,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네요.
3: 진짜. 예.
1: 아, 이 보습제가 네. 뿌려주고 간 수분을 쫙 다 먹어버리네.
2: 금방 또 이제 보습 효과가 사라지네요. 네.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1: 그러니까.
2: 특히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원 넣은 지 3년이 다 돼간다.
1: 아.
2: 근데 해결책이 없다.
1: 네.
2: 그럴만합니다.
1: 어.
2: 네, 정말 그럴만한 건이거든요.
1: 뭐가 너무 없어요?
2: 네네. 아, 이건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데
1: 네.
2: 하나하나 좀 단계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1: 나눠서 볼까요? 네.
2: 왜냐

0: 왜냐하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저희가 이거 꽁트로 재현해가지고 접했습니다만
1: 네네.
0: 이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2: 네,
0: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2: 그렇죠.
0: 상황에서는.
2: 맞아요.
0: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통 아주 황당하게도 이런 분쟁과 갈등과 혼란에 빠졌다가 쉽게 정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2: 어떻게요?
0: 측량이 잘못된 경우. 네, 간혹 있습니다.
2: 예전에도 한번 비슷한 경우가
1: 네,
2: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측량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2: 네.
0: 돼가지고 바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2: 그런 경우도 왕왕 있죠.
0: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있는데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사실 높진 않죠.
2: 그래도 측량을 한번 다시 해볼
0: 네,
1: 그래요.
2: 그렇죠. 사유로는 충분할 것
0: 네네. 그래서 측량이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해결됩니다만 측량이 잘 되었다면
2: 네.
0: 오류가 없다면 그 다음에는 좀더 골치 아픈 상황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이 땅이 그 지역이 그 부분이 소방도로가 맞냐. 이거 역시 좀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군청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몇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뭐 달라지지 않았다면은 여러 가지 현황도 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소방도로가 맞다는 것도 확인이 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되겠고요. 정말 이게 소방도로가 맞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예전에 정말 74년도에 이게 수용된 게 맞다면 군 땅이 됐다면
2: 네.
0: 그때 보상금을 받았냐? 이거 지금 증거가 없습니다.
2: 아까 그 군청
0: 네.
2: 직원이 말씀하신 것
1: 그렇죠.
0: 증거가
1: 예.
0: 없어요. 근데
1: 맞네요.
0: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 보상금을 받았는지 또는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2: 네.
0: 이거 모릅니다.
2: 모를 때는 어느 쪽으로
0: 네.
2: 기울어요?
0: 이걸 모르잖아요.
2: 네.
0: 모를 때는 일단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2: 안 받은 걸로.
0: 그런데요, 지금 군에서는 자료가 없다, 몰라요. 아까 그 군청 직원도 이게 74년부터 그 업무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0: 모르잖아요.
2: 그럼요, 너무
0: 예.
2: 오래됐지.
0: 74년 이후에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2: 맞아, 그
0: 네.
2: 확률이 높죠.
1: 그렇죠.
2: 네.
0: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일을 아는 친척들이 없느냐. 네.
2: 혹시라도.
0: 네. 혹시 뭔가 과거의 일을 알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2: 아하.
0: 생각이 들고요. 또는 그 당시 어떤 은행 거래라도 좀 찾아보자. 그런 게 뭐가 나왔다면은,
2: 네.
0: 뭐, 받았으니까, 그 후에는 뭐, 그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런데, 군에서도 모른대요.
2: 네.
0: 자료가 없대요.
2: 네.
0: 그리고 알고 봤더니, 받은 기록도 없다.
1: 아이 참.
0: 네. 또는 받았지만, 받은 티를 내지 않고 우기고 싶다.
2: 아, 예.
0: 네, 이런 경우에.
2: 우겨도 승산이 있지 않나요?
0: 자. 이런 경우에는요,
2: 네.
0: 예전에는 미불용지라고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2: 뭐야?
0: 말이죠. 오늘 계속 좀,
2: 네,
0: 평소에 안 쓰는
2: 그렇네요.
0: 용어가 좀 나오는데, 이제 보상금을 받지 못한 그런 땅을 말합니다.
2: 아,
0: 네, 미지급
2: 미불용지.
0: 용지라고 요즘에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2: 그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큰거
0: 네.
2: 아니에요, 또?
0: 받을 수가 있어요.
2: 네.
0: 네,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거 한번 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2: 네.
0: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 지금 이거 뭐 보상금 좀 소액 지금 와서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땅 찾겠다.
2: 아하.
0: 이게 무슨 군이 내 땅을 가져갔냐. 이거 내
2: 보상
0: 땅이다.
2: 좀더 어려우실 것
0: 네.
2: 같아요.
0: 그리고 그때 보상 안 해줬으면은 소유권 나한테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라고 주장을 아마 하고 싶으실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1: 참.
0: 예전에 정말 보상금이 지급되고 정상적으로 땅을 가져갔다면 이건 당연히 소유권 뺏긴 거죠.
2: 네네.
0: 두 번째, 설령 그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 예.
0: 않았다 하더라도 이군 입장에서는 관청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가 됐는 줄 알고 쭉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면
2: 그렇죠.
0: 이거는 이제 취득시효가 성립한다라고 보아서
2: 땅에 대해서
0: 네,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거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2: 네.
0: 사실 제가 그 노래 나가는 동안에 이 사연 너무 명확해서 드릴
1: 네.
0: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2: 네.
0: 생각보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2: 저도
1: 그러게요,
2: 그랬습니다.
1: 진짜 공짜다
0: 이런 사연이.
2: 근데 뭐 상담 받으신 분께는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0: 네,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 3년이 됐습니다만
1: 네.
0: 빨리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자세하게 상담을
1: 그렇죠.
0: 받으셔야 가장 정확한 대응책이
1: 네.
0: 나올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땅을
1: 맞습니다.
2: 되찾는 것보단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현실적인 방안을
1: 맞아요.
2: 도모하는. 오늘 이 상담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1: 네.
2: 오늘 소개된 분들께는 원두커피 세트 보내드리고요.
1: 네.
2: 우리 손수 변호사님 보내드려야죠.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한인제약.
1: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1: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1: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지금까지의 얼음 정수기 기능만 많다? 작기만 하다? 그 생각에 깔끔하게 선 긋다. 더 강화된 얼음 기능. 얼음 정수기 국내 최소 사이즈로 더 작게, 더 쓰기 쉽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다 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4: 투자 전 상품 선용 서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5: 데이백으로 전화돼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백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따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따.

0: 갈주의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보리깨로 보리 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어여화야 소리입니다.
1: 마당에 보리 나치세
0: 의유화야. 이 보리를 타작하고 나면 배고픈 자식들 보리밥이라도 실컷 먹일 수 있었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협찬이었습니다.
1: 우리 집에 명식구에다 의유화야. 묵고 살고 철년 말년 의유.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속 시원한 질문, 날카로운 시사,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0118님께서 퇴근길에 지라시 처음 들었는데 재밌네요. 엄마 죽 챙겨드리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중입니다. 어구.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4: 현유 씨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부터는 더 미친 듯이 웃길 예정이에요. 예, 예. 8059님, 제가 주중에는 5시에 퇴근하면서 6시까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엔 꼭 4시부터 들어보고 싶네요. 어머 세상에, 오늘 왜 이렇게 감동을 주셨지?
3: 고맙습니다.
4: 예. 하여튼, 예. 모아놓은 깔깔이 다 풀어서 여러분께 예. 즐거움을 안겨드릴게요.
3: 더 열심히 한 100만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그죠?
4: 어?
3: 네. 파이팅 할게요.
4: 녹슨껌.
3: 참.
4: 쇠똥.
3: 자. 쇠똥이 뭐야?
4: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3: 고맙습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6: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7: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 질환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6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181포인트 넘게 오른 8228.7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올라 30만 7천원으로, SK하이닉스는 9.31% 급등한 224만 3천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3.36% 내린 1133.1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내린 150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노사 양측이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인식에는 여명구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부사장과 김형로 부사장,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장과 김재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여 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수칙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확보했습니다.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된 데 대해 김 씨를 고소했던 배우 김수현 측이 마침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이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에 숨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 15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편하게 집어먹는 사탕을 어느 날은 3g짜리 작은 걸로 80개를 놔두고 어느 날은 12g짜리 큰 걸로 20개를 비치했습니다. 예상은 이랬죠. 사탕이 작을 때는 여러 개, 클 때는 한두 개만 먹지 않을까. 그래서 총 섭취량은 비슷하지 않을까.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탕이 크나 작으나 먹는 개수는 비슷하더라. 그러니 역시 다이어트를 하려면 개당 용량이 적은 걸 두라. 밥도 그렇죠. 그릇이 작다고 계속 추가 안 하잖아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교실문, 병실문, 안전하고 튼튼한 항신 자동문으로 손으로 열고 스스로 닫히는 반자동 교실 병실 출입문. 항신 자동문은 금속으로 제작하여 외부 충격과 화재에 강하며 KS 인증, 제품 성능 인증으로 더욱 안전합니다. 대구 경북 제조기업 항신 자동문 053-571-6266.

0: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선거 유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며 정치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칠성시장에 이어 오늘은 충북 옥천과 대전, 내일은 부산까지 지원 유세에 나설 거라는데요. 탄핵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여당 후보들은 선거의 여왕이라며 귀환을 반기고 있고 심지어 탄핵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위험한 발언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헌법정신 훼손에 대한 심판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헌재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고요. 대법원 판결로 형사적 단죄까지 끝난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러니 윤어게인에 이어 이제는 박어게인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표가 급하다지만 퇴행의 정치, 득보다 실이 많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1: 열혈 강호 온라인.
2: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1: 열혈 강호 온라인.
2: 열혈 강호 온라인.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5: 저축은행 당신에게 된 저축은행에
6: 기대세요.
4: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7: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8: 기대만큼 기댄만큼

0: 전화.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월 2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가 전국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프로그램인 데이트온 상주 참가자를 모집 중입니다. 잠시 후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

0: 로 배종찬의 리서치원을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사회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의 차필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에 고유가 여파로 경차를 찾는 발길이 반짝 늘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 네. 경차 점유율 어느 정도인가요?
1: 뭐 5%, 6%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오, 네.
1: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경차가 활성화됐을 때는 두 자릿수 10%를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0: 네.
1: 그때는 정부에서 이 지금도 물론 인센티브는 있지만은 상대적인 인센티브가 상당히 컸던 시기였었고 경차도 다양하게 더 모델이 많았었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경차 종류가 단 세 가지고요.
0: 어허.
1: 또 경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서 올해 너무 그러니까 신차가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 체인지 자체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기냐면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0: 네.
1: 제작사에서 경차 하나 팔아서 돈이 안 남고 국내에서 세 가지 모델 경차 다 위탁 생산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해당 제작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만들어서 검수만 해서 이 브랜드를 붙이고 나오는 위탁 생산입니다. 세 가지 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산 현장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생산직 평균 연봉이 다 1억이 넘거든요.
0: 네.
1: 이 상태에서는 경차 만들어서 돈이 영업이익률이 안 돼요. 남지가 않아요.
0: 그렇구나.
1: 그러다 보니까 위탁 생산 업체가 연봉이 한 4천, 5천 사이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고 차도 오래되다 보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폭도 없고 또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도 소홀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 줄어들어서 5%, 6%.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초고유가 시대가 되다 보니까
0: 네.
1: 지금 연식이 됐는 신차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60%가 늘었어요.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경차가 없습니다.
0: 네.
1: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는 뭐 아시겠지만 경차가 차도 짓고 짓다 보니까 연비가 괜찮고 주차장에 뭐 좁은 주차장도 주차할 수가 있고 기동성, 민첩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우리나라같이 97% 이상 에너지 수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경차 같은 모델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황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우리가 가까운 일본을 보면 점유율이 네. 3, 40%고 또 유럽도 도심형 소형차 시장이 매우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결정적 차이는 뭐라고 보시나요?
1: 실질적으로 같은 경차가 아닙니다. 일본은 경차가 660cc 미만이에요.
0: 네.
1: 우리나라는 늘리기 위해서 1000cc 미만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0: 네.
1: 각종 옵션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배기량이 딸려요. 그래서 1000cc 미만으로 예전에 800cc에서 올린 겁니다.
0: 네.
1: 근데 일본은 660cc 미만인데 경차 종류가 30가지가 넘습니다.
0: 오.
1: 그리고 점유율이 37%예요.
0: 네.
1: 그러니까 10대 중에 3대고 뭐 일본은 아시겠지만은 차 보유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 신차 구입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아예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차부터 사고 골목길에 놓다 보니까 뭐 네. 밀리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큰 차이점이 있고요. 유럽은 전체 평균의 40%가 경차예요. 이게 문화가 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압축된 자동차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큰 차를 안전하다 이런 지향성이 있고 고급차를 끌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사치성, 사회적 이 지위에 대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실용적인 부분들을 좀 우리가 많이 본따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유럽은 이탈리아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여행하신 분들이 진짜 경차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0: 네.
1: 실용적인 부분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0: 음흠.
1: 그래서 이게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이 장점이 많고 일본 유럽이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울 게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0: 네.
1: 또 우리가 경차 하면은 경차가 원래 가벼울 경차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가벼운 차량이라는 얘기죠. 크기도 좁고 무게도 가볍고 옵션도 다 빠지고 근데 우리나라 경차는 가벼울 경이 아니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존중할 경차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1: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가격이 1500만 원이 넘고 유럽에서는요 깡통차라고 그러죠 일명. 비상시에 꼭 들어야 되는 게 라디오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라디오 빼놓고 에어컨 없는 차 또 파워윈도 없이 손으로 돌리고 이런 경차가 굉장히

0: 많아요. 그러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라는 얘기죠. 또 그래서 진짜 경차다운 경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가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면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경차에. 네. 근데 1000cc 미만인데도 힘이 딸리는 경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늘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초고유가 시대에서 경차가 그래도 낫다. 이 내연기관차 중에서 선택의 폭이 전기차는 아직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경차에 대한 부분들은 에너지 절약, 특히 우리나라가 뭐 97% 에너지 수입하고 70%는 중동에서 들어와서 원유 한 방울 나지 않은 국가 입장에서는 연료 아끼고 연비를 좀 높이고 배출가스 덜 배출하고 또 차의 크기도 적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심지에 주차장 좁아서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장점을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에 이런 자동차 모델들이 안착하려면 어떤 여건들이 많은데 될까요?
0: 뭐 제작사한테 경차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1: 네.
0: 이 만들어서 경차가 싫어 새로운 경차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제작사한테. 그러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영업이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요. 또, 이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가 정리가, 이거 정리한 지 1, 20년 넘었거든요.
1: 오, 그렇군요.
0: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에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까 경차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1: 아, 네.
0: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차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 호텔 앞에서 경차 발레 타는 거 보셨습니까?
1: 잘 본 적 없죠.
0: 이런 시대가 와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경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리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요새 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이 경차 전기차가 있어요.
1: 경형
0: 그러니까
1: 전기차.
0: 전기차이면서
1: 네.
0: 지금은 친환경차 아닙니까? 무공해차.
1: 네.
0: 경형 전기차가 있으니까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정부가 밀어서 지금 전기차 활성화 정책, 고조금 정책인데 경차까지 만들면 인센티브를 두 배로 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인센티브 주고 제작사한테도 인센티브 주고
1: 네.
0: 그리고 경차 종류를 최소한 5가지 이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형을.
1: 네.
0: 지금 옛날 오래된 7, 8년, 10년 된 모델을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일본에 아까 30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좀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연료를 아끼고 에코드라이브, 친환경 경제운전도 지금 취약하고 또 경차에 대한 거는 아예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1: 네.
0: 전기차만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경차를 쓰게 되면 그리고 유럽에서 두 대 중에 한 대는요. 수동변속기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수동변속기는 자동변속기에 비해서 차 구입할 때 1, 200만 원 저렴하죠. 또
1: 네.
0: 연비가 한 20% 높죠. 고장도 안 나죠. 수동변속기 장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예 선택의 폭이 없어져서 경차도 아예 수동변속기 없어졌죠. 유럽에서요 렌트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렌트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무 표시를 안 했더니 수동변속기 주고요. 디젤 차를 주는 거예요. 디젤 승용차를.
1: 네.
0: 그러니까 디젤 승용차를 변속기 수동변속기 쓰면 시동이 꺼지거든요. RPM이 틀리다 보니까.
1: 네.
0: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유럽에서 렌트할 때는 이거 표시 잘해야 돼. 자동이 옵션이고요. 수동이 기본입니다.
1: 네.
0: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이 기본이고 수동이 선택이냐? 수동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낭비성, 연료를 낭비하는 문화다라는 측면에서 좀 큰 차 좋아하고 대형차, 좁은 주차장에서 큰 차, SUV 대형 뽑아서 주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1: 네.
0: 문콕 테러 때 문도 못 열거든요.
1: 그렇죠. 네.
0: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경차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재정리해서 경차 활성화에 대한 것들은 일본이나 유럽보다 우리가 더 필요한 국가거지
1: 네.
0: 않습니까?
1: 그렇죠.
0: 좀 상당히 좀 경차가 이렇게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좋으면서도 안타깝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경차를 타면 좀 도로에서 무시당한다 이런 인식이 우리가 있는데 그럼 운전자들의
0: 네.
1: 인식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이나
0: 인식도 바꿔야 돼요.
1: 네,
0: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1: 네.
0: 고속도로에서 큰 차 지나가면 경차는 흔들거리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 그러니까 경차를 끄는 분들은 의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연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경차에 대한 것들을 재정립해서 좀 더 정부가 밀어주고 제작사한테 좀 인센티브도 주고 또 우리가 수출 물량 많이 자동차 수출한다는데 경차 없거든요. 경차는 오래 했다고
1: 네.
0: 말씀드렸잖아요. 경차 수출 없어요. 좀 아쉬운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 일본 유럽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예, 잘 사는데 경차가 왜 쓸까라는 거

0: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큼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하면서 낭비성이 큰 국가인지 에코드라이브도 다 잊어먹었어요.
1: 네.
0: 그래서 좀 이 정부가 전기차만 올인하지 말고 왜 2700만 대 중에서 2000만 대가 내연기관 차예요.
1: 네.
0: 네. 지금 100만 대가 전기차고 이번에 며칠 전에 발표한 게 하이브리드가 10% 넘었어요. 270만 대 좀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2200만 대가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차라는 거.
1: 네.
0: 내연기관차를 에너지 절약하고 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전기차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이런 어떤 다양성,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 정책적 지연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오늘은 경차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 이호점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김필수의 차필 귀정 대리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땡긴다 땡겨.
1: 매콤새콤 달콤한 맛. 부추면은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잖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줘서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5: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6: MBC
7: MBC
8: 라디오
7: MBC 라디오.
9: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6시 22분 5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가 전국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프로젝트인 데이트 온 상주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관련해서 상주시 권성일 인구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먼저 상주시가 오는 6월 13일부터 데이트 온 상주를 개최하는데요. 어떤 취지인가요?
1: 아, 예. 데이트 온 상주는 지역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미혼 남녀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실제로 바쁜 일상이나 제한된 교류로 인해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상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 중소도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 유출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미혼 남녀들이 지역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0: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과 청년 유출 문제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상주시의 인구 현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0: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0.95로 전국 평균과 경북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1: 네.
0: 하지만 문제는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을 비교해보면 2020년 출생아는 368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251명으로 5년 사이 약 한 30%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출생아 수 감소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년 인구 감소입니다. 경상북도 조례 기준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를 보면 2020년 16,536명에서 2025년 12,474명으로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이처럼 출생아 수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시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관계 형성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네.
0: 데이트온 상주 역시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0: 이번에 프로그램은 자기 소개와 아이스브레이킹 중심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로테이션 매칭 토크 그리고 함께 웃고 협력하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커플 명랑 운동회 그리고 공통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취미 클래스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시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청춘 포차와 스탠딩 파티를 운영하고
1: 네.
0: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랜덤 데이트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데이트온 상주는 참가자들이 부담 없이 소통하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사가 상주시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여행하듯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번에 모집 연령대나 신청 기간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0: 예, 이번 데이트온 상주는 전국에 1985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재직 증명서를 준비해서 6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접수받으면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행사 처음이 아니라고 하던데 작년 반응은 어땠나요?
0: 지난해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행사를 진행한 결과 총 22커플이 매칭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커플은 이미 결혼을 했고
1: 네.
0: 두 커플이 곧 결혼을 예정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하반기 행사가 지난해 11월 말에 진행됐던 만큼 현재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커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결혼을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그리고 또 올해는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공모 사업에도 선정되는 경사를 받았는데 공모 선정 비결 또 앞으로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될까요?
0: 예, 원래 상주시는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도 상하반기 각 한 차례씩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던 행사에서 좋은 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참가자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지역 내 참가자에 국한되지 않고 경북이나 상주에 정착 의향이 있는 그런 다양한 직업군과 경력을 가진 미혼남녀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참가자 구성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매칭률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 전

0: 안에는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다 줄 걸로 기대하시나요?
1: 예. 청년들의 만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도 뭐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0: 네.
1: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청년들이 사람을 만나고 교류할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청년들의 정서 안정과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만남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지역 청년들 간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혹시 망설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데이톤 상주 꼭 한번 신청해서 참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상주시 권성일 인구정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3: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2,507명을 우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9.3%, 직전 조사보다는 1.2%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0: 네.
3: 부정평가는 36.1%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가 올라갔는데 이건 일종의 시술적인 반등, 테크니컬 업앤다운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 약 1% 포인트 내외는 조사를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통계적인 오르고 내림 현상을 볼수 있거든요.
0: 네.
3: 이것이 뭐 추세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다 또는 상승 추세다를 말하기는 어려운 여전히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인데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강력하게 소리 높여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국민 여론 또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3: 우선적으로는 부적절한 마케팅이죠. 국민 여론으로도 상당히 분노, 또 강한 또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0: 네.
3: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5.18입니다. 거기에 이제 탱크데이, 사실상 1980년에 참상을 다시 기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이거든요.
0: 네.
3: 더군다나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가족들은 또 그날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 있는 국민들에게는 사실 아픔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그 마케팅의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게 책상 탁. 사실 이건 당시에 고문 또는 이 수사를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던 것에 대한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적절한 마케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 대통령으로부터도 나왔고 정부에서도 관련된 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직접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0: 네.
3: 근데 이제 이것이 지방선거에 주는 영향, 첫 번째로는

0: 이게 5.18이라고 하는 것은 호남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로도 이5.18 논란 이후에 호남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들은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김부겸 대구 시장 민주당 후보의 경우에는 이게 자칫 지나칠 경우에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뭉치겠지만 국민의힘은 또 보수는 또 반발로 또더 뭉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진영화될 경우에 그다지 유리할 것이 없는 김부겸 후보로서는 상당히 또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나쳐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적당한 선에서 관련된 당의 어떤 집단적인 행동도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또 입장을 냈다가 상당히 이 당과는 좀 이견이 생기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탱크데이 논란을 가지고 선거를 운운할 건 아닙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적으로는 대구시장 선거처럼 김부겸 후보의 경우처럼 또 지나치게 이념 진영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1: 그렇군요. 지금 사전선거일까지는 이틀 정도 남았는데,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0: 무슨 지방선거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우리가 전국 공시선거가 바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상당히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가 되는데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후보자들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후보들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로 투표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같은 조사 개요인데 날짜는 21일, 22일 실시된 결과이고 전국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 결과입니다. 어느 당을 지지한지 물어본 결과 민주당 47.5%,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3.3%로 직전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인데 지금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약한 14.2%포인트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거든요. 그만큼 여전히 이 정당 지지율에서는 양당 간의 격차가 꽤 있는 편이다. 점점 좁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오차범위 밖에 격차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은 뭐 지역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구 또는 부산에서의 정당 지지율은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서 또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어떤 또 주변으로부터의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0: 네.
1: 후보자들 지원에 나섰는데 대구, 부산, 경남 쪽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강원 지역 그리고 충청권까지 행보를 넓히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 판세에는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0: 소위 그 말씀대로 지역별로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그리고 큰 폭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선거는 상당히 박빙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남권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강원도의 경우에도 안보 이슈가 상당히 또 중요할 수가 있고 그건 보수가 상당히 이 강조하는 그런 이슈가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충청권도 지금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추이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뭐 선거에 여왕할 때의 파괴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는 TK, 충청, PK 지역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는 60대,

0: 70대 이상, 또 50대 이상의 여성 유권자층에게는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런 만큼 칠성 시장을 방문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대구 지역 유권자들의 여기도 상당히 뜨거운 편이었거든요.
1: 네.
0: 그렇다면 그런 걸 본다면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 뭐 경북보다는 대구가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급하겠죠. 그러나 이 지지층들을 추가적으로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시티정에만 머무르질 않아요. 지금 거의 송혜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광폭행보입니다. 대구 또 이 충청권 대전을 짓고 또 강원도를 거쳐서 지금 오늘은 또 진주로 입성을 했죠. 경남권까지.
1: 네.
0: 그다음에 부산도 방문.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보면 그래도 선거에 이 2에서 3%, 크게는 뭐 많게는 3에서 5%의 영향을 통해서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지역을 그래도 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대체로 이 지역의 후보자들을 보면 과거에 친박근혜, 친이명박계 하던 이야기를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뭐냐. 대체적으로 친박 후보들을 가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치적 의리, 이 부분이 또 부각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이 다 또는 모든 연령대에서 다 또 결정적으로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선거에 큰 바람을 몰고 올 정도의 뭐 선거의 여왕 타이틀이 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지역에 박빙 지역에 영남권에 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 또 안보 이슈 같은 이 보수 관련되는 이슈가 부각되는 곳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1: 네.
0: 그런 점에서는 선거 막판에 투표율과 그다음에 부동층과 함께 박근혜 효과가 상당히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또 국민의힘의 보탬이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GTX 철근 누락 사건이 화두였다면 어제 소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게 뭔가 변수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인데 어느 쪽이 유불리를 따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워낙 이 자체가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원호 후보에게 유리하다 또는 오세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또는 반대로 오세훈 후보에게는 유리하다 정원호 후보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 네.
0: 오히려 민감하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려고 자칫 이 서소문 사고 3명의 또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이걸
1: 네.
0: 가지고서 부각을 시켰다가는 대려 역풍이 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여기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소문과 관련해서 얼마나 안전 이슈를 부각시키느냐. 자칫 따지고 보면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GTX와 관련해서 맞물려서 더 안전 문제를 이제 부각시키면서 오세훈 후보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경험 많은 전직 시장의 안정성이 더 부각이 되고 그 점이 또 재평가될 수도 있거든요. 주목받을
1: 네.
0: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경험이 많은 서울시장의 이 경험이 있는 후보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인식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정원호 후보 쪽에 그래 정원호 후보야말로 안전을 강조하고 해서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불리하다고 어느 한쪽을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누가 더 이 시점에서 더 안정과 밀착돼 있느냐. 이 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보다는 진정성 측면에서 중도층에서 주로 볼 때 이 안전 또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더 강조를 할 수 있을까. 정원호일까 아니면 오세훈일까.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새기고 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1: 네.
0: 그러면은 선거가 상당히 유리해질 수밖에 없을 테고 반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일종의 마이크로 선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하는 게 서울의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아주 부동산이 큰 이슈일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지금 뭐 보유세 인상론

0: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지와 관련돼서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부동산 쟁점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또 노려본 볼 이슈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은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오세훈 후보가 대체로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
1: 네.
0: 또 성동구를 비롯해서 성동구도 강북에 있죠. 포함해서 강북이 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고 더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보다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원 후보의 강북의 이른바 여론몰이가 여론을 견인하는 그 경쟁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살아나느냐, 발휘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한 지역별 투표율이 상당히 서울에서는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무소속 후보들이 주요 격전지 판세를 흔드는 양상이 보이거든요. 전북지사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나온 김관영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수성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요, 여기는 분노 투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관영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억울하다. 이게 전북도민 유권자들에게 먹힌다는 것이거든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친명을 주장하고 있는 김관영 대 신청, 신정청 4개 후보로 인식되는 이원택 후보 간에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일종의 이건 민주당 내전입니다. 민주당 내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정청래 대표는 다른 데다 이겨도 여기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뺏긴다면 본인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일격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관영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정청래 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난데없이 본인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적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에이 그래도 민주당이겠지. 배 소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왜냐면 이게 또 우리 애청자분들은 전북 상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1: 그렇죠,
0: 그렇지가
1: 그렇죠.
0: 않아요. 지금 지역 신문의 이 지역 그 현지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조금씩 더 격차를 김관영 후보가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본다면 다른 어디보다도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 결과가 6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가 정말 골이 지끈지끈할 수 있는 8월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 성형국에서 굉장히 이 테마별로 분류를 해서 잘 물어봐 주시네. 또 하나 이 무소속의 이 선거의 어떤 중심처럼 인식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북갑이거든요. 과연 한동훈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불과 1주 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 그것이 오차 범위 내의 차이든 얼마의 차이든 간에 대체로 이 3파전의 순서가 하, 한박. 하정우가 조금이라도 뭐 오차 범위 내지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한동훈 박민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몇 차례의 조사 결과는 한, 하, 박이에요. 한동훈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하정우, 박민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보수 쪽에서의 민심 단일화가 일어난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3자 대결 구도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추이를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투표율이에요. 과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표에 대한 적극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과연 한동훈 후보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 이야기했던 이 유권자층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득 투표소가 됐든 어디 투표소가 됐든 투표하러 가겠느냐, 가느냐, 갈 것이냐, 실제로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전북지사 선거 그리고 부산 북구 갑 보궐선거까지 무소속 후보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데이백으로 전화.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국내 폐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3: 깜빡 말고 쾌팍 씹어.
2: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3: 깜빡 말고 쾌팍 씹어.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 씹으로 예방합니다.
2: 쾌팍 씹어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캡슐.
6: 닥터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9: 성원에드피아.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0: 지금까지 트러커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애플 타이. 키가 크고 싶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절세의 왕 절정.
4: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5: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4: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상용성은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비서.
6: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스타벅스의 5.18 폄훼 논란에 대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남긴 사과문 속 한 구절입니다. 5월의 아픔은 서로의 다른 생각이나 취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법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끝난 국가폭력에 맞선 숭고한 역사입니다. 알맹이 없는 자체 조사와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변명은 또 다른 모욕이 될 뿐입니다. 말뿐인 사과 대신 총수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디오 오늘 오늘의 노래로 박효신의 야생화 띄워드립니다.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지금까지 송나영이었습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소란 고영배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 말년에는 식물 분류학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물학적 소견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개량종은 조사하지 마세요. 꼬불견인데다가 사람들 유행에 따라 꾸며진 것이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 예컨대 꽃뿌리 같은 것이 화려해졌다면 그건 화려함 아래 다른 중요한 부분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 무심히 버려지는 것, 우리 세상에도 적용되는 말 같아 씁쓸합니다.
0: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2: 교육이 다르다. 책임감이 다르다. 특별한 서울시 교육감 조전혁.

교육감 조전형. 교육이 다르다, 책임감이 다르다. 특별한 서울시 교육감 조전형.

0: 조전혁!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3: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4: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0: 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5: 배우 유선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4: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정부가 호르무즈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건 이란의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2: 정부가 호르무즈에 정박해 있던 한국 HMM 소속 나무호를 공격한 건 이란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전문기관의 엔진, 탄두, 화약, 기체 등 비행체 잔해물 분석 결과 엔진은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고 부품에서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탄두는 이란 대한미사일 누르나 카데르의 탄두 형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발사 원점을 확인할 순 없지만 미사일이 6분에서 7분 정도를 날아 나무호를 공격한 걸로 추정됐는데 두 차례 공격 중 첫 번째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가 폭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공격 주체가 이란 정규군인지 혁명수비대인지 친이란 무장단체인지 등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의적 공격이었는지 여부는 이란 쪽에서 인정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규탄 메시지와 사과, 재발 방지 요구를 위해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상응 조치도 검토하는 한편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로부터 안전관리 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철거 공사와 관련한 안전수칙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계약서와 발주 계약서 등도 확보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시사 사건을 조롱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박종철 열사

0: 유족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경찰에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박종철 열사의 친형 박종구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 체계와 다연장 전술 순항 미사일 무기 체계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특히 전술 순항 미사일이 남부 국경 지역, 즉 휴전선의 장거리 포병 여단에 배치될 예정이라며 김 위원장이 무기 체계의 군사적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 갱신을 재촉하고 있다며 그 누구도 견주지 못할 가장 현대적이고 강력한 포병 무력을 건설하는 것은 무력 건설에서 최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 결과 73.7%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비반도체 부문 노조는 반발하고 있지만 거액의 성과급을 약속받은 반도체 부문 위주로 투표가 이뤄진 결과인데요. 소수 노조와 주주들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1: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노사 잠정 합의안은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에선 투표한 조합원 중 80.6%가 찬성했고 제2노조 전국 삼성전자 노조에선 투표자 중 21.1%만 찬성했습니다. 합의안 가결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 협약을 정식으로 조인했습니다. 기존 성과급에 추가로 반도체 부문에만 지급되는 특별 경영 성과급을 신설하는 게 이번 노사 합의의 핵심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DX 부문은 특별 성과급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상생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임금 협약까지 조인했지만 회사 안팎으로 반발은 여전합니다. 투표에서 배제된 DX 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가 소수 노조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에 투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되면서 법원에 투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모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약속한 협상 내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소송 등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0: 코스피가 82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5% 181포인트 넘게 오른 8228.70으로 거래를 마쳐 종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68% 올라 30만 7천원으로 SK하이닉스는 9.31% 급등한 224만 3천원까지 올라 두 종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3.36% 내린 1133.1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1원 내린 1501.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2026년 3월 인구 동향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88명 늘어난 25,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출생아 수 증가율은 19.4%로 1991년의 18%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안녕하세요. 셰프.

0: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 통쾌한 질문, 집요한 질문, 무엇보다 좋은 질문. 권순표 뉴스 하이킥.
2: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이 지역 단체장 선거가 이렇게 치열했던 적이 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초강세였던 전라북도지사 선거,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다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장중 8,400선도 뚫었다가 8,228.70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른바 삼고현상을 보이면서 증시에 취해 있을 때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부의 경제학자인 허준영 서강대 교수와 진단해보겠습니다.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5: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도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궁금할 때, 답답할 때, 속 터질 때. 평일 저녁 6시 5분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2: 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이 지방선거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 이어 오늘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 예,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이원택입니다.
2: 예, 재선 국회의원 하시다가요. 전북도지사 예, 출마를 결심하셨습니다. 계기가 뭡니까?
8: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는 그 전라북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사실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고 AI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가 AI로 재편되고 있는데 그 대응이 너무 부족하고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전라북도 인구 감소 지방선거를 막을 수 없겠다. 최종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 예.
8: 그래서 전라북도의 미래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 속에서 최종 결정했습니다.
2: 그런데요. 지금 전북도지사 선거는 무소속 후보와 굉장히 어떤 접전 양상입니다. 전북 민심 일단. 피부로 체감하는 민심은 어떠십니까?
8: 제가 실제 현장에서 네. 체감하는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0: 애정과 지지,
1: 예.
0: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많이 체감하고 있고요.
1: 예.
0: 다만 언론사 여론조사가
1: 예.
0: 사실 이제 ARS 응답률이 지나치게 높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혼전의 박빙 또는 열세 이 정도로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는 보이는데
1: 예.
0: 저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1: 아.
0: 왜 그러냐면
1: 예.
0: 무소속 후보가 국가 예산 국가 정책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건 너무나 상식이기 때문에
1: 예.
0: 최종적으로 전북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당정청이 하나가 돼서
1: 예.
0: 전북의 대도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결국은 투표 과정에서 작동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 예,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빙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표심이 가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0: 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선거 초중반기에 김관영 후보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 예.
0: 현금을 살포를 했고
1: 예.
0: 그리고 그게 모든 CCTV에 나왔고
1: 네.
0: 그리고 이게 당선무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나온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걸로 봤는데
1: 예.
0: 그래서 초중반에 제가 크게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초중반을 지나면서 이것을 본인이 피해자다
1: 네.
0: 당에서 불공정 경선을 했다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 불공정 프레임을 광범위하게 유포시켰는데 그걸 사실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저는 그것은 가짜뉴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가짜뉴스 네. 거짓말은 어떤 부분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0: 아니 당에서
1: 예.
0: 불공정
1: 경선이라는
0: 것은
1: 예, 예.
0: 예를 든다면 저하고 안우영 의원은
1: 예.
0: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제가 당선이 됐고요.
1: 예.
0: 김관영 무소속 후보는 현금 살포 문제로 제명 처리된 겁니다.
1: 예.
0: 그것은 제명 처리하지 않으면 아마 일주일 2주 봐줬으면 국민의힘에서 현금 살포당으로 민주당을 엄청나게 공격했을
1: 예.
0: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뭐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줬겠죠.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만장일치로 그 제명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게 왜 그게 경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안이죠.
1: 예. 그런데
0: 그것은 본인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에서 그 현금을 살포하라고 했습니까?
1: 예.
0: 내가 살포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가방을 불러서 돈봉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이 살포한 거잖아요.
1: 예.
0: 예, 예.
1: 예. 그런데 김관영
0: 때문에 예.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1: 예. 김관영 예. 후보 측의 주장은 뭐 아시겠지만요. 이 후보 측도 그 선거 식사비 대납 의혹 뭐 이거에 대해서 당이 조사를 하는데 그 잣대가 공정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아니 그것은
1: 예.
0: 기획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1: 예.
0: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 식사비를 대납을 지시하거나 요청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1: 예.
0: 거기는 정읍고창 청년위원들 간담이었고 정책 간담회를 했고 저는 제 밥값을 보좌관이 우리
1: 예.
0: 식구들 밥값은 보좌관이 되고 우리는 먼저 나왔습니다. 사진
1: 예.
0: 찍고.
1: 예.
0: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빨리 식당 CCTV 복원해라 포렌식
1: 예.
0: 해달라
1: 예.
0: 또 거짓말 탐지기 하자 그리고 사실 경찰 측에서 선거 전에 결과를 내준다고 해서 제가 사청에서 수사 들어간 겁니다.
1: 예.
0: 보통 그 선거 과정에서 수사는 다 뒤로 미루는데 제가 사청에서 들어갔습니다.
1: 예.
0: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라면 제가 당선되더라도 옷을 벗겠습니다.
1: 예.
0: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김관영 후보는 이걸 책임을 져야 됩니다.
1: 예.
0: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사실이 아닌 거하고 확인된 사실하고를 똑같이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김관영 후보는 CCTV에 모든 것이 사실된 걸로 나왔고 저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진술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제 사건은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게 이게 잘못된 주장이죠.
1: 예.
0: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 불가한 사안입니다.
1: 예.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요. 도지사는 무소속, 단체장은 민주당, 이렇게 교차 투표할 가능성을

0: 급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아무래도 이제 김관영 지사가 현역 지사고 예. 또 현역 지사로서 막강한 관권과 금권 또 뭐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관련 뭐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0: 예.
1: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우리 도민들의 집단지성 우리 전라북도는 동학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도민들입니다.
0: 예.
1: 우리가 경제적으로 못 살아도 민주주의만큼은 현대사의 굴곡에서 끝까지 싸워서 지켜왔던 도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거라고 봅니다.
0: 예.
1: 도민들, 정말 예. 현금을 살포한 현행범 수준의 현금 살포한 김관영 무소속 후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수 있는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도정이 마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대도약의 기회를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값비싼 대가를 우리 도민들이 결국 치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0: 예.
1: 지금 불공정 논란으로 동정론을 사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팩트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가짜뉴스라고 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고 지금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시켜 가고 있습니다.
0: 예. 이 후보님의 향후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 저는 제 선거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이번에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만약에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집권 민주당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국정운영 4년차 운영이 복잡해질 겁니다.
0: 예.
1: 얼마 전에 당대표께서 전북대학교 앞에서 합동유세하는데 국민의힘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과 일행들이 거기 와서 선거 방해를 했어요.
0: 예.
1: 낮에 백색테레 수준의 선거 방해를 했습니다.
0: 예.
1: 저는 그런 혼란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저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정청이 함께 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는 순간
0: 예.
1: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럴 기회비용이 너무 많다. 무소속 후보가 되면
0: 예.
1: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해방 이후 이재명 대통령처럼 현대차 구조투쟁 피지컬 AI 1조에 타면 이제 이렇게 해준 대통령이 없습니다.
0: 예.
1: 이 기회를 살려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도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0: 예. 그 지금 동정 여론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어떤 불공평성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다.
1: 예,
0: 이
1: 예.
0: 경선 과정 자체가 너무 어떤 서둘러서 진행해서 그 징계 절차를요. 그래서 여론 어떤 자극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서둘렀다. 그래서 불공평.
1: 제가, 예. 제가 우리 당의 예. 최고위원의 비상징계 절차를 말씀드리면.
0: 예.
1: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최고위원회에서 바로 그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하고요.
0: 네.
1: 그 감찰 결과가 하루 안에 끝나면 바로 다 징계했습니다.
0: 네. 통상적인 징계 절차였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1: 통상적인 징계 절차입니다.
0: 예.
1: 소명은 윤리감찰단에 소명하게 돼 있고요.
0: 예.
1: 최고위원회는 윤리감찰단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0: 예.
1: 지금까지 수많은 비상징계들이
0: 예.
1: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0: 예.
1: 무소속 김관영 후보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0: 예.
1: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비상징계를 하지 않고 한 2, 3일 봐주고 3, 4일 봐줬다면
0: 예.
1: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0: 예.
1: 보수 세력에서 아마 민주당을 경금살포당으로 엄청나게 공격했을 겁니다.
0: 예.
1: 그러지 않을까요?
0: 예.
1: 상식적으로. 그런 전국적 선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어떤 개인을 고려하기보단 전체 선거를 고려한 불가피한

0: 조치였을 거고요.
1: 예.
0: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저도 그렇게 아웃됐을 겁니다.
1: 예.
0: 그건 뭐 명백합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그런 현금 살포 CCTV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에서 그걸 봐줬을까요?
1: 예.
0: 국민의힘도 그거 바로 날렸을 겁니다, 아마.
1: 예.
0: 그것은 정상적 절차라는 거죠.
1: 예. 예. 자, 그런데요. 최근 그 김관영 후보가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
1: 예.
0: 오늘 청와대에서 사실 누구지다.
1: 예.
0: 어떤 후보자하고도 상의나 공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수석이.
1: 예. 예.
0: 이런 어떤 대통령 발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발언을
1: 네.
0: 자기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다.
1: 예.
0: 이거 국민의힘에서 보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했나?
1: 예.
0: 옛날 박근혜, 윤석열처럼 선거 개입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 예.
0: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예.
0: 이런 위험한 것을 자기 선거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도 아닌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저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조급함에 빠져 있고 그 자기의 어떤 에스컬레이팅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팔이 친명팔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의 정도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자, 김관영 후보는요.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북선거가 정청래 체제 중간평가다. 뭐 이런 식이었던 프레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그것도 네. 자기가 무소속 출마를 하기 위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1: 네.
0: 자기가 뭔가 중앙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다. 라는 동정론을 일으키면서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큰 문제는
1: 예.
0: 승복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성찰하고 책임지고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화살을 우리 당대표와 당을 분열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어떻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방탓으로 돌립니까?
1: 예.
0: 방에서 현금을 살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1: 예.
0: 본인이 동봉투 가져오라고 해서 본인이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찰과 책임을 지고 승복을 해야지 그걸 남 탓을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왜 당대표 잘못이죠? 저는 왜 그걸 가지고 우리 민주당, 전라북도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우리 민주당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획책에 저는 단호히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저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적병력을 6변을 했고 우리 민주당을 발달한 경험이 있는데
1: 예.
0: 그 철새 정치인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이 정당 정치인은 당이 목적이자 신념이어야 되고 가치여야 되는데 자기 영달의 수단으로 여기면 정당 탈당이 쉽습니다. 그리고 당을 쉽게 공격하는 겁니다. 당이 발달할 때는 당을 이용하고 당이 씁쓸할 때는 당을 떠나거나 당을 비판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대표적인 철새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도부가 전북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요. 이게 흡사 어떤 지금 지도부 체제랑 대결하는 구도로 비치게 만들었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것은 그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1: 그러나
0: 당 지도부는 전국 어느 곳이든 열세 지역을 관관하고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예.
0: 열세 지역이라고 하면 또는 박빙 지역이라고 하면 관관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켜보면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원을 나와야죠.
1: 예.
0: 당은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부족한 데 있죠. 제가 좀 더 성찰하고 더 초기 중기에 대응을 잘 했어야 되는데
1: 예.
0: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금 포용하고 통합하고 뭔가 네가티브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포용하고 통합하는 전략을 세웠었는데 그 전략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초중반기 거치면서 이런 상황이 왔다고

0: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 당 지도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의 문제고 저의 전략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당의 송보고 당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제가 송구하고 면목이 없는 것은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당하고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지금 박빙 언론사 여론조사가 박빙 지역이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사전투표까지 또 6월 3일까지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우리 도민들께 정말 이 사실을 낱낱이 알려서 도민들의 집단지성을 호소드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비전 삼성과 SK 유치류라는 알리백산단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제 비전과 정책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알려서 다시 표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1: 예, 그런데요. 이 이원태 후보님이 지금 김관영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0: 저는 우리 도민들의 삶 속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입니다. 저는 시의원도 했고 전주시 비서실장, 도비서실장, 계엄역국장 또 전라북도 부지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새만금을 설계하고 집행한 행정관으로 일했었고요. 국회의원도 재선 의원했고 당도 거쳤습니다. 저는 밑바닥부터 성장해온 실전형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애환과 꿈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요.
1: 예.
0: 도민들의 바램과 꿈을 사업과 정책과 비전으로 만드는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꿈이 우리 전라북도 거대한 비전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남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어떤 스킨십이 남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실전형으로 축적되어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일꾼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1: 예, 성남지사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요.
0: 예, 예.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실정형 리더로 성장했듯이
1: 예, 후보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가장 대표 공약이 뭡니까 지금? 예.
0: 가장 대표 공약은 예. 새만금의 알리백산단을 구축해서
1: 예.
0: 거기에 삼성과 SK AI 반도체 심장부를 만들겠다는 게 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전력 문제, 용수 문제, 부지 허가 문제, 또 트라이포트를 앞으로 4, 5년 내에 구축을 해서
1: 예.
0: 앞으로 로봇 사회로 가는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대에 맞춰서 그런 반도체 회사들을 우리 새만금에 끌어오겠다는 것이 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전북 유권자들에게 한 15초만 말씀해 주시죠. 예.
0: 도민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후보인 저 이원택을 도와주십시오. 도민들 곁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와 대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였습니다.

0: 우리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물, 대규모 수질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물의 맛, 냄새, 색 등이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음용을 중단해주세요. 수질오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류가 폐사 또는 이상활동을 보이거나 수면 위에 기름이 퍼져 있는 곳은 수질오염이 의심됩니다. 수질오염 사고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세요. 세 번째, 수질오염 사고 지역이나 영양권에서는 낚시, 수영, 배타기 등을 삼가세요. 네 번째, 식수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식수를 미리 확보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질 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128번 또는 소방서, 경찰서로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 시 행동요령 기억해 주세요.
1: 예, 며느라.

0: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직후에 서울에도 한 차례 비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동해안, 경남 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에 비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서울도 밤사이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도 새벽부터 낮 사이 전국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방파제 근처는 가지 않는 곳이 좋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4도에 머물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사고 있었는데 처리하는 지 좀 오래되고 있습니다. 2차로 차단돼 있고 일대 많이 막힙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으로 강릉 4터널 빠져나와서도 사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3: 네, 예고해드린 대로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자, 증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뭐 연일 하여튼 신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8000시대 경제학도 이 상황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그러니까 예. 뭐 숫자 자체가 올라가고 예.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예. 건 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좀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지겠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번에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그러니까 예. 뭐 성과급 협상이라든가 예. 뭐 그리고 세수 증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예. 풀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도 예. 많아지네요.
3: 예, 생각이 많아질 부분은 따로요. 네. 이 상황 자체는 아직 네. 낙관적이십니까?
4: 네, 조금 더 갈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네. 걱정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의 목소리는 뭐냐면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증가율의 피크아웃이 하면 이번 3분기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영업이익은 증가는 하겠지만 네. 증가하는 속도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뭐 네. 시장이 혹시라도 그것을 조금 걱정스러운 눈길로 또 바라보지 않을 것 같냐라는 네. 걱정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얘기 하나 드리면요. 네. 엔비디아가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24년 1분기랑 2분기인데요. 예, 그때는 예. 250%씩 예.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영업이익이 여전히 100% 정도씩 느는데
3: 주가는?
4: 주가는 그렇잖아요. 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리는 예. 이런 생각도
3: 그러니까
4: 좀
3: 전망은
4: 있습니다.
3: 여전히 밝지만
4: 네.
3: 예, 그 전망의 어떤 각도 속도가 꺾이면은 주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4: 네. 그런 것들에 예. 조금 대비해서 안전벨트 단디매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3: 안전벨트 얘기가
4: 네.
3: 나와야 되는
4: 네.
3: 상황이군요.
4: 네. 네. 네, 그렇습니다.
3: 예. 그러면요, 이 환율.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 너무 걱정인데요.
4: 환율이 예.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저희 자본 자유화된 한 1996년부터 예. 최근까지 보면 환율이 작년 1년 평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422원이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 높았을 때가 짧게 있었던 예. 게 두 번 있는데 예. 그게 IMF 때랑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 근데 그때는 환율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외부에서 위기가 터지면 예. 우리가 환율이 확 튀었다가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예. 양상이었거든요. 예. 지금 2021년부터 환율이 조금씩 살이 그러니까 한 번에 찌는 게 아니고 예.

0: 조금씩 살이 찌는 그런 예. 형국으로 환율이 올라오고 있어서 예전과는 구조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만큼 높은 환율에 적응할 시간을 버는 상태에서 예. 올라가는 거라서 나쁘진 않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은데 근데 뒤돌아보면 네. 꽤 높이 올라왔네라는 네. 생각들이 들면서 부담을 느끼는 주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1: 듭니다. 네. 조금씩 올라와서 적응을 했으면 이게 노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0: 제가 보기에는 네. 노말이 될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네. 게 예전처럼 뭐 1300원, 1200원대 네. 환율로 돌아갈 수 있느냐 네. 저는 뭐 당분간은 그러기 힘들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도 살도 네. 1년에 500g씩 찐 살은 네. 잘 안 빠지잖아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1: 이 고환율의 시대를 살아야 되는 보통 사람들이
0: 네.
1: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0: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 당분간은 어느 정도 기간이 당분간인가요?
0: 저는 올해 내로 뭐 1300원대 환율을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높지 생각하고 않다.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뭐 환율이 사실 예측이라는 게 별 의미는
1: 예,
0: 없지만
1: 예, 그렇습니다.
0: 환율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 저희가 적응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서요. 이 높은 상태를 어떤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로 보고 경제 주체들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건가요? 그러니까 금방 안 떨어질 거면.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네. 환율 높은 게 뭐 미국이란 전쟁이라고 네. 얘기하지만 네. 미국이란 전쟁 나기 전날 환율도 1435원이었거든요.
1: 예. 그러면 유가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유가도 큰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경제.
0: 그러니까 유가는 최근에 뭐 종전 기대감 때문에 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유조선들이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딴 데 가서 예. 지금 다 기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예. LNG 같은 경우도 액화시키는데 예. 그 시설 키는 데 시간 걸리고 뭐 기름도 송유관 다시 여는 데 시간 예. 걸리고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는 이미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예. 하반기까지 가도 한동안은 좀 유가가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 같다는 예. 거고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냐면 예. 사실 전쟁 나기 전에 예. 한국은행이 왜 물가 전망하잖아요.
1: 예.
0: 물가 전망하려면 유가 전망을 깔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60달러 중반 정도 예. 생각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 그런 숫자를 올해 하반기에 볼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 더 위기를 말씀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
0: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안 올라간 이유 두 가지 정도 뽑자면 뭐 미국이 산유국으로 바뀐 게 1970년대 오일 샥이랑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갖고 있던 자기들 재고분을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시장으로 많이 안 나와준 게 되게 컸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앞으로 이 전쟁이 종전됐는데 지금보다 더 큰 위기가 유가에 온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내려가는 방향은 방향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같다 정도가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1: 네. 예. 이 환율 관련해서요. 또 유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통화 스와프는 가능합니까? 미국에
0: 근데 통화 미국이 자선 단체가 아니잖아요. 통화 스와프는 언제 해 주냐 하면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익에 복무할 때 미국의 이익에 합치할 때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 발행국들이랑만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무역에도 좀 필요하고 어느 정도 딴 나라 통화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기축통화국이고 지금 사실은 뭐 금융위기도 아니잖아요.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달러의 밸류 자체도 흔들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니까 우리가 야 관세 협상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미 투자도 해야 되고 원달러 환율 1500원 넘었고 이런 거 얘기해서 미국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1: 그건 당신들 사정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런데 이 물가는 큰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환율 높고요. 그다음에 유가 쉽게 떨어질 가능성 별로 없고 그럼 물가는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요.
0: 그러니까 올해 1, 2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였어요. 근데 이제 3월에 2.2, 4월에 2.6까지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국은행에서 2022년 한창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나온 보고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환율이 10% 월달 환율이 올라갈 때 물가가 한 1%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시작하기 전에가 1435원이었고 지금이 1500원이니까 이미 지금 물가 상승 요소를 대충 한 0.45%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2022년 국면 생각해보면 유가가 확 튀잖아요. 그러면 유가 튀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걸리더라고요. 우리나라 도착하는데 걸린다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올리는데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유가가 높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한 3월 중후반부터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서서히 그 파도가 아마 우리나라에 당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환율, 유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물가 부담이 될 것 같고 제가 2022년 국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때를 저는 조금 교훈 삼을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 양상이 되게 달랐다는 거예요.

0: 미국은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뿌리고 예. 워낙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되게 강한데 예. 우리는 공급 측면 인플레이션 되게 강하다는 예.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요. 뭘 대비해야 됩니까? 공급 측면이면.
0: 공급 측면이니까 예. 결국은 원유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는 유가가 예. 내려가길 바라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1: 외생교수 아닙니까?
0: 정부에서는 예. 또 많이 발품 팔아서 예. 어떻게든 그 안 끊기게 하려고 노력을 예. 한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갖고 있는 재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예. 봤을 때는 저희가 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장신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저희는 어쩌면 이번 그 중동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예. 뭐 슬슬 그런 얘기 나오겠죠. 예. 뭐 중동산 너무 많이 사다 쓰는 거 아니야? 거기가 좀 리스크가 있네.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1: 다변화,
0: 다변화 이런 얘기들 좀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어차피 물가가 외생이고 내생이고요. 네. 오르면은 네. 금리.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국은행 금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금리는 지금 먼저 시장에서는 올해 예. 7월부터 올려서 예. 두 번 정도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뭐 7월보다 좀 늦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한두 번 정도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 정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1: 그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해 원래는 이 전쟁 없고 뭐 이랬으면 올해 낮춘다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지금 그 예상 완전히 빗나고 있어서 시장이 좀 놀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0: 그나마 예. 다행인 거는 미국 금리 방향이 예. 아예 지금 인상 쪽으로 바뀌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예. 그거는 좀 다행이에요.
1: 그럴 가능성은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럴 가능성은 대비해야 되는 거죠.
1: 예. 그럼 충격이 꽤 클 텐데요.
0: 네. 근데 아까 제가 미국 예. 얘기 2020년 예. 드렸잖아요. 예. 그때만큼 지금은 미국이 수요 압력이 크진 않다라는 예. 거예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은 하는 것 같고요. 예. 시장도.
1: 예.
0: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금리 방향은 안 바뀌고 우리가 조금 금리가 올라가고 예.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저희는 좀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럼 원래 그 기대했던 대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 유동성이란 측면에서는.
0: 금리를 내리는 예. 시점이요? 예. 우리나라.
1: 아니, 전 세계적으로. 미국 특히.
0: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예. 내리는 시점이요? 예. 아, 저는 미국이 다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만약에 다음 시점이 온다면 예. 그건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안 좋은 측면이라 하면? 예.
0: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서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요. 예. 미국 경기가 약간 하강하는 예. 모습이 보여서 금리를 내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 그게 꼭 좋은 소식일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고 있습니다.
1: 예. 뭐 정치적 이유도 가능할 것이고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근데 경기 하강 가능성 있습니까, 보시기에?
0: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두 가지만 드리고 싶어요. 예. 최근에 뭐 지표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예. 하나는 AI 투자가 굉장히 많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예. 첫 번째가 있는데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감세안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예. 들어보신 분 계시는데 예. 그거 가구에 뿌린 게 지금 소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하반기는 미국 경제 약간 지금보다는 소비 같은 게 약간 얼어붙을 수 있다라고 예. 보면 예. 올 하반기에는 미국 또 인플레이션 계속 지금 유가 예. 충격 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약간 가계들의 소비 능력 같은 거 떨어지고
1: 예.
0: 뭐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저희 하반기에 또 예. IPO 미국이 굉장히 예. 스페이스X의 예. IPO 많고 예. 그거 하나 걱정. 그다음에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는데 예. 저희는 꼭 기준금리 생각하지만 예. 기준금리는 단기금리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간헐적으로 계속 장기금리가 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1: 예.
0: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AI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 좀 올라가서 예. 그중에 조금 망가지는 기업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예. AI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게 갑자기 늘어나기 네. 시작할 거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미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중요한 부분은 AI다라고 네. 보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경제에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아, 그 부분이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의 어마어마한 이 자금 동원,
0: 네.
1: 군비 경쟁.
0: 네.
1: 이게 어느 정도 삐끗하면요.
0: 네.
1: 그 실망감이 시장 전체를 피로물들일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아주 무서운 예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0: 네.
1: 그거 거의 동의하십니까? 그런
0: 아,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미국이 금리 방향을 심하게 꺾지는 않을 것 같아서
1: 예.
0: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1: 예.
0: 미국이 뭐 그럴 가능성이 좀 적을 예.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래도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예. 일이 생기면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예.
0: 뭐 그렇게 됐을 때는 AI 기업들 중에 조금 체력이 약한
1: 예, 예.
0: 친구들이 조금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1: 예.
0: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그저 예. 뉴스하이킥 열심히 듣는데 예. 증시각독이님 항상 나와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1: 예.
0: 지금은 경쟁 중이다. 누가 이길지 모른다.
1: 예, 예, 그래서요.
0: 그러다가 떨어지는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생기기 시작하면
1: 예.
0: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1: 미국 경제의 타격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0: 타격이 있을 수 있을 밖에 없을 것 같고요.
1: 예.
0: 왜냐하면 저희 1분기를 봤을 때
1: 예.
0: AI 투자를 넓게 잡으면
1: 예.
0: AI 투자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한 60%를 설명한다는
1: 예.
0: 얘기까지 있거든요.
1: 예.
0: 그만 작지 않습니다.
1: 예.
0: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제가 방송 다니면서
1: 예.
0: 그 증시각도기님처럼 증권계에 계시는 분들한테
1: 예.
0: 많이 물어봐요.
1: 예.
0: 뭘 여쭤보냐면 미국 시장이 망가졌을 때
1: 예.
0: 우리 시장이 홀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쭤보면
1: 예.
0: 아마 그러긴 좀 힘든
1: 아,
0: 게
1: 예.
0: 우리가 AI발 랠리에 잘 가고 있는

0: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 하시니까 예. 이게 우리까지 좀 전이 될 가능성? 좀 그런.
1: 좀 전이 됩니까? 완전히 덮어버립니까?
0: 근데 저희 옛날 예. 그 표현으로 그런 거 있지. 예. 미국이 재채기하고 예. 한국은 독감에 예. 걸린다라고 예.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조심은, 아까 안전벨트 말씀하셨는데요. 꽉 메고 조심은 해야 돼. 하기 시작해야 될 때다 이렇게
0: 그러니까 보시면 그 오늘 얘기를 지금까지 네. 정리해본 두 가지인 거죠. 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 피크아웃이 조만간 올 수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증시를 어떻게 볼 거냐 네.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안 좋은 충격이 있을 수도 네. 있는데 뭐 꼭 있는 건 아니고 네. 없기를 바랍니다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1: 대비는 해야
0: 대비가
1: 된다.
0: 돼 있냐. 근데 사실 대비라는 게 네. 대비할 수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1: 겁납니다. 예. 근데 이 주식이 잘 나가도 걱정인 게요. 네. 이게 착시 현상인 게 모든 국민이 지금 막 다 어떤 뭐 이 IT 주식 사 가지고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체감은 어떤 아까 우리 게스트분도 내 건 파란색이라 그러고.
0: 네, 맞습니다.
1: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학자로서.
0: 예.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의 문제점 예.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경기 착시를 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는 사실 지금은 일부만 뜨거운 거잖아요. 예. 경제 내에서. 예.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표를 좋게 하면서 예. 경기 착시가 좀 생길 수 있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저희 추경 도 하고 IT 부분 뜨겁고 예. 그리고 이제 내수까지 이게 올 거라고 최근에 예.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동발 원유 충격 같은 것도 있는 상황에서 예. 물가 아까처럼 올라가면 예.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아까 파란불이라고 얘기하셨던 게스트분 예.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느끼실 것 같냐면 예. 야 나는 되게 추운데 왜 금리는 올라가? 예. 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예. 겁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좀 있어요.
1: 그럼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대비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0: 그럼 몇 가지 생각을 예.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좀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세수가 지금 제가 세수 추계한 거 다시 봤거든요. 예. 올해 원래 국세가 한 400조 정도 예.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450조로 올렸고요. 예. 내년이 한 400조 들어올 거라고 봤는데 500조로 100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항상 최근에 예. 3년간 세수 펑크 났을 때 예. 50조 정도 없어서 세수 펑크 예.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가 얼마 많이 들어온 건지 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그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물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의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놓고 예. 체감 물가를 계산해보면 예. 제일 그 아래층으로 갈수록 소득 하위로 갈수록 물가 체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갈 때 예. 고통이 더 크다라는 예. 겁니다. 예. 그거가 시사해주는 바가 예.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취약계층 보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그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세수는 많이 늘었고요.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탄은 있는데 네. 어떻게 써야 됩니까?
0: 아, 제가 예. 그 물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랑 비교를 해보면 예. 비싼 쪽에 물가가 있고요. 예. 싼 쪽에 물가 그렇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비싼 쪽은 의식주가 좀 비쌉니다. 예. 그럼 이제 다 비싸다고 그렇죠. 생각하시는데 예. 싼 쪽이 어디가 싼냐면 예. 공공요금이 쌉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공공요금이 싼 원가 구조여서 싼 게 아니고 예. 정부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보조를 예. 해주거나 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얼마 전까지도 한전 영업이익 적자 뭐 이런 예. 얘기 계속했었잖아요. 예. 그럼 공공요금이 올라갈 수요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금 막아줄 수 있는지 예. 그것을 통해서 공공요금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 예. 대중교통을 많이 쓰시는 예. 분들 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체감 물가를 좀 어떻게 낮춰드릴 수 있는지 예. 생각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예.
0: 그리고 특히 전력과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거 경쟁력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은 게 중국 얘기 들어보시죠.
1: 예.
0: 뭐 AI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거의 공짜로 예. 전력 주고 있다. 예. 싼 전력이 어떻게 보면 산업 경쟁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AI 기왕하고자 하는 거니까
1: 예.
0: 그런 부분들에
1: 그러니까 전략적 부분에 대한 어떤 투자.
0: 네.
1: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하는데 네. 이 두 쪽을 중점적으로 초과 세수를 써야 된다.
0: 쓰면서 예.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관리하는데도 저희는 좀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도 드는 게 이번에도 저희 한번 대여봤잖아요.
1: 예.
0: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다 됐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서강대학교 허진영 교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0: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 우리 엄마 예쁜데?
2: 생야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쏘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성치훈 부대변인, 공론센터 장성초 소장, 이동영 작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갯벌처럼 얕은 바다에서 조개나 소라를 잡는 걸 해로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행동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마다 60건가량의 갯벌 사고가 발생해서 10명가량이 숨지고 있는데요. 밀물이 들어오는 때를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갯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밀물때보다 1시간 일찍 육지로 향하는 것. 생명을 지키는 원칙입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 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 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 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12: MBC
13: MBC MBC 라디오
12: MBC 라디오.
1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L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
2: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이란산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늘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술 분석 결과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체 엔진에선 이란의 지조사 각인으로 수정되는 글자가 발견됐고 탄도 역시 이란의 누르 미사일 형상과 유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우리 선박 피격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와 통화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관영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와 상의나 교감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관영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출마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불가피성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연 이틀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며 어제는 서소문 사고가 났는데도 자갈치 시장에서 회파티를 벌였다고 썼습니다. 장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터졌을 때도 떡볶이 먹방을 짓고 국정자원 화재 나고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졌을 때도 냉부 먹방을 했다며 국민 목소리라도 챙겨 듣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교량 철거 작업 중 상판이 붕괴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 40시간에 걸친 완전 철거 작업에 착수합니다. 임충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오늘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7시 20분 노동부에 공중비계 철거와 상부 거더 해체 관련 작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중비계 철거, 슬라브와 거더 해체, 전차선로 복구 등을 포함해 총 40시간이면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경의선 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나단대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2도입니다. 김민호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보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오늘 서울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종일 흐렸는데요. 지금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어제 어떤 청취자분이 날씨 얘기를 하시면서 벌써 후텁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후텁지근하다. 조금 불쾌할 정도로 끈끈하고 무더운 기운이 있다는 뜻이죠. 최근 나온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요. 올 여름, 그러니까 6월부터 8월까지는 이 후텁지근함을 계속 느끼게 될 거라고 합니다. 평년보다 덥고 강수량도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결정하는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면 여름 날씨가 혹독해지고 길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 봄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혀서 4월에도 30도가 넘는 이상 고온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올 여름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상이 빗나가서 그럭저럭 견딜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레이나와 산이가 함께한 한여름밤의 꿀 듣고 왔습니다. 오,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0020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은 우울하더니 결국은 비가 오네요. 담장에 넝쿨 장미가 너무 예뻐서 이런 날씨엔 빨간 장미를 선물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진짜 곳곳에 보면은 장미들이 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색깔별로 빨간색, 뭐 핑크색, 노란 장미 너무 예뻐서 0020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친구나 뭐 연인들에게 장미 선물을 하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냥 뭐 같이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885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후텁지근한 흐린 날이 지나가고 해가 저물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두니 시원하네요. 강아지랑 함께 소파에 앉아서 오늘도 당신 편 열심히 편히 듣고 있어요. 첫 곡부터 미쳤다. 잘 어울리네요. 이 곡은 한강에서 들어야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요. 그죠. 저도 오늘 이 한여름밤의 꿀을 들으면서 아, 이제 이 노래를 들을 날씨가 왔구나. 이거 여름에 들어줘야 제맛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에서 한여름에 좀 저녁 때쯤. 그리고 2037님, 젠디 반가 반가.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리고 오후에는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덥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당주 들으면서 행복을 노래해요. 오, 행복을 노래한다는 말씀이 참 멋지네요. 오늘 진짜 비가 올 것 같은 날씨 이어지다가 말씀대로 서울 조금씩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어제보다 날씨가 막 그렇게 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께였나? 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 여름에 후텁지근하다는 말이 아,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후텁지근한 날씨는 기온도 높지만 습도까지 같이 높아서 막 좀 몸이 처지고 답답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특히 이제 장마철이나 비 온 뒤에 습한 느낌, 땀도 잘 안 마르고 빨래도 안 마르고 그런 계절이 또 오고 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상을 좀 빗나가서 그럭저럭 견딜만한, 그럼에도 선선하게 바람에는 이런 밤에는 이런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한여름 밤의 꿀 같은 노래 들으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조광희님, 울산은 저녁 되니까 비가 그쳤네요. 많이 습합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더위에도 적응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적응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자,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우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당제에도 방송 듣고는 있는데 선뜻 참여 못하시는 샤이 청취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내향인들을 위해서 내향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인이 내향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미리

0: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3부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열혈가구 온라인, 본컴퍼니, 저축은행 중앙회, 현대오피스, 환인제약,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4: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5: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4: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앞으로는 중고 거래를 할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국민체감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신원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플랫폼 내에 인증 표시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시도 개선하는데요. 물에 잠겨도 식별하기 쉽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스티커형 알림 표식을 배포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전국 상습 침수 구역에 우선 반영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무단으로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정비를 추진하는 등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맛과 향이 첨가된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금연 실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 현재 흡연율이 비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보다 1.4배 높았고요. 해외 연구에서도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은 비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로 나타났습니다. 가향 성분은 담배의 유해성을 줄여주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국내 가향 담배 시장의 점유율은 2014년 14%에서 2023년 46%까지 늘어서 담배 두 갑 중에 한 갑은 가향 담배인 셈이라고 합니다. 질병청은 가향 성분에 포함된 향료가 전자담배 기기에서 가열돼서 에어로졸 형태로 폐에 흡입되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가향 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유산청 국릉유적본부는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 정책 확대에 맞춰서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국릉 무료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릉을 무료로 개방했지만 오늘부터는 조선왕릉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왕릉에 이어서 덕수궁은 8월부터 창덕궁, 창경궁, 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할 계획이고요. 경복궁은 최근 관람객 증가로 현장 혼잡이 커지고 있어서 관람객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무료 개방 확대 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호흡 피처링 제이슨 무라즈의 러브 러브 러브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인도의 차량 돌진 사고 예방을 위한 볼라드 설치 좋아요 하셨는데요. 이 볼라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차가 사람 다니는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둥형 안전 시설입니다. 길거리 보면은 이제 인도나 뭐 횡단보도 앞이나 학교 주변 같은데 짧게 이제 쇠기둥 같이 둥근 기둥 여러 개 박혀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그게 볼라드라고 해요. 차량의 인도 진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죠. 금속 기둥처럼 생긴 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 볼라드에 대해서 정부가 전수조사와 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규격이 뭐 제각각이거나 쉽게 파손되거나 저도 오며 가면서 이렇게 파손된 것들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막 찌그러져 있거나 그리고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한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그 돌진 사고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고요. 신은희님은 담배는 그 어떤 것도 해로울 건데 우리 아들도 빨리 금연을 했으면 좋겠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조광희님 연초 액상 전자담배 아예 시작 자체를 말해야 합니다. 담배 한번 시작하면 금연 어렵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어요. 이 가양 액상형 그러니까 이 달콤한 향이나 맛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들이 요즘에 있잖아요. 그 담배가 일반 전자담배보다 더 끊기가 어렵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뭐 담배 냄새가 안 나고 안 나나? 나는 것 같아요. 저 어쨌든 과일 향이니까 뭔가 좀 이거는 덜 해로울

것 같고 거부감이 덜하고 이런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끊어야 될뭐 필요성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해롭다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경계심도 낮아지고 그래서 끊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네. 담배 시작하면 금연이 어려우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뉴스 살펴봤고요. 0637님 투자 보러 배달하면서 차에서 오당제 듣고 있네요. 오늘도 내일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김장훈의 허니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일교차가 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손을 자주 씻어주세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구석구석 씻어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밀폐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밀폐된 공간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턱에 걸치거나 입만 가리지

않고 입과 코를 모두 가려주세요. 네 번째,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주세요. 다섯 번째, 몸이 좋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에 방문해주세요. 충분한 물 섭취도 잊지 마세요. 올바른 위생수칙으로 환절기에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사소한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니까요. 오늘 뭐 드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좋습니다. 문자나 미니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김오연님 안녕하세요. 즐거운 당신 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수고했어, 고생했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힘을 모아서 파이팅 하자고요. 우연님 이렇게 또 따뜻한 글을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스스로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069님은 애구 여기는 경기도 이천인데요. 그저께 모내기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논에 물 대면서 듣고 있어요. 아,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그죠? 비가 지난주에 오긴 왔는데 그래도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는 비가 진짜 소중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피해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면 또 안 좋으니까 많이도 말고 적당히 딱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6520님 버스기사라서 매일 듣고만 있어요. 신호 대기 중에 문자 한번 보냅니다. 아, 기사님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6051님 다이어트 중인데 저녁을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비빔 메밀국수 먹고 있습니다. 밀가루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뭐뭐는 아니니까 하면서 합리화 중입니다. 다이어트는 또다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하 흑흑 하고. 아 그럼요. 뭐 저녁을 먹어야, 야식을 안 먹으니까 저녁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 같고 비빔 메밀국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이어트 원래 그런 거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하는 거니까 오늘은 또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그게 또 행복이잖아요. 이게 안 먹으면 밤새 생각나서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또 맛있게 드시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보는 걸로 합시다. 다이어트는. 0708님 그동안 열심히 자격증 공부했는데 오늘 시험장에 함께 가기로 한 친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지고 심한 교통체증으로 시험장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하, TV에서 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아주 우울한 날입니다. 그래도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힘을 내볼게요. 그리고 친구야 너무 미안해 하지 마. 마지막에 이제 미안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험을 못 보신 거잖아요. 우리 0708님이 좀 속상하셨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미리미리 가 있어야 되는데 시험장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가서 내가 시험 볼 곳이 어딘지 확인하고도 앉아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친구분이 좀 늦으셔서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0708님의 마음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다음 시험 때는 친구랑 가지 마시고 혼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혼자 미리 가서 친구는 뭐 따로 거기로 오라고 하면 될지 꼭 시험 보는데 같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약간 너무 개인주의적인가?

어쨌든 다음 시험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9110님, 택배기사입니다. 더워도 추워도 괜찮습니다. 비 오는 게 제일 싫어요. 일이 더디게 돼서요. 항상 배송하면서 애청하고 있어요. 아, 그쵸. 우리 기사님들은 사실 더운 날도 힘들고 추운 날도 힘들지만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이게 비 오는데 이제 또 상자 다 내리고 또 싣고 하기가 참 힘드시죠. 앞에서 비 왔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어떡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이렇게 모두에게 행복할 정도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우리 9110님. 309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3096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2002님 0202님 제 반쪽은 지금 고기 굽고 저는 김치 꺼내고 상추 씻고 찬거리 꺼내서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는 반쪽 덕분에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하, 맛있겠다. 애칭이 반쪽이신가 봐요. 아내분이실까 남편분이실까. 사랑이 느껴지는 문자입니다. 고기에 김치에 상추에 또 반찬까지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배가 고파지네요. 저도. 4389님 남편과 강원도 횡성 시골집에서 아카시아꽃 향기 한가득 맡고 안양으로 귀가 중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게 가고 있어요. 강원도 횡성 다녀오시는 길이신가 봐요. 그리고 7254님 우리 부부는 아카시꿀 받으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 요즘 안 그래도 최근에 아카시꽃 소식 많이들 전해드렸었는데 또 여전히 우리 4389님도 그렇고 7254님 아카시꿀을 받으면서 방송을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받는 거죠? 꿀을 만들고 계신 건가? 그 꽃에서? 양봉하시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양봉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254님. 신기하네요. 8890님은 울진 기성항 주차장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영감이랑 저녁 먹고 심심해서 라디오 켰습니다. 울진 기성항에서 또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전주영님, 오늘은 수요일 이모데이예요. 매주 수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조카 돌보고 있어요. 저녁 먹고 수박 먹고 있습니다. 우리 주영님은 조카 돌보신다고 지난번에도 연락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이 또 이모데이였군요. 조카분이 아주 수요일을 기다리지 않을까. 이모랑 오늘 뭐하고 놀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수박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박 게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미금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더운 건 진짜 싫은데 장사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시골에 다녀오느라 못 들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구나. 어디 편찮으신 건가 봐요.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미금님은 순대국밥집 하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신데 그쵸. 더우면은 또 힘드실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더워도 국물 먹고 싶고 추워도 국물 먹고 싶고 워낙 국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제 불 앞에서 요리를 하시려면은 또 여름은 또 힘드니까 우리 미금님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더워졌으면 좋겠네요. 물 잘 챙겨 드시고 틈틈이 뭐 스트레칭도 하시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일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두 곡 듣고 굿뉴스 퀴즈 돌아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바람인가요? 그리고 이어서 이소라의 신청곡까지 전해드릴게요.

0: 은행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다음 달에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소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숙소를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공정 숙박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범어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들이 템플스테이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여러 교회들, 천주교 시설, 부산대학교와 고신대학교 등 부산 지역의 대학과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까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챌린지로 준비된 숙소는 100곳이 넘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은 4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요금은 대부분 무료거나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바가지 요금 논란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부산 출신인 지민 씨는 팬들이 부산에 왔을 때 이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지민 씨의 바람처럼 이뤄지면 좋겠고요.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BTS 지민 씨는 팬들이 부산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을까요? 1번 돈 많이 쓴 추억, 2번 힘든 추억, 3번 좋은 추억. 팬들이 부산에 와서 어떤 추억을 남기고 싶을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돈 많이 드는 추억, 2번 힘든 추억, 3번 좋은 추억.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BTS의 퍼미션 투 댄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가정 내 노인 낙상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 번째, 노인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정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미끄럼 방지 패드나 손잡이 등을 집안 곳곳에 설치해 주세요. 두 번째, 복용 중인 약품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주의해서 복용하세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세요. 시력 저하로 인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미리 화장실에 다녀오세요.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움직임에 따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을 설치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4: 라디오,
3: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에 대한 공격의 배후로 정부가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오늘 오후 초치돼 박윤주 1차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2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선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와 전권 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오는 10월 출범할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해 일선청 검사장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보도가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내일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부산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등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아지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3: 새 학기가 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아보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책을 받지 못한 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점자 교과서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교과서는 통상 2월경에 검정과 인쇄가 이뤄지는데요. 이후 점자 교과서 제작사가 인쇄본을 전달받아서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렇다 보니 점역사가 밤을 새워 작업해도 계약일에 맞춰 교과서를 주기가 힘든 실정이죠. 또래보다 늦게 출발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BTS 멤버 지민 씨가 팬들이 부산에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가길 바랐을까요? 6947님, 지민 씨의 바람대로 좋은 추억 많이 갖고 가길 바라요. 바가지 요금 근절합시다. 좋은 추억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당첨자 6947님 축하드리고요. 렌트콩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샵 8001번으로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관광 공식 누리집인 비짓 부산을 통해서 공정 숙박시설의 예약과 안내를 중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한국 MSD 캡박시부,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웰템, 삼성증권,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1: 균혈증 수박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2: 깜빡 말고 캡박시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캡박시부로 예방합니다.
1: 캡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1: ISA는 삼성증권이다.
0: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 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제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오동원입니다.
4: 선생님, 그 오당제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갑자기 오동원 선생님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가 좀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혜정님이 저도 오동원 선생님 삼행시 보내봅니다 하셨거든요. 오, 오늘도 오시죠. 동, 동훈 선생님. 훈. 훈남 오동훈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5: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4: 아, 근데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네. 이제 선생님이 네. 오시는 과정에서 약간 힘이 드신
5: 아, 예. 택시가 좀 잘 안 잡혀가지고
4: 택시가 잘 안 잡혀서 일주일이 벌써 지났어요.
5: 그러니까요. 와. 저도 아, 벌써 한 주가 지났네? 이 생각 들더라고요.
4: 그리고 또 엊그제 4월이 갔다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의 마지막 주거든요. 선생님은 어떨 때 시간이 유독 더 빨리 간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5: 네, 저는 사실은 진료가 좀 정신없이 흘러갈 때가 네. 제일 좀 그렇거든요.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 보면은 막 딴 생각할 겨를 없이 네. 진료에만 막 몰두를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막 2시간 이렇게 지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젠디는 어떠세요?
4: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일하다 왔을 때. 막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근데 오늘 막 그런 생각이 유독 더 드는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라서 그런지 오늘 내 마음 보고서 바로 또 시작을 해볼 건데 1부에 예고해드린 대로 내향에는 모두

0: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 성격 유형 테스트죠. MBTI가 I로 시작하는 사람을 내향인이라고 하고 E로 시작하는 사람을 외향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I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세요?
1: 아, 저는 E이고요.
0: 어, E세요?
1: 네, ENFJ인데요. 네. 사실 근데 명확한 이제 한쪽으로 쏠린 외향형이라기보다는 네. 외향형, 내향형이 이제 뭐 55대 45 정도로 좀 뒤섞여 있는 타입에 가까운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내향인 분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오, 그렇군요. 그러면 MBTI 말고도 내가 내향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1: 핵심적인 기준은 딱 하나인데요. 에너지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느냐인 거죠.
0: 네.
1: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채워지면 외향인,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 같고 혼자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내향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내향인은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쉽게 피곤해지고
0: 네.
1: 퇴근하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게 부담스럽고 가벼운 대화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한다. 이런 특성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 그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말도 없고 조용하지만 거의 매일 약속이 있으면 외향인이고 쾌활하고 재밌는데 약속이 6개월에 한 번 있으면 내향인이다라고 하는데 공감하시나요?
1: 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향인이 기본적으로 좀 조용한 편인 건 사실일 것 같은데
0: 네.
1: 편한 사람이나 관심 있는 주제 앞에서는 다른 사람처럼 좀 말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평소에는 조용한데 왜 갑자기 저래?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듣는 분들도
0: 맞아요.
1: 꽤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핵심은 이제 그 이후에 에너지가 채워지느냐 빠져나가느냐예요.
0: 네.
1: 모임에서 누구보다 재미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집에 와서 녹초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향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0: 그렇군요. 한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MBTI 유형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내향형인 I보다는 외향형이 E를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열등한가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네. 이게 오랫동안 좀 잘못된 편견이지 않나 싶네요.
0: 네.
1: 그 연구를 보면은 내향인이 외향인보다 뛰어난 영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또 깊이 있는 사고나 집중, 경청하는 능력, 어떤 판단력 이런 부분들은 또
0: 네.
1: 내향인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런 리더들 중에서도 내향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다들 아시는 빌 게이츠나 뭐 주식의 대가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내향인인데요. 네. 회사에서 이 외향형을 선호했던 거는 겉으로 보이는 활발함이나 사교성이 이제 업무를 할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일종의 착각이 아니었나 싶네요.
0: 네. 그 조광희님도 물어보셨는데 내향인과 내성적인 거 비슷한 건가요? 하셨거든요. 내향적인 것과 내성적인 것은 다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워서 혼자 있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관심이 없어서 혼자 있는 사람은 또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좀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일상에서 내성적이다라는 말을 내향적이다라는 말하고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근데 심리학적으로 내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수줍음이 많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0: 네.
1: 내향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것처럼 에너지 충전 방식의 문제죠. 혼자 있는 거를 이제 더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혼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0: 네.
1: 수줍음이나 내성적인 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틀린 말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0: 네.
1: 즉 불안감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지 못하는 거에 가깝죠. 이렇게 둘 다 조용해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의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내향인이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까? 근데 궁금한데 내향인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너는 왜 그렇게 수줍음이 많니? 성격이 그래서 이 다음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 듣고 자란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역시 타고나는 걸까요?
1: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날 닮아서 그렇다. 내가 어렸을 때 이랬다. 아이의 모습을 두고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거든요.
0: 네.
1: 사실은 이제 관련된 연구가 존재를 하는데요. 뭐 이제 저기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그리고 스웨덴에서 이 쌍둥이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0: 네.
1: 외향성과 내향성에 있어서 결정인자의 유전이 얼마나 작용하느냐를 보는 연구였는데요. 50%에서 60% 정도가 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해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이 성격 특성의 절반 이상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더 많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0: 그렇군요. 궁금한 게 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내향인 있잖아요. 그런 내향인들도 외로움을 느끼는지

0: 궁금해요. 어디서는 내향인은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모른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내향인도 사람이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친해지기가 싫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1: 네, 외로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이런 오해가 또 내향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내향인이 혼자를 선택하는 거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닌 거죠. 의미 없는 좀 가벼운 이런 관계, 표면적인 교류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0: 네.
1: 선택적으로 혼자 있는 겁니다. 네, 깊이 있는 연결이나 이해받고 싶은 욕구는 이 내향인도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내향인 같은 경우는 외로움에 더 예민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볍게 여러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한 사람하고 더 깊이 있게 연결되기를 원하는데
0: 네.
1: 이런 연결이 없을 때 느껴지는 외로움은 더 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은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외롭다. 이런 좀 역설적인 감정을 내향인 분들이라면 아마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0: 그 요즘에 내향인도 외향인도 아닌 이향인이라는 유형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도 궁금해요. 내향인과 외향인 사이에 껴있는 사람인 건가요?
1: 네, 이 이향인이라는 거는 이제 라미 카민스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고안한 개념인데요.
0: 네.
1: 영어로는 오트로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 오트로버트.
1: 네, 스페인어로 오트로는 다른이라는 뜻이고
0: 네.
1: 버트는 방향이라고 해요. 에너지의 방향이 안도 박도 아니고 다른 방향을 향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트로버트, 우리말로는 이제 이향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0: 네.
1: 이향인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특징은 관계 형성에 딱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겉으로는 사회성이 좋아 보이는데 내면에서는 진정으로 어떤 집단에 좀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0: 네.
1: 가장 쉽게 좀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때 회의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자기 의견도 잘 내고 얘기도 잘하고 어떤 대화도 잘 통하는데 막상 뭐 뒤풀이를 한다든지
0: 네.
1: 어떤 사적인 모임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긋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네.
1: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끝난 자리에서는 우리라고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이는 것 자체가 어색한 거죠. 이렇게 사교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은 딱히 없는 상태. 이게 이향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신 걸 보니까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 또 집단 문화가 큰 한국에서 이향인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집회를 예를 들면 앞에 서 있는 사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이향인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왜 그런
1: 네,
0: 건가요?
1: 스스로 이제 관찰자의 입장에서 두고 천천히 판단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향인의 특성이죠.
0: 네.
1: 미국과 한국의 차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향인의 핵심이 어떤 집단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관찰자의 느낌. 인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미국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문화에서는 사실 뭐 집단에 완전히 녹아들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크게 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개인으로서 그냥 서 있는 게 자연스러운 환경인 경우가 많은데
0: 네.
1: 한국은 사실은 좀 달라요. 다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좀 말하자면 집단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좀 살아왔잖아요.
0: 네.
1: 같이 움직이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걸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0: 맞아요.
1: 문화권인데
0: 네.
1: 이런 상황이 다 보니까 다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나만 합류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 이제 이향인들이 겪는 어떤 불편감, 괴리감이 더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향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0: 네.
1: 저희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좀 다룬 적이 있는데 의외로 되게 호응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한국의 어떤 집단 지향적인 문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불편감을 느끼게 부분들이 있었는데
0: 네.
1: 이향인이라는 단어가 그 지점을 좀잘 짚어준 게 아닌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줄수 있는 워딩이어서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내 마음 보고서에서 다룬 적 있는 세 학기 증후군, 또 게으른 완벽주의자, 또 불안, 번아웃 이런 것들은 특히 내향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위해서 내향인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1: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내향인한테서 마치 나타나는 이유가 내향인들은 이제 에너지를 순간순간 계속 뺏기잖아요.
0: 네.
1: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사람들을 어차피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0: 그렇죠.
1: 에너지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쉽게 지치죠. 여기에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지라는 자책까지 더해지면은 악순환이 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것들에 더좀 취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회복해야 되는 시간을 일정에 꼭 넣으라라는 겁니다. 약속을 잡고 나서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을 먼저 정해놓고 이날은 이제 내가 지켜야 될 날.

0: 이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약속을 채우는 겁니다.
1: 네.
0: 이 순서가 바뀌면은 사실은 되게 금방 지치기가 많고, 예, 지치기가 쉽고.
1: 그렇죠.
0: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1: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향인에 해당하는 분 계시면 연락 주세요. 내향인으로서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떨 때 마음이 편한지 공유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질문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현정님이 젠디 완전 2인 줄 알았는데 하셨는데, 아, 저는 완전 아이입니다. 거의 100% 가까운. 90% 이상.
0: 네. 어좀 우위예요.
1: 그렇죠. 이게 또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5당제 한정 수다쟁이라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스탠딩 에그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반짝이는 그대요.

0: 스탠딩 에그의 반짝이는 그대여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혈액형과 내향적인 게 연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선생님 어떤가요?
1: 이게 일견 보기에는

0: 뭔 소리야.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예전에 연구가 한번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1: 아, 정말요?
0: 1980년대 연구라서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요.
1: 네.
0: 20개국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AB형의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네. 내향인의 비율이 높았다.
1: AB형이요?
0: 네. 오, 이런 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아.
0: 그리고 뭐 다른 연구에서도 AB형이 좀 내향성과 관련이 깊고 상대적으로 O형 네. 그리고 B형 같은 경우에는 외향성과 관련이 깊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게 조금 오래된 연구기도 하고 네. 사실은 연구마다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1: 아.
0: 정립이 된 이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1: 그래요.
0: 어쨌든 상대적으로 조금 근거가 높은 혈액형을 찾자면 AB형이 조금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1: 선생님은 무슨 형이세요?
0: 저는 A형입니다.
1: 아, 저도 A형인데.
0: 아, 그래요?
1: A형이 약간 내향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0: 그쵸,
1: 들었는데
0: 그쵸.
1: 오히려 AB형이.
0: 네, 맞아요.
1: 지금 내향적인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주셨거든요. 8853님. 저는 분명 내향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줌마가 되면서 선택적 외향인이 될 때가 있어요. 9년 차 사회생활 덕분에 어색하고 조용한 그 불편한 분위기를 못 견뎌서 날씨 얘기든 가벼운 주제부터 꺼내게 됩니다. 아무 얘기라도 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저도 내향인 맞죠? 하셨는데 어때요?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행동하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배워가기 때문에
1: 네.
0: 약간의 외향인의 탈을 좀 쓰게 됩니다. 내향인들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뺏기느냐 얻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0: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아 기빨려라고 나만의 충전 시간을 찾게 된다면
1: 네.
0: 이건 내향인으로 봐야 되겠죠.
1: 아 그렇군요. 4191님은 저는 예민하기가 살모사급이고요. 내향적이라 실손보험 신청할 때마다 자꾸 보험회사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또 횡단보도 건널 때도 저만 보는 것 같아서 막 부끄럽습니다. 진짜 귀여우시다.
0: 네, 되게 귀여워요.
1: 네.
0: 사람들이.
1: 그러게요. 3649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MBTI가 ISTP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도심 속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기가 빨리고 고즈넉한 혹은 조용하고 안전한 내 공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셨어요. ISTP. 그렇죠. I이시니까.
0: 저랑은 네 개가 다 다르신 것 같아요.
1: 오, 그런데 저도 ENFJ. 저도 STP 세 개 다 다르네요.
0: 아.
1: 그렇네요. 이런 우리 ISTP이신 3649님도 조용한 곳을 찾으신다고 하고 2701님은요. 제가 엄청 내향적인데 초등학생 때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도 체육대회 날 반 대표로 100m를 뛰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네가 말이 없어서 운동은 하나도 못할 줄 알았어. 그 친구는 제가 초등학생 달리기 선수였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을걸요. 매일 듣는데 문자는 처음 보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내향적에도 운동 잘할 수 있잖아요.
0: 당연하죠.
1: 그렇죠.
0: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가진 어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내향인은 책 보는 거 좋아해야 되고.
1: 네.
0: 네. 그렇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죠. 네, 운동 좋아하고 몸 맞아. 움직이는 것들 좋아할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그리고 막 나서는 거 싫어하고 그런 거 맞거든요. 내향인이. 근데 진짜 중요한 뭐 내 일이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주저 없이
0: 맞아요.
1: 도전하고
0: 또 책임감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내가 뭔가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사람 앞에 나선다 이런 것들은 잘하실 수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37님이 저도 내향인이에요. 마트에서 줄 서서 계산할 때 잠깐 한눈 팔다가 어느 아줌마가 새치기로 끼어들어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말싸움도 잘 못하지만 그냥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아요. 언변이 좋지 못해서 자기 주장도 잘 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앓고 넘어가요. 그 스트레스는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풀어요. 저 극 내향인 맞죠? 하셨어요. 그 마트에서 만약에
0: 네.
1: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0: 네.
1: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오늘은 내향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 마트에서 줄 서서 계산할 때 누가 끼어들면은 제대로 말을 못한다 하셨거든요. 우리 2037님이 우리 오동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좀 불편한 상황 얘기를 좀 하고 오.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오. 점점 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가지고요. 네. 이걸 하나하나 다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네. 내가 너무 지치겠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좀 흐린 눈을 넘어가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0: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내성적이고 내향적이라서 다른 사람 표정, 기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이런 분이 있잖아요. 다른 성향의 친구랑 몇 번 게임을 하다가 오해가 생겨서 싸우게 됐는데 속상해서 울면서도 다음에 거절 못해서 또 같이 놀다가 상처받고 우는 걸 반복합니다. 친구 사이지만 너랑 성향이 다른 아이라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기니까 같이 놀지 말라고 하는 게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일단 아이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생각했을 때에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너는 어때? 땡땡이랑 놀면은 즐거운 점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즐거운 점도 있지만 속상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성향이 안 맞는 친구랑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그룹 생활을 해야 되는 거를 그렇죠. 감안한다면은 성향이 안 맞는 친구랑 적절한 거리로 조율을 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무조건 차단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결정을 조금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0: 근데 아이가 이제 뭐 조금 나이가 있으면 뭐 학생이다 그러면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금 어리다 그 판단할 능력이 좀 아직까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도 조금 시간을 네. 가지고
1: 나이가 어리더라도 사실 뭐 대여섯 살 이런 친구들도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주시해서 잘 지켜보는 거죠. 네. 어떤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근데 물리적인 이제 충돌이 자꾸 좀 일어난다. 네. 누구 한 명이 좀 때리거나 물건을 뭐 집어 던지거나 이런 좀 과격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0: 네. 5883님은 저는 내향인 경찰관입니다. 매일 수많은 민원들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최근 번아웃으로 집중도 안 되고 가끔 불안 증상도 나오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1: 아유 진짜 많이 힘드시죠.
0: 그러니까. 네.
1: 의외로 병원을 찾는 분 중에서 경찰관 그리고 소방관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0: 그래요.
1: 네. 민원 처리를 하시다 보면은 네. 진짜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맞아요.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게 되고 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내향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그쵸. 지치실 수밖에 없죠.
0: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고.
1: 네. 그래서 상담받고 어떤 진료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병원을 한번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그리고 우리 5619님은 저도 ISTJF 내향인인데 할 말은 다 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셨는데요. ST이셔서 조금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내향인이라고 다 내성적이지는 않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 좀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조금 더 주저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내향적인 성향이지만 그런 불안들이 별로 없는 분들도 존재를 하죠.
0: 그렇죠.
1: 네, 아마 이 사연자분처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힘을 보여주시는 이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자, 오늘 이렇게 내향인 분들의 사연까지 만나봤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1: 네. 이제는 시선이 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다양한 기질들을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가 되기는 했는데요.
0: 네.
1: 여전히 많은 내향인 분들이 스스로를 설명할 때 저는 사회성이 좀 약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충전 방식이 다른 거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스스로를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얼굴에 웃음

정원영 밴드의 순댓국 듣고 왔습니다. 김영자님이 노래 들으니까 내일 저녁에 순댓국 먹어야겠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이 순댓국이라는 노래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뭔가 제목이 되게 소박하게 느껴지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쫄지마 그대로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 힘을 내, 이런 가사들도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2343님이 오늘 주제가 내향인이었군요. 저는 스몰토크 잘하고 싶은 내향인인데 야근하다가 이제 민이 들어와서 아쉬워요. 나중에 다시 듣기로 들어봐야겠어요. 내향인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글도 많이들 남겨주시고. 스몰토크 항상 고민이 되죠. 이게 또 자칫 스몰토크를 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럴 때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은 이제 날씨 얘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뭐 날씨가 뭐 어떻네요, 아니면 막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꺼내는 것보다는 오늘 뭐 엘리베이터가 잘안 오네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가. 어쨌든 스몰토크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황중기님이 저는 내향인이지만 외향인인 척하고 살아요. 그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유유. 아, 그쵸. 내향인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너무 말없이 있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쟤는 나랑 말하기 싫은가? 이런 오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텐션을 높여주고 이런 상황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0365님, 젠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게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줄이 끊어져서 사라져서 강아지 찾느라고 아무 일도 못했어요. 할수 없이 CCTV를 살펴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를 따라가더라고요. 결국 찾지 못하고 퇴근했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마음이 우울하네요. 내일은 꼭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해봅니다. 어떡해요. 많이 걱정되시겠다, 우리 0365님. CCTV까지 보셨으면 그 아주머니, 따라갔으니까 아주머니를 한번 찾아서, 상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고는 일단 하셨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강아지 종이 뭔지, 뭐 이런 거좀 전해주시면 정보를 좀 공유해서 혹시나 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계시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시다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내주세요, 0365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이 연휴였어서 그런지 내일이 벌써 목요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리고 주영훈, 이혜진이 함께한 우리 사랑 이대로.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제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 간다 장까지 가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랑 비슷한 대부분 내향인 분들이라서 내일 일정을 오늘따라 좀 공유하기가 싫으신가 봐요. 오늘 내일 일기를 몇 분이 안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용재님은 내일은요 주식 줍줍해야죠. 요즘 많이 바쁨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쵸, 요즘에 계속해서 증시가 아주 뜨겁습니다. 코스피 오늘도 또 장중 최고치 기록 경신하면서 8300선이었나요?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경신했다는 소식도 또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용재님 내일 줍줍 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아, 임현정님은 내일은 28년지기 친구 만나러 갑니다. 서로 바빠서 작년 12월 친구 생일을 만나고 못 봤네요. 친구 어머니께서 암투병 중이셔서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오려고요. 아, 28년지기면 진짜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분이신데 또 어머님이 아프셔서 우리 현정님 마음도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분 어머님 치료 잘 받으셔서 완치되시기를 깨끗하게 나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친구분이랑 오랜만에 좋은 시간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힐링하는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곡은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소향의 바람의 노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현관 주변 문고리에 먼지가 쌓여 있고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 세 번째, 집 주변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악취가 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게 이런 징후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1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안녕하세요. 월드쉐어 친선대사 배우 유선입니다. 가난에 묶여 꿈조 찾고지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의 사랑이 케냐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

0: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오늘 오후 2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선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와 전권 송치 재시행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검은 오는 10월 출범할 중수청 및 공소청과 관련해 일선청 검사장들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가 떠오른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1일 노동부 주관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 보상 구조와 500만 원 규모의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SU의 성과급 산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연 500만 원 규모의 RSU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측은 RSU를 성과급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RSU를 성과급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 본사 노사가 이번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나선다면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0도에서 28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에 처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잠깐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만한 이가 없다는 성인이 정부조사로 3명 중 1명이나 됩니다. 최근 정부가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사회적 고립 전담 차관으로 지정한 배경인데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고 본격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공동체는 경청하는 집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고 싶어 할 때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우리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연매출 6조 원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망고. 그 창업자가 사망한 지 1년 반 만에 살해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 경영의 비극적인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족 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태양광 산업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가격만큼이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윤재성 하나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표,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서.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5: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오늘은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네. 글로벌 패션 브랜드 망고. 이 창업자가 사망했는데 세상에 살인 용의자가 아들이라고요.
6: 네. 그 망고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5: 그럼요.
6: 아,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여의도 IFC 이제 몰 가니까 매장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 브랜드가 이제 스페인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120개국에 3천 개에 가까운 매장이 있고 한해 매출은 뭐 38억 유로, 그러니까 6조 6천억 원 수준의 이제 큰 이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뭐 자라라든지 H&M보다는 기업 덩치가 크지는 않는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의 옷장에는 망고 옷이 하나쯤은 있을 정도로 현지에서는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브랜드예요.
5: 네.
6: 근데 망고의 창업자가 이제 이사 안딕이라는 사람인데 이사 안딕이 2024년 12월에 이제 산에서 트레킹을 하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5: 네.
6: 그런데 1년 반이 흐르고 지난주에 이제 이사 안딕의 장남이자 현재 망고의 부회장으로 있는 조나단 안딕이 현지 경찰에 이제 갑자기 체포당하게 됩니다.
5: 네.
6: 혐의는 친부 살해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해서 지금 해외 언론들이 내내 이제 헤드라인에 이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한 패션 제국의 상속자가 어쩌다가 이제 살인 용의자가 된 건지, 그리고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진 화려한

0: 오너 일가의 이면에는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가 있었던 건지 오늘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구체적인 사건 내용들 좀 궁금한데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0: 네. 이제 사건의 발단을 보자면 2024년 12월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교에 몬세라트라는 바위산이 있어요. 예.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된 수도원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1: 예.
0: 당시에 이제 71살이던 이삭 안딕 망고 창업자가 여기서 이제 100m 절벽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을 하게 돼요.
1: 아.
0: 당시에 이제 그 이삭하고 동행했던 사람이 이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들인 조나단 안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삭이 이제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실족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로부터 1년 반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조나단 안딕이 친족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 그 조나단이 재계에서 워낙 유명 인사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로열 패밀리였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 이제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공개되면서 현지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나단이 체포 2시간 뒤에요. 이제 100만 유로, 17억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요. 일단
1: 네.
0: 풀려났어요. 그래서 사진이 이제 다 현지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제 조나단을 정식으로 기소할지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1: 네. 망고 창업자가 실족사한 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거네요, 결국.
0: 그러니까 스페인은 좀 한국하고 형사 절차가 좀 다릅니다.
1: 예.
0: 그걸 먼저 살펴보면 한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는 그런 순서를 밟잖아요.
1: 네.
0: 근데 스페인에서는 경찰이 단서를 보고를 하면 수사판사라는 직위가 있는데 그 수사판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요. 다른 판사가 그걸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사판사가 조나단의 체포명령을 발부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문건이 공개가 됐거든요.
1: 네.
0: 1400페이지에 달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살해 혐의에 대한 정황이 제시가 돼 있는데
1: 네.
0: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조나단의 그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다. 라는 점이 꼽혔습니다. 조나단이 처음에 이제 조사해서 아버지가 이제 풍경 사진을 찍으려고 절벽 쪽에 멈춰 섰고 나는 몇 미터 앞서서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돌 구르는 소리와 비명이 들려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추락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해 보니까 그 이삭이 사진 찍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휴대전화가 이삭의 바지 앞주머니에 이제 깊이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추락 장소 주변에서 찍은 사진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1: 네.
0: 그리고 시신의 그 추락 흔적이 좀 이상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보통 이제 사람이 산에서 이제 돌부리나 흙에 미끄러지면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을 뻗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다 보면 손바닥에 긁힌 상처가 남아야 이제 정상일 텐데
1: 예.
0: 이삭의 손바닥을 보니까 상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발자국 같은 걸 봐도 두 발부터 이제 허공으로 튕겨나간 형태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판단입니다. 차량 추적 데이터도 봤더니 이제 조나단이 사고 일주일 전에 세 번이나 같은 장소를 다녀갔던 것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사전 답사 차원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나온 거죠. 그래서 판사는 조나단의 왓츠앱 메시지에는 뭐 증오, 원한,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뭐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가득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고
1: 네.
0: 조나단이 돈에 대한 강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압박했다라는 내용도 법원 문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유언장을 바꿔서 이제 재산 일부를 자선재단에 출연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조나단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직후에 조나단이 아버지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처럼 여러 번 연락을 했고
1: 네.
0: 이 몬세라트 바위산 트레킹을 먼저 제안한 사람도 조나단이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하나하나씩 좀 짚어 짚어보죠. 일단 사망한 이삭 안딕,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0: 네, 이삭 안딕은 스페인 경제계의 신화 같은 존재예요.
1: 예.
0: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자 출신인데 그 10대 때 이제 스페인으로 건너와서 처음에는 학교 친구들한테 이제 셔츠나 브라우스

0: 사람들을 때다 파는 그런 보따리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84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처음으로 이제 망고 매장을 연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고 포브스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순자산만 6조 원이 넘는 그런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국왕 그 펠리페 6세가 직접 이제 자수성가의 완벽한 롤모델이라면서 기업인 상을 수여할 정도로 좀 사회적 명망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1: 그렇군요. 앞선 사건에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중요한 배경으로 보이는데 아들인 조나단 안딕은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0: 이제 이 질문이 사실 이 사건을 조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조나단이 이제 1981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45살입니다.
1: 좋네요.
0: 예, 근데 조나단이 스위스 명문 기숙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유학한 뒤에 스페인에서 MBA를 마쳤습니다. 엘리트 네. 코스를 쭉 밟은 거죠. 그리고 24살에 아버지 회사인 망고에 입사를 했고 남성복 라인을 성공적으로 론칭을 했어요. 여기까지 는 좀 이제 괜찮은 그런 이제 트랙을 쭉 밟았는데 2014년에 30대 초반에 이제 조나단이 그리고 CEO 대행을 맡게 돼요. 그런데 그 뒤부터 이제 망고의 경영 실적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스페인 패션 브랜드 자라를 선두로 이제 패스트 패션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조나단 체제의 그 망고가 자라를 이기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매장 규모를 키우고 신규 라인을 쏟아냅니다.
1: 네. 근데
0: 결과가 좀 좋지 않았어요. 망고 고유의 그런 브랜드 정체성이 사라졌고 재고는 또 산더미처럼 쌓였고요.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천억 원대의 그런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통제권을 박탈을 해요.
1: 네.
0: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당시 이제 CFO였던 토니 루이스를 CEO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한테 경영을 넘긴 거예요. 가족 경영을 쭉 하다가 근데 이때부터 부자 간의 갈등이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악화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문 경영인이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경영을. 사상 최대 흑자하고 매출 기록을 이제 갈아치워버립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구세주였는데,
1: 네.
0: 아, 조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이제 초라하게 만드는 벽이 이제 세워진 셈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게다가 이제 망고가 100% 가족 경영을 해왔던 기업이었는데,
1: 네.
0: 토니 루이스가 너무 좋은 성적을 낸 이후에 이삭이 루이스 CEO한테 그 망고 회사 지분을 5% 넘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1: 아이고. 가족 기업인데 가족이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지분을 넘길 정도라면
0: 네.
1: 아들 심정은 참 오죽하려나 싶긴 한데 그럼 네. 아들 외에 다른 자녀는 없어요?
0: 그러니까 이삭 안딕이 이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이제 아들인 조나단 외에도 이제 주디스하고 사라라는 이제 두 명의 딸이 있었어요. 근데 딸들도 모두 망고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마음에 좀 들지 않아가지고 이제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네.
0: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했던 경영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사망한 뒤에는요 두 딸이요 회사로 복귀를 해요. 그러니까 주디스는 망고 지주사의 지금 부회장이 됐고 사라는 부동산 부분의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두 딸도 욕망이 있었던 거죠.
1: 아.
0: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지금은 이제 망고의 지주사인 그 푼타나 홀딩스라고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세 자녀가 3분의 1씩 균등해가지고 상속받았습니다.
1: 네.
0: 그리고 토니 루이스 CEO가 받았다는 그 지분 5%는 이제 지주사 지분이 아니고 밑에 소유한 패션 기업 망고의 지분이니까 이제 사실상 세 자녀가 모두 지금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은 만들어진 거예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삭의 사생활이 이번에 노출이 좀 됐거든요. 이제 사망한 이후에
1: 예.
0: 세 명의 자녀를 낳은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1: 예.
0: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80억 원 넘는 돈을 상속을 받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사실은 관계 대우를 해주세요 라면서 나한테 천억 원을 달라 라면서
1: 아.
0: 이제 자녀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1: 예.
0: 그런데 그 유산 갈등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이제 경찰에 출석해서 부자 간에 매우 사이가 안 좋았다 라면서 집안의 치부를 폭로해버려요.
1: 네.
0: 그러면서 사실 이 단순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추락사 사건이 살인 스캔들로 이제 뒤집힌 결정적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1: 누군가요?
0: 조나단의 아내.
1: 네.
0: 그러니까 이삭의 며느리인 파울라 나타. 스페인의 유명한 인플루언서.

0: 언서이면서 사업가예요. 그동안 이제 파올라 나타는 인스타그램의 호화로운 일상을 이제 공개해 왔는데, 이제 스페인 현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삭 안딕이 며느리인 그 파올라 나타를 좀 못마땅하게 여긴 것으로 전해져요.
1: 예.
0: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망고 의상을 입지 않고
1: 예.
0: 항상 이제 다른 브랜드만 선호를 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마뜩잖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관계가 틀어진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스페인의 올라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가 뭐냐면 이제 왕실하고 상류사회 전문 주간지인데 이 주간지에 등장한다는 게 이제 스페인 상류 커뮤니티에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 7월에 파올라 나타가 처음으로 나는 망고 후계자의 약혼녀야 이러면서 이제 소개하면서 화보를 찍게 돼요. 근데 정작 망고 옷은 한 벌도 입지 않고 다른 브랜드들을 이제 줄줄이 입고 사진을 찍는 바람에 이제 그 시아버지들 그 이삭 안딕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석 달이 안 되어서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1: 그렇네요. 야, 이거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가족 경영하던 기업들이 가족 간의 비극으로 끝나는 일들, 이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0: 네, 저기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 아실 겁니다.
1: 예.
0: 구찌 가문도 사실 이제 예전에 가족끼리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1921년에 이제 구찌오 구찌가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의 손자 마우리치오 구찌가 이제 1983년에 아버지인 로돌포 구찌로부터 경영권을 승계받습니다. 그러니까 3대인 건데 창업자의. 그런데 마우리치오가 이제 경영 능력이 좀 없었고 삼촌하고 사촌들을 이제 회사에서 대쫓는데 급급했어요.
1: 네.
0: 결국 이제 회사를 파산 위기에 몰아넣고 이제 1993년에 아랍계 사모펀드의 지분을 모두 넘기고 맙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마우리치의 전처 파트리치아 레지아니가 예. 문제였습니다.
1: 예.
0: 그래서 마우리치오는 이제 파트리치아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여성하고 재혼을 했는데
1: 예.
0: 파트리치아가 분노가 점점 커지면서 전 남편에 대한 청부살인을 사주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마우리치오는 대낮에 밀라노 한복판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 네.
0: 왜 직접 남편을 쏘지 않고 청부업자를 고용했냐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내 시력이 나빠서 총을 쏘다가 빗나갈까 봐 그랬습니다.
1: 야.
0: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야. 아직까지도 희대의 악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끔찍한 비극들을 보면 가족 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간간이 계속 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0: 이제 가족 회사가 아니고 이제 상장을 했거나 이제 외부 투자자가 들어와서 권력이 분산돼 있으면 좀 견제 세력이 아무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마음대로 쉽게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일 겁니다. 경영권 승계를 할 때도 이제 검증 절차라는 걸 의식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그렇다 해도 이제 가족 경영이라고 해서 모두 이렇게 이제 가족끼리 뭐 치고 받고 싸우다가 비극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근데 망고 사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개한 이제 세계적인 패션 그 브랜드 창업자가 한 명 더 있었거든요.
1: 예.
0: 바로 이제 조르지오 아르마니입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1: 그렇죠.
0: 아르마니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91세로 사망을 했어요. 이제 아르마니는 이제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었지만 여동생하고 이제 세 명의 조카가 회사 경영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아르마니 사망 이후에 분쟁이 없었습니다.
1: 네.
0: 6주 만에 이제 새 CEO가 임명이 됐고 회사는 이제 창업자 사망 이후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1: 야, 여기에는 사망 이후 경영권 갈등도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0: 그러니까 아르마니아가 이제 사망 9년 전에요.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2016년에 아르마니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유언장에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재단이 이제 지분 30%를 갖도록 설치를 해놓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재단이 인간의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장치로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아르마니 가문 전 하고 이제 또 오랫동안 함께한 최측근들이 이제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데요. 네. 이 70%의 지분은 단계별로 이제 외부에 이제 매각을 하거나 상장하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그

0: 그룹, 그리고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 그리고 이탈리아 안경 그룹 에실로 룩소티카 같은 우방 기업에 이제 1단계로 15% 매각을 타선을 해서 일단 동맹을 맺어라. 그리고 5년간 추가 지분을 넘겨서 연착륙을 해라. 이런 이제 정교한 시나리오를 짜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죽은 뒤에 그 브랜드를 지키는 방법을 살아 생전에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1: 네. 아르만의 사례가 많은 기업들에게 인사이트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재단으로 일부 해서 공익적인 네. 것도 쓰고 그리고 네. 진작부터 4만 9년 전이니까 야 아주 일찍부터 준비한 건데 이런 인사이트 많이 전달되면 좋을 것 같은데.
0: 네. 그러니까 조사를 나온 걸 보니까요. 이제 미국 비상장 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제 오너 나이가 55살 이상이더라.
1: 예.
0: 그리고 가족 기업의 70%는 아직 이제 후계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도 사실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이제 그 한가계 기적 시기에 맨손으로 회사를 키워온 그 사장님들 그 나이가 지금 이제 뭐 70, 80, 70대, 그렇네요. 80대에 이르렀을 거예요.
1: 예.
0: 이제 그만큼 이제 창업자 이후 포스트 창업자 시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 때가 왔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서를 좀 뒤져봤는데 하버드 네. 경영대학원이 발행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네.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있어서 이제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작년 말에 나온 보고서인데 The Founder's Final Act, 그러니까 창업자의 마지막 과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후계 결정을 미루면 안 된다.
1: 아.
0: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적절한 계획이 없이 다음 세대에 이제 사업이 넘어가면 막대한 세금 부담은 물론이고 이제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경영 부실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1: 네.
0: 그럼 이제 후계를 넘기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1: 예.
0: 다섯 가지가 소개가 돼 있거든요.
1: 네.
0: 가족에 이제 승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예.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이나 매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1: 네.
0: 세 번째로 이제 직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 백화점 존 루이스 창업자의 아들이 이제 종업원 지주제를 도입해서 회사 소유권 100%를 신탁에 넘겼어요.
1: 예.
0: 그래서 전 직원이 이제 회사의 파트너가 되고요. 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나눠 가지는 아. 그런 독특한 기업 모델입니다.
1: 네.
0: 퍼블리스라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도 이 종업원 지주제를 적용했는데 이 기업들은 이제 직원이 주인이 되어야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업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회사 소유권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이제 공익 재단을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형태가 있어요.
1: 네.
0: 하버드 보고서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쭉 소개하면서 많은 창업자들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이제 통제권을 쥐고 있다가 이제 기업과 가족을 망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퇴장,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오늘의 플러스, 태양광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2: 예, 위원님. 태양광

0: 가격이 몇 년째 바닥 모르게 떨어지고 있다. 저도 이런 소식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분야 투자하신 분들도 좀 걱정했던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1: 말씀하신 대로 2022년과 2023년도가 고점이었고요. 네. 3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작년 말에서 연초 사이에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글로벌 가격이 다 반등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우리나라 업체들은 미국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특히나 좀 반등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OBBA 법안이라는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중국산이 아예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0: 예.
1: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전분기 대비해서 판가가 14%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네. 흑자 전환을 했어요.
0: 네.
1: 그리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모듈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을 몇 개 분기 만에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우리나라가 좀 더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했던 그 시점에 이런 호소식이 있었으면 네. 우리가 출혈이 좀 덜 했을 텐데
1: 네,
0: 좀 그래도 아쉽죠? 지금이라도 좀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그러면 좀 그럼 좀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 밸류체인 전체를 중국 걸 차단한 건지 아니면 그중에 어느 것만 차단한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밸류체인의 최상단은 모래입니다.
0: 모래요.
1: 네. 네, 모래를 가지고 고온의 열을 가하면 거기서 산소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그렇게 되면 메탈 실리콘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0: 네.
1: 그 과정에서 전기가 소모가 많이 되고요.
0: 그렇겠죠.
1: 그리고 그 메탈 실리콘을 가지고 폴리 실리콘을 만듭니다.
0: 예.
1: 그 과정에서도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되고요. 폴리 실리콘을 가지고 잉곳 웨이퍼를 만들고
0: 네.
1: 이걸 가지고 태양광 셀 그리고 모듈까지 만들고 이 예. 모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 설치들을 설비들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공급망 모두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산을 차단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면 태양광 산업은 그동안 중국이 완전 장악했고 융기 실리콘인가요? 그 회사는 일괄 공정까지 해놓은 그런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중국이 장악한 이 시장에서 그 중국은 압도적인 위치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까?
1: 너무나 압도적인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밸류체인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원가의 40%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가 가장 싼 데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0: 네.
1: 석탄 기반으로 해서 전기료 생산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자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기존에 화석연료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육성을 했는데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았었단 말이에요.
0: 네.
1: 이거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감안해 보면 대규모로 증설을 하게 되면 원가가 떨어질 테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 과정을 그 시진핑 집권했던 12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0: 네.
1: 그 과정에서 지금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95%가량의 글로벌 MS를 차지하고 있고
0: 예.
1: 셀모들은 조금 낮습니다만
0: 네.
1: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0: 낮아서 80에서 90.
1: 너무나 높은 수치인 거죠.
0: 예.
1: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공급망 거의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면요.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이라는 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산업인데 이거를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왜 미국은 이제 와서 강하게 제동을 거는 겁니까?
1: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본인이 지금 공급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0: 예.
1: 트럼프도 이번에 얘기했던 게 에너지 도미너스,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0: 네.
1: 화석연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데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너무나 급증하다 보니까
0: 네.
1: 이 가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전력 수요를 충당해 줄 수 있는 거는 태양광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SMR이나 원전 같은 경우도 공급을 해줄 수는 있지만 시점이 멀어요. 2030년도 이후나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당장이 에너지 AI 패권을

0: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전력이 필요한데 그걸 충족해줄 수 있는 게 지금은 태양광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1: 네.
0: 거기에 더해서 우주 패권 때문에도 지금은 곽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네요.
0: 네. 네, 우주에서는 어쨌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든지
1: 네.
0: 혹은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우주에서 그 집적을 한 다음에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지상으로 직접 쏴주는 기술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우주의 패권을 감안해 봤을 때 미국이 이제는 태양광을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그래서 자국의 공급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산을 쓰게 되면 사실 그 전반적인 에너지 안보 관점이나 안보 관점에서도 중국산을 쓰기는 싫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찌 보면은 이제 AI 패권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게 국가 기관 시설망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잠재적 적성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중국 걸 쓴다는 건 좀 깨림직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미국이 제조 기능이 생각보다 많이 유실된 것 같은데
0: 네.
1: 중국 안 써. 이제 우리 중국 거 빼고 우리끼리 태양광 제품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할 수는 있습니까?
0: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예.
0: 왜냐하면 모듈이 최전방인데
1: 네.
0: 모듈의 규모를 보면 60기가와트 정도가 됩니다.
1: 네.
0: 그럼 셀도 그만큼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셀은 23기가와트밖에 없습니다.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 생산 개발 말씀하시는
0: 맞습니다.
1: 거죠?
0: 네. 생산 규모를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전 단계인 웨이퍼라든지 인곳
1: 네.
0: 이쪽은 8기가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급망 구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1: 예.
0: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산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나오는 정책들도
1: 네.
0: 중국산을 다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중국산에 대한 비중을 점점점 줄여가자라는 거고요.
1: 네.
0: 그 근간이 되는 게 OBBA 법안이라는 건데
1: 네.
0: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대략 한 40%가량의 중국산을 쓰지 않은 비중을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게 올해부터 그 매년 5%씩 올라가고요. 2030년도가 되면 60%를 비중국산 부품을 써야 되는 이런 정책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중국 거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꼭 미국 걸 써야 되는 겁니까?
0: 미국 거를 쓰면 50% 이상 미국 거를 쓰게 되면
1: 예.
0: 그러면 보조금을 좀 더 줍니다.
1: 아, 그런 식으로.
0: 예, 중국 거를 쓰지 않고 미국 걸 쓰면 더 보조금을 주고
1: 네.
0: 그리고 중국 업체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줬던 걸 뺏기 시작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아까 말씀드렸던 60기가와트의 모듈 설비 중에서 중국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설비가
1: 예.
0: 대략 한 40% 정도 돼요.
1: 아.
0: 근데 그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아갔거든요.
1: 예.
0: 생산 보조금을 받아갔었는데 예. 이거를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육성해왔던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투여했던 보조금이 중국 업체 파이 키우는데 일부 쓰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0: 맞습니다.
1: 거네요.
0: 네.
1: 아.
0: 그 60기가와트가 사실은 뭐 3, 4년 전만 하더라도 20기가와트, 30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았어요.
1: 예.
0: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1: 네.
0: 중국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내 중국 관련된 설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랬군요.
0: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이제 태양광 산업을 구현함에 있어서 독특한 이제 광물 자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중국으로부터 지금 탈중국화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써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나요?
0: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아예 반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1: 오히려.
0: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서로 이제 그 태양광 밸류체인에 대해서 서로 힘겨루기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중국 우리가 이제 몇 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중국산 못 들어오게 하면 동남아 이런 데로 우회로 해서 들어가기도 네. 하고 또
0: 맞습니다.
1: 다른 브랜드 슬쩍 만들어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0: 아, 그게 진짜 정말 뭐 징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제 중국이 모듈, 셀 모듈을
1: 예.
0: 미국으로 수출했는데 그게 이제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막히기 시작하다 보니까
1: 네.
0: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국가를 통해서 우회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1: 근데 네.
0: 거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 인니, 라오스, 심지어
1: 야.
0: 에티오피아까지 최근에 에티오피아를 통해서도 우회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아마 정말 본격적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태양광 업체 중에서 퍼스트

0: 엑스솔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1: 네.
0: 가장 큰 업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전체 생산 규모 중에서 70%는 미국에 있지만
1: 네.
0: 30%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요.
1: 예.
0: 이 지역이 관세를 맞는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산한 모듈을 미국으로 못 갖고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정말로 못 갖고 오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0: 이 설비를 그래서 이 회사가 올해는 정말 못 돌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출액 가이던스가 원래 굉장히 높았었는데
1: 예.
0: 컨센서스보다 매출액 가이던스 20% 낮게 줬어요. 이 공장들이 못 돌아갈 거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얘기는 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미국에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제는 생산할 수도 없고 가져올 네. 수도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결국은 미국 내의 공급망 구축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요, 정리를 해보자면 중국 제품들 못 쓰겠으니까 중국 제품들은 미국에 못 들어오고 심지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어떤 공장에서 생산한 것도 일부 공급받는 게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앞으로 이 태양광 산업 부분에서는 일부 남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는데요?
0: 맞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중국 관련된 업체들도 보조금을 못 받고
1: 예.
0: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량들도 관세로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판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1: 예.
0: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공급망이 미국에 구축이 되어 있는
1: 예.
0: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판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1: 네.
0: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카터스빌이라는
1: 예.
0: 미국의 인곳부터 시작해서 셀모드까지 수직 계열하는 이런
1: 예.
0: 구조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이걸 갖추게 되면 이 제품을 쓴 고객들은 보조금을 10% 더 받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 걸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1: 예.
0: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최상단이 폴리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 예.
0: 폴리실리콘을 중국산을 쓰게 만들어버리면 전 밸류체인이 중국산으로 도배돼버리는 거니까
1: 예.
0: 사실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리 보면 폴리실리콘의 중국 비중이 95% 정도 됩니다.
1: 예.
0: 그럼 나머지 5%는 누가 있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오시아 홀딩스, 독일의 바커라는 업체, 그다음에 미국의 햄록이라는 업체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1: 그러니까
0: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쓰려면 이 세 개 업체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가장 단가가 낮은 게 우리나라 업체인 오시아 홀딩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1: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쭉 연결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예,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셀모드까지
1: 예.
0: 일관화된 구조가 우리가 미국 내에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0: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1: 그러면요, 이런 흐름까지 다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의 기존 업체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런 흐름을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럼 우리가 태양광 패널이나 셀이라든가 인곤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원자재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에게는 안 준다든가 비싸게 판다든가 이런 태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0: 근데 말씀드렸지만 모듈 폴리실리콘의 원재료가 모래라고 말씀드렸어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딱히 원재료 측면에서는 딱히 태클을 걸 수 있는 게 없고
1: 예.
0: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거는
1: 예.
0: 미국 내 모듈 공장,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지을 때 필요한 장비 자체에 대해서 장비를 중국에서 이제 반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문제는 이제 미국의 태양광 설비 자체가 설치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리스크고요.
1: 네.
0: 원재료 단위에 있어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우리 업체에게는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그 장비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발주처는 장비까지가 완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다 발주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럼 장비는 중국 아닌 다른 대안이 없어요?
0: 일단 뭐 가장 기술력이 발달돼 있는 쪽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이
1: 예.
0: 있었잖아요.
1: 예.
0: 일론 머스크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방문을 했고요.
1: 예.
0: 그게 왜 그랬냐면 장비 반출을 좀 허용해 달라고 로비를 하기 위해서
1: 예.
0: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앞으로 예.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게 스페이스X도 100기가와트의 모듈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테슬라도 100기가와트의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있고
1: 네.
0: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금 60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기가와트를 더 짓겠다고 하는
1: 네.
0: 상황이니까
1: 네.
0: 어마어마한 원재료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테슬라 측, 머스크 측에서는 풀어가

0: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큰 시장에서 중국 기업은 자동적으로 막히는 상황이고 남은 기업들 간의 경쟁인데 앞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쉽게 따라잡힐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당분간 경쟁자가 추월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0: 사실 원가만 놓고 보면 네. 중국 폴리실리콘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5불에서 6불 정도의 생산을 합니다. 근데 오시아 홀딩스는 12불 정도가 되거든요. 아. 경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무역 협상 최근에도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미중무역 협상에서 혹시나 중국 태양강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예. 주가가 빠졌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 그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네. 지금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태양광을 만약에 중국 태양광을 풀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패권을 잡아가는 데 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미국이 이걸 허용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1: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했던 역할들을 대신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으니 이제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 증설을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은 선제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증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1: 예.
0: 이게 결국은 수요가 전방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요처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기존의 수요 같은 경우는 지상태양광이죠.
1: 예.
0: 지상태양광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원래는 중동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이 워낙 전력이 부족하니까.
1: 네.
0: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이 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중동에 지어지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유턴하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유턴했는데 가스 터빈이 굉장히 부족해서
1: 네.
0: 가스 발전소를 지금 당장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1: 예.
0: 오히려 이 수요가 태양광 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1: 예.
0: 근데 태양광은 홀로 쓸 수가 없고 ESS 같이 써야 되거든요.
1: 예.
0: 최근에 ESS에 대한 톤들도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자체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요.
1: 예.
0: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수요처인데 이게 이제 우주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에다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 보내고 거기에서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1: 네.
0: 신규 수요처가 우주 태양광 중심으로 해서도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1: 없었던
0: 거죠.
1: 수요까지.
0: 예, 없었던 수요까지 늘어나니까 예.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이제는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정리하면 중국 업체들은 들어오기 힘든 우리만의 공급망이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방 수요가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위원님이야 당연히 이 업계에 애정도 있고 하시겠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면요. 우린 걱정이 많아요. 아마 바이든 때 기억나실 겁니다.
0: 네,
1: 신재생 에너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보조금 주겠다,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과할 정도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욕심도 내고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우리가 압도적으로 좀 우위를 잡아보자 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진짜 야 웬만한 이름 있는 회사들 심지어 LG전자도 태양광 산업을 좀 들어갔었잖아요. 얼마 전에 포기했지만 그만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 바뀌더니만 미국 대통령이 이제 태양광 산업 뭐 신재생 에너지 관심 없어 해서 우리 참 어려워졌고 다시 지금 와서 정책적으로 또 필요한 것 같고 이거 정책적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0: 맞습니다.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큰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을 밀어붙이긴 했지만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급망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중국 물량들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업체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정책들을 쭉 제가 말씀드렸지만
1: 네.
0: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정책들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고
1: 네.
0: 그걸 따라서 지금 업체들이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바이든 때 대비해서는 지금의 공급망 구축이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긴 힘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태양광 산업에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나눠서 할 것 같은 밸류체인들이 그림이 좀 그려졌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이제 투자를 빼고 사업을 접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었으니 혹시나 그때 사업 접었던 회사들이 다시 들어오고 뭔가 참여할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닌가.

0: 될까요?
1: 그럴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예. 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예. 수력 발전을 통해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하는데 네. 만약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면 전기료가 훨씬 높아요.
2: 그렇겠죠. 네,
1: 그런 EPC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제조 비용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선뜻 그거를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 기업들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중국도 본인들이 각 지자체에서 확실하게 태양광 설치해라라는 처음에 마중물 역할하는 수요를 탄탄히 제공해줬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시설 투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정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그걸 함부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으니 적어도 내수 시장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어느 파트에서든 확실히 수요처가 돼줄 테니 기업들이요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1: 그런 정책들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예.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이념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2: 예예.
1: 글로벌리 지금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냐면 예전에는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걸 얘기했었지만 예. 지금은 그 말이 속 들어갔어요. 지금 에너지 어디션 예. 혹은 에너지 익스펜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2: 예.
1: 이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기존에 쓰던 에너지원도 여전히 필요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에너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에너지에 대한 이념 갈등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에너지원을 다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2: 네.
1: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란 전쟁이 나면서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2: 예.
1: 정말로 각자 도성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뭐 에너지 이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 끌었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네.
1: 그런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광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태양광에 아직까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1: 네.
2: 앞으로 시장의 흐름 어떤 형태로 저희가 판단하면 좋을지 전망 좀 해주세요.
1: 일단 지금 태양광 제품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모듈은 반등을 했지만
2: 예.
1: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1년째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합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섹션 23이라고 해서
2: 네.
1: 미국에서 정책이 또 하나가 나올 건데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파생 상품에 대한 것들 모두 다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2: 네.
1: 이런 정책들을 지금 플레이어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 네.
1: 아마 하반기 중에 이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규제가 나오게 되면 정말로 중국과 관련돼 있는 폴리실리콘 관련된 제품들은 정말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더 강화되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1: 그래서 이러한 그 규제들을 조금씩 살피시면 좋을 것 같고
2: 예.
1: 이런 것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1: 리스크는 있어요.
2: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중국산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을 하면
2: 예.
1: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2: 예.
1: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좀 살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네요. 태양광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사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1: 맞습니다.
2: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네요. 오늘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던 산업 제대로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성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3: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MBC 라디오 전주이자 여러분, 크리스티나예요.
6: 아이고야.
5: 크리스티나 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하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
6: 맞아요. 정선우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그러시구나. 들어보셨어요? 지라 씨, 어때요? 정말 재밌구나.
6: 지금 알았어요?
5: 역시 글로벌하다, 지라 씨가. 그치?
6: 매일 오후 4시 5분 만국 공통 웃음 보장 정사람은 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벌써 4시 5분이구나.
6: 아, 가시는 거예요? 지라 씨 들으러?
5: 같이 가요. 그러시구나.
7: 아, 근데 우리 말 듣고 있는 거 맞아?
8: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는.
5: 아! 그럼 언제 때 얘기를 하노?
6: 됐다. 우리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운다.
8: 6월 20일 토요일 연세대 김현철 교수와 함께하는 지역 명문대 부활 프로젝트 직어국 리턴즈. 신청은 6월 7일까지 손경제 홈페이지에서.
0: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 잠시 후 11시 5분 신혜림의 골든디스크에서 기다릴게요.
9: 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4: 기넥신? 은행잎 추출물이라 좋은 거겠지.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 치료엔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5명이 모두 참여한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평택을 후보 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대부업체 지분 100%가 법무법인 1호이고 1호의 지분 100%는 김용남이라며

0: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남우호 공격의 배후로 정부가 이란을 지목한 가운데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이란 정부의 개입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오늘 오후 초치돼 박윤주 1차관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으로 한국 선박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한다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고 주장했고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체납관리단이 큰 실적을 거뒀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임광현 국세청장과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 X에 국세체납관리단이 지난 80일간 체납액 100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국세청 공직자 여러분과 임광현 국세청장님 잘하고 계시다며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 정비,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무실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센터 2층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진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벌인 남성은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으로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의 자수에 서울 마포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하고 하대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낮 한때 경상권 내륙에도 곳에 따라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01년 신문에는 있던 표현이지만 지금은 듣기 힘든 말에 외곽을 때린다가 있습니다. 관용구 외곽을 때리다는 우회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다 라는 뜻인데요.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만 해를 입은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뜻의 속담. 때린 놈은 가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를 생각해보면 외곽을 때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2: 캠페인 우리말 너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영국의 뮤지션 로렌 크리스틴은 현재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The Matrix라는 작곡, 프로듀싱 팀을 만들어서 에이브릴 라빈의 Skater Boy, Complicated, I'm With You 같은 노래를 만들었고요. 2011년부터는 혼자서 크리스 브라운이나 이기 아잘리아 같은 가수들과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런 로렌 크리스티가 가수로서 목소리를 들려줄 때 그때 남긴 대표곡도 그녀가 직접 참여했는데요. 1994년 영화 Color of Night의 주제곡

음악을 담당한 음악과 함께 만든 이 노래는 지금도 로렌 크리스티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27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로렌 크리스티입니다. The Color of the Night.

5월 27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로렌 크리스티 The Color of the Night이었어요. 4791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왜 가끔 그런 가수들 있죠? 그때 그 가수는 요즘 뭐하고 지낼까?

0: 로렌 크리스티도 이때 The Color of the Night으로 이 목소리 하면은 바로 이 노래 하고 떠오르는 그런 가수가 되는데 97년도까지 두 장의 앨범을 내고 사실상 90년대 후반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곡가이자 프로듀서로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25년 작년에 그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자본으로 앨범을 하나 낸게 기록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로서 남아있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로렌 크리스티는 이 노래를 비롯해서 본인의 히트곡들을 직접 잘 만드는, 그러니까 곡 자체를 잘 쓰는 사람이어서 작곡가로서도 훌륭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나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남들이 알아주는 하루를 보냈든 그러지 못했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도 조용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마 맞을 겁니다. 자, 그런 하루의 끝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골든디스크 한 시간 함께 할게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와 미니는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골든디스크가 생각나신다면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러.
6: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러.
4: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발급,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피서.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이동식 에어컨.
7: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0: I love you.
9: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0: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9: 당신을 두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0: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1: 유유 제약.

신이름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미국의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 Time After Time이었습니다. 원곡은 신디 로퍼의 그 노래 맞아요. 네, 그 곡을 이렇게 멋진 연주로 바꿨는데요. 김성규님 신청곡이었어요. 김진국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신의 한수에 나오시는 신이름 작가 맞으시죠? 골든디스크 때 목소리가 너무 편하고 친근하고 좋네요. 일하면서 들은 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시간이 참 금방 갑니다.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좋은 방송해주세요. 마이클 볼튼의 Love is a Wonderful Thing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번 주는 약간 좀 날짜가 변경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일이 있지 않은 한은 매주 화요일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옆 채널이죠.

옆 채널 프로그램에서 예, 배신의 한 수라는 코너 진행하고 있는 신혜림 맞습니다. 그래도 제 프로그램 할 때 목소리가 편하고 친근하다고 하시니까 예, 기분이 한결 좋네요. 거기 가서는 뭐 목소리나 저의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선배님 두 분하고 같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막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예, 혼자 할 때는 훨씬 더 제가 마음이 홀가분하고 편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아, 일하면서 계속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일을 좀 늦게까지 하시는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신나는 음악 신청해 주셨는데 이 음악으로 오늘의 피로 또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볼튼, Love is a Wonderful Thing. 그리고 김주원 님이 조지 마이클의 Faith 듣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두 곡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은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02년에 데뷔한 미국의 밴드 머룬5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이 머룬5는요, 초기에 카라스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는 좀 더 하드락에 가까운 음악을 들려주다가 여기에 약간 펑크나 R&B, 힙합의 느낌을 섞어서 음악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밴드 이름도 바꿉니다. 머룬5로 이름을 바꿨고요. 2002년에 머룬5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을 하죠. 이때 머룬5로 발표한 첫 싱글이 Harder to Breathe였어요.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스타일과 약간 펑크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섞은 음악이었는데 이 머룬5 1집에서 이 노래 그리고 This Love, She'll Be Loved 이런 노래들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 굉장히 좀 패기 있는 신인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러고 나서 머룬5가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냈습니다. 작년에 나온 앨범이 8집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뭐 Moves Like Jagger라든가 Sugar, Memories 같은 여러 히트곡도 발표했고 특히 우리나라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많이 들려줬는데요. 최근에 머룬5가 또 새 싱글을 냈어요. 헤로인이라는 노래였는데 생각보다 진짜 공백 없이 꾸준하게 활동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리고 데뷔 20년이 넘도록 머룬5라는 이 브랜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룬5의 데뷔곡이었던 Harder to Breathe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2026년 새 싱글 Heroin. 이 노래는 가사가 좀 쎄가지고 자체 클린 버전으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머룬5의 데뷔곡 2002년 작품 Harder to Breathe 그리고 2026년 가장 최근에 나온 새 싱글이었습니다. 헤로인 클린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5807님 오랜만에 글 써봅니다. 7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다가 올 5월에도 검사를 받았는데 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 초기 증상 결과가 나와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네요. 저녁에 한 방울씩 넣는 안약이 참으로 소중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혜림 씨, 애청자님들 눈 관리와 건강 관리 잘하시길요. 멜리사 에서리지 Come to my window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셔가지고 일찍 확인을 하시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예, 더 나빠지기 전에 이 처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러게요. 눈 진짜 아니 뭐 우리 몸에서 안 소중한 기관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요즘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은 이런 세상에 예, 눈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저 사실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최근에 결과 받았거든요. 저 되게 건강하던데요? 네. 아니 뭐 현대인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가벼운 문제? 뭐 그 정도는 있지만 다 관리가 되는 선이어가지고 아, 나 되게 건강하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검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검진이고 그리고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건강한 상태구나를 확인하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5807님은 다행히 지금 계속 눈이 좀 안 좋으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진짜 5807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검진은 빼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귀로 듣는 매체잖아요. 우리 정말 하루 종일 계속 보이는 것들에 시달리다가 눈을 감고 정말 귀만 열어둬도 그래도 즐길 수 있는 매체여서 참 다행인 것 같죠. 좋은 음악으로 눈 좀 쉬어가시죠. 귀는 열어주시고요. 5807님이 신청해 주신 멜리사 에서리지의 Come to my window. 그리고 이 노래와 함께 황태영님

5월 27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광고도 전해드렸고 마지막 곡도 흐르고 있습니다. 오성래님

이 지금 흐르고 있는 엘튼 존의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의 앨범 버전 원곡이 10분 30초가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또 끝까지 다 들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무라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무라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사라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은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제1 FM 방송은 주파수 100.1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0: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 방송은 바르고 알찬 정보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살아서?
1: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1: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잔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10월까지 프로퍼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워킹!

0: 절세왕 절정.
1: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2: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0: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귀속.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6: 여기는 가요 1999.

0: 생명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분리배출이라는 낱말은 2017년에 사전에 등재됐습니다. 쓰레기 따위를 종류별로 나눠서 버림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것이 바로 분리배출이죠. 하지만 흔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분리수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버린 쓰레기를 거두어감을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쓰는 올바른 표현은 분리수거가 아니라 분리배출입니다.
1: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잔해에 발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화 등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동하세요. 세 번째, 여진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사고 직전까지 수십 명의 승객을 태운 열차가 사고 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포착됐지만 하부 도로와 철도 운행 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전쟁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종전 협정 초안에 미군 철수 조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즉시 부인했습니다.
0: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해 있던 우리 선박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의 대한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러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며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1: 코스피가 8,000 돌파 하루 만에 8,200선을 넘으며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서며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5월 28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서성은 고가도로 붕괴 직전 수십 명이 탄 KTX와 무궁화 열차가 도로 아래를 지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1: 도로가 혹여 좀 더 일찍 붕괴됐거나 열차가 더 늦게 지나갔더라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하늘에서 본 서울 서수문 고가도로 철거 현장 CCTV 영상입니다. 상판 일부가 붕괴되기 약 5분 전 20량 규모의 열차가 고가 아래를 지나갑니다. 행신역을 출발해 서울역을 거쳐 포항역으로 가는 KTX 열차입니다. 열차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4분 뒤, 이번에는 7량 무궁화호 열차가 고가 아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불과 1분 뒤, 고가 상판 가장자리가 무너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불빛이 번쩍합니다. 사고 직전 고가 아래를 지나간 무궁화호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5분 전 지나간 KTX 안에는 승객 4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겁니다.
3: 열차가 지나가려고 땡땡땡땡땡 한 5번 정도 울렸었어요. 근데 꽈르르 하니까 막 우리도 막 다 튀어나가고.
2: 사고 당시 안전진단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이 상판 가장자리로 걸어가더니 무언가 점검하듯 아래쪽을 내려다봅니다. 상판을 떠받치는 대대포 역할을 하는 거더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갑자기 상판이 무너졌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고 상판에 가까스로 매달리면서 추락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거더 안쪽에서 조사하던 현장 소장 등은 끝내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벽 2시 반쯤 거더가 2.9cm 내려앉는 이상 징후가 발견됐고 아침 7시 반 관련 내용을 유선으로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면 보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오후 1시 40분부터 안전진단을 시작했고 약 50분 만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0: 사고 현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교통 혼잡도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견윤재 기자, 붕괴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현장 수습은 얼마나 됐습니까?
4: 네, 제가 새벽에 나와 고가차도 붕괴 현장을 지켜봤는데 수습 작업에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철로 위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물들과 크게 휘어져 버린 고가차도 구조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전 철거 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입장인데요. 선로 복구에만 10시간이, 전체적인 철거 작업엔 약 40시간 정도가 걸릴 거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서울시 등 관계 당국에선 오늘 아침 7시쯤부터는 작업이 시작될 거란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밤새 비가 계속 내렸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무리하진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 붕괴 현장에서 무너져 내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바로 구조물들을 떠받치는 거더의 표본을 채취해갔습니다. 붕괴된 거더는 콘크리트 재질인데 이 거더의 강도와 성분을 분석해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오늘도 서서물로 일대 차로뿐만 아니라 경의선 서울역부터 수색역 구간 전동차 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 등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서울 서부지검에도 전담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6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부터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단서들이 나온다면 책임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서문 사고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의 신경전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각회의를 소집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또다시 공격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영 특파원입니다.
2: 대각 간 내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군사력이 모두 사라져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켜봐야겠지만 어쩌면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란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 끝장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2: 지난달 휴전에 들어가기 전 경고했던 대규모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또 전쟁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란이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3: 이란은 저보다 오래 버텨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버티면 될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간 선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2: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분을 포기하는 것에 더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다양한 핵 프로그램 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아가 내각회의에선 고농축 우라늄 처리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는 것을 용납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그건 자신이 불편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추가로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순조롭다고 말했지만 또다시 특유의 오락가락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1: 이란도 언론을 통해 양해각서 초안을 공개하며 맞돌을 놨습니다. 이란 주변에 있는 미군 병력이 일부 철수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4: 이란 국영방송은 이란 주변에 투입된 미군의 철수가 양해각서 초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존 중동 내 미군 병력의 일부를 빼낼지 이번 전쟁으로 추가 배치된 병력만 복귀할지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감축의 대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란 국영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선박의 항로 지정과 관리를 맡는다고 덧붙인 점에 밀어볼 때 해협의 통제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때마쳐 이란 의회의 한 중진 의원은 양측이 양해각서에 합의하려면 미국이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 측의 보도가 날조됐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짓이라는 건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란이 핵물질 비축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양해각서에 포함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이란 언론들은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양측이 여론전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파르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견제에 나섰습니다.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기 전에 제멋대로 합의를 기정사실화해서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든 이란은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3: 카카오 본사 노사가 2차 조정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 노사는 앞서 어제

오후 3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본사 노사는 오후 7시 반쯤부터 회의를 재개해 8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노조는 끝내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렬로 카카오 본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함에 따라 카카오는 창사일의 첫 파업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리를 연 2.5%로 동결하면서 통화 긴축적 의견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이 중동 전쟁으로 비롯된 면이 있어 금리 대응에 신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 총재가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에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내란 특검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검찰개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대검은 어제 오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 고검장과 검사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지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장치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새벽부터 낮 사이에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도 내륙과 제주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2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0: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절세의 왕 절정.
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3: 많이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시면 가한 줄 아뢰옵니다.
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 ISA는 삼성증권이다.
0: 투자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하는 및 투자자 필수.
4: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5: MBC.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들기가 힘들지 싶으신 적 없으신가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수면장애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가 130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7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밤에 자꾸 잠을 설치는 이유 보니까요. 오후에 습관처럼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말차 라떼 한 잔 마시는 것이 밤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하네요. 잠자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커피나 콜라, 녹차, 홍차 등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 저녁에 당류가 많은 음식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단 음식이 잠을 깊이 자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컨디션 어떠신가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오전에 적당히 섭취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기분 좋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5월 28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9도, 부산 20도고요. 대구 20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강릉 16도, 제주는 21도입니다. 오늘 오전과 낮 사이에 내륙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이 점점 올라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는 가바현미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 지우개 모뉴먼트.
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입니다.
0: 5월 2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한 숙박 바가지 요금 사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7월로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았는데요. 관광산업에 장애가 되는 것이 불친절, 바가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라며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런 업체에 대해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다고 비판했는데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수백만 원까지 폭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신 납부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진료비가 연평균 약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수용자 외부 진료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2025년 진료 건수는 4만 6,782건에 집행 예산이 68억 5,090만 원이었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진료에 쓴 예산이 약 305억 원으로 연평균 61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외부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아닌데도 수용자가 인권위 진정이나 언론 제보를 언급하며 외진을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교정시설 내 고령자와 정신질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국가가 대납하는 진료비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1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규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용산경찰서는 안 부대변인이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

송치 결정했는데요. 경찰은 군인이 휴대하는 장비 등을 붙잡는 행위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군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안 부대변인의 행동을 사전 지시했다는 보수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추측뿐이라며 각하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8,200선에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상승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요.
1: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 8,450선까지 터치했는데요.
0: 네.
1: 종가는 이제 8,228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인 대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는데요.
0: 그러네요.
1: 랠리의 1등 공신은 반도체였습니다. 미증시의 이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목표가가 3배 상향 조정되면서 두 자릿수 19%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국내에서 첫 출시된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 몰렸습니다.
0: 네.
1: 이러다 보니 SK하이닉스는 224만 원 돌파했는데요. 국내 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0: 네.
1: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반도체 투톱 두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0: 네.
1: 50.4%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증시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절반이 삼전닉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0: 네.
1: 자, 이러다 보니까 소외감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만 실제로 오른 종목은 100개 종목이 되지 않습니다.
0: 네.
1: 75개 종목만 올랐고요. 내린 종목은 820개가 넘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심지어 코스닥은 또 3% 넘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거의 뭐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들다 보니 반도체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또 올랐습니다.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입니다. 종전 협상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유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7천에서 8천 앞자리수 바뀌는데 불과 열 나흘. 거래일수로 14일 걸렸는데 아마 앞자리수 8에서 9자로 바뀌는 데는 이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지금 추세로 보면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으로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아, 열기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마어마하네요.
1: 이게 내가 주식 투자한다고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0: 예.
1: 이거는 파생결합증권. 굉장히 변동성이 높고 고위험, 고위험, 고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0: 네.
1: 사전 교육을 받으려고 한꺼번에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느라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어제 증시 폭등의 숨은 주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한 개 종목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가 동시에 출격했는데요.
0: 네.
1: 국내 8개 자산 운용사들이 16개 상품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 중에 2배 레버리지 상품이 14개. 반대로 하락에 투자하는 고버스 상품이 두 개입니다.
0: 네.
1: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라는 건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 하루 주가 수익률의 두 배를 추정합니다.
0: 네.
1: 어제 단 하루 동안 이들 상품으로 몰린 자금만 10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0: 와.
1: 삼성 자산 운용의 이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은 전체 ETF 거래 자금의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상품이어서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사적 교육 2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기자만 10만여 명이 넘어섰고요.
0: 네.
1: 서버가 터질 정도로 개인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어제 승자는 누구였느냐? 삼성이 아닌 SK하이닉스 레버리지였는데
0: 네.
1: 하이닉스의 주가

0: 주가가 9.3%가 하루 만에 올랐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침에 사서 팔았다라고 하면
1: 예.
0: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투자자들은 두 배, 하루 만에 18%가 넘는 초대박 수익률을 거둔 셈인데요.
1: 네.
0: 하지만 이게 방향이 틀리게 되면
1: 예.
0: 손실도 두 배로 커지는 구조인 만큼 추격 매수세는 좀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그 각별한 주의라는 것이 정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손실 위험도 엄청 나기 때문에 이제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보면 이제 가장 주의할 거냐면 뭐냐면 이제 수익률이 두 배면 위험률은 사실은 두 배가 아니라 두 배 이상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 네.
0: 단순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음의 복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 상품에 투자했는데 오늘 10% 수익을 거뒀다면
1: 네.
0: 11,000원입니다. 그런데 네. 내일 이 상품의 10%가 빠졌다라고 하면 11,000원에 대한 10%, 100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1: 네네.
0: 만 원이 아니라
1: 네.
0: 오늘 10%, 내일 10%, 하루하루를 결산하다 보면 내일은 9,900원으로
1: 네.
0: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 ETF의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방향이 틀리면 원금이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이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제 VI 변동성 완화 장치가 잇따라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반도체 쏠림 장세에서는 아주 작은 뉴스 하나에 주가 변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예.
0: 어제도 SK하이닉스가 뭐 10% 넘게 급등락을 하게 됐는데요. 즉 이 상품은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강하고요.
1: 네.
0: 또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에는 무리한 접근으로 인해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상승과 하락기 방향성이 뚜렷하다라고 하면
1: 네.
0: 레버리지 투자가 유효합니다.
1: 예.
0: 지금처럼 사나흘 오르고 하루 정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가 적합하지만
1: 네.
0: 그러나 하루하루 등락이 좀 엇갈린다. 변동성만 클 경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상품입니다.
1: 네. 오르내림을 계속 반복하면은 원금이 빠르게 줄어든다.
0: 맞습니다.
1: 그것이 음의 복리 효과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SK하이닉스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이어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맞습니다. 뭐 그야말로 이제 아시아 자본시장이 거의 세계의 어떤 이정표를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사실 아시아 시장에선 대만의 TSMC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두 번째, 이번에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SK하이닉스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당당히 가입을 했습니다.
1: 네.
0: 1년 전 시가총액이 147조 원. 덩치가 무려 1년 사이 11배
1: 네.
0: 불어났는데요. 워렌 버핏의 이제 버크셔 헤더웨이까지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2위에 안착을 한 겁니다.
1: 네.
0: 자, 이는 엔비디아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전 세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57%를 장악한 결과인데요. 근데 어제 같은 날,
1: 네.
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동시에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한미 반도체 3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 절대적인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다라는 이제 선언과 같은데요.
1: 네.
0: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제 경고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1조 달러는 이제 AI 설비 투자 붐이라는 초호황에 기댄 결과인데
1: 예.
0: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둔화되거나 메모리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순간 주가는 급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점 랠리 속에서도 다가올 사이클의 변곡점을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지금 반도체의 시기다 보니까 투자자들 관심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가 이제 가장 관심입니다. 이 반도체 랠리가 계속 뭐 더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 네.
0: 굉장히 빠르게 지금 주가 이 천정을 뚫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문가들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초반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1: 네.
0: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이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1: 내년 중반 정도까지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 한국은행도 내년까지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이제 상승 동력은 이제 빅테크의 생존을 건 이제 투자에 있는데요.
1: 예.
0: 지금 이 미국의 5대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오라클의 경우 설비 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만 7,250억 달러, 약 1,000조 원.

0: 시대고요. 네. 내년에는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독점적 고대역폭 메모리 독점적 수요가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가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은 적게는 48만 원에서 네. 많게는 59만 원. 노무라 증권은 59만 원을 보고 있고요.
1: 네.
0: SK하이닉스도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400만원 선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주가라는 게 실적의 피크 대비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미리 움직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올 하반기까지는 빅테크의 이제 독식적인 랠리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실적 정점보다는 주가 정점이 훨씬 빠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1: 네.
0: 내년 상반기 진입 시기부터는 공급 과열 시그널이나 신호나 빅테크들의 어떤 투자 둔화 여부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해 보입니다.
1: 네,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 시기이기 때문인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잘 봐야 된다. 내년 상반기는 좀 주의하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이제 노조 이제 투표에서 70%가 넘는 찬성률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파업 리스크가 해소는 됐는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그렇습니다. 무려 투표율이 95.5%였습니다.
1: 네.
0: 이게 뭐 아픈 사람 빼고 다 했다는 얘기인데요.
1: 네.
0: 찬성이 73.7%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는데 물론 뭐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파업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서 조합원들 향후 10년 동안 영업이익이 10.5% 특별 성과급으로 재원을 활용하게 되고요.
1: 네.
0: 올해 임금 인상률 6.2%. 여기서 복지는 더 좋습니다. 1.5% 저리에 5억 원까지 주택대출이라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사업부별 영업이익 연동형 보상체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메모리 사업부별 성골이죠. 최대 1억 6억 원까지
1: 예.
0: 진골은 뭐 적자지만 1억 6천만 원까지
1: 예.
0: 서민들도 있는데요. 가전통신 부분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에 그치기 때문에 100배 격차가 나고 있는 이 노노 갈등 주주 반발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1: 네.
0: 또 영업이익의 N%를 달라라는 이제 요구가 본물처럼 또 국내 산업군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급한 불은 껐지만 조직의 결승로를 해치면서 보상체계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흑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1: 네. 뭐 참고적으로 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대만 TSMC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1: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0: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2: MBC,
3: MBC,
4: MBC 라디오,
3: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1: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2: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0: 사업 관련 입찰 계약서 또 발주 계약서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현장 정밀 감식 결과를 토대로 이런 서류에 적힌 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근데 사고 발생 12시간 전쯤에 이미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됐다던데 사고를 못 막아서 너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0: 네, 어제 이제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사고 경위를 보게 되면요. 일단 네. 이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첫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간이 오전 2시 30분이었습니다. 새벽이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슬라브를 절단하던 중에 대들보 역할을 하는 구조물 이 거더에 2.9cm 정도의 침화가 발생을 했고 감리단장의 명령에 따라서 공사가 바로 중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오전에 감리단장, 현장소장, 또 정밀진단업체, 또 구조 분야의 비상주 감리가 모여서 합동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요. 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이 시급하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까지 모여가지고 9명이 안전진단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때까지도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은 고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구조물을 떠받치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라든가 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이 관계자들이 안전모만 쓴 채 고가차도 아래로 들어가서 하부를 살펴보던 중에 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이게 화를 입게 된 건데요. 네. 이 때문에 현장 소장, 외부 전문가, 감리단장까지 3명이 숨지게 되었고 공무원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1: 근데 이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무궁화호 열차가 뭐 1분 전에 지나갔다고 하고 뭐 그 전에도 열차들이 지나갔다는데 그러면은 이제 균열이 더 심해졌을 텐데 이걸 예상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이나 균열 같은 걸 미리 좀 예상을 했다면은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1: 말입니다.
0: 서울시에서는 이번 사고는 미리 예측하기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고 정황을 설명하긴 했습니다.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실련은 이상 징후가 확인된 상황에서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 확보 없이 현장 점검이 진행됐는지 수사를 네. 통해 서울시와 감리, 시공, 안전진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어제 정의당의 권영우 서울시장 후보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치마 현상이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 조치를 하고 안전진단하는 게 순서인데 붕괴를 막을 지지 작업 자체가 없었던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공사의 시방서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1: 예, 이게 저 돌덩이도 이미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항상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예, 참. 뭐 매번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은 안전조치가 조금 더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야 후보들이 다 일정을 취소하고 아니면 뭐 최소화하고 유세 도중에 뭐 율동이라든지 노래도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0: 네, 이제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니었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제 지금 연일 선거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GTX 철근 누락이라든가 서서문 사고에 대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책임론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자 대체로 시민들이 그런 평가, 그러니까 책임론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라면서 도시가 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 감수성이 담보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안전을 등한시하면 공동체 재산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라면서 안전이 이 단체 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건성건성이 아니고 꼼꼼하게 챙기고 세심함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라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이기를 오세훈 시장은 꼼꼼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불행한 사고는 일어났고요. 뭐 후속 조치라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국 선박인 남우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이 된 지 23일 만에 공격 주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대한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네요.
0: 네, 정부는 한국 화물선 남우호를 지난 4일에 타격한 미상의 발사체 2기가 이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이 누르 계열의 대한미사일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이란 쪽을 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10일 1차 조사 때만 하더라도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네. 이날

0: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이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왔을까요?
0: 네, 그러니까 남오호에서 수거한 비행체 잔해의 정밀 감색 그리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비행체 엔진 잔해가 이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다라고 했고요. 부품에서도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글자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미사일 한기가 불발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다소 온전한 상태인 탄두를 확보를 했는데 네. 탄두의 형상을 보니 이란 대함 미사일의 탄두와 유사했고 잔해물의 이 도색 하늘색 도색과 전자 기판의 생산 연도를 고려를 하면 누르 계열의 대함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남우호가 같은 지점에 1분 간격으로 타격이 됐는데 이 미사일 두 발의 탄두에 고폭 화약도 탑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정밀 감식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1: 네.
0: 이제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 이제 해군 중장인데
1: 네.
0: 해군 지휘관을 해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거 피해를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이 미사일 불발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온 셈인데 이란 측에서는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좀 부인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정부는 그래서 어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를 청사로 초치해서
1: 네.
0: 이번 선박 피격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쿠제치 대사는 이제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이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 부인하고 있다라며 절대 개입한 게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적대국들의 가짜 깃발 작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1: 네.
0: 이 말은 뭐냐? 우리 무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란제 무기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세력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란 미나브 초등학교의 폭격으로 학생들이 다수 숨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기만적인 작전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라고 했는데
1: 네.
0: 맥락을 보면 이거 우리 무기를 가지고 미국이 쏜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뉘앙스기도 했습니다.
1: 교란 작전은 가짜 깃발 작전이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쿠제치 대사는 지금 중동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태는 미국 정권과 침략 때문이라면서 이란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지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이란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지방선거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는 울산으로 갔죠. 이제 광폭행보 중인데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 네, 어제 일단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시장 상인들 또 이제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방식으로 지원 유세를 했고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김태규 울산 남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 그리고 여기에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의원도 함께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시장 안을 걸으면서 이제 상인들과 인사도 하고 손을 뻗는 지지자들과 손을 맞대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울산은 아버지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결과물이라는 점을 올 때마다 느낀다라면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실한 신념으로 언행을 실천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1: 아버지를 직접 언급을 했네요.
0: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이 자리를 함께한 김두겸, 김태규 후보는 이 신념을 바탕으로 약속한 것을 잘 지켜나갈 뿐이라면서 울산 시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네, 울산에 이어서 박 전 대통령이 부산도 방문을 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하고 또 박민식 부산 북구갑 후보와 함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0: 네, 이번 부산에서는 이제 기장시장을 찾았는데요. 박형준 후보와 박민식 후보 그리고 정명식 기장군수 후보 등과 함께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을 방문한 것은 작년 6월 범어사 방문 이후 1년 만인데요. 한 500m 정도의 시장을 둘러본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부산을 오랜만에 찾은 소회를 잠시 밝히기도 했고
1: 네.
0: 여기서도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 후보는 그동안 부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으로 듣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부산의 더 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장이 부산 북구갑이 아닌데
1: 네.
0: 기장시장으로 이제 만나러 네. 박민식 후보 달려온 거였거든요.
1: 예.
0: 박민식 후보의 아버님께서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사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민식 후보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박 후보도 이 나라를 살

0: 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확실히 힘을 실어줬습니다.
1: 네.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오늘은 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를 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0: 사실상 수도권과 호남만 빼고는 모든 네. 지역구로 한 번씩 가는 셈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부산 북구 갑에 이제 무소속 한동훈 후보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저 한동훈으로 단일화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박민식 후보가 또 치고 나오자 한동훈 후보도 이제 견제에 들어갔는데요.
1: 네.
0: 덕천역 부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제가 3자에서도 역전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선거는 중요한 역사적 승부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겨야 한다라며
1: 네.
0: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절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끝났으며 그 문은 박 후보가 닫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보수 후보는 한동훈뿐이고 제가 이겨야만 보수가 재건되고 북구가 발전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1: 네.
0: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박 전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1: 네.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삶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말 좀 상당히 눈에 띄는군요.
0: 네. 어쨌든 그때 구형을 내렸던 검사 당사자가 바로 네.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요.
1: 네.
0: 아무래도 지금 보수 진영의 표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금 유화적인 말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정치란 무엇인가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산일기에 놓였던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가 재개가 됐는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오늘 하루 다시 실시한다고 하네요.
0: 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루 빠르게 실시를 해서 바로 발표를 해야 이제 내일 이 선거, 내일부터 이뤄진 사전투표 때 이제 투표소 앞에 붙일 수가 있는데 단일화 사실을요.
1: 예.
0: 김종은 진보당 후보 어제 기자회견 열고 김상옥 후보의 단일화 재경선 요구를 받아들인다. 울산 대전환을 이뤄달라는 시민 열망에 답할 것이다 라고 수용을 했고요.
1: 네.
0: 민주당 김상욱 후보도 크고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라고도 화답을 했습니다. 김상욱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는 방식의 단일화는 단순한 절차적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특정 세력 개입으로 선택이 오염되지 않은 후보, 민주도시 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전제라고도 했는데요. 이번 협의 과정이 신뢰를 단단히 하는 전화위복 계기가 될 것이고 선거 이후 변화의 힘을 얻기 위해서도 범민주진영 단일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택을 후보들 간 토론회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0: 네. 일단 김영남 후보의 대부업체 관련 의혹은 일단 공방이 거셌고요.
1: 네.
0: 이제 유희동 후보도 대부업체 배당금 관련 부분을 캐물었고 조국 후보도
1: 네.
0: 결국 김영남 후보가 90% 지분을 가진 농업법인이 대부업체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귀속되는 거 아니냐 지적을 했고요.
1: 네.
0: 반대로 조국 후보 역시도 김영남 후보로부터 운동학원 관련해서 사회 활원하겠다더니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냐 지적받았고요.
1: 네.
0: 유희동 후보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일부를 그대로 옮겨 읽으면서 인정하는지를 물었는데
1: 네.
0: 조국 후보가 이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3: I love you.
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4: 유유 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당신에게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4: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6: 키가 크고 싶다면
7: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사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7: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8: 네, 지금 산발적으로 약하게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그 사이 내리는 양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이제 무더위에 대한 대비도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도, 낮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부산 28도, 포항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계속 올라서 일요일에는 30도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2023님, 25톤 컨테이너 기사입니다. 새벽 2시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갑니다. 안개비가 계속 내리네요 하시면서 바람꽃에 비와 외로움 신청하셨네요. 네, 오늘 지금 끝곡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새벽부터 출발하셨는데 대관령 전망대에서 잠깐 차 세우고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새벽의 모습이네요. 우리 기사님도 고속도로에서 꼭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가바 현미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비행기나 기차의 주종실은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누군가 운전하는 사람을 위협할 경우 모든 승객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택시에는 이 같은 보호장치가 부족합니다. 특성상 술에 취한 사람이 자주 타고 그만큼 시비나 폭력 행위를 겪기 쉬운데요. 하지만 운전자를 보호할 칸막이가 없어서 곧장 위험에 노출되고 맙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변에 있던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도 위험해지죠. 안전규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시 운전석. 제도를 보완해서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은 산행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특히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비상식량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알 수 없는 길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진입을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스마트폰에 119 앱을 설치해두면 신고 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상황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겉옷은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의 낙엽으로 몸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4: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3: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5: MBC,
6: MBC,
7: MBC
6: 라디오,
5: MBC 라디오.
3: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7시 뉴스입니다. 미국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82.6포인트 0.36% 오른 56,644.28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24포인트 0.02% 오른 7,520.36에 나스닥 지수는 18.55포인트 0.07% 오른 26,674.7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5.3% 하락한 배럴당 94.29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6% 떨어진 배럴당 88.6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면서 미국 국채금리

0: 금리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0.1%포인트 떨어진 4.48%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한 양국 간 종전양해각서 초안 내용이 날조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7일 신속대응 47이라는 이름의 X계정에 이란이 통제하는 매체의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누구도 이란 국영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영방송은 양해각서의 비공식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미국이 이란 주변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고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6일 전인 오늘부터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여론조사는 금지 기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히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고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오늘 제5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기금의 목표 비중과 운용 방향 등을 정하는 중기 자산 배분안을 확정합니다. 기금위는 지난 1월 회의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14.9%로 올렸지만 코스피 급등으로 2월 말 기준 24.5%를 기록하며 목표 비중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번 중기 자산 배분안에는 이 같은 코스피 상승세를 반영해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제주 지역에선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8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오은은 본명인데요. 저만 학률을 따르지 않아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울면서 물었죠. 왜 내 이름은 오은이냐고. 그러자 저를 꼭 안아주며 아버지가 하는 말씀. 오금은 절이고 오동은 나무니까. 희한하죠? 오금도 오동나무도 당시에는 몰랐지만 눈물이 가시고 웃음이 났어요. 실없는 농담이 힘있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농담으로 인해 삶의 농담, 여튼과 짙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 올해 은은하게 농담하며 삽시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MBC.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입니다. 예, 예.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럼 허용되는 건 뭐냐? 그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투표소 입구를 배경으로 찍으시거나 네. 아니면 손에 이제 기표 도장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금지됐지만 지금 웬만한 건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자 그리고 정당 대표자 등하고 같이 찍은 것도 가능하고요.
1: 왜 사진 때 포즈로 엄지척이냐?
0: 엄지척 V야. 가능합니다. V도 가능합니다.
1: 이것도 되고.
0: 가능합니다.
1: 다 되고.
0: 예, 그리고 네. 빨간색, 파란색 다 가능합니다. 예.
1: 그래요?
0: 그리고 선거벽보 앞에서 찍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간단히 이제 단순하면 기표소 안에서는 아예 사진 찍을 생각을 하지 마라.
0: 예, 투표소 안, 기표소 안, 투표지. 네. 찍지 마시라.
1: 밖에서는 다 허용되니까 가능합니다. 안에서만 참아라.
0: 네네.
1: 이렇게
0: 그렇습니다.
1: 정리하면 되는 거죠?
0: 예, 예.
1: AI 시대다 보니까 요번에 그냥 선거운동 목적이면 내용이 뭐든지 간에 모든 콘텐츠를 요번에 금지했다면서요?
0: 그 최근 딥페이크 전면 금지에 대해서 약간 너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아마 앵커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현행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목적이 없거나 실제와 구분이 가능한 커리커처 같은 이런 풍자, 희화, 밈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공약을 개발하거나 네. 뭐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제작 유포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조치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 달에 어떤 후보자가 입후보 예정자가 그 미국의 CNN 뉴스 방식 형식을 취해서 타임즈가 올해를 빛낼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SNS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영상의 경우는 실제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짧은 선거 기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1: 그거는 뭐 충분히 그 취지는 이해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뭔가 저기 가짜 영상을 만들었는데 특정 후보 영상을 만들면서 유권자를 욕하는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그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타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예. 당연히 그런 거 금지를
0: 해야 되는데 안 하겠죠.
1: 문제는 긴급 대응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0: 맞습니다.
1: 아닙니까? 금지하는
0: 예.
1: 것보다 더 중요한 건.
0: 네네.
1: 이것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긴급 대응도?
0: 저희가 사이버 센터가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신속하게 그런 건 탐지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지금 현재까지 5월 26일 현재까지 딥페이크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가 12,700여 건 정도 됩니다.
1: 그렇게 많아요?
0: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전파가 워낙 신속히 전파가 되니까 그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 그러니까 삭제를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조치를
1: 삭제,
0: 하고 있습니다.
1: 긴급 삭제 네네. 갈수록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0: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면 예. 저희가 이제 포털사나 이런 예. SNS사랑 협의를 해서요.
1: 예예.
0: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삭제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아예 소지를 없애는 게 이제 중앙선관위의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0: 그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요.
1: 예.
0: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6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가 되었고요. 대법원은 이 모든 126건에 대해서 모두 근거가 없다 기각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1: 네네.
0: 그때 그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모든 의혹들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다시 한번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선거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몇 가지.

0: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전투표함이 이제 바꿔치기 됐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서 저희가 그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를 하고요. 그 CCTV를 공개를 합니다. 누구든지 24시간 밤을 새서라도 그거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게 이제 또 그러면 CCTV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디지털 시계를 그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실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사전 투표자 수를 부풀린다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전국의 사전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한 시간 단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 수검표라고 그 분류기를 한번 통과한 거를 사람이 일일이 한장한장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1: 저희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를 투명으로 바꾼다.
0: 네네,
1: 이게 어떤
0: 그렇습니다.
1: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0: 투표함이라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형의 투표함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내 사전투표함은 행랑식 투표함,
1: 자로.
0: 천으로 된 행랑식 투표함을 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이게 투표용지가 많이 투입되면 부피가 커지고 이제 적게 투입되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받침대가 필요한 겁니다.
1: 행랑이니까.
0: 예. 근데 이제 받침대에 넣어 이렇게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그 기존에는 받침대가 불투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저게 투표함이 사각형이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중에 보면 행랑식 투표함이 보이니까 이거 투표함이 바꿔치기 된거 아니야?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받침대를 전량 투명하게 바꿔서 속을 보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 더좀 약간 뭐안 써도 되는 지금 예산
0: 네, 맞습니다.
1: 그런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0: 일부에서는 투표함 자체를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1: 그건 아니죠.
0: 그러니까 기표에서 기표된 투표지를 넣으면 혹시라도 그 기표된 내용이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1: 그래서 비밀 투표 원칙에 반하죠.
0: 맞습니다. 비밀 투표 원칙 때문에 저희가 투명한 투표함을
1: 그렇죠.
0: 사용하지 않습니다.
1: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건 말이 안 되고.
0: 네.
1: 공정성과 참관단을 지금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0: 네, 이제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그 공정선거 참관단이라는 그 시민단체 어떻게 보면 시민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직접 선거 과정을 눈으로 직접 참관을 하시면 선거 부정 의혹이 얼마나 실제 선거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지난 21대 대선에서 실시를 했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조금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3개 권역에서 105명의 그 참관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면 이제 개표는 전자개표를 하는데.
0: 전자개표 아닙니다. 수개표입니다.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저희가 투표지 분류기라는 분류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 그러니까 그 분류기.
0: 분류기를
1: 분류기에서 일단 해놓으면
0: 해놓으면
1: 수검표로 다 한다는
0: 수검표를
1: 거잖아요.
0: 합니다.
1: 그죠?
0: 네네네네.
1: 그다음에 참관단을 다 보게 돼
0: 다
1: 있고.
0: 보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관단께서는 선거운동 과정도 다 참관을 하시고요. 사전투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투표함 보관 과정, 그리고 투표 과정, 개표 과정 모두 다 참관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십니다.
1: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0: 네.
1: 우리나라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0: 맞습니다.
1: 뭐 이런 경우 없어요?
0: 많습니다.
1: 많죠?
0: 예예.
1: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이 이렇게 갑자기 갈수록 늘어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되게 선진적이지 않나요? 선거 관리.
0: 제가 과거에 국제협력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선거 관계자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와서 보시는 건 굉장히 선거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놀라워하세요.
1: 그러니까.
0: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뭐 이제 다른 캐나다나 이런 선진 국가들은 원래부터 민주주의가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제 선거 부정 이제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민주화 과정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촘촘히 2중 3중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0: 국가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우리 제도가 본받을 것이 많은 겁니다.
1: 그러니까.
0: 예예.
1: 그러니까 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1: 우물은 펴는 사람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옹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1: 네, 서서문고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인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짚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서울과학의대 안전공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예,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거 인재로 규정해도 되는 거죠?
3: 자연재난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이제 모든 사고가 다 인재인 거죠.
1: 근데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붕괴 1분 전에도 고가 아래로 지금 열차가 지나다녔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통제를 안 했던 걸까요?
3: 그게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원래 이제 새벽에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1: 예.
3: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안전 점검을 하는 상태였는데
1: 네.
3: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검 내지 진단을 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철도를 통제를 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 예.
3: 그 철로 통제를 그리고 이제 판단이 조속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철로 통제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철로 통제가 이제 필요한지 철도 운행 통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철도 통제가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우리 사회 이미 이거는 뭐 거의 관용어처럼 되어 있는 게 안전 문제만큼은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 이런 말 지금 뭐 국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판이 거의 3cm 가까이 내려앉았다라고 일단 먼저 그 통제를 하는 게 매뉴얼상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3: 근데 이제 어떤 통제를 하려면은 그래도 요거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어떤 보강 조치가 필요한지
1: 네.
3: 어떻게 보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1: 네.
3: 이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점검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점검 시작하고 나서 30분 만에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전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이 사고에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아까도 저희가 잠깐 짚었는데 안전 점검을 위해서 투입된 분들이 지금 변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3: 네.
1: 긴급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언제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건데
3: 네.
1: 안전 점검 요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보호나 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3: 이분들이 그 당시에 안전 보호구 같은 것은 즉 안전모 같은 것은 이제 착용을 하고
1: 네.
3: 올라간 걸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1: 네.
3: 그것도 이제 그 비계가 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계 위에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번에 이제 붕괴 결국 이제 문제가 이제 붕괴인데 붕괴가 지금 얼마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또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긴급 조치를
1: 알겠습니다.
3: 그러니까 사고 그 슬라브를 절단하고 나서 한 2.9cm 정도의 이제 단차가 생겨서 바로 긴급 응급 조치는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거더기에다가 강한 연결 작업을 임시적으로 조치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그걸로 이제 부족했던 거죠.
1: 알겠습니다. 교수님.
3: 추가적인 얼마나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예.
1: 또 하나 보면은 지금 그 안전점검위원들의 상판에 여러 명이 올라갔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몸무게 무게가 더해져서 결국 붕괴가 된 거 아니냐는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이 뭐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1: 예.
3: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쨌든 거도가 약해져 있는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 굉장히 자중 스스로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1: 예.
3: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무너지는 것,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올라간 것이 시간을 조금 더 단축. 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전망을 하죠.
1: 그러면 정미철은 지금 단순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려볼게요. 자, 내려앉았어요. 30cm. 이거 육안으로도 보였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지지대를 세워서 더 내려앉는 것을 일단 방지해놓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든 뭐든 하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그것도 그런 이 강선 보강을 한다든지 HBM을 붙인다든지
1: 네네네.
3: 또는 뭐 거기에 벤트를 받치는 것이 그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구조기술사를 전문가를 자문가를 자문할
1: 네.
3: 분이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조금 더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뭐 결과론적인 얘기라고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와서 조금 더 일찍 와서 그런 강선 보강을 한다든지 HBM을 붙인다든지 또는 벤트로 받치는 것을 지금 필요하다는 판단을 빨리 해서
1: 네.
3: 빨리 그게 만약에 이제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과연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참 굉장히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1: 아무튼 내려앉고 무너지기까지 12시간이 걸렸잖아요.
3: 네.
1: 그럼 12시간 동안에 좀 더 빠르게 좀 대체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 말씀 있을까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3: 그렇죠. 좀 더 빠르게 했더라면은 좋았을 수도 있겠다. 즉, 사고를,
1: 예.
3: 뭐랄까요. 약간의 어떤 방지의 효과는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1: 네.
3: 이게 문제가 그렇죠. 발생했고,
1: 그렇죠.
3: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1: 네.
3: 그러니까 그걸 뒤늦게서야 자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슬라브를 자르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게 또 아마도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전문가를 바로 부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 글쎄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면 새벽이고 뭐고 지금 안전 문제라고 한다면 분초를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3: 네,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1: 네, 알겠습니다.
3: 그렇게 심각하다는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은 인식을
1: 못했던 거죠. 같습니다.
3: 우리가
1: 어떤
3: 지식과 경험이 이런 교양 쪽에 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건축물에 분기는 많았는데.
1: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3: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정진우 서울과학의대 안전공학과 교수였습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썩어서 간다 장까지 가나.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국내 피렴구균 감염 4명 중 3명은 50대 이상이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스부
8: 균열증 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9: 깜빡 말고 쾌팍스부 폐렴구균 백신 저소년주는 쾌팍스부로 예방합니다.
8: 쾌팍스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0: 해고.

0: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1: 네, 시선 집중 금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MBC
5: MBC 라디오
4: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두 배로 따라가는 금융상품 ETF가 어제 출시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하루 만에 코스피 거래대금의 20%를 이들이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네요. ETF 중심의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증시 이모저모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 중국 샤오미가 1분기에 꽤 부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주력인 스마트폰 사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미래에 벌어질 사건의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이른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장을 더 키우자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도박이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네요.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죠. 5월 2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아시아 경제 이승현 기자, 하수정 경제 전문 기자, 그리고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2: 예. 레버리지 ETF 때문에 또 떠들썩했던 증시

0: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1: 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두 배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어제 여러 개가 동시에 상장됐는데 뭐 거래가 폭발했군요.
1: 아, 네. 말 그대로 광풍이었어요. 어제 이제 첫 선을 보인 그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거래에서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된 수치들 먼저 좀 이제 살펴보면 우선 18개 상품의 어제 하루 합산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넘었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56조 원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는 2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회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걸 좀 보면 거래량을 이제 전체 상장 주식수로 나눈 수치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몇 번이나 이제 손바뀜이 됐냐 그걸 보는 숫자인데 어제 이제 코스피 종목들 보통 이제 일반 코스피 종목들은 뭐 회전율이 한 0.4% 평균으로 그리고 한 1%대 정도 되는데
0: 상장 주식의 그 정도 비율만 하루에 거래된다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손바뀜이 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어제 그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의 회전율이 150%를 넘었습니다. 뭐 이제 예로 들면은 또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발행한 그 삼성전자 레버리지의 회전율은요.
0: 예.
1: 260%까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발행된 물량의 2.6배가 하루 만에 손바뀜이 됐다는 뜻이에요.
0: 전체 주주가 두 번 반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루 만에.
1: 네.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팔고 또 오후에 사고 뭐 이런 단타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0: 평균이겠습니다만 모든 주주가 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죠?
1: 네, 평균은 150%. 네.
0: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두 배, 하이닉스 두 배, 뭐 인버스도 있고 뭐 인버스 두 배도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좀 있었는데.
1: 네.
0: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1: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16개 상장지수 펀드하고 증권사가 출시한 2개 상장지수 증권에서 총 18개가 있었는데
0: 예.
1: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린 게 삼성자산운용의 이제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거든요. 이게 하루 거래 대금이 이제 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타이거, 그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것도 이제 거래 대금이 2조 원을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1, 2위가 모두 이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습니다.
0: 둘 중에는 하이닉스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뜻인가 보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성향상 화끈한 변동성을 이제 추구를 하다
0: 그러네.
1: 보니까
0: 두 배짜리 가면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이지 움직임이 하이닉스보다는 이라고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사면서 앞뒤 네.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거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ETF에 더 많은 거래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돼요. 수익률 측면에서도 보면 어제 하루 동안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뭐 18% 19% 올랐고요.
0: 예.
1: 삼성전자 레버리지는 한 5% 정도 대의 수익률을 이제 보였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뭐 파생 상품이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이젠.
1: 네.
0: 이렇게 주변에 다양한 파생 상품 거래가 생기면 원래 주가, 삼성전자 실제 주가와 SK하이닉스 실제 주가에도 거꾸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게 뭐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 흔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1: 맞아요.
0: 만큼.
1: 예. 바로 그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를 만약에 100만 원어치 샀다. 그러면 운용사는 하이닉스가 1% 오르면 2% 벌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한 셈이잖아요.
0: 예.
1: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200만 원어치 효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운용사들이 일일이 이제 하이닉스 주식을 200만 원어치를 곧장 사는 거는 아니고 이제 자본금이 더 탄탄한 더 많은 이제 증권사하고 이제 총수익 수합, 그러니까 TRS라는 계약을 맺어요.
0: 무슨 계약이에요, 그게?
1: 그거는 이제 증권사가 이제 자기 손실을, 그러니까 그 운용사한테 일부 운용사들은 이제 증권사한테 이제 계약을 맺어서 증권사가 대신 이제 그걸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자기 손실을 막으려고 뒤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현물과 선물을 사서 해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 100만 원이 시장에서 하이닉스 매수세 200만 원 어치로 흘러들기는 하는 구조.
0: 돌고 돌면
1: 네.
0: 투자자가 하이닉스 두 배짜리 종목을 100만 원어치 사면 하여튼 자기들끼리
1: 운용사가
0: 서로 얘기하면서
1: 또 TRS를 맺고
0: 200만 원어치를 산다 이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야 두 배 따라가니까.
1: 근데 잘 알다시피 이제 문제는 양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변동성이

0: 크게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가치의 등락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이 움직여야지 원래 정상인데
1: 예.
0: 지금처럼 파생상품의 거래가 폭발을 하게 되면 꼬리인 ETF가 이제 몸통인 본주 가격을 뒤흔드는 말씀하셨던 그 웹더독 현상이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1: 내릴 때도 생각보다 많이 내릴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1: 그러니까 100만 원어치만 팔았는데 그럼 주에서 증권사는 200만 원어치를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
0: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SK하이닉스가 9.31% 급등 마감했고 이제 삼성전자가 2.68%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이 상승세도 레버리지 상품의 수급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나 그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이제 어제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달 초에 1조 달러 넘긴 이후에 국내에서는 두 번째 시총 1조 달러 클럽이 나온 겁니다.
1: 예.
0: 전 세계에서 이제 시총 1조 달러 넘는 곳이 14곳인데 그중 10곳이 미국에 몰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이어서 시총이 1조 달러 넘는 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바로 한국이 됐습니다.
1: 그게 어제 저도 잠깐 봤는데 시총 1위부터 15위까지 기업들을 쭉 보니까
0: 네.
1: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뭐 애플 등등 알파벳 이런 다 미국 회사들인데
0: 네.
1: 전 세계 15개 중에 한국 회사가 2개 깎여 있더군요. 삼성하이닉스가.
0: 예, 예.
1: 야,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구나. 주가도.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참 일본 경제 거품일 때는 그때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를 쭉 기록했던 그 당시 데이터를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일본 기업이 8개 되군요. 전 세계.
0: 아, 와,
1: 그럴 때도 있었대요. 그러다가 그 거품 빠지긴 했습니다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슬슬 야 이게 예전에 일본 기업들이 치고 올라왔던 이 그 당시 추억이 있는 분들은 야 이 한국 기업들 만만치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 슬슬 하겠네요.
0: 네,
1: 그런 생각도 좀 들고
0: 같습니다.
1: 예. 그런데 어제 이 ETF 운용해서 수수료 먹는 운용사들이
0: 네.
1: 자기들이 자기들 거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량을 부풀렸다 여기 인기 몰리는. 척 하려고
0: 네.
1: 뭐 그런 의혹도 제기됐더군요.
0: 네. 이번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이 처음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 상품을 만든 자산 운용사들하고 증권사도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큰 장이 열린 겁니다.
1: 예.
0: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이게 위험 상품이니까 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운용사들이 고객을 유인하려고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라는 정황이 있다. 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ETF에는 LP,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호가를 대주는 그런 증권사들인데 시장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 투자자보다 시장 감시 규제가 좀 완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 LP 역할을 맡은 그 일부 중소형 증권사가 단순히 호가만 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들끼리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자전 거래로 거래량을 키운 게 아니야? 이런 의혹이 이제 업계 내에서 나온 겁니다.
1: 이걸 작은 손들이 하면 이건 작전이라고 해서 잡아가는 건데.
0: 네. 그게 이제 가장매매, 뭐 시세 조정에 해당하는 그런 불공정 거래일 수도 있다라는
1: 예.
0: 지적이 나오는데 해당 증권사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1: 글쎄요.
0: 일단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 첫날이니까 어디가 도대체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아? 거래량, 거래대금 많은 곳으로 가야 이제 호가도 덜 벌어지고 사고 팔 때 손실이 적으니
0: 네.
1: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 결정할 거고
0: 네.
1: 한번 그거 보고 사기 시작했으면 다음번에 살 때도 팔 때도 그거 할 테니까 첫날 거래량 거래대금 많아 보이는 ETF로 보이기 위해서
0: 네.
1: 그랬을 가능성은 높긴 한데
0: 의혹이 있다. 네.
1: 사실은 저도 어제 이것 한번 사볼까 싶었는데 뭐 교육받으라고 그런 메시지 뜨더군요.
0: 네. 받으셨습니까?
1: 뭐 그렇게까지 살 거는 아니다 싶어서.
0: 네. 그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기 전에 이제 두 개의 사전 교육 두 시간짜리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 오전 8시부터 강의 들으려는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몰리면서
1: 예.
0: 이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때 동시 접속자가 뭐 1만 명에 육박했고요. 그리고 뭐 26일 기준으로는 이 교육 신청자가 21만 명에 달했 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나는 이거 할 거야라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예.
0: 네. 근데 강의 수강료가 이제 한 개 4,000원, 두 개 들으면 이제 8,000원이거든요. 근데 신청자가 다 강의 들었다고 계산하면은 17억 원의 수입이 이제 금투협도 이제 또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사이에서는 아, 뭐 돈은 돈대로 받아가면서 서버 관리는 제대로 안 하냐, 투자 방해하냐 이런 불만이 좀 나왔습니다.
1: 좀 조심스러운 의견이긴 한데.
0: 네.
1: 이게 어른들이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이거 신청해봐야 이거 결국은

0: 멍하니 그냥 그 플레이만 눌러놨을 네. 가능성도 매우 높고.
1: 네.
0: 근데 이제 또 이제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뭐 이제 네.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절차를 넣어놓기는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주식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건데. 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면 뭐 고지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 글쎄요. 이런 제도 절차 꼭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박수익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샤오미 어닝 쇼크.
2: 네, 맞습니다. 샤오미가 최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작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했습니다.
0: 예.
2: 일단 매출액은 작년보다 11% 줄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43%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어닝 쇼크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샤오미가 이런 부진한 실적을 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스마트폰 부진입니다. 사실 부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설명을 드리면 이 샤오미가 전기차 같은 여러 가지 사업 분야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부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데 이 스마트폰 매출이 작년보다 13% 감소했고요. 특히 이제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이 거의 10%대 까지 내려왔습니다.
0: 매출이 13% 줄었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2: 네. 그런데 예. 왜 실적이 이러냐 하면 일단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도 공급이 지금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예. 메모리 가격 폭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메모리라는 어떤 핵심 재료의 가격을 그대로 샤오미가 스마트폰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면
0: 그 너무 비싸지니까
2: 예, 가성비 샤오미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죠. 고객층 이탈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샤오미 경영진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원가 상승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설령 가격을 올리더라도 맨 나중에 그리고 제일 적게 올릴 것이다. 즉 자신들의 가성비 전략을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진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0: 예.
2: 그런데 샤오미가 무작정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인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성비를 지키려고 가격을 묶어두면 계속 팔수록 적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우회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가형 보급형 모델 출하량 자체를 좀 줄이는 겁니다.
0: 그래서 다들 아래쪽 싼 모델부터 단종시킨다고 하더군요.
2: 예예. 예. 그래서 일단 출하량을 좀 줄이다 보니까 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당연한 수순이고요. 동시에 이제 샤오미가 좀 하고 있는 게 더 이상 우리가 가성비만 하진 않는다. 그래서 프리미엄 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하는 샤오미 15 울트라라는 프리미엄 폰이 있는데
0: 네.
2: 이런 것들을 좀 늘리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썩 잘 팔리진 않고 있고요. 처음.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가 처해 있는 고민은 뭐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비싼 폰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가격보다는 성능을 좀 많이 따지면서 사기도 하고요. 명품 같은 경우에도 뭐 오히려 비쌀수록 더 팔리는 잘 팔리는 심리도 있듯이 반면 저가폰 시장은 성능보다 실속을 우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가격 민감도가 그만큼 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샤오미도 이제 가격대별 민감도를 감안해서 저가폰은 수량은 좀 줄이되 가격은 유지 그리고 고가폰도 팔아보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양쪽에서 다 뚜렷하게 전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0: 저가폰들은 어차피 마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2: 네.
0: 그래서 메모리 가격 올라가면 이거 뭐 가격을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올리자니 그 시장이 가격 보고 들어오는 소비자 겨냥하는 시장이다.
2: 네.
0: 올릴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일
2: 네,
0: 텐데. 그래서 다른 휴대폰 회사들도 보면 저가폰들 이제 슬슬 시장에 안 내보내고 나가면 네. 적자니까.
2: 네.
0: 결국 이제 돌고 돌면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이제 전 세계 서민들, 그러니까 저가폰 네. 찾아다니는 서민들이 이게 뭐 고를 폰이 없네. 이제 이런 결과를 네. 갖고 오는. 또 그런 효과도 있겠다 싶더군요. 이 돈 우리 회사들이 벌어간 거죠?
2: 뭐 우리 회사라고 하면 삼성전자인
0: 메모리 만드는 회사들,
2: 네, 예.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보면은 이 샤오미가 지금 가성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싼 제품을도 팔고 싶다 이런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가폰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애플이 굉장히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또 중국 내수에서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했는데

0: 네, 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폰을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샤오미 입장에서 프리미엄 폰을 좀 팔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고요. 이승영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에서 요즘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 그 시장 내기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2: 네,
1: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괜찮은 시장인 것 같다 키우자는 입장인데 밖에서는 뭔가 이거 결국은 허가받은 도박장 아니야? 이제 하는 네, 그런 시선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 같아요.
2: 네. 예. 예측 시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돈을 거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이란 전쟁이 커질지 같은 미래 사건에 대해 베팅하는 구조예요. 예. 만약 시장에서 이란 전쟁이 실제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확전에 베팅하는 예스 티켓의 가격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1: 네.
2: 만약에 제가 30센트의 티켓을 샀는데 자고 일어나서 전쟁이 막 더 막 확전될 것 같은 거예요.
1: 예.
2: 그럼 사람들이 몰려서 60센트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가격에 또 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저는 이 예스 티켓을 1달러에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고
1: 예,
2: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0달러, 즉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1: 음흠.
2: 대표적인 플랫폼이 폴리마켓이나 칼시 같은 곳인데요. 예측 시장 업계는 이런 거래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일종의 금융상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각 주정부들이 예측 시장을 두고 이게 사실상 온라인 도박 아니냐 하면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예측 시장은 계속 번창해야 한다. 연방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규칙을 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1: CFTC가 규칙을 정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슈예요? 이게 누가 규칙을 정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2: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FTC를 특히 강조한 거는 예측 시장 산업을 미국이 키우려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장으로 보겠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뭐 코인 시장 같은 새로운 시장 하나 만들게 하겠다는 것 같긴 한데.
2: 네네, 예, 맞습니다. 그간 미국에서는 그 말씀하신 코인, 가상자산이나 새로운 디지털 거래 시장을 두고 아 이거를 얼마나 강하게 규제해야 되느냐 이런 예,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여왔고요.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CFTC는 원래 원유, 금 같은 원자재나 선물,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CFTC는 위험은 있더라도 어떤 상품이 위험은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 자체는 제도권 안에서 끌어들여와서 관리하면서 키워보자 이런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요. 그런데 이 예측 시장이 가상자산, 블록체인과 점점 연결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폴리마켓은 실제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으로 거래하고 또 그 거래 기록도 온체인이라고 하죠.
1: 네.
2: 블록체인에 남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논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것이 디지털 자산 규칙과 관할을 명확하게 정하자, 이른바 클래리티법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새로운 디지털 거래 시장을 어떤 기관이 감독할 것이냐를 둘러싼 흐름과 맞닿아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 진영 쪽은 SEC 중심의 강한 규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업 친화적이다라고 평가받는 CFTC 중심의 체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시장 좀 키워보고 싶은 거고
2: 네,
1: SEC에 맡기면 자꾸 잔소리하고 규제하고 할 것 같으니까
2: 네, 맞습니다.
1: 반대 의견도 있는 거고
2: 네.
1: 근데 반대 의견은 어떤 그 의견입니까?
2: 반대하는 쪽은 주로 이 트럼프 반대 쪽에 있는 공화당 반대진 민주당 쪽인데
1: 트럼프 당신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2: 그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1: 예,
2: 아 이거 사실상 도박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요.
1: 원래 도박이잖아요. 게임이고 내기고
2: 그게 이제 온라인 베팅 시장처럼 커질 수 있다. 그것이 그렇게 좀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건데
1: 예,
2: 특히 그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면 그 도박에서 그런 특정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그 미국 특수부대 관련해서 기밀 정보를 활용해서 이분들이 폴리마켓에서 수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이 아니냐
1: 예,
2: 이렇게 의심받는 사례도 나왔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해관계 충돌 논란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가 도널드 트럼프

0: 르니어가 예측 시장 업체들과 투자 자문 관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1: 예.
0: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연관된 기업이죠.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자체 예측 시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파 진영에서는 예측 시장이 계속 번창해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으니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자신의 일가와 관련된 산업을 규제를 완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1: 자신 아들 사업 도와주려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라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진짜 키우고 싶으면 좀 아깝더라도 그건 좀 빠져줘야 본인이 빠져줘야 또 그런 논의가 진행은 될 텐데.
0: 네.
1: 너무 실리적인 대통령인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가까이서 네. 보면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예.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지친 나를 안아 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7: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6: 잠시 후 9시 5분
7: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8: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게리 베이너척이란 유명 CEO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강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인내하고 미시적으로는 속도를 올려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후에 닥칠 취업에 대해선 걱정을 참지 못하면서 지금 당장은 또 느긋하게 누워서 폼만 한다. 20년 후 은퇴에 대해선 늘 대책이 없어서 큰일이라며 지금은 그 어떤 재교육도 받지 않고 또 술 약속만 잡는다. 먼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 느긋할 게 아니라 그 반대로 해라. 큰 고민은 꾹 참고

0: 오늘 바짝 정성을 다합니다. M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경북권역 심내혈관질환센터 심혈관센터장 현대우입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들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사의 80% 정도가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사망률은 30%에 이르며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생과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첫째,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둘째, 체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셋째, 가슴에서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119를 이용해 응급센터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심근경색증, 곧 시간이 생명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경북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함께합니다.
2: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8: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8: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0.1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1 FM 방송입니다. HLAW SFM
1: 배우 유산입니다. 기댈 곳 없는 아이들 곁에 삶의 기회를 나눌 수 있게 오늘 월드쉐어의 첫 번째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0: 아이들 곁에 월드쉐어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9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지금까지는 그들이 우리가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7일 백악관 내각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란은 매우 협상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기력이 다한 채 협상하고 있다며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 그걸 끝장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추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처리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건 내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합의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양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에게 합의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이란을 압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협상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이란의 중요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2차 조정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노조가 다음 달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어제 오후 3시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후 7시 반쯤부터 8시간 가까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